0: News coverage with the New York Times.
1: 자, 그러면 수요일 뉴스 커버리지 살펴볼 텐데요.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춤 탱고가 튀르키예에서 번성하고 있다는 소식 다시 듣겠습니다.
2: With a Turkish abrazo, Istanbul ascends as a tango capital.
1: 터키식의 아브라소와 함께 이스탄불이 탱고의 수도로 떠오르다라는 제목이고요. 여기서 아브라소는 스페인어인데 뜻은 영어의 허그, embrace 이런 거고요. 그런데 이제 탱고 춤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춤을 추기 위해서 취하는 가장 기본적인 홀딩 자세를 얘기합니다. 파트너와 심장을 맞대고 하나로 연결되는 탱고의 본질적인 시작점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아브라소가 튀르키예식이라니. 어떻게 아르헨티나의 탱고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번성하게 됐는지 이스탄불에서 열린 한 탱고 대회에 출전한 부부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뉴욕타임스 기사 보겠습니다.
2: They faced each other, eyes locked. He stiff as a soldier in a double-breasted suit. She statuesque in a sequined gown. The music began with strings swelling into a classic tango ballad of nostalgic passion. She draped an arm behind his neck. He planted a hand on her back. And the Turkish dancers Ozan and Tuğçe Büyükakun Zoğlu stepped in sync across the floor of an Istanbul music hall. Around them, similarly decked out couples embraced, glided, and spun to catch the eyes of the judges of an international dance competition, one of many recent events animating Istanbul's booming tango scene.
1: 이 부부는 마주서서 서로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였습니다. 더블 버튼 정장을 입은 남자는 군인처럼 절도를 갖춘 정지 상태였고 스팽글 드레스를 입은 여자는 마치 조각상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자 현악기의 선율이 고조되면서 향수 어린 열정을 담은 고전적인 탱고 발라드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한 팔을 남성의 목 뒤로 감고 남자는 한 손을 그녀의 등에 얹고 서로 동작을 맞춰 이스탄불의 한 뮤직홀 무대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튀르키예의 탱고 댄서인 오잔과 투체 부유카쿤저울루 부부였는데요. 이 부부 주변으로 이들과 비슷하게 화려하게 차려입은 다른 커플들이 서로 껴안은 채 미끄러지듯 움직이고 회전하면서 국제 댄스 대회 심사위원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 대회는 최근 이스탄불에서 급성장 중인 탱고 씬을 활기차게 만드는 수많은 행사 중 하나입니다.
0: The couple locked eyes.
2: Yep. Their eyes were locked. Or you lock eyes with someone. That means that you can't take your eyes away from or you're making direct eye contact and you're looking straight into each other's eyes. Usually in a fixed, sustained gaze.
1: 맞아요. 자, eyes locked라는 것은요. 시선을 딱 마주하면서 눈을 떼지 않는 겁니다.
2: Mm-hmm.
1: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they faced each other. 그 둘은 서로를 마주 보면서 eyes locked. 시선을 딱 고정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의아하실 수 있는 문법 구조인데 he stiff as

0: a soldier. She statuesque라고 해서 왜 동사가 없지? 왜 갑자기 주어하고 갑자기 형용사가 나와? 이럴 수 있는데 이런 문장 구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미 주어 동사 나왔어요. They faced each other. 그러고 나서 뒤에 이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서 he stiff as a soldier는 이제 쉽게 말해서 he was as stiff as a soldier 이거고 she statuesque in a sequenced gown이라고 했는데요. She was statuesque 조각품 같았다, 조각상 같았다 in a sequenced gown. 그래서 sequin이라는 게 이게 반짝반짝 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수놓아진 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서 있었다. 이런 뜻이 되겠고.
1: Yeah, they're making it sound more like you're there actually with them, feeling that energy. Because these two dancers, they're standing there, at that moment when they're really nervous, getting ready to dance.
0: Exactly. And they were decked out. In fact, all the couples there were decked out. What does that mean?
1: When you're decked out in something, it means that you are kind of wearing something that's really dressed up, decorated, adorned to the highest degree for some sort of special occasion or some sort of function.
0: 크리스마스 노래 중에 deck the halls with boughs of holly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decoration이랑 어원이 같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장식하다가 deck인데요. decked out라는 것은 옷을 굉장히 화려하게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Wow, you're decked out today. 오늘 옷 굉장히 화려하게 멋지게 입고 왔네. 이런 뜻이고요. 지금 여기 댄스 대회에 출전한 사람들 다 나름대로 굉장히 멋있게 옷을 입은 상태입니다. And what about animating Istanbul's tango scene?
1: Right. They said that these dance competitions are animating Istanbul's tango scene. So that means that these competitions are kind of stimulating or energizing or enlivening Istanbul's, they're bringing it to life.
0: 생기 있게 한다라는 뜻인데요. 지금 묘사한 이 탱고 씬이 최근에 이스탄불에서 부밍하고 있는 정말 이제 급성장 중인 그런 수많은 탱고 씬 중에 하나다. 그런 이제 아주 생기를 불어넣는 행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볼게요.
1: Istanbul, Turkey's largest city, may be best known for its scenic waterways and historic architecture, but dance aficionados increasingly recognize the metropolis as a global capital of tango. Tango schools dot both the European and the Asian sides of the city. Most nights, dancers can choose from a broader array of social dances, or milongas, than in almost any other city outside of Argentina. Tango clubs are popular at Turkish universities, initiating young dancers. Turkish cobblers and tailors cater to the demand for specialized shoes and gowns.
0: 튀르키예의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은 아름다운 수로와 역사적인 건축물로 유명한 곳일지 모르겠지만 춤 애호가들, dance aficionados들은 이 대도시를 세계적인 탱고의 중심지로 인식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스탄불의 유럽 지구와 아시아 지구 곳곳에 탱고 학원이 자리 잡고 있고요. 대부분의 밤이면은 댄서들은 아르헨티나를 제외하면 그 어떤 도시보다 다양한 이곳 이스탄불의 사교 댄스 모임, 즉 밀롱가 중에서 원하는 곳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대학교에서는 탱고 클럽이 인기를 끌면서 젊은 댄서들의 입문을 돕고 구두 수선공과 재단사들은 탱고용 전문 신발과 드레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Okay, so dance aficionados. Are you a dance aficionado,
1: I
0: Karen?
1: am not.
0: What aficionado are you? Are you a coffee aficionado?
1: I would like to say I am, but I don't make good coffee. So,
0: Okay.
1: but I enjoy good coffee. So maybe
0: So what does it mean?
1: it means that they are people who are very knowledgeable and enthusiastic about a specific activity, subject, or pastime. So I guess I am, because I know a lot about it and I'm very enthusiastic about it. So if you are passionate experts and if you're a hardcore fan, then you can say that you are an aficionado.
0: How do you spell this word?
1: It's very difficult. And you might think that there are two Fs, but there are one. So it's A-F-I-C-I-O.

0: N-A-D-O-S.
1: aficionado 뒤에 S까지 붙이면 복수 형태가 되고요. 이게 애호가, 뭐 마니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ance aficionado라고 하면은 댄스를 정말 좋아하는 춤 애호가들이 되겠고요. 자, 탱고 학교들이 여기저기 참 많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탱고 스쿨은 학원의 개념일 거예요. 공식 학교보다는. 근데 그냥 영어로는 school이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그래서 tango schools dot many areas of the city.
0: Because you know, if you look at a map, there are dots, and that means that they're kind of scattered or spread all over an area, and that's exactly what it means. It means it's scattered, spread, or placed all over an area.
1: DOT, DOT가 동사로 쓰여서요.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다. 여기저기에 이제 많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점을 찍은 것처럼 지도로 보면은 여기 점을 찍을 수 있는 거죠. 자, and cobblers and tailors. 그러니까 수선공과 재단사들이 cater to the demand for shoes and gowns for this dance.
0: Because they need a specific type of shoe and specific type of dress and clothes to wear when they are doing the tango, and they're catering to the people who do this dance. So when you cater to someone or cater to something, it means that you provide exactly what is needed or wanted or demanded by a specific person or group.
1: At weddings or very big events, we have food caterers. So they provide the food that you need. You say, we want this kind of meat, these vegetables, and this drink, whatever. 그래서 이제 케이터링이라는 말을 우리가 외래어로도 쓰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cobblers and tailors cater to the demand for specialized shoes and gowns. 탱고용 신발과 드레스를 이제 사람들이 필요로 하니까, 그거를 구두 수선공과 재단사들이 제공합니다. 자, 앞서 오장과 투체 부부가 참가했던 이스탄불의 탱고 대회에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전 탱고 챔피언도 자리했다고 하는데요. 다음 들어보겠습니다.
0: He was in Istanbul this month for La Turca Tango Marathon and Championship, a three-day festival organized with the city of Buenos Aires as a way to expand tango's global reach. In addition to social dances and workshops, the event's main draw was the competition in which 54 dancers from Turkey, Britain, Italy, Belgium, Russia, and elsewhere vied for prizes in six categories. Two couples would win the ultimate prize, a trip to Buenos Aires to compete in the Tango World Cup, which begins in August.
1: 네. 자리를 같이 했던 이 탱고 전 탱고 챔피언의 이름은 세바스찬 히메네스인데요. 이전 탱고 챔피언인 그는 지난달 탱고의 세계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와 공동으로 주최한 3일간의 축제인 라투르카 탱고 마라톤 및 챔피언십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스탄불을 방문했습니다. 사교 댄스회와 워크숍 외에도 이번 행사의 가장 큰 볼거리는 바로 탱고 대회였는데요. 튀르키예,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러시아 등지에서 온 54명의 댄서들이 6개 부문에서 상을 놓고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최종적으로 두 커플이 1등상을 수상하게 됐고, 부상으로는 8월에 시작되는 탱고 월드컵에 참가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떠나는 여행권이 주어집니다. Okay, so let's have a look at to vie for something. VIE.
0: When you are vying for something, that means that you are competing eagerly or fiercely with someone else in order to achieve or win something.
1: 네,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 경쟁하고 겨루는 것을 vying for something이라고 합니다. I'm reading the New York Times all about dancing. 자,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춤 탱고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본토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소식을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된 전 탱고 챔피언의 세바스찬 히메네스에 따르면은 세계적으로 탱고의 진심인 지역들로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이스탄불 외에도 로마, 모스크바, 그리고 우리나라 서울도 top 5 안에 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0: We
1: 해요.
0: know someone who
1: We
0: loves
1: do?
0: tango.
1: We do?
0: Yes, and he used to work in English radio.
1: Oh, can
0: Yeah.
1: we say his name?
0: I'm sure. Yeah,
1: He's
0: because
1: a good friend.
0: he's a good friend of ours.
1: Danny?
0: Yes. Hi,
1: 그러네요.
0: Danny.
1: Hi, yes.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맞네요. 네. 아, 그 춤이 그 춤이었군요. 네. 자,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튀르키예 사람들이 왜 이렇게 탱고를 사랑하게 됐는지 그 연유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0: The story of tango in Turkey is entwined with the country's history. After the creation of modern Turkey in 1923, its founder and first president, Mustafa Kemal Atatürk, sought to pull Turks away from their Ottoman past and towards what he considered superior European culture. As part of his quest to model Western sophistication, he took up ballroom dancing and developed a taste for tango. Photos of him nattily dressed on the dance floor hang in many Istanbul tango schools.
1: 튀르키예 탱고 스토리는 이 나라의 역사와 얽혀 있습니다. 1923년 지금의 튀르키예가 건국된 후, 건국의 아버지이자 초대 대통령인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는 오스만 제국의 과거에서 벗어나 자신이 우월하다고 여긴 유럽 문화로 국민들을 이끌고자 했고요. 이렇듯 서구의 세련미를 본보기로 삼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그는 볼룸 댄스를 배우기 시작했고 탱고에 대한 취향을 키웠습니다. 댄스 플로어에서 멋지게 차려입은 아타튀르크의 사진은 지금도 이스탄불의 많은 탱고 학원에 걸려 있습니다. Alright, Natalie. Now this isn't a girl's name,
0: No.
1: although it sounds like
0: It
1: it.
0: does.
1: Photos of the first president of Turkey, Natalie dressed on the dance floor. What does this mean, Karen?
0: Well, you can imagine if you were dressed on the dance floor,
1: Yeah.
0: you're dressed very well, right?
1: Yeah.
0: So if you're Natalie dressed, it means that you are very stylish, sharp. You're neatly dressed.
1: 굉장히 말쑥하게 차려입은 거군요. How do you spell Natalie?
0: Natalie, so it's Natilly.
1: But it sounds like the name
0: Natalie.
1: Natalie.
0: Right, like Natalie Portman.
1: Natalie
0: Natalie,
1: Portman,
0: yes.
1: 처럼, 이름이랑 그 pronunciation, 발음은 똑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 단어는 이제 아주 멋지게, 깔끔하게, 말쑥하게라는 뜻이고, 스펠링도 달라요.
0: And it's almost exclusively used to describe someone who is exceptionally well-dressed and well-groomed.
1: Okay, I don't think I've ever used this word
0: Me
1: before,
0: neither,
1: but I'm going to use it right now. Karen is always Natalie dressed. Always.
0: I try.
1: 패셔니스타입니다. 네, 제가 항상 보면서 배워요.
0: I try.
1: 항상 말쑥하게, 네, 멋지게 차려입거든요. 자, 새로운 단어 저도 배웠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가볼까요?
0: Seasoned dancers and teachers offered a number of reasons for the Turkish affinity for tango. Turks dance a lot at weddings and in folk dances, giving people an innate musicality, said Selcuk Adalay, an Istanbul tango teacher who competes internationally. Much of Turkey's own music overflows with nostalgia and longing, similar to the deeply emotional tango. And Turkish men who may balk at gyrations of salsa and other steamier dances appreciate the decorum of tango. They find tango to be more modern and more in harmony with Turkish music, Adelaide said. So they dance a lot.
1: 경험이 풍부한 탱고 댄서들과 강사들은 튀르키예인들이 탱고에 친숙해진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이스탄불의 탱고 강사로 전 세계 대회에도 출전하는 셀주크 아탈라이는 튀르키예 사람들은 결혼식이나 민속 무용 등에서 춤을 많이 추기 때문에 타고난 음악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튀르키예 고유의 음악 대부분은 깊은 감정을 담은 탱고와 마찬가지로 향수와 그리움이 넘쳐 흐른다고 덧붙였는데요. 또한 살사나 그보다 더 관능적인 다른 춤들의 격렬한 몸짓을 꺼리는 튀르키예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탱고의 절제된 품위를 높이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탈라이는 그들은 탱고가 더 남성적이고 튀르키예 음악과 더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탱고를 정말 많이 쳐요 라고 말했습니다. If you have an affinity for tango, what does that mean?
0: If you have an affinity for or affinity to something, that means that you have a natural liking or a natural attraction for someone or something. And it can also describe sort of a spontaneous built-in talent or ability for a specific skill.
1: 자, 무언가를 굉장히 좋아한다. 마음이 저절로 끌린다. 그리고 또좀더 나아가서 때로는 그것에 대한 어떤 실력이 있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튀르키예 사람들은 이 탱고 춤을 어떻게 보면 좀 본능적으로 좋아하게 되는,
0: They're attracted to it, and
1: 네.
0: also they might have this sort of built-in talent to be good at it.
1: Exactly. Now, what about Turkish men bulking? The gyrations of salsa and other steamy dances.
0: So maybe they're on the bit of a conservative side. So they balk at dances that are steamy. So if you're balking at something, it's spelled BALK. It means that you find it sort of unacceptable or wrong or maybe too difficult, so you refuse to comply with it.
1: 그래요. 자, bulking, B-A-L-K, bulking at something. 그러면은, 아우, 좀 망설이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0: You resist
1: 뭘
0: it.
1: 망설이느냐? Gyration이라는 것은 이제 몸을 이제 상당히 선정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이 되겠고, steamy dance라는 것은요, 약간 야한 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살사라든지 다른 그런 좀 격렬한 몸짓을 하는 춤을 튀르키예 남성들은 꺼리는 거죠. 아, 이거 좀, 이거 우리 스타일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탱고는 좀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절제된, 이런 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맞아요. 튀르키예 사람들한테는.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they appreciate the decorum of tango.
0: Decorum is behavior that is well-mannered, polite, and socially correct.
1: Decorum is spelt D-E-C-O-R-U-M. 그래서 점잖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절제된 품위, 점잖음. 그게 탱고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They appreciate it.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2: Well, it's time for us to take a song break. We're going to listen to Air Supply now with All Out of Love.

0: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Morning Special. 리뷰 Thursday's news coverage now. 아프리카 남수단의 열악한 교육 환경과 그럼에도 거기서 희망을 일구고 있는 교사들의 이야기 다시 듣겠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의 제목, 제이슨 선생님, what is it?
1: I like my job too much. Unpaid teachers fight to save a nation's schools.
0: 저는 제 일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교사들, 급여도 포기한 채 한 나라의 교육을 지켜내기 위해 싸우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번 기사의 배경은 아프리카의 신생 국가 South Sudan입니다. 동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나라로 2011년에 수단에서 분리 독립했고요. 이 독립 과정도 험난했지만 이후에도 내전이 벌어져서 국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면서 이를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남수단 선생님들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At first glance, the work life of Paul Santino, the headmaster of a school in South Sudan, resembles that of many educators. He sits alone at a dark wooden desk in a room lined with books. Students and staff knock politely before entering. Every so often, he makes his rounds, poking his head into classrooms, overseeing goings-on around the schoolyard, chiding students for their uniform or behavior. But unlike most educators, Santino has not received a salary in more than a year, nor has any of the staff at the Gumbo Basic School in Juba, the capital, nor any other teachers in the country. Education in South Sudan is in crisis.
0: 언뜻 보기에 남수단의 한 학교 교장인 폴 산티노의 업무 생활은 다른 많은 교육자들의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는 책으로 가득 찬 방에 있는 짙은색 나무 책상에 홀로 앉아 일하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이곳에 들어갈 때 정중하게 노크를 합니다. 그는 때때로 교내를 돌면서 교실 안을 살피거나 운동장 주변의 상황을 점검하고 교복 차림이나 행동이 부적절한 학생들을 훈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육자들과는 달리 산티노 교장은 1년 넘게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 주바에 있는 이곳 건보 기초학교의 교직원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남수단 내 다른 교사들도 사정은 똑같습니다. 남수단의 교육은 현재 위기 상황입니다. Okay, so every so often means 가끔씩, 종종, sometimes. 이제 이렇게 체킹하는 거죠, 여기저기. Make one's rounds, 순찰하다 이런 뜻이고. And he checks the goings-on around the schoolyard.
1: Goings-on meaning like the happenings or the things that are going on, the things that are happening. So just kind of, you know, taking a look at what's going on.
0: Yep.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내에서 혹시 교복을 잘 입지 않은 학생은 없는지, 부적절한 그런 태도라든지 그런 건 없는지, 이것저것 그냥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이런 걸 체크하기 위해서 교내를 돌아요, 교장 선생님이. 네. 그 자체는 전혀 이상하지 않죠. Sometimes he chides students for their uniform or their behavior.
1: Yeah, chiding, I would say, is similar to like scolding. You're going to speak or say something to someone in a harsh way because of something that they've done wrong.
0: It's an old expression, isn't it?
1: Chiding. Yeah.
0: 꾸짖는다는 뜻이에요. Scolding이랑 같은 의미인데 가끔은 학생들 혼내기도 하고 교복이 그게 뭐니? 그럴 수 있죠. Okay, C-H-I-D-E, chide. Sometimes he does that, but the thing that's different about the teachers at this school in Sudan, South Sudan, and the rest of the world is that the educators, are not being paid. 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1: The country, founded in 2011 after an independence war that lasted decades, is one of the most fragile in Africa. Its public coffers are nearly empty. Around half of the population is age 18 or younger. But for years, education has rated little more than a rounding error in the government's budget, forcing the country's schools to the brink. That could spell disaster for the world's newest nation. Education is vital for Africa to unleash the economic potential of its demographic boom. But South Sudan, a country of 12 million, points to what could happen if schools fail. Only 40% of primary school-age children are enrolled, and only a tiny fraction of those attain benchmarks for literacy and numeracy, according to United Nations data.
0: 수십 년에 걸친 독립 전쟁 끝에 2011년에 건국된 남수단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국가 재정은 거의 바닥난 상태고요. 인구의 약 절반이 18세 이하지만 수년 동안 교육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에서 너무나 미미한 수준에 불과해 학교들이 파산 직전까지 내몰린 상황입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최근에 탄생한 이 나라의 재앙이 될 수 있는데요. 아프리카가 인구 급증에 따른 경제적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이지만 인구 1,200만 명의 남수단은 학교 교육이 실패할 경우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UN 자료에 따르면 남수단의 초등교육 연령대 아동 중 학교에 입학한 비율은 40%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서도 문해력과 수리 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아동은 극히 일부에 그칩니다. This is very sad. Let's have a look at some expressions here. Around half of the population, 인구의 절반 정도가 is age 18 or younger, 18세 또는 그 미만이고요. But for years, education has rated little more than a rounding error in the government's budget. What does this mean?
1: It's talking about how small the funding for this is. Now, it's saying that a little more than a rounding error. Now, what is a rounding error? Mm. Let's start with that. So, you know, if you have, let's say, 0.5 something, if it's 2.5, then we round that up to 3. Right?
0: Yep.
1: Because you go 0.5, 5 and up becomes the higher number. So mm-hmm. we just call it 3 if it's 2.5. So, but if it was actually 2.4, then it actually goes down to 2. So if someone made a mistake, oh, wait a minute. Oh, it was supposed to be 2.4, but they rounded the wrong way. So instead of going down to 2, they went up to 3. So it's a small mistake, but you know, in the end, it's the difference of 1 out of a big number. If it's the number of 5,624.4, and then, you know, among that, it's a very, very tiny percentage. So the margin is small, but what they're talking about in terms of their budget is little more than that, barely more than the small, tiny mistake that was made. So when we're talking about little more than here, I mean, it's easy to see what does little more than mean? Well, it means a little bit more than the number that we're talking about. But the reason they use the expression here is because the number that they're talking about is already a small number. So the rounding error is a very small number because it's a decimal point.
0: Yep.
1: But we're talking about a number that's a little bit more than that. So it's barely a little bit more than this small number.
0: Whereas the actual number of students or children, I guess, that need to be educated is around 50% of the population.
1: Exactly.
0: So the budget for education is just way too small.
1: It's minuscule.
0: Yeah, exactly. Yeah. So, little more than something이라는 것은요, 겨우 뭐뭐에 불과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a rounding error, rounding은 반올림이고요. error가 오차예요. 그래서 반올림 오차만큼의 아주 미미한 차이로 그동안에 교육 예산이 편성이 되어 왔는데 그에 비하면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 연령대의 청소년들은 너무나 많은 거죠. 이게 미스매치,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So too many children, not too many, I should say, a lot of children, but not enough money allocated to educate them. 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This could spell disaster.
1: Spell here meaning that it can cause or result in a disaster. And when you think of it this way, imagine like spelling, like you're spelling a word, meaning that you're creating something or it leads to something. So if you think of it in that way, then you can say that, well, this, what's happening here, that can result in a disaster. It can kind of like as if you're spelling it out yourself. You're making or creating or leading to this thing.
0: Exactly. Yeah, this spells disaster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결국은 어떤 뭐 재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pell이 무언가를 가져오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This could spell disaster for the world's newest nation. 자, 이렇게 교육 여건이 참 열악한 남수단이라는 내용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1: Plummeting attention from donor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has left schools like Gumbo running on fumes. That schools continue to function in South Sudan comes down to the commitment of educators like Santino67. I like my job too much, he said, when asked why he bothered to come to work every day without being paid. In the absence of a government salary, he has cut costs to support his wife and six children, he said. Parents also provide small stipends to the school when they can. Each morning, Santino walks 4 miles to school around dawn. After locking up every evening, he walks home. Young people are the future of South Sudan, he said.
0: 미국을 비롯한 기부자들의 관심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이곳 건보와 같은 학교들은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수단에서 그나마 학교들이 운영될 수 있는 것은 67세의 산티노와 같은 교육자들의 헌신 덕분인데요. 급여도 못 받는데 왜 매일 일하러 오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이 일을 너무 좋아해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부에서 급여를 받지 못하자 그는 아내와 여섯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생활비를 줄였다고 합니다. 또 학부모들도 여력이 닿는 대로 학교에 소정의 후원금을 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매일 새벽 산티노 교장은 학교까지 4마일을 걸어서 출근하고 매일 저녁 학교 문을 잠근 뒤 다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젊은이들이야말로 남수단의 미래입니다. All right, so a lot of schools in South Sudan are running on fumes.
1: If you are running on fumes, it means that you do not have anything left in terms of energy or money or whatever it is that you need to keep something running. You have very, very little to nothing left. And this comes from driving a car. And when you have a gas tank and the needle on your gas meter, I guess, gas tank, it's at empty. And we often say, oh, like I'm running on fumes because I don't have any gas left, but it's almost like the smell of the gas, the residual, the vapor of the gas that is left inside the gas tank. That's what's running the motor of my car, not the actual liquid yet. The liquid's all gone now, and it's only like the gas, the vapor that's remaining. That's what it's on.
0: 그래요. 차를 운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꼭 운전하는 게 아니더라도 차를 탔는데 지금 그 연료 게이지 있잖아요. MT가 있고 풀이 있고 MT에 가 있어요, 지금. 지금 기름이 하나도 없어요, 차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도 차를 몰고 가면 연기가 나죠. 그래서 fumes가 연기예요. 연기가 나는 상태로 차를 계속 몬다.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겨우겨우 작동한다. 겨우 끌고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학교들이 지금 남수단에서 그런 상태로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겨우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고, 비슷하지만 조금 더 극단적인 것은 run on empty. 이건 정말 완전히 바닥난 그 fuel, 그 연료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차가 움직이긴 할지 모르겠지만 그 상태로 이제 모는 거예요, 차를. 그럴 때도 이제 run on empty or run on fumes라고 합니다. Fumes.
1: And people can be running on fumes as well, quite often, actually. So if you're studying late at night or you're working late, and just if you're really, really tired, maybe you haven't eaten for a long time, so you don't have much energy, or you're tired because you haven't slept or had much rest, then you can say, oh, I'm just running on fumes. Like, I'm so tired, I can barely work, but you know, maybe you have to. So,
0: 너무 힘들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it all comes down to this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1: if it all comes down to something, then this is the end result or the final result. What's going to determine if you fail or succeed? It's kind of like the biggest factor or the most important factor or the final factor. So it's something towards the end that might decide the fate of something.
0: 네, 결국은 뭐뭐다. It all comes down to 뭐뭐뭐. 근데 여기서는요, it all comes down to the commitment of educators like Santino라고 해서 이렇게 그 산티노 교장 선생님과 같은 그 헌신적인 교육자들이 있는 덕분에 학교들이 운영이 된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라이자 지금도 내전의 고통에 시달리는 동아프리카의 나라 남수단에서 월급도 못 받는 열악한 교육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자 애쓰는 선생님들의 이야기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남수단 하면은 우리나라의 고 이태석 신부가 48세 나이로 선종하기 전까지 의료와 교육 봉사를 했던 톤즈 있는 나라이기도 하죠. 자, 그 내용이 이제 울지마 톤즈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제작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했는데 남수단의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많이 열악하지만 그럼에도 한국인 봉사자들과 우리 해외 동포들이 계속 노력하고 십시일반 모금을 해서 최근 톤즈에 이태석 신부의 이름을 딴 병원을 어렵사리 마련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태석 신부의 이름으로 된 장학금으로 공부한 외과 의사가 곧 부임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처럼 모든 면에서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남수단인데, 교육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1: Manuela Tiu, a South Sudanese policy expert with Universal Network for Knowledge and Empowerment Agency,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said school attendance shields children from forced labor and early marriage and provides stability in a country where many parents have suffered from decades of conflict and civil war. When independence came to the South in 2011, it was greeted with a wave of optimism and was supported by the United States and others. At the core of the dream was a desire to build a free school system that would break from northern domination and emphasize national pride, Machar said. We were thirsty for knowledge, and we knew how to study to be the leaders of tomorrow, he said.
0: 비정부기구인 지식과 역량 강화를 위한 유니버설 네트워크 소속의 남수단 정책 전문가 TU는 수십 년간의 분쟁과 내전으로 부모들이 고통받아온 이 나라에서 학교에 다닌다는 것은 그들의 아이들을 강제 노동과 조혼으로부터 보호하고

0: 받고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거라고 합니다. 2011년에 남수단이 독립을 맞이했을 때 다들 이를 낙관적으로 환영했고 미국과 다른 국가들도 이들의 독립을 지지했습니다. 수도 주바 대학교의 벤저민 마차르 교수에 따르면 당시 자신들이 꿈꿨던 것들 중에 핵심은 이제 북부, 그러니까 수단의 지배에서 벗어나 국민적인 자부심을 강조하는 자유로운 학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그는 우리는 지식을 갈망했고 미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Let's talk about breaking free from something.
1: Yeah, if you break free from something, then you're gaining your independence or autonomy. So you're able to do what you want. You don't have to do what you're told from the power that used to control you.
0: Right. 무언가로부터 벗어나다. To break free. 자, 남수단은 현재 또 다른 내전이 발발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웃나라 콩고에서 발생한 에볼라가 국경을 넘어올 위험도 실제 맞닥뜨리고 있고요.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이런 위험 속에서도 매일 학교로 나가 자원봉사를 한다는 한 대학생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 Yet the students and teachers at Gumbo must manage more immediate concerns. Simon Oba, 23, volunteers at the school and occasionally receives money from parents to help fund his tuition at the University of Juba. Every morning he sets off from the mud house he built himself in a neighborhood on the outskirts of Juba to walk to the school. Every evening, he walks home to cook dinner and read by candlelight, he said. The school depends on teachers like him, who make up for a deficit in official qualifications with a surplus of commitment. Without education, no change will happen. It is a key for everything, Oba said. If he finishes his undergraduate studies in math, science, and religious studies at the university, he said he has already set his heart on a profession. He wants to be a teacher.
0: 건보 학교의 학생들과 교사들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23세의 사이먼 오바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 때때로 학부모들로부터 받는 돈으로 자신의 주바대학교 등록금을 충당한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주바 외곽의 한 동네에 자신이 직접 지은 진흙집에서 출발해 학교까지 걸어서 출근을 하고요. 매일 저녁에는 집으로 걸어 돌아와 저녁을 차려 먹고 촛불 아래서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건보 학교는 공식적인 자격 요건은 좀 부족해도 넘치는 헌신으로 그 부족함을 메우는 그와 같은 자원봉사 교사들에게 의존하고 있는데요. 오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이 없으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교육은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또 그는 자신이 대학에서 수학과 과학, 종교학을 전공한 학부 과정을 무사히 마치게 되면 이미 마음속으로 장래에 가질 직업을 정해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사가 되는 겁니다. Alright. Someone sets off.
1: If you set off for somewhere, then you are leaving or beginning a trip. You are departing. And I don't know if this is where it comes from exactly, but I know like people would often say back in the old days, you were setting sail for something. So when you get on a ship, you set sail, you leave, you depart, and you sort of, you know, it's almost like you're disappearing. Much like if you think of, and again, I don't know if this is where it comes from, but if you think of like a sunset, then the sun kind of disappears over the horizon, much like a ship might disappear over a horizon when you set sail. So if you set off, then you're kind of like leaving, departing, you're starting a journey, maybe.
0: 그래요. 세트가 참 다양한 곳에 많이 쓰이네요. sunset는 해가 지는 건데, 여기서 set off라고 하면은 출발하다의 의미가 있어서요. Every morning, Simon Oba sets off from his house that he built himself and he goes to school. He walks to school. 자, 그다음에 to make up for something.
1: If you make up for something, then you might have been lacking in something from previous, and therefore, what you didn't do before, you're kind of doing extra of

0: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0: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조지 거시인의 서머타임. 여름날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곡이죠. 이 노래는 오페라 포기와 베스 1막에서 제이크의 아내 클라라가 아기에게 불러주는 자장가입니다. 따스한 여름밤, 엄마는 아이에게 다정히 속삭입니다. 세상은 평화롭고 너는 사랑받고 있으며 언젠가 훨훨 날아오를 날이 올 거라고요.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아빠와 엄마가 곁에서 지켜줄 테니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쉬라고 달래줍니다. 한여름밤 엄마가 아이에게 건네는 다정한 자장가. 조지 거시인의 서머타임을 소프라노 레온타인 프라이스의 목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첫 곡은 조지 고시인의 서머타임, 소프라노 레온타인 프라이스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그리그의 페르킨트 모음곡 2번입니다. 그리그는 헬리크 입센의 희곡 페르킨트의 무대 음악을 작곡했고 그 가운데 8곡을 골라 두 개의 모음곡으로 엮었는데요. 그중 모음곡 2번에는 페르킨트의 방랑과 귀향,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솔베이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첫 곡, 잉그리드의 탄식을 시작으로 이국적인 분위기의 아라비아의 춤, 폭풍우 속 황해를 그린 페르킨트의 귀향, 그리고 널리 사랑받는 곡이죠. 솔베이지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그리그의 페르킨트 모음곡 2번 작품으로 55 전곡을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리그의 프리킨티 모음곡 2번 작품으로 55 전곡을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인지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입니다. 이 곡을 작곡할 당시 모차르트는 프리랜서 작곡가이자 연주자로 빈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고정된 수입이 없었던 그는 직접 연주회를 열고 무대에 올라 자신의 작품을 연주하며 음악가로서의 기반을 다져갔습니다.

피아노 협주곡 21번 역시 모차르트가 직접 기획한 연주회에서 본인이 피아노 독주를 맡아 초연한 작품입니다. 전체 3악장 중에서 오늘은 밝고 당당한 기운의 1악장과 영화 에비라 마디간에 사용되며 널리 알려진 아름다운 2악장을 함께 듣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시장조 쾌외번호 467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마이스토소, 2악장 안단테, 블라드미르 아슈케나지의 피아노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시장조 쾌일번호 467종 희락장과 2악장을 블라드미르 아슈케나제 피아노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잠시 후 11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에서도 클래식 라이브러리 이어갑니다. 1부 끝곡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 빈 숲속의 이야기 작품으로 325 야체크 카스프치크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해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자정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7월 5일 일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로시니 오페라 라 테넨톨라 중에서 나케 알판노 하이비안토 논피오메스타 고통과 눈물 속에 태어났지만 더는 슬퍼하지 않으리 메조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라톨리 주세페 파타네가 지휘하는 빔 폴코프스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로시니 오페라 라 테넨톨라는 샤를 페로의 동화 신데렐라를 바탕으로 한 작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유리구두나 마법사는 등장하지 않지만 인물들의 성격과 해악 그리고 용서의 메시지가 돋보이는 오페라입니다. 오늘 들으신 더는 슬퍼하지 않으리는 주인공 체네렌톨라가 마지막 장면에서 부르는 아리아인데요. 고통의 시간을 돌아보면서도 자신을 힘들게 했던 가족들을 벌하지 않고 용서합니다. 행복한 체네렌톨라의 마음을 로시니 특유의 화려하고 눈부신 선율로 펼쳐낸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10번입니다. 그의 개성과 내면이 깊게 반영된 명작으로 꼽히는데요. 억압의 시대를 지나온 작곡가의 불안과 저항, 그리고 강한 생존 의지가 짙게 배어있는 곡입니다.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0번 2단조, 작품으로 93중 1악장 모데라토, 드미트리 리스가 지휘하는 남네덜란드 피라모니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0번 2단조 작모노 93중 1악장을 드미트리 리스가 지휘하는 남네덜란드 필하모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펜바흐의 지옥의 오르페 서곡입니다. 지옥의 오르페는 고대 그리스 신화 속 오르페우스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비틀어 당시 프랑스 사회의 위선과 허영을 풍자한 오페레타인데요. 오늘 들으실 서곡에는 작품 속 주요 선율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페레타의 익살스럽고 활기찬 분위기를 짧은 시간 안에 만날 수 있는데요. 경쾌한 리드미로 클라리넷과 바이올린의 재치 있는 독주가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가장 유명한 선율이죠. 캉캉으로 알려진 지옥의 갤롭이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오펜바흐의 오페레타 지옥의 오르페 서곡을 에릭 쿤젤이 지휘하는 신시니티 팝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오펜바흐의 오페레타, 지옥의 오르페 서곡을 에릭 쿤젤이 지휘하는 신시에티 팝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상스의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하바네즈 작품으로 83을 사라장의 바이올린과 볼프강 자발리치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생상스의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하바네즈 작품으로 83을 사라장의 바이올린과 볼프강 자발리슈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클래식 명곡을 들려드리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 감상은 다음 주에도 이어갑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끝곡은 알베르 루셀의 피아노와 목관 오중주를 위한 디베르디멘토 에릭 리 사주의 피아노와 레방 프랑스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피싱 사기 예방하기. 보이스 피싱, 문자 피싱, 개인정보를 찾아 사기치는 범죄.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정부나 금융기관 이름을 밝히며 개인정보를 캐묻고 자금 이체를 원하는 전화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채용, 대출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둘째, 모르는 번호로 택배가 배송됐거나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링크를 클릭하라는 문자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해킹 앱이 깔리거나 소액 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싱 사기 피해 신고는 112, 피싱 사기 문의 및 상담은 1332. 잊지 마세요.
2: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3: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4: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마치 처음으로 풀밭에 누워 별들을 바라보던 밤의 전율과도 같습니다. 현실의 성스러운 광대함에 압도되며 이 끝없는 우주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이토록 연약한 우주선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시간을 보내는지를 되새기게 됩니다. 서로 다투고 조금 더 많은 돈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아등바등하며 얼마나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지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보내오는 이미지를 통해 빛이 극도로 빠르게 이동했음에도 우리에게 도달하는데 약 140억 년이 걸릴 만큼 먼 곳을 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우주가 최초의 폭발로 막 태어나던 시기의 은하들입니다. 카를로 로벨리의 책 무엇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콜드플레이가 부른 A Skyfall of Stars 띄워드렸습니다. 들으시면서 홍은지님이 아, 이 노래 나오는 애니 정말 재밌게 봤어요. 아, 근데 제목이 뭐지? 생각이 안 나요. 하셨는데요. 싱입니다. 싱. 네, 싱 OST에서 이렇게 들려드렸고요. 오늘 문장 카펫은 샘앤 파커스에서 펴낸 카를로 로벨리의 책, 김정훈 번역가가 옮겼고요. 무엇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의 일부로 깔아드렸습니다. 카를로 로벨리도 저도 북카페 통해서 카를로 로벨리의 책을 좀 접하면서 그 다음에는 또 새로운 책이 나오거나 그 이전에 그의 책 중에서 제가 못 읽은 것들이 있으면 꼭한 번은 열어보게 만드는 그런 작가가 됐거든요. 카를로 로벨리. 그의 책 무엇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에서 우리 카페인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페이지여서 읽어드렸습니다. 우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주는 약 140억 년이 걸릴 만큼 먼 곳의 우주인 거예요. 최초의 폭발로 막 태어나던 시기에 그 우주 풍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초심도 이런 초심이 없다. 거의 이건 근본, 뿌리 이런 거죠. 그래서 우주를 바라보는 것은 어떤 분들은 되게 미래지향적인 인상을 받으시던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근원이 무엇인가, 근본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과거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의 뿌리를 보는 행위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주의 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전달을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 3323 쓰시는 카페인님, 오늘은 암호가 무엇일까? 11시부터 기다렸답니다. 크크. 북카페 본방사수하는 제가 무지무지 사랑스러워요. 물론 고은님도 카페인님도 모두 모두 사랑스럽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11시부터 오픈런 하고 계신 우리 3323 쓰시는 카페인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미 반짝으로 막 인사를 하고 계십니다.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3주간의 12번의 생방 개근 이벤트 도전하시는 거죠. 카페인님들 어제 놓쳤어요 하시더라도 또 모릅니다. 3주, 평소에 2주 했기 때문에 3주가 좀 난이도가 좀 높게 느껴져서 이번에 너무너무 개근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한 번쯤 빠진 분들을 또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게 아니어도 어제 이벤트 분위기 띄우려고 저는 3주 못할 게 뻔하지만 암호 하면서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암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암호가 무엇이냐? 암호를 제가 얘기할게요. 이 암호는 반디 앱으로 무료로 보내셔도 되고요. 그리고 샵 1045, 50원 배는 유료 문자로 보내셔도 됩니다. 근데 이 유료 문자로 보내실 때는 어제는 괜찮고요. 이 오늘은 실명 성함을 꼭 함께 보내주세요. 구분이 될수 있도록 뒷번호가 똑같은 분들이 많아서 나중에 당첨자 발표할 때그 구분되는 이름이 좀 필요하니까 같이 보내주시고요. 오늘의 암호는 어제 우리 카페인 분들이 보내주신 여름어. 여름의 낱말들 후보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로 선택했습니다. 그게 뭘것 같아요? 저도 이거일 줄은 몰랐습니다. 무려 자두예요, 자두. 자두가 우리 카페인 분들이 여름어, 너무 좋아하는 여름어들 나열한 것 중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요즘 또 제철 음식이기도 하고, 이 여름에 과일 자두로 오늘 암호를 띄워드립니다. 자두, 자두에 얽힌 사연들도 보내주셔도 좋고요. 자두 암호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두열님이 어제 남겨주신 이 홈페이지에 남겨주신 사연을 어제 소개를 못했어요. 6월 29일 어제가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좀 복잡한 심정을 남겨주셨어요. 어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 많은 분들 기억하셨겠지만 삼풍백화점 붕괴 30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저도 방송 전에 그 얘기를 나눴었고,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방송 중에는 뭐그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 나의 생일에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은 그런 기억이 있다 보니까 두열님이 이렇게 사연을 주셨어요. 대학생으로 첫 학기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그 백화점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참 묘한 기분이었어요. 나에게는 생일인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슬픈 날이 됐으니까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시는 슬픈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셨는데요. 그 마음이 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기도 한 거죠. 두열님 생일 주간인데 어제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오늘 어떻게 보내실지 궁금합니다.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안전한 세상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개근 암호, 출석 암호, 자두임을 다시 알려드리면서 음악을 듣고 이어갈게요. 자미로콰이의 Seven Days in Sunny June 그리고 코디 프라이, 코리 웡, 다이나모가 함께한 곡 베러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주영님이 선곡, 아, 대체 누가 하나요? 매일매일 감탄하며 듣고 있어요. 2시간 동안 곡이며 이야기 주제며 정말 모두 풍부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내 마음 같은 선곡, 그리고 나의 기분을 이끄는 선곡이라는 거죠. 우리 순애부가 선곡하고 있습니다. 두릅 음악 감독님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도 스튜디오 밖에는 비타민 PD님 계십니다. 아, 592 쓰시는 카페인님, 아우, 자두, 피곤한 요즘이네요. 네. 암호와 함께, 이렇게 또, 언어 유희까지, 이렇게 뽐내셨습니다. 자두, 피곤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름날이 되다 보니까 막 늘어집니다. 그러나, 이럴 때, 이제 이렇게 새콤한 맛의 과일 같은 것들 좀 이렇게 챙겨 드시면서 비타민 섭취도 잘 하시고요. 또 북카페 들으시면 그럼 건강 지키실 수 있지 않을까요? 매일에 어느 정도는. 7417 쓰시는 카페이님. 저도 일하다가 시계 보고 깜짝 놀라서 들어왔어요. 자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 뭐예요? 자두로 출석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또쏙 들렸네요. 그쵸? 지금 7417 쓰시는 카페인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출석 암호가 자두입니다. 김현정님, 자두라고 말만 해도 입안이 새콤달콤 맛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과일 이름이 그 생김새랑 그 느낌이랑 너무 닮았어요. 진짜 이 자두, 그리고 아까 한상현님은 자두 하면 어쩐지 살구가 같이 떠오른다고 세트로. 자두, 살구. 자두는 진짜 자두처럼 생겼고, 살구는 진짜 살구처럼 생겼고, 그렇잖아요. 이명선님, 오늘도 출첵합니다. 최근에, 아, 나 자두 좋아하네. 이걸 깨달았는데. 라고 하셨어요. 자두는 정말 그 색감이 너무너무 진해가지고요. 눈길을 혹 이렇게 뺏어갑니다. 홀립니다. 그쵸? 좋아하는 자두가 오늘 암호로 나왔습니다. 황정희님, 자두 탱탱 하면서 앙 물면 씨랑 산뜻하게 분리되는 달고 새콤 향긋한 자두 좋아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향이 너무 좋죠. 정말 색깔도 색깔인데. 최봉수님, 자두 출석합니다. 어제부터 참여하려고 했는데 올해 로그인을 안 해서인지 탈퇴한 계정이라고 나와서 결국 다시 회원 가입을 해서 출석 남깁니다 하셨습니다. 이런 사연이 요즘 많이 보입니다. 어제부터 많이 보이더라고요. 출석 이 암호를 보내려면 로그인을 하거나 아니면 유료 문자로 보내거나 샵 1045로 보내거나 해야 되는데 로그인을 오랜만에 했나 봐. 이게 지금 내 아이디가 이게 지금 탈퇴한 계정이라고 나오네? 하셔서 어제 고객센터 전화하셨던 분도 계셨죠. 빠르게 수습을 해서 새롭게 새 마음으로 다시 출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3793 쓰시는 황재영님. 근데 어쩌죠? 어제 출첵 도전하고 보냈는데 이름을 같이 안 보냈어요. 어제는 하셨는데요. 네, 이 이름은 이제 우리 당첨자 발표할 때 쓰려고 이 기간 중에 한 번만 문자로 보내시는 분들 한 번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어제 없어도 되고요. 왜냐면 집계할 때는 번호가 다 보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3주 다 개근한 분들 공교롭게도 뒷번호가 똑같은 경우가 있어서 그때 구분하려고 한 번만 유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이름도 보내주세요. 했던 겁니다. 네, 기간 중에 한 번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3주 개근 하셔야 한다는 거. 네, 그때 유용한 겁니다. 아, 일간 카페인 이번 주 주제가 여름날의 데시벨이죠. 오늘 이 소리 아마 들어보시지 않은 분은 없을 겁니다. 이제 서서히 더 많이 들릴 거고요. 매미 울음에 담긴 이야기 만나보시죠.

한낮의 태양이 정수리를 뜨겁게 달구는 정오 무렵이면 거리는 온통 매미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드는 이 압도적인 데시벨은 종종 우리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피곤한 소음으로 여겨지곤 하죠. 무더위에 지친 몸을 이끌고 조금이라도 조용한 그늘을 찾아 발걸음을 재촉하다가도 문득 그 거대한 울음소리의 근원을 가만히 짚어보면 묵묵한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수년의 길고 축축한 어둠 속에서 오직 이 며칠간의 쨍한 여름을 위해 버텨온 생명들이 자신에게 허락된 짧은 시간을 남김없이 태워내는 치열한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매미의 울음소리는 결코 무의미한 소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 처절한 생을 향한 절박한 에너지입니다. 땅 속의 캄캄하고 서늘한 고립 속에서 묵묵히 견뎌낸 시간에 비하면 이들에게 허락된 지상에서의 삶은 찰나에 불과하죠. 그렇기에 매미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조금의 망설임이나 미련도 없이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거대한 볼륨으로 세상을 향해 존재를 증명합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유한한 생명체가 뿜어내는 그 애틋하고 맹렬한 외침 앞에서는 덥고 지친다며 쉽게 하루를 불평해버리던 우리의 좁은 마음은 맑고 서늘하게 환기되곤 합니다. 우리는 종종 당연하게 주어지는 일상의 시간들을 무심하게 흘려보내거나 언젠가 다가올 막연한 미래를 위해 현재의 감각을 억누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쉼없이 쏟아지는 저 매미들의 데시벨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삶의 정직한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시끄러운 소음이라고 귀를 막기 전에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투명하게 자신을 불태우는 그 치열한 리듬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덥고 팍팍하게만 느껴지던 우리의 한낮도 저 울음소리처럼 묵묵하고 단단하게 살아낼 가치가 있다는 너그러운 위로를 건네받게 될 테니까요.

김창완의 매미 띄워드렸습니다. 이 매미 울음소리 들으면 어떤 생각하세요? 저는 진짜 여름에 한복판에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아, 이게 너무 시끄러워, 이렇게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매미의 삶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놀라게 돼요. 지금 이 순간 진짜 목청이 터질 것처럼 그렇게 울어대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매미 통해서 느끼는 바도 많습니다. 김은혜님. 지금은 초등생, 고등생이 된두 아들과 산책하며 매미 껍질을 찾아다녔던 아름다운 시절이 떠오르네요. 괜시리 뭉클해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 지구가 워낙에 지금 막 환경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변하니까 가끔은 이러다가 어느 시절이 되면 매미 울음소리도 안 들리는 그런 여름도 올까? 이 생각도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약간 무서움의 여름이 올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때 아마 매미 울음소리가 들렸던 시절을 좀 그리워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뭉클하다는 말에 여러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출석 이벤트 암호가 자두죠? 2284 쓰시는 카페이님. 아, 텃밭, 마당에 어슬렁거리다 12시가 되면 라디오 앞에 주저앉고 싶습니다. 2시 출근도 가기 싫어요. 라고 하셨어요. 12시부터 2시까지, 아, 2시 출근 준비하려고 이제 나가는 것도 귀찮고, 12시부터 2시까지 북카페가 그냥 온전한 해먹처럼 우리 카페이님 앞에서 계속 흔들렸으면 좋겠네요, 저도. 마음만은, 네,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러나 출근하셔야죠. 정혜정님, 처음 출석 남겨요, 자두! 하시면서, 급성 장염 걸려서 어제 하루 종일 아팠어요. 죽 먹으면서 생방 들어요. 대체로 제방을 들었는데, 아파서 좋은 점도 있네요. 자두 할수 있어서. 예, 출석, 이렇게 지금 고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하셨는데요. 아이,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정하시다라는 느낌이 들고, 죽잘 드시고요. 요즘 진짜 장염, 여름철 음식 먹고 탈나는 경우도 많죠. 진짜 잘 가려서 잘 드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카페인분들 너무너무 차가운 거 마구 얼음 막 마구 씹어 드시지 마시고요. 어제 보니까 얼음도 그 후보에 많이 있던데, 어느 날 문득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암호로. 3421 쓰시는 우리 윤양숙님. 신 것을 잘 먹지 못해서 자두는 보기만 해도 턱이 뻐근해지지만 적도를 연상케 하는 그 향기만은 정말 유혹적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진짜 어느 꽃 못지않죠. 자두의 그 향기. 그리고 겉에 물론 자두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겉에 그 빨간색 그 겉껍질을 그렇게 까면 그 안에는 노란색 그 과즙 가득한 그 노란 바다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너무 예쁘게 생긴 것 같아요. 향기도 좋고. 김세진님, 게시판에서 커닝하고 자두 출석 체크합니다. 자두 한알 그대로 입 안에 넣고 오물오물 거리다가 심한 툭 하셨는데, 뭔가 이 재미난 동시, 동화를 본것 같아요. 그림책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오물오물거리다가 심한 톡! 이렇게 뱉어내시는 분들 계시죠? 아, 박진경님, 오늘은 조카 엄정범의 생일 축하해주세요. 아, 생일이군요. 사랑하는 나의 첫 조카, 정범아, 취준생으로 지내느라 고생이다. 이모는 너가 누구보다 더 나은 사람, 누구만큼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닌, 불공평한 현실 앞에서도 정범이 마음 안에 기쁨과 만족을 찾아내면서 많은 걸 경험하면서 너 자신을 찾는 사람이 되었으면 해. 사랑해, 이모 마음 알지? 와, 이 너무 다정해서 저도 진경님 조카하고 싶어졌습니다. 우리 이모예요 하고 싶을 정도로 다정한 이 축하 메시지 정범님께 잘 전달이 되겠죠. 7107 쓰시는 카페이님. 아침에 수영장에서 지인이 주신 자두를 가방에 두고 잊고 있었는데 오늘 출첵 암호가 자두라는 말에 아, 맞다. 자두 있지? 이 생각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자두도 먹고 출첵도 하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자두 두고 온 자두가 없도록, 네, 잘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장범준의 여름밤의 오, 사랑의 멜로디 듣고 무리하는 시인들 만나러 가시죠.

0: 여기 뭔가 달라졌는데?
1: 뭐가 달라요?
2: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1: 상혁씨님 때문인가 보다.
0: 맞아요.
1: 아, 이럴 수가. 무리하시네요.
0: 계속 무리하려고요.
1: 가시죠, 그럼 무리하러.
0: 땡.
1: 무리하는 시인들 나오셨습니다. 김소연 시인, 김상혁 시인,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향기 나시죠? 자두 향.
0: 폴폴 납니다.
1: 아, 폴폴 나시죠? 자두, 지금 자두 많이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 출석 암호예요. 지금 이주연님은 자두 왔어요 라고 하셨어요. 자두가 되신 거예요.
0: 저 자두 자주 먹는데,
1: 네.
0: 그 제가 너무 익은 자두를 좋아해요. 아주 물렁물렁한.
1: 달콤한 거?
0: 무조건 달아야 됩니다. 복숭아도 그렇고.
1: 새콤한 거 말고?
0: 너무 싫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걸 두고 먹으면 너무 무른 걸 사다 보니까 나중에는 꼭 못 먹고 버리는 자두가 생기더라고요.
1: 아.
0: 그래서 조금 새콤함 쪽으로 취향을 옮겨볼까 합니다.
1: 오래 계속 먹기 위해서. 네. 네, 어떠세요? 소연 시인님은
2: 저 자두 너무 좋아하는데 올해는 아직 한 번도 못 먹었어요.
1: 네.
2: 이렇게 소량만 사고 싶은데 그렇게 파는 데를 아직 발견을 못해서 대신에 살구를 먹고 있습니다.
1: 살구도 맛있죠.
2: 네네.
1: 자두와 살구. 살구는 좀 덜 쉬어요. 그렇죠? 네, 살구는 좀 달콤하고 부드럽죠.
2: 네네.
1: 네. 자, 4392 쓰시는 카페인 오수미님. 얼마 전에 박재삼 문학제에서 엽서상을 받았는데 매미가 나오는 시가 있어서 그걸 했거든요. 자랑은 아니고 매미가 나오니 생각나네요 하시면서 엽서상을 받으신 엽서 사진을 첨부해 주셨어요. 우리 보라로도 이게 나갈 수 있을까요? 이 구름의 여름방학 해서 요 시를 지금 같이 첨부하셔서 옆에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지금 여기 엽서 뒤를 채우신 거죠.
0: 아, 네네.
1: 이 지금 매미가 있고 매미죠? 매미가?
0: 매미가
1: 어딘가에 지금 이렇게 붙어 있는데
2: 네. 누군가의 밀짚 모자.
1: 그쵸. 설마 밀짚 모자일까 싶었는데 지금 보라로 나가고 있어요.
0: 아래 희미하게 얼굴 모양의
2: 네,
0: 구름인 것 같아요.
2: 구름인 것 같기도 하고.
1: 와, 이 굉장히

0: 음악에서 가능한, 그렇죠. 그림이. 그리고 위에 그 밀짚 모자의 위에 산이잖아요.
1: 네.
0: 산인데 이 산도 약간 고깔 모자처럼 또 그런
1: 그러니까요.
0: 모자가 모자를 또 쓰고 있고 이런 느낌. 네.
2: 이 모든 게 그냥 다 초현실적인 여름 풍경 같아 보여요.
0: 네.
1: 제목도
0: 맞아요.
1: 그래서 구름의 여름방학인데 딱 맞는 그림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아, 축하드립니다. 엽서상 받으신 거. 자, 이 여름의 느낌이 물씬 나는 암호로 시작을 했는데요. 9908 쓰시는 카페인님은 사연 보고 신기해서 여고 동창들을 만나러 대전에 오셨대요. 카페에서 친구들과 수다 중에 출석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다 중에 북카페를 들으시는 거예요?
1: 그런 것
0: 들으시면서
1: 같아요.
0: 같이 출석을 이 반지창을 보시면서 이게 지금 두 공간 좋아하는 두 세계 모두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가지고 사실 사연을 좀 읽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작품들이 또 많습니다. 오늘 어떤 작품을 가지고 오셨을지 먼저 상혁 시인님이 가지고 오신 것부터 볼게요.
1: 네. 카페인 분들에게도 익숙한 유희경 시인이 산문집을 냈습니다. 출근 인사라고 아주 두껍게 묶인 산문집인데요. 매일매일 출근했던 기록을 남겨서 그걸 책으로 묶은 건데
0: 네.
1: 그중에서 한 부분을 가져와 봤습니다.
0: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럼 낭독 통해서 만나보시죠.

내게도 병이 있고 병은 낫기도 하고 재발하기도 하지만 나는 나의 병으로부터 버티려거나 벗어나려 한 적은 없었고 그저 내 쪽으로 바짝 당겨 끌어안았던 게 아니었던가 싶다. 늦은 밤길을 혼자 걸을 때 병이 나를 울려서 한 정거장만 더 걸어가자고 추적추적 걸어갈 때 기댈 곳도 닿을 곳도 없어 중얼거리게 될 때 나의 병은 이름이 없이 어리고 귀하지 그렇게 중얼거리게 될 때 나는 서먹한 나의 병을 온전히 상대하게도 되는 것이다. 나의 병은 빗소리를 참 좋아한다. 오늘은 비가 내리고 온몸이 빗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아, 이게 내 온몸이구나. 참 투명하게. 그렇게 믿게도 된다. 화가 날 때 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비교적 최근에 발견한 방법인데요. 이거 꽤나 유용합니다. 화가 나지 않거나 누그러지는 방향은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 그런 것은 기대하지 마시고요. 일단 포스가 남달라집니다. 상상해 보세요. 화가 난 채 시집을 읽고 있는 사람. 무섭죠? 무엇보다 마음의 거리두기가 적절해집니다. 주제하다시피 시라는 것은 어쩐지 화가 나 있잖아요. 그것이 제 아무리 서정시라도. 믿지 못하겠다면 가지고 있는 것 중 가장 서정적인 시집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에는 화가 어리어 있습니다. 뾰족해진 마음으로 뾰족한 시를 만져보다 보면 이게 뭐지 싶다가 다 소용없다. 일종의 체념을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체념은 순한 마음을 불러오고 이내 촉촉한 상태가 되곤 하지요.

0: 데이먼스 이어의 언타이틀드 08 띄워드렸습니다. 핀드에서 펴낸 유희경 시인의 산문집 출근 인사에 담긴 글, 화가 날때 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부 만나봤습니다. 아, 재미난데요?
1: 네, 아, 제가 실제로 유희경 시인을 만나면 생각보다 밝은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유희경 시인, 특히 글을 쓴다고 생각할 때 제가 유희경 시인에 갖는 어떤 선입견 같은 거는 되게 진지한 사람이어가지고 처음에 이거 낭독할 때톤 조절을 잘못해서 뭔가 엄청 진지하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 읽을 때는 한톤 높여서 좀 발랄하게
0: 그래요?
1: 읽어봤는데 그게 또 읽고 나니까 분위기에 잘 맞아서 좋았습니다.
0: 아, 이 시인분들이 낭독하실 때첫 이런 것들,
1: 네네.
0: 속도 이런 거다 고려하셔서 하신단 말이에요.
1: 그러니까요.
0: 네, 그러니까요. 자, 지금 재미나게 다가왔어요. 이 얘기들이
1: 네.
0: 일단 첫 번째 단락에선 지금 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1: 네. 이 병이라는 게 어떤 병일지 말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문단과 제목을 보면, 화가 날때 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은 두 번째 문단부터 나오거든요, 후반부.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읽으면, 아, 이 병이 화병인가 보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아, 화가 날때 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재밌었던 부분은, 그래, 화가 나면 왜 시를 읽어야 하지? 라고 이제 궁금증을 풀어주는 부분이 결국은, 상상해보세요. 무엇보다 화가 난채 시집을 읽고 있는 사람 무섭다. 포스가
0: 그쵸.
1: 남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되게 재밌고, 두 번째 또 시라는 것은 모두 화가 나 있어서 화난 상태에서 화난 걸 보면 에이 이게 다 뭐지 싶다. 근데 이게 슬플 때 슬픈 노래 듣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시집을 읽는 것을 시인이 권하고 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0: 여기 보면 진짜 아주 세상 서정적인 시집을 펼쳐봐도 그 안에 화가 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이 내용들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2: 아, 저도 최근에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책이고요. 책으로 묶여지기 전에도 SNS 상에 그 위트앤시니콜 계정에서 매일 아침 좀 조금 시간대는 서로 달랐지만 긴 글에 그 출근 인사 글이 올라올 때면 그 글을 읽는 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누군가가 뭔가 마치 제가 상사고요. 누군가가 아침에 출근을 해서 뭐 대표님 뭐 이러면서 조잘조잘 시 얘기를 이렇게 들려주는 느낌? 그런 뭔가 아뢰을 받는 그 묘한 내가 귀해지는 느낌. 그런
0: 그쵸.
2: 느낌을 받았어요.
0: 독자가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2: 그쵸.
0: 너무 좋죠.
2: 예, 많은 독자들이 그랬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글들이 묶여서 책으로 나왔으면 하고 바랬던 독자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거든요.
0: 맞아요.
2: 그래서 지금 너무 인기리에 사람들에게 이제 퍼지고 있는데, 이 글에서도 특히 저는 질병을 대하는 자세라든가 나는 서먹한 나의 병을 온전히 상대하게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병이 지나가는 병도 있을 수 있지만 평생 좀
0: 그렇죠.
2: 들쭉날쭉 하면서 안고 가는 병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 걸 대하는 자세라든가 이렇게 뽐내지 않으면서도 엄청 지혜로운 말들이 곳곳에 너무 많은 거예요. 화날 때 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 시의 근본이 뭐냐, 이런 것 너무 잘 짚은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0: 그러네요.
2: 이 세상이 엄청 만족스럽고 이 세상이 행복하게만 보인다면 누가 시를 읽고 쓰겠어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사람들, 거기서 어떤 결여를 보고 결핍을 보는 사람들이 시를 좋아하고 읽는 거니까. 근데 시는 되게 그걸 아름답게 표현하잖아요. 그
0: 그쵸.
2: 화조차도. 그러니까 화날 때 시를 읽는 건 저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화날 때 시를 쓴 적은 있어요.
0: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무리하는 시인들 시간에도 많이 이제 알게 된 것이, 시집 안에 슬픔이 담겨 있다. 슬픔이 얼마나 귀한 건가. 슬픔과 시의 관계는 조금 알것
2: 그쵸.
0: 같아요.
2: 근데 화와
0: 화로는 이게 좀또
2: 그쵸.
0: 다른 장르처럼 느껴져서 재밌었어요.
2: 네, 그 분노. 분노라는 것도 이제 여러 지수가 있을 수 있고, 분노 표출 방식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면 서정시 포함 모든 시는 그냥 분노의 에너지로 첫 줄을 연다.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그렇겠네요.
1: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서정적인 주체의 태도가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뭐 자연과의

0: 합일, 욕망이라고 한다면 그 합일이 안 되니까 또 시가 나오는 거거든요.
1: 갑자기 말만 들어도 화나요.
2: 네. 그리고 자연과의 합일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에 대한 실망에서 등을 돌릴 때
1: 그렇죠.
2: 발견하기가 또더 쉽잖아요. 그런 식으로
1: 맞아요.
2: 생각하면 아마 옛날 선비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1: 이 시라는 장르가 되게 매력적으로 더
0: 네.
1: 다가오기도 하고, 이 마지막 읽어주신 부분, 그 구절도 보면, 그와 같은 체념은 일종의 체념을 하게 되는데, 체념이 순한 마음을 불러오고, 이내 촉촉한 상태가 되게 만든다. 이 촉촉함이 너무 또 재미난 표현처럼 다가왔어요.
0: 네, 화가 화와 부딪혀서 내 화는 무엇이고 저 화는 대체 무엇인가? 아, 세상은 화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런 걸 느낄 때 느껴지는 체념 같은 게 있거든요. 어차피
1: 그쵸.
0: 이렇다라는.
1: 그러다 보면 이제 촉촉한 상태가 되곤 하죠.
2: 네, 약간 결로처럼 촉촉해지는 것
1: 결로.
2: 같아요.
1: 네. 이런 이야기들이 이 출근 인사 3문집 안에 가득하다는
0: 네,
1: 거잖아요.
0: 가득합니다.
1: 그쵸. 네. 우리 옥상달빛의 희한한 시대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서울 강동구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조금 특별한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맘 강동. 영유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데요. 지역 곳곳에 문을 열어 강동구 주민 누구든 집에서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 주민 회의를 통해 이들 스스로 원하는 행사를 기획한다는 것도 특별한 점이죠. 한여름 열대야엔 밤도깨비 시장, 반딧불 나라 같은 야간 이벤트가 열리는 식으로요. 더 많은 부모가 어려움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2: 매일 20분钟
1: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2: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1: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2: 만나요.

0: 북북 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 김상혁 시인, 김소연 시인과 함께 2부로 건너왔습니다. 화날 때 시를 읽으시라, 이렇게 지금 유희경 시인이 최근 출간한 이 산문집 출근 인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들으시고 많은 카페인들이 지금 사연을 주고 계십니다. 신수아님 사연 볼까요?
1: 화날 때 시를 읽으면 시가 말하죠. 그래, 너 잘 왔다.

0: 다른 데 가서 말해봐야 너만 이상해지는 거 겪어봐서 알잖아. 마음에 안 드는 문장 있으면 바꾸면서 화를 푸는 오래된 습관. 책은 그렇게 오랜 세월을 아무 말 없이 아는 화, 모르는 화를 다 받아주었답니다.
1: 이 시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
0: 네.
1: 너잘 왔다. 이렇게. 다른 데 가서 말해봐야 너만 이상해지는 거 겪어봐서 알잖아.
0: 네.
1: 놀라운데요?
0: 시를 읽으면 그런 생각 들죠. 아, 이 시인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지? 이런 느낌? 모든 것에 화를 내고 있네. 이런 느낌 받을 때가 있어서
1: 네.
0: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읽으면.
1: 만약에 화난 마음을 이제 어떤 시와 만나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여기 추천 시집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어떤 시든 화난 마음을 이제 담기에는 좋은 거죠?
0: 네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1: 어떤
0: 아니, 그러니까
1: 시든
0: 예를 들어서 소현 시인님 시 읽어볼 때도 그렇고, 조용한 시인들도 누가 있을까요? 느낌이 조용한 시인. 근데 뭐 이장욱 시인의 시를 읽어도 그게 화를 거쳐온 사람의 그 느낌이 나거든요. 화를 잘 건너와서 지금은 당장은 화가 안 나지만 상당히 잘 누르고 있다.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이어서 좋습니다. 읽으면.
1: 그 시가 탄생하기까지 거쳐온 시간까지 다
0: 네네.
1: 읽히는 거죠?
2: 그렇죠. 그 신수아님 말씀 듣고 생각난 건데 황인숙 시인의 시 중에 강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에 가서 화풀이를 하라고 사람한테 하지 말고 그런 시인데 강에서 강 앞에서 만나면 서로 아는 척하지 말자 이런 소리거든요.
1: 너무 많이 강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2: 네.
1: 아는 척하지 말고
2: 그러니까 그
1: 강에
2: 강
1: 가서.
2: 역할이 시가 해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신수환이 말씀 들으니까 번뜩 나네요.
1: 그러네요. 아니, 유희경 시인은 어떻게 이런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두분 시인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시 안에 화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0: 근데 유희경 시인 같은 경우는 화가 많아서 아마 그걸 더잘 느꼈을 거예요. 저는
1: 네. 동의할 수 있는 걸까요?
0: 네,
1: 유희경
0: 같은
1: 시인.
0: 시집을 봐도 화도 느껴지지만 또 다른 부분도 느껴지는 게 많기 때문에 화가 먼저 느껴지진 않고 더 푸면 아, 이 시인 참 화가 많네 이렇게 느껴지는 정도인데 유희경 시인은 스스로가 좀 화가 많으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1: 아마 더 빠르게
0: 네.
1: 도착했을 것이다. 8442 쓰시는 카페이님, 이게 뭐야 할머니입니다. 1년 전에 시인님들이 소개해 주신 시, 우리 쌍둥이 손자 태어난 걸 축하해 주셨죠? 그 아가들이 내일이면 딱첫 1년 생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내일이지만 시인님들 축하받고 싶어서 문자 드려요. 도후 그리고 유담이 이름 불러주실 거죠? 네. 오, 예,
0: 네,
1: 기억나시죠?
0: 기억납니다.
1: 네. 도후와 유담이 이제 첫 1년 생일을 맞이하게 됐어요.
2: 네, 너무
0: 와,
2: 축하합니다.
1: 진짜.
2: 예, 도우야, 유담아, 생일 축하해.
1: 축하해.
0: 도우야, 유담아, 하고 싶은 거다 해.
1: 네. 우리 왠지 도우와 유담이 이름을 부르는 동안 굉장히 급속도로 우리 어려지는 기분 들지 않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2: 그쵸.
1: 도우와 유담이 친구인 것처럼.
0: 친구 이름 부르는 것 같아서
1: 네,
0: 정말로.
1: 그러니까요.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소현 시인님이 가지고 오신 작품 볼게요.
2: 네. 지난 주간 저에게는 개간지 여름호를 읽는 그런 기간이었는데, 그때 자음과 몸 여름호에서 신인 등단작 중에 아주 마음에 드는 시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시 누구야 하면서 눈이 번쩍 뜨였고, 그 중에 좀 가장 좋은 시라기보다 그냥 가장 짧은 시를 좀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1: 네, 방송에서도 소개해야 되니까.
2: 네네,
1: 그쵸?
2: 그쵸.
1: 그러면 어떤 시일지 궁금합니다. 낭독 통해서 만나볼게요.

울다 간 사람 공도이. 우리 집에서 한 사람이 울다 갔다. 그는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울었다. 침대에서 울고 주방에서 울고 욕조에 구겨져 울었다. 눈물이 어찌나 많은지 바닥이 흥건할 정도였다. 옆구리에 갑티슈를 끼고 그를 따라다녔다. 그는 티슈를 아무렇게나 구겨버리며 구석구석 울었다. 사이렌처럼 울고 매미처럼 울었다. 집들이 선물로 받은 고급 갑티슈 10통이 거덜날 때까지 울음은 멎지 않았다. 그만 가줄래? 더 크게 울며 버티는 그를 엘리베이터에 밀어넣고 닫힌 버튼을 눌렀다. 통곡 소리가 층간을 울리며 멀어져 갔다. 실내에 정막이 감돌았다. 바닥은 축축했지만 여기저기 널려 있던 티슈 뭉치가 보이지 않았다. 침대 위에 먹구름이 떠 있었다. 먹구름은 울먹였다. 금방이라도 비를 내릴 것 같았다. 거칠게 팔을 휘둘렀다. 먹구름은 유연하게 형태를 바꾸고 있었다. 빗방울을 흘리며 웃기 시작했다. 킥킥, 킥킥킥킥. 온 집안을 휘젓는 울음소리, 웃음소리, 흑흑, 킥킥, 흑흑흑, 킥킥킥킥. 흩어지면서 웃고 뭉치면서 울었다. 저 미친 구름. 돌돌들, 세탁기가 돌아간다. 거품을 일으키고 통 속으로. 통 속에서 웃음소리와 통곡소리가 엎치락 뒤치락 돌고 있다. 덮이고 덮으며 뒤섞여 간다. 들들 들들들들. 차츰 소리가 잦아든다. 베란다에 빨래를 넣는다. 창밖은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 하늘.

0: 개간 자음과 모음 2026년 여름호에 실린 공도희 시인의 시 울다 간 사람 낭독으로 만났습니다. 이어서 선우정아가 부른 비 온다 띄워드렸어요. 아, 시가 너무 재밌습니다.
1: 그죠.
0: 네.
1: 되게 탄탄하게 쓰여 있으면서도 자유롭게 이렇게 이걸 운영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엄청 현실에 대한 디테일이 높은데, 현실에 대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가 어디든 갈수 있다는
0: 그렇죠.
1: 여지가 되게 돋보이는 그런 시였고요. 이 시도 읽을 때마다 저는 다르게 해석되더라고요. 지금은 어쩐지 마지막에 선우정아의 시, 그 노래까지 붙으니까
0: 네.
1: 이거는 어쩐지, 기후를 어떤 감정과 이렇게 넘나들면서 쓴 것일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론 들기도 하고요.
0: 네.
1: 혹은 뭐 누군가에겐 슬픔, 뭐 울음 이런 것을 달래고, 뭔가 관리하는 그런 태도 같은 것으로도 읽힐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0: 읽을 때마다 시가 달라진다, 그 느낌이. 이게 참
1: 재밌는
0: 신기한 것
1: 일이죠.
0: 같아요. 예. 새삼스럽게 좀 신기하게 다가와요.
1: 예, 그게 시가 약간 불친절하니까 얻을 수 있는 장점인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뻔히 내가 다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 상혁 시인님은 어떠셨나요?
2: 그 탄탄하면서 자유롭다고 해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음 기댈 곳이 많고 내 이야기를 담을 곳이 많은 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0: 네.
2: 읽을 때마다 해석이 자유로운데 그게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정확하게 쓰니까 오히려 더 느낌이 더 내가 아 뭔가 속고 있다 이런 느낌이 없이 내 이야기를 마음껏 넣어볼 수 있는 그래서 정확한데 자유로운 느낌이에요.
0: 맞아요. 네.
2: 그래서 너무 좋고 이렇게 설정을 하고 시작하는 시들이 보통 있는데 요거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설정을 하는 거는 다 누구나 시인들이 자유롭게 할수 있지만
0: 네.
2: 예를 들면 여기서는 우리 집에서 한 사람이 울고 갔다라고 설정을 하고
0: 그쵸.
2: 규정을 하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요런 게잘 끌어가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게
0: 맞아요.
2: 설정을
0: 네.
2: 하더라도 너무 무리수를 두거나 아니면 모호하게 끝나버리거나 그런
0: 네.
2: 경우도 있는데 너무 정확하고 선명한데도 이걸 읽을 때마다 아까 음악에 따라서도 내가 듣고 있는 음악, 내 상황에 따라서도 대단히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만한 부분이 많아서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0: 그렇죠. 지금 이 정은숙 님이요. 좀 전에 세탁 후 자연 건조할 옷까지 널고 일부는 건조기를 돌리는 중인데, 소현 씨님 낭독 식기와 이 건조기 돌아가는 소리가 오버랩되는 재미난 효과음 같이 연결고리가 지금 선우정아님 노래까지 좋네요 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세탁기가 등장하고 이러니까요. 이 얘기들이 세탁기가 돌아가고 통 속에서 웃음소리와 통곡 소리가 막 이렇게 돌고 이런 과정까지 가니까 아마 은숙님은 이게 어디까지가 시고 어디까지가 지금 나의 일상인지가 뒤엉킨 느낌 받으셨을 것 같아요.
2: 저는 너무 재밌었던 게그 세탁기 부분.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저라면 어떻게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0: 네.
2: 저였으면 저 미친 구름에서 끝내고 되게 시가 우울하게 끝났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이 마지막에 세탁기 때문에 한발더 나아간 느낌이 있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세탁기 느낌이 오히려 되게 짧은데도 되게 마지막에 읽었을 때는 머릿속에 많이 남는 이미지가
0: 네.
2: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발랄하면서도 우울한 느낌이 좋았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 시작이 우리 집에서 한 사람이 울다 갔다.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울어요. 이분은 이게 만약에 남의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 집이고 그 울다 간 그가 전혀 다른 타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대로 읽는다면 침대에서 울고 주방 욕조에 구겨져 울고 우리 집들이 선물 받은 고급 갑티슈 10통 다 쓰고 막 이러는 존재인데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밀어넣고 버튼을 누르는 거잖아요. 근데
1: 그쵸.
0: 이게 만약에 그 정말 유형의
1: 누군가,
0: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나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의 어떤 다른 기분일 수도 있고
1: 그쵸, 그쵸.
0: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니까 이 장면을 무한 반복해서 읽게
1: 그쵸,
0: 돼요.
1: 이 장면을 자기의 울음을 자기

0: 네가 떼어내는 과정처럼도
1: 맞아요.
0: 보일 수 있기도
1: 그렇게
0: 하고.
1: 그게 좀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0: 그쵸.
1: 남의 집에 가서. 근데 재밌습니다. 이 발상이.
0: 그쵸. 여기서 사실 남이어도 저는 재미있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이 이 정도로는 이기적이어도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1: 그쵸.
0: 네.
1: 맞아요. 그래서 흥미로웠어요.
0: 네.
1: 그 통곡 소리가 층간을 울리며 멀어져 갔다 이런 부분에서
2: 그러니까요.
1: 웃음이 나지 않을
2: 저도
1: 수가.
2: 처음에 읽을 때는 우선은 내 마음의 슬픔을 몰아내는 걸로 읽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마음의 슬픔을 몰아내면, 이제 억지로 몰아냈으니까 웃다 울다 하게 되잖아요.
1: 그쵸.
2: 그럼 더 미칠 노릇이게 되겠다. 그래서 이걸 억지로 몰아낸 걸 후회하나 싶었는데, 또 마지막에 세탁기로 한번더 반전을 주고 분위기를 바꿔주는 것 같은 시였습니다.
1: 유영주님은 이렇게 깜찍한 상상을 할 수가. 침대 위 감정 요정 같은 먹구름 캐릭터 너무 귀여워요.
0: 네.
1: 여기 지금 진짜 보이잖아요. 온 집안을 휘저는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흑흑 킥킥 이러는데 흩어지면서 웃고 뭉치면서 울었다. 저이 부분도 재밌었어요.
0: 네.
1: 흩어지면서는 웃고 뭉치면서는
0: 뭉치면서 울고.
1: 우는구나.
0: 이게 물질로 상상했을 때, 이게 뭉쳐져야 이제 구름도 오고, 비도 오고, 선우정아
1: 그렇죠.
0: 노래도 이어질 수 있고.
1: 네, 그러네요.
0: 네.
1: 물질로 상상해도 그런데 이게 뭔가 그냥 우리 기분으로 상상해도
0: 그쵸.
1: 웃는 건좀 흩어지는 쪽에 가까운가?
0: 맞아요.
1: 그리고 눈물은 좀더 뭉쳐지는 쪽에 가깝나? 이렇게까지 막 생각하게 되는.
0: 너무 과학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이 표현은.
2: 네. 저는 이름도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그 필명인지 본명인지 모르겠는데,
0: 공도인.
2: 너무 어울린다, 시랑.
1: 그쵸.
2: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1: 시인의 이름 같은 느낌.
2: 네.
1: 자,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피시스 엘튼 존이 함께한 곡 런투 프라이 들려드릴게요.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상혁 시인님이 가지고 오신 작품 볼게요.
1: 네, 고명재 시인이 두 번째 시집을 냈습니다. 어깨 머리를 기대던 시절이라는 시집인데요.
0: 네.
1: 거기서 한 편을 가져와 봤는데 제목이 호떡이에요. 제가 호떡 좋아하거든요.
0: 저도요. 네. 호떡.
1: 저는 그리고 정통파여서 그 통통한 호떡 있잖아요.
0: 네.
1: 그 이렇게 하얗고 부풀어 오른 호떡 그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꿀뚝뚝 떨어지는 호떡 좋아하거든요.
0: 저도.
1: 네.
0: 그냥 진짜 예전 호떡.
2: 네. 네. 오리지널. 네.
0: 오리지널.
1: 여기서 네. 여기서 말하는 호떡이 바로 그 호떡인데 마지막 부분에 약간 재밌는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우라는 글자 있잖아요.
0: 네.
1: 그걸 뒤집어 보면 호떡 같다라는 아이디어로 끝내고 있어요.
0: 오.
1: 그러니까 호떡 그거 쇠 그거 누름틀 있잖아요.
0: 네.
1: 그걸로 동그란 호떡을 꾹 누르는 그 모습이 우를 뒤집어 놓으면 글자를 그런 느낌이다. 라는
0: 아, 졌다. 진짜 호떡 네.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1: 네, 저도.
0: 글자를 뒤집어서 호떡 그 누름이 그거랑 닮았다고.
1: 네. 네, 이제 전체적으로는 할머니 얘기여서 같이 좀 들어보면 공감할 내용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0: 좋습니다. 낭독 듣고 가시죠.

호떡, 고명제. 반죽과 황설탕, 그리고 계피. 여기에 압력만 있어도 얼굴은 튀어나온다. 엄마 가게 간판 떼고, 집을 경매에 넘기고, 친구들에게 전학 간다고 손을 흔들었을 때, 할머니는 내 손을 말아 쥐더니 단호하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걱정 마라. 내가 평생 친구가 돼줄게. 네가 클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을게. 호떡의 맛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데 있다. 나는 엄마가 보고플 때 당신을 보았고, 당신은 딸 대신에 내 얼굴을 보았다. 우리 가운데 눈부신 결정이 있어서 씨름처럼 붙어 살던 시절이었다. 얼마 전에는 대구 문학관에 갔다가 오래된 호떡집을 보았다. 그곳은 늙음하게 연애하는 어르신들이 손을 잡고 설탕물을 흘리는 곳인데, 반죽 사이로 압착된 설탕이 자클거리며 도망갈 곳도 없이 달게 타고 있었다. 나는 호떡 먹는 할머니를 슬쩍 보았다. 아무리 봐도 내 친구를 닮은 것인데, 지킬 거 다 지키고 아직 팔팔한 그대가 연애하는 미래를 그려도 보았다. 무지막지하게 둥그런 얼굴이 갖고 싶었다. 그래서 한여름에 호떡을 사게 된 것이다. 땀을 뻘뻘 흘리며 어르신들과 입천장이 벗겨지도록 훌훌 먹었다. 완주라는 게 그렇다. 뜨거운 줄도 모르고 눈앞이 끝이니 일단 닫고 보는 것. 내가 성인이 되자마자 당신은 쓰러져 오래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조용히 창가에서 내 얼굴을 보더니 우리는 친구지? 하고 웃으며 물었다. 손등 위에 손등을 포개주었다. 엄지로 내 볼을 닦아주었다. 그게 내 마지막 인장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약속했고 지켰고 사랑했다.

0: 루시드 폴이 부른 할머니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어라 듣고 왔습니다. 난다에서 펴는 고명재 시인의 시집, 어깨에 머리를 기대던 시절에 담긴 시 호떡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와, 지금 진수정님이 너클 때까지 죽지 않을게 이 구절 듣는 순간 눈물이 훅 떨어지셨다고
1: 네.
0: 네 하셨고요. 지금 4392세신 카페님 그꿀 호떡이 먹고 싶다가 호떡이 슬퍼집니다.
1: 네.
0: 네.
1: 제가 시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건것 같아요. 아까 울다 간 사람처럼 재밌는 시에서도

0: 그렇고 이렇게 완전히 결이 다른 시에서도 저는
1: 네.
0: 비슷한 어떤 읽고 나서 아 좋다라는 감정을 느끼거든요. 너무 다른 어떤 시들이 비슷한 감동을 주는 거 그게 너무 좋고
1: 그러네요.
0: 호떡을 먹을 때마다 이 우자가 생각날 것 같아요. 우를
1: 맞아요.
0: 거꾸로 뒤집어둔 그리고 그걸 꾹 누를 때그 몽실몽실한 느낌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았던 거는 그 완주라는 어떤 개념이에요. 어떻게
1: 네.
0: 말하냐면 입천장이 벗겨지도록 훌훌 먹는데 그 뒤에 완주, 완주한다 할때 완주인데 완주라는 게 그렇다. 뜨거운 줄도 모르고 눈앞이 끝이니 일단 닫고 보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목표가 보이고
1: 네.
0: 완주해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막 달리는 거죠. 무리하는 상황에서도. 근데 여기 호떡 먹을 때도 되게 비슷하거든요. 한 입을 딱 깨물어서 삼키고 싶으니까
1: 네.
0: 이게 분명히 뜨거울 걸 알면서도 그냥 꽉 씹어버린단 말이죠.
1: 아.
0: 이걸 완성하려고 이 맛을.
1: 그쵸.
0: 그런 거가 생각나면서 또이 할머니에게 완주는 뭐였을까 생각해보면 아이가 클 때까지 죽지 않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랑 같이 읽으면 참 절묘하다라고 생각이 또 듭니다.
1: 뭉클해요. 지금 최윤경 님도, 호떡, 냉동실에 있던가? 먹고 싶다. 이게 쩝쩝거리다가, 우린 친구지? 이 구절에서 울컥합니다. 하셨고요. 6876 님, 지금 사연
0: 네,
1: 보세요.
0: 방심했다가 마음을 데였어요.
1: 그러니까. 지금, 와, 호떡! 이러고 있다가, 저는, 한여름에 호떡? 왜 호떡일까? 했는데, 이제 여기 한여름에 호떡이 딱 나오잖아요. 한여름에
0: 그렇죠.
1: 호떡을 먹는 그 마음이 나오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시를 보고.
2: 네,
1: 어떠셨어요?
2: 고명재 시인의 그 약간 특허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방심했다가 마음을 데이는 요 쪽인 것 같아요.
1: 네.
2: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할머니 이야기를 정말 정말 잘하고 싶어 한 어떤 시인이 할머니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은 대뜸하지 않고 잘 감싸서 할까 하면서 호떡에 이 밀가루 반죽처럼 호떡 얘기를 겉으로 한번 싹 감싸
1: 그쵸.
2: 앉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1: 네.
2: 요런 티나지 않는 요런 기술들이 이 시를 우리가 방심하다 되게 만드는 거죠. 딱
1: 맞아요.
2: 호떡의 원리랑 너무 똑같은 시를 쓰시는 것 같아요. 고명재 시인은 그 안쪽엔 아주 뜨겁고 달달하고 그리고 향긋한 계피향이 있는 그런 그리고 막 견과류도 아삭아삭하고 고소한
1: 네.
2: 그런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고요.
1: 그쵸.
2: 그런 형태로 이렇게 시를 쓰고 있는 요 기술들을 제가 감탄하면서 보느라고 어쨌든 저는 데이지는 않았는데
1: 네.
2: 감탄하면서 보느라고 그런데 이 할머니랑 호떡의 물성이랑 아직 그 익기 전에 이렇게
0: 네.
2: 이 우르 누르기 전에
1: 네. 지금 부드럽고
2: 네.
1: 몽실몽실하고
2: 그쵸.
1: 둥근
2: 기름 위에
1: 뭔가.
2: 딱 놓기 전에
1: 맞아요.
2: 그 반죽 덩어리랑 할머니라는 분의 그 어떤 사랑 태도랑 너무 닮아서 물성이 너무 닮아서 좀 깜짝 놀랐어요.
1: 여기 보면 그런 구절도 있잖아요. 반죽 사이로 압착된 설탕이 자글거리며 도망갈 곳도 없이 달게 타고 있었다. 도망갈 곳도 없이 진짜 그 거기서 달게 타고 있는 어떤 그 아까 얘기하셨던 그막 바글바글하게 있는 그 마음들 이런 것들도 막 생각이 나고.
0: 네. 음식, 아까 특허라고 소현 씨님 말씀하셨는데, 특허가 맞는 것 같은 게, 지난 시집에서도 가장 아름다웠던 시 중에 하나가, 그 화자가 엄마랑, 식당하는 엄마를 납치처럼 해서 차에 태우고, 콩국수 가게 가서 콩국수 먹는 장면이었거든요.
1: 네.
0: 거기서 그때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아들이 사주니까 좋지만, 나도 너처럼, 나도 너처럼,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나도 너처럼 우리 엄마랑, 콩국수 먹고 싶다. 이 장면을 슬쩍 끼워 넣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 시에서 아름다운 시들이 많지만, 시집에 또 가장 아름다운 시
1: 네.
0: 중에 하나가 이 호떡이어서, 이 먹을 거를 좀 중심으로 잘 읽어보시면 더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진짜. 지금 조지현님, 회사 모니터 보면서 눈물이 왈칵 고여서 지금 혼났네요. 회사 모니터 앞에 있는데 지금 눈물이 터졌어요. 김영기님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2: 네, 가슴 뭉클했습니다. 얼마 전제 집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호떡이 자기 인생 푸드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예전에 시장에 가게 되면 엄마 손을 꼭 잡고 시장을 따라가는 조건으로 호떡을 사주곤 했죠. 호떡 한입 베어 물면 뜨거운 설탕이 입술 주위로 흘러내려 입술을 데이곤 했죠.
1: 맞아요.
0: 네, 맞습니다.
1: 네, 그 느낌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2: 그렇죠? 맞아요.
1: 919에 있으시는 카페인님은 지난주 도서전에서 고명재 시인 시집 사고 친필 사인도 받았는데 이 시집이 이 무리하는 시인들이 또 소개를 해주시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해요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네, 예, 따끈따끈한 시집이죠.
0: 네.
1: 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김광석의 혼자 남은 밤 듣고 마지막 작품도 만나러 가시죠.

0: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작품 볼게요.
1: 네, 문보영 시인이 아무튼 전화 영어라는 산문집을 출간을 했는데요. 이 아무튼 시리즈 뭐 우리 카페인 분들도 다잘 아실 텐데 이제 아무튼 전화 영어라는 책을 봤을 때 문보영 시인이 꼭 써야 하는 그런
0: 그렇죠.
1: 약간
0: 네.
1: 그 생각이 있었고 되게 재밌겠다 하면서 읽었는데 전화 영어 이야기만 한게 아니라 여기 안에서 문보영 시인이 자기 전화 영어를 해주는 선생님들을
0: 네.
1: 다 자주 바뀌니까 수잔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수잔들의 그 인생이 좀 담겨져 있어요. 그 필리핀에서 주로 뭐 투잡을 뛰는
0: 네.
1: 이제 여성들이 많은데 그 계층의 이제 여성들의 삶을 당연히 엿볼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0: 네.
1: 그 이야기가 빼곡하게 좀 배후에 있는 거가 의외의 수학이었고, 그리고 그 영어, 특히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영어를 쓰는 행위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거의 이책 속에 담겨 있어서 저는,
0: 네.
1: 마치 누군가의 유학 생활을 훔쳐보는 그런 마음으로 너무 지루한 줄 모르고, 금방 다 읽었는데 그
0: 네.
1: 중에서 영어가 한마디도 안 나오지만 좀 재미있는 구절을 찾아서 영어가 나오는 구절도 여기서 제가 또 영어로 읽어야 되잖아요.
0: 영어란 우리에게 그런
1: 그쵸?
0: 것이잖아요. 이왕이면 피하고 싶은. 네. 근데 이 문보영 시인이 그때 그 아이오와 체류하시면서 그 아이오와에서 겪었던 시간을 다룬 그 산문집도 북카페 초대석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1: 그니까요.
0: 네. 그 전망 없는 작가들의 모임부터 시작해가지고, 왜냐면 방에 뷰가 좋지 않은 그 배정을 받아가지고, 그거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책을 마무리한 다음에 또 유학을 가셔가지고, 그쵸. 이 계속 영어를 써야 하는 상황 속에 계셨는데, 그 기록이 다 여기 있다고 하니까,
1: 그쵸.
0: 너무 궁금해요.
1: 생각보다 전화 영어를 아주 성실하게 한건 아니더라고요. 빼먹을 땐 빼먹고,
0: 한 10년 하셨다고 들었던 것
1: 네.
0: 같은데요.
1: 그 빼먹을 때 빼먹고 몇 달씩 쉬기도 하고 했다는 그게 저한테는, 그래도 문보영도 사람이 있구나.
0: 인간적이다. 네.
1: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0: 그럼 어떤 부분을 골라 오셨는지 낭독 통해서 만나보시죠.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한국인과의 만남을 피했다.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였다. 일기도 시도 영어로 썼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고름이 터지듯 한국어로 일기를 쓰고 있었다. 햄버거와 피자 같은 기름진 음식만 먹다가 국밥에 깍두기를 먹는 기분이었다. 시는 영어로 써도 일기는 한국어로 써야 하는구나. 조그마한 깨달음. 밤 12시 나무와 밤 산책을 하다가 집 건너편에 있는 교회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다. 나무는 내게 한인마트에서 사온 매운 새우깡을 건넸다. 최근에 차를 구매한 나무는 아시안마트와 한국 빵집을 돌아다니며 내가 부탁하지도 않은 한국 식료품과 생필품을 공수해준다. 매세가 매운 새우깡의 준말이라는 것도 나무 덕에 알게 되었다. 유학 초반에는 적응을 위해 나무와 영어로 대화하곤 했다. 그런데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한국인 친구와 영어로 대화하는 건 뭐랄까? 방귀를 끼고 모른 척하는 느낌이랄까? 그 뒤로는 쭉 한국어로 대화한다. 난 일주일에 한국어를 써야 하는 정해진 양이 있는데 그걸 꼭 채워야 해. 나무가 말했다. 해외에서 생활할 때는 일정량 한국어로 말하고 한국어로 글을 써야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영어로만 소통하면 그 수준의 세상에 갇히게 된다. 한국어를 쓸 때에야 비로소 내 나이를 되찾을 수 있다.

0: 랭페라트리스의 아노말리 블레 띄워드렸습니다. 위고에서 펴낸 문보영 시인의 산문집 아무튼 전화 영어의 한 부분 만나봤습니다. 와, 이 비유가 카페인물들 많이
1: 방귀.
0: 밑줄그으셨는데요. 네. 한국인 친구와 영어로 대화하는 건 뭐랄까? 방귀를 뀌고 모른 척하는 느낌이랄까?
1: 네, 너무 무슨 말인지 알것 같죠.
0: 네. 그리고 그 어느새 고름 터지듯 한국어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도요. 그래서 보면
1: 맞아요.
0: 햄버거 피자 이런 거 먹다가 국밥에 깍두기 먹는 기분이었다. 본능적으로 이렇게 흘러왔다는 거잖아요.
1: 네. 그리고 한국어로 글을 써야지만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고 자기 나이를 되찾을 수 있다라는 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영어를 쓰는 그 많은 시간들 속에 자기를 좀 멀리 두고 자기 나이에 보다 한참 어린 수준의
0: 네.
1: 그런 언어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0: 그쵸.
1: 견뎠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그게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와,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됐습니다.
0: 우리 지금 음악이 나가는

0: 전혀 다른 문화권으로 또 유학을 가서 새로운
1: 네.
0: 언어로 시를 쓰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놀랍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1: 네, 보통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실행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고 또 여러 환경이 있잖아요. 뭐
0: 그렇죠.
1: 가족과의 관계도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있어서 거기에다 오히려 좀 탓을 하면서 안 가죠, 그냥. 이유를
0: 맞아요.
1: 만들어서.
0: 네.
1: 이렇게 갈수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0: 맞아요. 여기 보면 한국어 사용량이 있다. 주몇 시간이라도 한국어 사용량이 있다. 일주일에 꼭 채워야 되는 이라고 나오는 이 구절이 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국어를 나를 잃지 않기 위해.
1: 이거는 그래도 문보영 씨는 어느 정도는 영어를 조금 할수 있고 배워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랬던 것 같고, 저도
0: 네.
1: 이런 상황이라면 너무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기초적인 수준의 문장만 써야 되잖아요. 우선 처음에 영어를 배울 때는.
0: 그쵸.
1: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한국어로 해야 되는 그 말의 총량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0: 근데 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영어를 만약에 특히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로 가서 영어권 나라에서 배우게 될 때는 아예 한국어로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잖아요.
1: 그쵸.
0: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글들을 많이 보다가 여기 보니까 한국어 총량,
1: 네.
0: 국밥에 깍두기 이런 얘기 나오니까 너무 공감이 되고.
1: 네, 저는 처음에 그 아주 어릴 때 2년 동안 캐나다에 있었을 때
0: 네.
1: 아예 영어를 못하는 상태였다 보니까 거기 한국어를 하는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0: 네.
1: 서로 한국어를 할줄 안다는 거 아는데도 그 선생님 내가 너무 곤란해서 영어를 좀안 해줬으면 할 때도 절대 한국말로 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처음 배우는
0: 네.
1: 분들에게는 절대로 한국말을 할줄 알아도 상대가 안 해주는 게 오히려 좀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문보영 시인 같은 경우에는 좀 한국어를 할 필요성을 오히려 더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0: 그렇죠. 그런 것들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소설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모국어로 꼭 얘기하고 싶은 표현, 그리고 외국어로 또 얘기하는 표현을 구분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1: 네. 저는 예전에 황인찬 시에서 그냥 다 한국어로 쭉 쓰다가 마지막에 It's dark라는 그런 구절이 한 구절 딱 나오거든요.
0: 네.
1: 그
0: 예, 그
1: 부분은,
0: 데뷔작이었던
1: 네.
0: 것 같아요.
1: 그냥, 아, 이 부분은 괜히 영어로 쓴게 아니라 엄청 잘 썼다라고 느껴지는 적거든요.
0: 그
1: 그래서,
0: 언어여야
1: 예.
0: 하는 게 있는 거죠.
1: 질감이 되게 달라서 그걸 또 구분하는데도 두 개의 언어를 구사한다는 건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네요, 진짜. 얼마 전에 조혜진 소설가의 소설로 우리 또 북값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우리세이? 거기에는 보면 그 제일 조선인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본어밖에 못하는 상황에서도 또 미안해요는 꼭또 모국어로 해야 되는, 뭐 그런 구절들이 나온단
1: 네.
0: 말이에요. 예. 네. 이게 좀 재미난 것 같아요.
1: 그쵸, 맞아요.
0: 이 질감을 또 찾아보는 게. 오늘 이렇게 네 편의 작품 만나봤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8주간 이어지는 거죠. 우리 예고 드렸던 것처럼 무리하는 여름방학 특집이 이어집니다. 다음 주는 일단 1930, 40년대의 숨은 시들부터 만나는 거죠.
1: 제가 약간 쫄라서
0: 네.
1: 숨은 시인까지는 좀 그렇고,
0: 숨은 시.
1: 숨은 시로 좀 했으면 좋겠다.
0: 그렇죠. 우리가 아는 익숙한 시이지만 그 시에 이런 시가 있었구나 모를 수도
1: 네네.
0: 있잖아요.
1: 예. 저희도 그걸 찾느라 좀 즐거울 것 같기도 해요.
0: 네.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8주간의 무리하는 여름방학 특집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과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크리스티안 리브의 달링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카페이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 전희초등학교 4학년 1반 신중서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요? 솔직히 스마트폰 게임? 근데 요즘 재밌는 게 새로 생겼어요. 같이 가보실래요? 저도 처음엔 잘못인 줄 알았어요. 무슨 도서관이 산속에 있냐고요. 그리고 사실은 가기도 싫었어요. 제가 책이랑 1도 안 친하거든요. 근데 이 도서관은 달라요. 여기선 책 볼 때 과자랑 간식 먹어도 되고요. 마악도 들어도 안 혼나요. 책에 낙서도 해요. 장난치는 낙서 말고 내 생각이나 느낀점 그런 낙서요. 책 빌려갈 땐 그냥 가져가요. 이름이랑 전화번호 그런 거 안 적어요. 이 도서관 만든 문제로 박사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정직함은 서로 믿는 데서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매일매일 책이랑 친구가 되는 곳. 여기는 깊은 산속 전이마을 도서관입니다.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입니다. 주말에 세계음악갱 1부는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 들려드리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름 노래로 플리를 꾸렸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반복적인 단순한 음악, 청량한 사운드, 조금은 빠른 템포, 자, 이런 여름 음악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노래들 오늘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듀오 Kings of Convenience의 멤버죠. 얼랜드 어여의 솔로곡 La Prima Estate 첫 여름 이 노래로 일요일의 세계음악갱 시작합니다.

첫 곡으로 조금 시원해지셨습니까? 노르웨이 가수 올랜더 여가 이탈리아어로 노래한 라프리마이스타테 첫 여름 일요일 세계음악기행 첫 곡이었습니다. 올랜더 여가 노르웨이를 떠나서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머물면서 만든 노래라고 하는데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감 가득한 곡이었습니다. 여름 노래 들려드리고 있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이번에는 진짜 이탈리아 가수들의 노래네요. 빠른 템포의 신나는 노래를 많이 선보여서 특히 여름철에 많이 사랑받는 가수들의 노래입니다. 현재 이탈리아 차트 상위권에 올라 있는 프란체스코 가바니의 최신 히트곡 Summer Funk 먼저 들으시고요. 에로스 라마조띠 2015년 히트곡 Un'altra estate 또 다른 여름 이어드립니다.

금속성의 목소리가 굉장히 차갑게 들리는 곡이었죠. 이탈리아 가수 에로스 라마조티의 Una altra estate, 또 다른 여름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 프란체스코 가바니의 Summer Funk였습니다. 세음의 플레이리스트, 여름 노래. 이탈리아에 유독 여름 노래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고르고 고른 노래 세 곡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필리포 네비아니의 스테이지 네임이죠. 네크의 2021년 곡 Un estate normale, 평범한 여름 먼저 들으시고요. 밴드 레 비브라치오니의 연주한 노래 In una notte d'estate, 여름밤에. 그리고 싱어송라이터 망고의 1987년 히트곡 Bella d'estate, 여름의 아름다움. 이 노래까지 세곡 이어드립니다.

이탈리아의 스팅으로 불렸던 가수죠. 네크의 Un Estate Normale, 평범한 여름.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밴드 Le Vibrazioni의 연주한 노래 In Una Notte d'Estate, 여름밤이었고요.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왕년에 활동했던 가수 망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여가수 안젤리나 망고의 아버지죠. 망고의 1987년 히트곡 Bella d'Estate, 여름의 아름다움, 세 번째로 들으신 노래였습니다. 새음악 플레이리스트 여름 노래, 이번에는 프랑스로 떠나봅니다. 샹소니의 조르주 무스타키의 말년의 히트곡 Cet amour d'été, 이번 여름 사랑 먼저 들으시고요. 벨기에 가수 살바토레 아다모의 1968년 샹송 Vals d'été, 여름의 왈츠. 계속해서 독일 영화 굿바이 레닌 OST에서 이 프랑스 영화 음악가 얀 띠에르상과 보컬리스트 클레르 피셔가 함께한 Summer 78, 이 노래까지 세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 혈통의 이집트에서 태어난 프랑스 가수죠. 굉장히 복잡한 가계를 갖고 있는 조르지 모스타키의 노래 세타무르데떼 이번 여름 사랑이었고요. 두 번째 곡은 돈블라네즈 눈이 나리네로 잘 알려진 벨기에 가수 살바토레 아다모의 발스데떼 여름의 왈츠였습니다. 폴 모리아 악단의 연주곡으로도 잘 알려진 멜로디였죠. 세 번째 곡은 영화 음악이었는데요. 영화 굿바이 레닌의 OST에서 얀 띠에르상의 음악, 클레르 피쉬의 보컬로 들으신 Summer 78이었습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번안 가요로도 소개가 됐던 일본 그룹 튜브의 1986년 히트곡입니다. Season in the Sun. 이 노래를 일본에서 활동했던 프랑스 가수 클레망틴의 프랑스어 리메이크로 준비했고요. 이어서 영국의 재즈팝 그룹 맷 비앙코의 역시 1986년 히트곡이네요. Summer Song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두곡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프랑스 가수 클레몽틴의 Seasons in the Sun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재욱이라는 가수가 Seasons in the Sun이라는 제목으로 불렀던 곡이었죠. 일본의 그룹 튜브의 원곡을 리메이크한 곡이었고요. 이어진 곡은 폴란드의 보컬리스트 바시아가 몸담았던 영국 밴드 맷 비앙코의 서머송이었습니다. 이제 세계맛깽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세맹 플레이리스트에서 듣고 싶은 곡이 있거나 주제가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세계맛깽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방송 중에는 반디 게시판 그리고 50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45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세계맛깽 2부에서는 이승열 DJ의 가사 낭독과 해설이 함께하는 새음행이 전하는 노래 베스트 전해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여름 노래는 에스타떼, 여름입니다. 이탈리아어로 여름이라는 뜻이죠. 원래 이탈리아의 브루노 마르티노가 1960년에 발표한 평범한 깐소네였는데요. 브라질의 주앙 지베르투가 1977년에 리메이크하면서 잘 알려진 그런 노래가 됐습니다. 이후 챗 베이커 같은 재즈 뮤지션이 연주하면서 스탠다드 넘버로 사랑받는 명곡도 됐고요. 주앙 지베르투는 브라질식 포르투갈어 억양의 이탈리아어로 노래하고 있는데요. 나른하고 재즈한 보사노바 스타일의 에스타떼 이 음악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al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1: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3: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우맨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카이타노 벨루즈가 부르는 루스 두 소 햇빛입니다. 그의 1982년 앨범 꼬리스 노미스 색상 이름 수록곡인데요.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근본적인 에너지 태양을 예찬한 노래입니다. 태양의 빛 에너지로 식물이 광합성을 하고 땅으로부터는 물과 미네랄을 흡수하죠. 그 사이에 존재하는 인간은 이 자연을 자연답게 일구는데 결정권이 있는데도 애초 불안한 존재여서 자연을 결국 해치고 맙니다. 하지만 자연은 순환하고 인간이 낸 생채기마저 다시 태양빛으로 거둡니다. 아름다운 노래, 반문명주의 비판이 서늘하게 배어있는 곡 낭독하겠습니다. 햇빛, 잎사귀가 머금어선 새로운 초록이 되고 새로운 잎으로 피어나더니 아름다움으로, 생명으로, 힘으로 다시 빛이 된다. 파란 하늘은 더 멀리 뻗어선 우리의 두 발이 닿는 땅까지 내려오고 땅은 하늘빛을 들이쉬었다가 파란색 음영을 내쉰다. 강은 기도한다. 시냇물은 흘러 강으로, 강은 바다로 나아간다. 물살도 기도하듯 흐르며 기슭을 스치고 모래를 금빛으로 물들인다. 인간은 대지를 가로질러 나아가며 심장 속

꺼질 줄 모르고 타는 상처를 품는다. 네와 아니오 사이에서 선택할 자유를 가졌으나 무한한 아름다움의 광경 앞에서 결국 제 손으로 그 세계에 상처를 입히고 만다. 그토록 섬세한 존재, 가장 소중한 것, 삶의 영광을. 햇빛, 잎사귀가 머금어선 새로운 초록이 되고 새로운 잎으로 피어나더니 아름다움으로, 생명으로, 힘으로 다시 빛이 된다.

노랫말을 통해서 명곡의 의미와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카이타노 벨로주가 부르는 게이샤, 넋두리입니다. Dessa coisa que mete medo pela sua grandeza. 이토록 여린 내 사랑을 너는 가져가.

서는 홀대하는구나. 그렇다면 잠들어 있던 그 사랑 깨우지 말았어야지. 넌 무릎을 꿇어도 기도는 하지 않는구나. 내 세상을 차지한 너의 존재가 너무 커서 겁이 나. 하지만 이거 나만 잘못한 걸까? 그렇지 않아. 이토록 격렬한 사랑, 이것은 이제 환멸로 변해버렸어. 바다를 채웠던 물이 사라져버린 듯 사랑이 변질되어 버린 거야. 그래서 복수의 욕망으로 파도를 일으키려 한다. 네가 준 시련에 맞서서 희망도 없이 그저 몰아칠까 해. 이토록 섬세한 사랑은 세상 어떤 남자도 줄 수 없는데 어쩌면 그게 죄였는지 몰라. 사랑에 내 행복에 운을 걸다니. 넌 내가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내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린 거니. 하지만 신은 내가 마냥 입 다물고 있는 건 바라지 않으신데 그래서 난 이렇게 너에게 넋두리를 늘어놓고 있어. 공주님, 뉴스 하나 알려줄까요? 당신은 날 파괴했어요. 사악한 뱀이시여, 내게 독을 퍼뜨리고도 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구나. 뱀 아가씨, 이제 내가 어딜 가야 할지 좀 말해줘요. 뱀 아가씨, 공주님, 나의 연인, 말해줘. 어디로 가야 해?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악에 전한 노래, 오늘은 프랑스의 프랑스퀘알이 부르는 뮤직 음악입니다. 77년 발표됐죠. 남편 미셸 베르제가 작사 작곡을 했고요. 당시의 디스코 열풍을 반영한 편곡이죠. 여기에 도시와 전쟁, 사회적 소외를 음악으로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떠나요. 낯설어진 세상에서 굴착기들이 아무도 모르는 것들을 끝없이 지어 울리며 내뱉는 소음을 뒤에 남기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의 악다구니 우리 본연의 리듬과 기쁨으로 잠재워요. 음악, 모두가 노래 부르게 해요. 모두가 음악에 무릎 꿇게 해요. 모두가 서로를 꼭 끌어안고 서로의 가슴을 꼭 맞대게 해요.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시작하게 해요. 우리의 기억이 다시 꿈을 품게 해요. 우리의 생각이 자유롭게 여행하게 해요. 우리의 몸이 흘러가듯 흔들리게 해요. 음악, 서로를 죽이기엔 우린 너무 약해요. 서로를 미워하기엔 우린 너무 외로워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엔 우린 이미 너무 아파요. 서로 헤어지기엔 우린 너무 소심해요. 음악, 우리 모두 무기를 발밑에 내려놓아요. 우리의 군대는 집으로 보내줘요. 우리의 방패를 땅에 던져버리고 손가락을 튕기며 발을 굴러봐요. 1, 2, 3, 4. 음악, 아름다운 음악, 우리 다 함께 노래 불러요.

노랫말을 통해서 명곡의 의미와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함께 들어볼 노래는 프랑스의 프랑스 갸리 부르는 에비드멍, 분명한 것은 입니다. 우리 사이를 맛으로 표현하면 쓴맛 같아요. 먼지를 먹으면 이런 맛일까? 우리가 뭘 하건 이런 맛이 나는군요. 또 우리가 어딜 가건 분노가 쫓아다니네요. 침묵은 어떤 말보다 더 많은 말을 해줄 때가 있죠. 우리가 서로에게 털어놓은 어떤 고백보다 더 많은 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어떤 질문보다 더 중요한 말을 해주죠. 분명한 것은 우린 지금도 춤추고 있다는 건데, 우리 딴에는 합의했다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말이죠. 분명한 것은 우린 아직도 웃고 있다는 건데요. 아둔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아이처럼 웃어대죠. 하지만 예전 같은 웃음은 잃어버린 지 오래지요. 이젠 그다지 신경 쓰지 않게 된 이 모든 소모전, 지겹다 못해 신물이 납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게 다 뭔 소용인가요? 흙탕물만 튀길 뿐인데. 이래봤자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아니, 모든 게 다 변질돼 버렸어요.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음에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스페인의 로사 나가부르는 히라, 돌고 돈다 입니다. 2009년 곡이죠. 이 돌고 돈다는 얘기는 사랑에 빠진 심장이 힘차게 피를 돌리듯이 인생도 세상도 이 환희의 순환을 계속한다라는 메시지네요. 낭독하겠습니다. 나에게는 깨어나 기지개를 켜는 심장이 있다. 사랑을 감지하면 이성을 잃는 그런 심장. 날 대신해서 은신처를 찾아줄 줄 아는 심장이지. 날 설득해서 너에게 고백하게 만드는 심장이야. 밤을 꼬박 세우면 어떨까? 평생을 사랑에 빠져있길 바라겠지. 사랑바보로 평생을 사는 거지. 그 마음이 날 깨어있게 해. 그 마음이 날 느끼게 해. 아침이 되면 인생은 다시 돌고 돈다. 너의 온기에 몸을 맡긴 채 너의 눈을 응시하면서 새벽 하늘에 연을 띄우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자기를 내어준다. 인생은 돌고 돌며 마법도 함께 돌고 돈다. 달은 밤하늘에 걸린 채 내려오고 태양은 흩어져 사라진다. 밤은 두 장의 하얀 시트 사이로 보이는 통로지. 영원히 불타오를 때 그 열정이 문을 활짝 연다.

우리 사이를 맴도는 공기마저 신발을 벗어 던지네. 나에겐 사랑이 넘쳐 흐르는 심장이 있다. 너의 사랑을 받으면 밀물처럼 솟아오르고 사라지려는 희망을 다시금 채워준다. 널 향한 심장 박동은 멈추는 법이 없지. 나의 심장은 너의 것. 가끔 이상해 보일지도 모르지. 나의 심장이 원하는 건 오직 사랑으로 채워진 피. 잠들지 않은 채 너를 바라보는 시간으로 채워진 날들이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스페인의 로사나가 부르는 Sin Miedo, 두려움 없이입니다. 두려움은 우릴 과거에 종속시키고 미래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라고 티그냐탄이 말했다죠. 모든 희망엔 두려움이 섞여 있다. 모든 두려움에도 희망이 섞여 있다. 스피노자가 말했다죠. 로사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을 걷어내는 것이 삶을 내 것으로 만드는

두려움을 걷어내요. 행운이 당신의 것임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걷는 걸음마다 최선을 다해요. 두려움을 걷어낼 때 악재도 행운이 되어 돌아올 거예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쓰러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미소를 들켜선 안 된다는 두려움도 사라질 거예요.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은 이탈리아의 말리카 아이안이 부르는 리고민 디오다키, 여기서 다시 시작할 거야 입니다. 2010년 산레모에서 미아 마르티니 비평가상을 수상했죠. 프랑스의 시인이자 작사가 자크 프레베리의 유명한 시 데조네 두 마탕, 아침 식사를 읽고 영감을 받았다네요. 해설 대신 시 낭독을 하겠습니다. 그는 잔에 커피를 따랐다. 그는 커피잔에 우유를 넣었다. 그는 우유탄 커피에 설탕을 탔다. 그는 티스푼으로 커피를 저었다. 그는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잔을 내려놓았다. 내게 아무 말 없이 그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연기로 동그라미를 만들었다. 재떨이에 되는

내게 아무 말 없이 날 보지도 않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머리에 모자를 썼다. 그는 우비를 입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비 속으로 떠났다. 내게 한마디 말도 없이 날 보지도 않고 나는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이제 노랫말 낭독하죠. 난 문득 깨달았어. 아침 식사를 떠올리며 한숨을 쉬다가 갑자기 이젠 싫다는 생각이 들었어. 당신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이. 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을 거야. 내 손엔 바람만 싣고 갈 거야. 난 더 가벼워지겠지. 허공에 뜬 것처럼 떠나기 전에 미소 지을 거야. 한 줄기 바람으로 홀연히 사라질 수 있을 거야. 위험할지 몰라. 하지만 그런 게 자유일지 몰라. 내 위엔 하늘만 펼쳐져 있을 거야. 하늘 말고 어떤 곳도 내 위를 차지하지 못할 거야. 난 여기서 다시 시작할 거야. 덧없는 환상에서 깨어날 거야. 그러면 네가 여전히 네가 있겠지. 바로 이곳에.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스페인의 라우레야 네반고가 부르는 라플라야 해변입니다. 2000년 여름 발표된 곡인데요. 초대 보컬인 아마야 몬테로의 노래고요. 밴드의 키보디스트 사비 산 마르틴이 노랫말과 멜로디를 썼네요. 이 밴드 멤버 모두 산세바스티안 출신을 하는데요. 거기에 유명한 해변 플라야 델라 콘차에서 보낸 어린 시절과 추억을 주제로 만든 곡이랍니다. 화자는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는 젊은 시절 어느 여름의 해변에서 만난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이별 후 50번도 더 여름이 오고 갔는데 한 번 더 만날 수 없었다라는 쓸쓸한 독백 낭독하죠. 당신이 지금도 날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날 난 만났죠. 당신을, 바다를, 하늘을. 누군가 날 당신에게 데려다 주었어요. 당신은 내 포옹을 따뜻하게 받아줬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죠. 처음이었지만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매일 아침 당신이 깨어나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는 모습 보고 싶어요. 당신을 만난 첫날 보여준 그 미소를 짓겠지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노래를 만들어 당신에게 바치겠어요. 우리의 이야기를 한 곡 안에 다 담아 넣겠어요. 언젠가 당신도 알게 되겠죠. 나란 바보는 있는 법을 모른다는 것을요. 몇 해가 흘러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난 이별을 고했죠. 나의 인생을 한 방향으로 결정한 이 바닷가에서 언젠가 당신을 다시 만나야겠다고 결심하면서 그렇게 세월은 흘러 50번의 여름이 지난 오늘 아직까지도 당신을 만나지 못했어요.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세우 조지가 부르는 지비 하상, 내가 맞았어 입니다. 브라질 싱어송라이터 세우 조지의 2004년 발표곡이죠. 시종일관 이렇게 흥얼거리고 있지만요. 제목부터 내가 맞았어 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이 노랫말은 사랑을 잃고 삶의 방향도 잃은 화자가 자력갱생을 도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낭독 시작하죠. 내가 맞았어. 이제 이렇게 단언해도 돼. 멋지지도 않았어. 보기 좋지도 않았어. 지금도 뭐 울고 싶은 기분이야. 아파. 그녀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아파. 그래도 괜찮아. 이제부터 즐겨야겠어. 우리 관계는 끝난 것 같으니까 이제 내 인생을 찾아야지. 허짓거리 할 생각은 없다. 눈치챘지? 난 떠날 거야. 하지만 네가 원한다면 언제든 돌아올 거다. 오 랄랄라 그래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일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

0: 하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선별 재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배우며 사랑하며 EBS FM EBS 라디오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0: 한국의 옛집에는 사랑방이 있었습니다.
1: Traditional Korean homes had a space called 사랑방.
0: 집주인이 손님을 맞이하고 이웃들이 함께 모여 차 한 잔을 마시며 밤새도록 이야기를 꽃피우던 곳이죠.
1: The 사랑방 was where guests or neighbors gathered to chat and relax.
0: 오늘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에는 어떤 이야기가 찾아왔을까요? 신발을 벗고 편안하게 들어오세요.
1: Welcome to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 Come on in and make yourselves at home.
0: Welcome, I'm Camden, the host of this 사랑방.
1: This is Micaiah, the co-host, and...
2: Nice to meet you, I'm Don Hyo-sung, the leader of Secret.
3: Hi, I'm Jinga.
4: Hello everyone, I'm Yevi.

0: 둘, 셋, we go on and on.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국어 DJ 나캠든
1: DJ 마카야입니다.
2: Yes, sir.
0: 네, 오늘은 또 첫 곡으로 시크릿 별빛 달빛 듣고 왔고요.
3: 네.
0: 오늘 아주 반짝반짝한 분들이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1: 맞습니다. 네. 무려 12년 만에 돌아오셨는데요. 와우. K-POP 2세대의 레전드 걸그룹 시크릿 어서 오세요.
3: 시작은 시크릿입니다. 안녕하세요.
1: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아, 네. 안녕하세요. 시크릿의 영원한 리더 전효성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시크릿 래퍼 진거입니다.
5: 안녕하세요. 시크릿 뉴 멤버 뉴 막내 예빈입니다.
1: 요, 뉴 막내. 오케이. 네, 오늘의 손님 그룹 시크릿은요. 사랑은 Move, 마돈나, Shy Boy, 별빛, 달빛 등의 히트곡으로 K-POP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걸그룹인데요. 바로 얼마 전 예빈 씨, 뉴 막내를 새 멤버로 영입하며 그 시절의 설렘 그대로 우리 곁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3: 맞습니다.
0: 와. 네, 시크릿 여러분 이렇게 오랜만에 돌아오셨잖아요.
3: 네.
0: 이게 어떠세요? 약간 좀 기분이
3: 남다르죠. 네, 12년 만에 컴백을 네. 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0: 네.
3: 특히나 오늘 또 소개해 주실 때 사랑방
0: 네.
3: 소개해 주실 때
0: 네.
3: 우리 나캠든 씨가 신발을 네. 벗고 편안하게 들어오라고 하셔가지고
0: 네.
3: 저희 대본만 보고 진짜 신발 벗어야 되나 진짜 저희끼리 난리가 났었어요.
0: 진짜요?
3: 오늘 앞에 치마 입고 붙이시는데 신발 벗으면 내려가야 되는데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0: 네.
3: 사랑방처럼 그냥 편안하게 오라는 얘기구나.
0: 맞죠, 맞죠.
3: 딱 듣고 굉장히 편안한 느낌으로 네.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1: 좋아요, 네. 좋아요. 아 근데 네.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3: 네.
1: 이게 또 우리 뉴 막내 들어오셨잖아요.
3: 네.
1: 또 이게 또 첫인상이 어떠셨을지
3: 첫인상.
1: 궁금한데.
3: 첫인상.
1: 네, 일단 그러면 뉴 막내 우리 효성, 아 예빈님. 죄송합니다. 예빈님께서 그 첫인상 어떠셨어요?
3: 어떠세요?
5: 우리 언니들의 첫인상은 사실은 걱정을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0: 네.
5: 왜냐하면 이제 너무 저한테도 너무 대선배님들이시고
0: 그쵸, 그쵸.
5: 하니까
0: 그치.
5: 약간의 이제 포스도 걱정이 되고 약간의 터세
0: 네.
5: 약간 이런 것도 걱정이 됐어요. 우리 언니들이시니까
0: 네.
5: 근데 어머나 걱정이 무색하게도 우리 언니들이 너무 빵긋빵긋 웃으시면서
0: 아, 네, 네.
5: 제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 까르르 까르르 자지러지시고
4: 그랬지, 그랬지.
0: 네.
5: 아, 너무 따뜻한 우리 이런 연예인이 또 있을까
4: 그렇지 그렇지
5: 아, 너무 최고셨습니다 정말로
1: 그 우리

0: 그 언니들의 첫인상 어땠나요? 뉴 막내.
1: 저희도 예빈이 처음 봤을 때 걱정을 많이
2: 그쵸.
1: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빈이가 무대했던 걸다 찾아보고 만났었기 때문에 무대에서 생각보다 카리스마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어. 요즘 MZ들 쉽지 않다는데 실제로 만났을 때 혹시나 너무 세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만났는데 너무 예의 바르고
2: 아이고.
1: 착하고 싹싹하고 털털해서 너무 좋았어요.
2: 맞아요.
1: 진짜.
2: 감사합니다.
3: 네, 일단 저는 너무 애기 같은 고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첫인상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사가 되면 되겠다.
1: 그렇지,
0: 되게 좋은 표현이시네.
3: 진짜.
1: 이런 생각을 해요.
0: 좋다. 그러면 이번에 컴백 무대 준비하면서 재밌는 에피소드 혹시 있을까요?
1: 너무너무 많았죠.
4: 그렇죠. 되게 많았을 것
1: 맞아요.
4: 같은데.
1: 일단 그 뮤직비디오 에피소드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하필이면 중요한 촬영을 해야 되는 그 뮤직비디오 날 저희 세명다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요.
2: 맞아요.
1: 네, 막그뭐 진건 몸살 오고 예빈이도 그날 그 알러지 반응이 있어가지고
4: 네.
1: 막 눈도 충혈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날 이석증 후유증 때문에 막 중간에 뮤비 찍다가 그막
2: 나무 잡고
1: 진짜요?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그 뮤직비디오가 너무 잘 나와서 진짜 너무 다행이었던 고생해야 역시 뮤직비디오가 잘 나오나
0: 맞죠 맞죠
1: 맞아요. 그런 생각을
0: 그쵸
1: 했던 에이.
0: 역시 프로페셔널
1: 야야야
0: 역시 진짜
1: 야스.
0: 프로페셔널 오케이
4: 네.
0: 아 그리고 예빈 씨께서는
1: 네.
0: 또 초등학생 때 시크릿을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노래 좋아하셨나요?
2: 아 저는 워낙 그때가 또 애기다 보니까
0: 네.
2: 좀 신나는 노래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샤이보이를 좋아했어서 그래서
1: 샤이보이.
2: 언니들한테 말했었지만 제가 하계회 우리 때는 하계회라고 어떤 하잖아요. 그래서 하계회 때 샤이보이
1: 그랬지,
2: 하고
1: 그랬지.
4: 네.
2: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4: 아, 와 신기하다. 02년생이시죠?
1: 네,
2: 맞아요.
1: 02년생입니다.
4: 그럼 확실히 약간 팀 분위기도 엄청 어땠나요? 확 달라졌나요? 약간
1: 달라졌죠.
4: 약간 뭐 약간 약간 세대 차이 뭐 느낀 적 있었나요?
2: 세대 차이.
4: 뭐 예를 들어서 좀 요즘 약간 좋아하는 음식도 다를 수도 있고.
1: 아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저는 깜짝 놀란 게 지금도 그 예빈이 파우치에 그 키캡 키링이 달려
0: 아,
1: 있는데
0: 진짜요?
1: 저는
2: 클리커.
1: 처음에 이해를 못 했어요.
4: 아, 그.
1: 그러니까 누르는 거죠. 키보드 보여드려. 자랑 좀 해드려.
4: 아, 저거. 아, 알죠, 알죠, 알죠. 알죠.
1: 저거를 봤는데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 했어요. 저걸 사람들이 돈 주고 산다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는 약간. 저거는 너무 제 입장에서는 약간 예쁜 쓰레기 같은
2: 맞아,
1: 느낌?
2: 맞아.
1: 저 누가 선물 주면 괜찮은데 내 돈으로 돈 주고 사긴 쉽지 않다.
0: 그쵸.
1: 이런 생각이었는데 저도 언젠가 스며들어서 저거
2: 그럼요.
1: 갖고 싶다. 예빈아 그거 얼마니?
3: 갖고 싶습니다.
1: 시세를
3: 결국,
1: 좀 체크를 했어요.
3: 결국 구매하셨죠 뭐.
0: 아 진짜요?
1: 예, 저도 얼마 전에.
2: 지금 들고 다니고 있어요?
1: 예, 맞습니다.
0: 아, 저런 거 되게 중독적이에요.
1: 중독성 있더라고요. 왜 사는지 알겠더라고요.
0: 네, 근데 진짜 2세대 걸그룹의 귀한
1: 맞습니다.
0: 시크릿의 컴백을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팡파레.
4: 네, 이렇게 지난 6월 18일에 발매된 시크릿의 이번 앨범 특별하게 다가오는데요.
1: 네.
4: 앨범 구성은 신곡과 또 기존 히트곡 리메이크를 함께 가정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인들을 위해 앨범과 타이틀곡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은 새롭게 늘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
0: 네.
1: 예빈이가 한번 소개를
4: 막내,
1: 해볼까요?
4: 막내
2: 이렇게
4: 소개.
2: 대본에 어떤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저희 아이스크림은요. 우리 그때 그 시절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4: 네.
2: 시크릿 노래를 듣던 그 행복한 추억 속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4: 네.
2: 약간 발랄한 에너지를 담은
1: 그렇지,
2: 곡인데요.
1: 그렇지.
4: 네.
2: 약간 특유의 시크릿의 몽글몽글한
4: 네.
2: 이지니스링을 네. 즐길 수 있는 네.
1: 잘한다.
2: 그런
1: 잘한다.
2: 곡이고 또 그걸 네. 우리가 또 사계의 봄을 샘플링해서 네 그래서
4: 네.
2: 들으시면서 좀
4: 네.
2: 이렇게 너무 재밌으실 겁니다.
1: 잘했어요.
4: 너무 잘하셨어요.
1: 아유,
4: 네.
1: 잘했어요.
4: 약간 그때 그 감성을 살리셨다고 하셨는데
1: 네.
4: 어떤 감성을 살리셨나요? 약간.
1: 아 요즘 노래 들으면은 가사지 없이는 들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어려워서.
4: 아 맞아요. 약간 발음 신기하게 하고.
2: 맞아요.
4: 약간.
1: 발음 신기하게 하고
4: 맞아요.
1: 다 영어 가사가
2: 맞아요.
1: 많고 막 우주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4: 그쵸 그쵸.
1: 저희는 그냥 딱 들었을 때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노래 듣고
2: 직관적으로.
1: 싶다.
4: 약간
1: 그런 느낌.
4: 약간 1차원
1: 네,
4: 나
1: 맞습니다.
4: 1차원
1: 맞습니다. 되게 쉬운 그런 감성입니다.
4: 그럼 앨범

0: 처음 작업하면서 또 가장 애착이 갔던 곡이 따로 계신가요?
1: 진거 씨는 어떤 노래가?
2: 일단 너무 많은 곡들이 히트곡이다
1: 맞아요.
2: 보니까
1: 히트곡이다 보니까 다 애착이
3: 가는데 그렇죠 그렇죠
2: 아무래도 근데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다 보니까 이번
0: 네네
2: 저는 아이스크림이라는 곡에 정말 많은 신경을 썼어요.
0: 네.
2: 보컬 다시 녹음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1: 맞아,
2: 그래서 수정 녹음만 9번을 했거든요. 진짜로
0: 진짜요?
2: 네.
0: 우와
1: 그이 노래가 아이스크림이 사실은 작년 5월에 만들어졌던 노래인데
0: 네네
1: 저희 발매되기 직전까지 수정을 거쳐서
0: 네.
1: 완성된 노래입니다.
3: 와우. 어쩐지 그렇게 좋더라고요.
1: 야, 안다, 역시.
3: 아, 진짜. 이게 9번 수정 없이는 나올 퀄리티가 아니야.
1: 맞습니다.
3: 네. 그럼 이번 앨범 Secret Flavor의 타이틀곡, 아이스크림. 방금
1: 네.
3: 말씀해주셨던 곡인데요.
1: 네.
3: 타이틀곡 안무의 킬링 포인트 한번 보여주실
0: 궁금합니다.
3: 수 있나요?
1: 뭔가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0: 네.
1: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0: 네.
1: 아이스크림 이렇게 스쿱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0: 아,
1: 네.
0: 그쵸,
1: 네, 스쿱.
0: 그쵸.
1: 스쿱을 표현하면서 어깨를 살짝 롤링을 해야 돼요. 전문 용어는 롤링이고
0: 네.
1: 이제 대중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정도면은 살짝 이게 아양을 떤다, 애교를 부린다, 스쿱을 만들면서 왜냐면 저희가 아이스크림 이렇게 하기 때문에
0: 네.
1: 약간
0: 네.
1: 그거 맛을 살리기 위해서 아양을
2: 따라주시는
1: 맞아요.
2: 아양. 너무 잘하시는데요.
1: 역시 테크닉적이야.
2: 달라.
1: 역시.
0: 아이스크림.
1: 맞습니다. 그거예요.
3: 좋네요.
1: 네.
3: 자, 그러면 아이스크림은 금방 녹아버리는 순간의 감정, 그리고 그 순간이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1: 네?
3: 이 순간만큼은 녹지 않고 멈췄으면 좋겠다 싶었던 순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빈 씨.
1: 저에게 첫 질문을
2: 줬다.
1: 귀여워.
2: 깜짝이야. 저는요, 우리가 무대를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면서 이렇게 연습하고 이렇게 녹음하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3: 네.
2: 저희가 좀 즐겁게 한번 놀아보자 해가지고 셋이 처음으로 인생 네 컷을 찍으러 갔어요.
1: 맞아.
2: 네, 그래서 처음으로 다 같이 셋이 사진 찍는데 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뭔가 성덕이 된 기분이랄까?
3: 그랬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1: 키울 수 있겠다.
2: 진거는?
4: 저는 너무 어렵다. 진짜 그냥 편안한 게 하자면 저는 이제 스케줄 다 끝마치고 멤버들끼리 단톡방이 시끄러울 때 그때가 제일 달콤해요.
2: 그냥 수다 떨 때.
4: 네, 수다 떨 때. 일 얘기도 안 하고 좀 우리끼리만의
2: 시시콜콜
4: 얘기할 때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3: 그렇죠. 약간 일 다 끝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 맛있는 거 먹으면서
3: 그렇죠.
2: 맞아.
3: 너무 좋죠.
1: 맞네.
0: 또 이제 예빈 씨 영입을 또 전효성 씨가 직접 추천했다고 하는데요.
1: 네네네.
0: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일단 네. 시크릿의 메인 보컬을 찾아야 돼서 실력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0: 네.
1: 제가 그 걸스 온 파이어 걸그룹 데뷔 무산이란 기사를 본 거예요.
0: 네.
1: 근데 데뷔 무산이란 얘기는 곧 데뷔하기 직전까지 갔다는 거잖아. 그럼
0: 네.
1: 실력이 있다는 거잖아.
0: 네.
1: 그러니까 이런 거랑 좀 오버랩이 되면서 그럼 여기 나온 친구들을 다 찾아봐야겠다 해서
0: 와우.
1: 무대를 다 찾아봤는데 그중에 예빈이라는 친구가 무대도 잘하고
0: 네.
1: 좀 얼굴도 좀 마음에 들고 뭔가 시크릿의 음악 색깔이랑도 보컬이 좀 기존의 음악 색깔을 해치지 않으면서
0: 오.
1: 새로운 시크릿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신인 개발팀에 저 이 친구 마음에 드는데 컨택 좀 해달라 이렇게 했죠.
0: 대박이에요. 신인개발팀.
1: 네, 신인개발팀이랑 소통을 하고 있었거든요.
0: 네.
1: 맞습니다.
0: 저는 사실 이 기사를 보고 엄청 놀랐어요.
1: 진짜요?
0: 네, 이게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 기사를 보고 새로운 멤버인데 되게 어울리시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했는데 지금 누구보다 이렇게 완벽한 팀.
1: 감사합니다.
3: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1: 알겠습니다.
3: 널리 퍼뜨려라.
1: 맞습니다.
3: 그럼 이번 활동에서 가장 보여주고 싶은 시크릿의 모습은 뭔가요?
1: 2세대 특유의 그 약간 실력파 느낌?
2: 빼놓을 수 없죠.
1: 네. 저희가 또 얼마 전에 그 마돈나 라이브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0: 네.
1: 반응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2: 맞아요.
1: 특히 이제 예빈이한테
0: 네.
1: 2세대보다 더 2세대다운 도끼를 가졌다. 실력파다. 이런 댓글이 많아가지고.
5: 감사합니다.
1: 근데 저희 안목에 자부심이
5: 들어갔습니다.
0: 오케이. 그러면 제가 끼가 넘치시죠.
1: 아무래도. 2세대 아이돌은 예능도 잘해야 되거든요.
5: 네, 살아남아야 되니까.
1: 캐릭터로 자라났기 때문에.
3: 예. 각오가 남다르신데.
1: 아,
3: 네. 오케이, 드디어 이 시간이 왔네요. 아이돌 한국어의 선곡 요정 타임.
1: 야.
0: 자, 오늘 선곡 요정은 시크릿이 준비했다는데요.
1: 네. 자.
3: 기대가 되네.
1: 안녕하세요. 선곡 요정 예빈입니다.
0: 예.
3: 네, 선곡 요정님 오늘 라이브를 준비.

0: 준비해 주셨다고요?
1: 맞습니다. 우리 한국인 분들한테 시크릿 노래를 직접 라이브로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2: 어우,
1: 했습니다.
2: 너무 좋습니다.
1: 네.
2: 자, 그러면 시크릿의 라이브 듣도록 하겠습니다.
3: 아, 저 개인적으로
1: 렛츠고.
3: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2: 네, 지금 이동 중이시고요.
3: 네. 사실 캠디 막디가 라디오 하면서 라이브로 이렇게 풀곡한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2: 그니까요. 사실 약간 지금 콘서트 이런
3: 네.
2: 느낌이고요.
3: 저희 이어폰 두개다 끼고 듣도록
2: 진짜.
3: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진짜 이제 하나를 낄 수는 없어. 오케이,
2: 맞습니다.
3: 준비되셨나요?
2: 아이스크림.
1: 네.
3: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4: Let's go.

0: 아이스크림 라이브.
1: 와, 대박.
2: 와, 진짜 아이스크림 라이브 장난 아니네요.
1: 진짜. 네. 너무 시원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2: 여름이니까 또.
1: 아니, 일단 세 분 목소리 이 조화가 너무 좋은데요. 네, 뭐, 네, 너무 좋고. 그리고
2: 저는 그거 좋아요. 그 네. 중간 그 애드리브 feeling like a. 아, 우리 진건님께서 애드리브 계속 하셨죠.
3: 맞아요.
4: 네,
2: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1: 네.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또 예빈님 진짜 와, 그 애드립 중 브릿지에 나오는
4: 네.
1: 거기. 와. 예. 약간 아, 너무
2: 감사합니다.
1: 좋다.
2: 아, 진짜 감사합니다.
4: 아, 너무 좋아요.
2: 아, 라이브 들려주시니까 행복하네요.
4: 아유, 감사합니다. 시간입니다.
2: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는 시크릿 여러분의 빈칸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빈칸 보고서!
4: 두둥. 호호.
1: 네, 빈칸 보고서. 저희가 제시한 문장을 듣고 이 땡땡땡 빈칸을 완성하면 되는 코너인데요. 예를 들어서, 마카야 씨, 오늘 마카의 기분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땡땡땡이다.
2: 신났다.
4: 와우.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굳이 세 글자는 아니어도 됩니다.
4: 네.
1: 이렇게 바로 대답하시면 되는 코너입니다. 어때요? 좀 쉽나요?
4: 쉽죠, 쉽죠. 그럼요. 이승하죠.
1: 네, 이렇게 또 시크릿 멤버분들은 세 명이니까 저희가 이렇게 한 분씩. 네네. 아까 마카야 씨가 되게 갑자기 막 예빈 씨 불렀잖아요.
4: 예,
1: 그게 갑자기 지목을 할 예정이니까요. 다들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잘 네, 답해 주시면 됩니다.
2: 네. 네. 그리고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4: 뭔가요?
2: 저희 프로그램이 또 아이돌

0: 한국어잖아요. 네.
1: 아.
0: 땡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오직 한국어만 가능합니다.
1: 아이고.
0: 외국어, 외래어는 쓸수 없고요.
2: 네, 규칙을 어길 때는 벌칙이 있습니다. 바로 병망치 등장!
0: 쇼미더
1: 어머나.
0: 병망치!
1: 어머, 어머, 어머.
2: 야.
1: 누가 때려요, 병망치로?
2: 우리
0: 제작진분이
1: 아, 진짜?
0: 병망치 프로페셔널이세요.
1: 아, 쟁반장님 있으시구나.
2: 파이터 출신이라서요. 파이터.
0: 맞아요. 3초 안에 대답을 못하거나 외래어나 외국어가 나오면 병망치가 출동한다는 점
1: 대박.
0: 기억하시고요.
1: 오케이.
2: 네, 우리 시크릿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1: 네.
2: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네.
0: 시크릿 여러분, 지금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예비씨, 내가 생각하는 나의 매력 포인트는 땡땡땡이다.
1: 시원한 보컬과 파워풀한 고음.
0: 오케이, 맞아야 돼요.
1: 자, 이 정도로 맞는구나.
0: 우리 지효님, 네. 무대 위에서 가장 달라지는 멤버는 땡땡땡이다.
1: 멤버
0: 둘셋
1: 전효성.
0: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지효님, 쉬는 날 내가 힐링하는 방법은 땡땡땡이다.
1: 힐링
0: 하나 둘둘 둘.
3: 너 외국어?
1: 아무것도 안 한다.
0: 아무것도 안 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효성님, 스케줄이나 방송 있을 때 대기실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은 땡땡땡이다.
1: 화장 수정.
0: 화장 수정.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예빈 씨,
1: 네.
0: 만약 음원 차트에서 1위를 한다면 공약으로 땡땡땡을 하겠다. 하나 둘.
1: 우리 제목을 먹겠다.
0: 오.
2: 아, 제목을
1: 좋았어,
2: 먹겠다.
1: 좋았어, 좋았어.
0: 오, 좋다, 좋다.
1: 오, 우리 잘했어.
0: 오, 되게 잘하셨는데요.
1: 오, 좋다, 좋다. 오. 다행이다.
0: 오, 이게 자, 그러면 파워풀이라고 하셔서 아까 맞으신 것 같은데.
1: 아, 그러네. 그죠? 또 보컬도 제목? 있었어요.
4: 네, 맞아. 아, 맞다, 맞다.
2: 자, 그러면 대답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자,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이 내가 생각하는 나의 매력 포인트는 시원한 보컬이라고 하셨는데요.
1: 네.
2: 시원한 보컬. 근데 이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바로.
1: 아유,
2: 방금
1: 아무래도.
2: 느꼈기 때문에.
0: 맞아요.
1: 맞아요.
2: 근데 이제 반대로 우리 멤버들 매력 중 좀 부러운 매력, 아니 뭐 약간 가지고 싶은 매력이 있나요?
5: 저는 네. 일단 효성 언니의 건치 미소와
2: 건치
1: 미소.
5: 저는 그리고 요즘 네. 요즘 좀 탄나는 건 저희 우리 진건이의 단발을 좀 뺏고 싶어요.
0: 오~ 되게 잘 어울리세요.
1: 그쵸?
4: 감사합니다.
1: 네. 네. 예빈이 단발 궁금하다.
3: 그러게.
5: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1: 진짜?
5: 네. 어떻게 뭐 다음에
1: 해보자. 다음에 해보자.
0: 혹시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무대 위에서 가장 달라지는 멤버는 효성님이다라고 진거 씨가 말씀하셨는데.
4: 네. 아무래도.
0: 어떻게 달라지나요?
1: 언니는 되게 분석과 파악을 진짜 잘해서 네. 그 뭐랄까 그 앨범에 맞게
2: 네.
1: 그걸 정말 잘 표현해내는 것 같아요. 곡에 맞게
0: 컨셉 소화. 네.
1: 컨셉 소화력이 진짜 자기가 구현한 대로 정말 잘 해내는 것 같아요. 맞죠, 맞죠.
2: 그럼 연습할 때도 약간 주도하시는 편이신가요?
1: 맞아요. 그럼요. 제가 모니터링 많이 해주고.
2: 네. 약간 무서운 약간 선생님 느낌인가요, 연습할 때?
1: 멤버들이 잘하면 무섭지 않고. 멤버들이 오늘 조금 네. 시큰둥 하다가는 너희 프로야! 집중해내야지!
2: 아,
1: 정말 무섭지 않고 너무 좋은 리더고
2: 네,
1: 잘 아울러주면서 하는 리더라서.
2: 와카 씨, 저는 어떤 리더예요?
0: 리더요? 일단 리더는 맞아요. 네. 일단 리더죠.
2: 아니, 어떤 리더냐고요? 어떤?
0: 섹시하고 멋있고. 너무 좋죠. 여기도 되게 든든한 리더입니다.
1: 어와둥둥 해주네요.
0: 무대 위에서 혹시 제일 긴장하는 멤버가 있으시고?
1: 아무래도 진거가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0: 진짜요? 네. 그럼 제일 긴장 안 하는 멤버는 혹시 리더님이신가요?
1: 아마 정글
5: 아무래도
0: 되게 무대 위에서 자유로우실 것 같아요.
2: 진짜로 막 딱 그 건치미소 이제 많이 보여주시면서
0: 마음껏 뽐내시고.
1: 근데 저는 약간 진짜 그렇긴 해요. 약간 올라가기 전에는 긴장을 해도 무대에 올라가면 긴장이 안 돼요.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5: 경험치가 있으니까.
2: 역시 막내 예빈 씨는 그럼 경험치 어쨌든 이제 되게 새롭잖아요.
5: 네네네.
2: 긴장 그래도 잘 안 하시는 편이세요?
5: 전 긴장을 하는데.
2: 네.
5: 좀 티가 잘 안 나는 편이에요. 조금 예 그렇습니다.
2: 좋네요, 좋네요.
1: 네.
0: 좋아요, 좋아요.
2: 네. 자 다음이
4: 쉬는 날 내가 맞네, 힐링하는 맞네요. 방법은
2: 네 쉬는 날 내가 힐링하는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우리 직원님이 주셨는데요.
1: 네.
2: 진짜 아무것도 안 하시나요?
3: 제가 네. 그 MBTI가 ISFP거든요.
2: 네, 네, 네.
3: 근데 원래 ISFP의 정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정석이에요.
2: 네, 네.
3: 그래서 제가 그 정석인입니다. 그래서
2: 아, 진짜?
3: 근데 요새는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없어가지고
1: 네. 아무래도
3: 힐링 포인트가 조금 없는데 네. 저는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핸드폰

0: 한번도 안 보고
1: 네.
0: 그렇게 있는 게 진짜 같은 약간 힐링.
2: 진짜요?
0: 맞아요, 맞아요.
3: 그럼 또 활동 끝나고 멤버들이랑 그래도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0: 아,
3: 진짜
0: 저요?
3: 네, 프리데이가 있으면.
0: 근데 오히려 멤버들이랑은 끝나고 여행을 가고 싶어요.
2: 저도
3: 네.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0: 제주도.
2: 제주도.
4: 좋아요.
2: 감귤.
0: 감귤.
2: 한라봉.
0: 귤딱 한라봉.
4: 그니까. 그래서 말도 좀 타고 막.
0: 그렇지, 좋지.
2: 아, 좋네요. 네. 저희도 여행 한번 멀리 가야 되는데.
3: 그러니까요. 네.
2: 그 다음 질문은 스케줄이나 방송에 있을 때 대기실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은 화장 수정이다라고.
0: 너무 현실적이야.
2: 효성 리를님이 말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거 뭐. 맞죠.
3: 맞죠. 맞아요.
2: 수정해야죠.
5: 네, 나오기 직전까지 어디 무너진 데가 없나.
4: 프로 정신이지.
5: 그쵸, 체크를 하고.
2: 근데 이게 또 2009년에 또 데뷔하셨잖아요.
0: 네.
2: 그럼 그때 대기실 뭐 음악 방송 대기실 분위기랑
3: 맞아요.
2: 지금이랑 많이 궁금해요. 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4: 저도
2: 혹시 느끼셨을까요? 아니면 비슷비슷한가요?
5: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많이 비슷했어요.
2: 그냥
5: 그냥 조금 뭐 그냥 오히려 샵에서 후배분들이 되게 그 약간 꼰대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인사를 그렇게 전처럼은 안 하네 약간 이런 느낌. 저희 때는 워낙에 인사 잘해야 돼 인사 잘해야 돼 이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샵에서 노메이크업이어도 저희가 막 선배님들한테 가서 막 안녕하세요 저희 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그 별로 인사를 안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 분위기더라고요. 근데 그 우리 막디 캠티는 너무 들어오자마자 제대로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0: 감동했어.
6: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0: 너무 깜짝 놀랐어요.
2: 네. 아 그러네. 보통 샵에서 그러면 계시면 다 같이 찾아가서 인사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알아서
3: 예전에
2: 네,
5: 예전에 그냥 혼자 가서 이제 선배 그, 왜냐면 그 메이크업하는 선생님이 알려주세요. 옆에 누구 오셨어요.
2: 아 근데 이거 알아요. 네. 이거, 저희도 근데 가끔
3: 맞아요.
2: 메이크업 받을 때. 그랬어요. 야, 너 가서 인사해.
0: 진짜. 쌤들이 알려주잖아요.
2: 누구 계셔요? 그러면
5: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2: 맞아요.
5: 저 누굽니다. 그렇게 했었죠. 예.
2: 그러네요.
3: 자, 그리고 또 마지막 질문 이거였죠. 만약 음원 차트에서 1위를 한다면 공약으로 제목을 먹겠다. 제목이 아이스크림이죠.
2: 맞아요.
3: 아이스크림을 먹겠다.
0: 네.
3: 오.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라이브도 해주시나요? 앵콜로?
4: 아, 그럼요. 괜찮다. 앵콜 라이브가.
5: 네. 괜찮다, 괜찮다.
2: 더 시원해질 것 같은데, 그죠?
0: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4: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3: 너무 좋은 공약인데.
0: 아, 좋다, 좋다. 네.
2: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 있으시죠?
3: 딱 물어볼래요.
2: 진짜요?
3: 네.
2: 잘 통하네요.
4: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저는 뭐 브랜드는 사실 안 따지고, 네. 저는 맛만 초코면 돼요.
2: 초코.
4: 저 강경 초코파여서.
0: 귀여워.
4: 언니들은요?
5: 저는 그때그때 달라요.
2: 그래요?
5: 오늘 약간 이게 게시해주는 그 맛을
2: 그쵸.
5: 먹고 싶어요.
3: 아, 이달의 맛?
5: 오늘은 이필이다.
4: 오늘은 상큼파. 이렇게.
5: 오늘은 느끼한 거. 이 맛.
4: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네.
5: 그때그때 달라요.
2: 진구님은 네. 과일 좋아하시나요?
0: 아니요.
4: 크리미한 거.
3: 맞춰볼게요. 크리미한 거. 캐러멜.
0: 캐러멜.
5: 아닌데
2: 바닐라?
0: 오예.
2: 아 바닐라.
3: 아 저는 바닐라. 저 완전 바닐라.
0: 바닐라.
3: 저 사실 초코보다 바닐라예요.
0: 진짜?
5: 기본 약간.
0: 나도 초코는 좀.
3: 초코.
0: 김예민 누. 나만 먹을게.
5: 초코는 약간 좀 딸기 들어가야 돼. 초코이려면.
2: 오 약간 돼지 느낌 그.
3: 그거 아세요? 최근에 그걸로. 빵 나온 거 아세요? 빵 버전 땡땡 파가 아니라
0: 어디서?
3: 이거 드셔야 돼요.
2: 이거 무조건
3: 무조건
2: 지탱에 팔아요.
3: 이게 그 피그 피그 바가 아니라 피그 빵.
5: 맞아요. 그러니까 맛있어요?
3: It's crazy. 전 제 최애 아이스크림 됐어요.
5: 진짜
3: 진짜 그 정도입니다.
5: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2: 진짜 저도 막
3: 추천 드셔보세요.
5: 오케이.
3: 진짜로.
5: 네네네.
2: 오케이.
4: 메모
5: 하시는데요?
4: 메모했어요.
5: 진짜
2: 아 진짜 너무 재밌게 토크를 했는데요. 사실 끝이 아닙니다.
3: 네.
2: 질문이 좀 더 있다는. 사실
3: 네 yes. 이번에도 땡땡땡이 들어갈 단어는 3초 안에 그리고 오직 한국어로만 답해야 합니다. 자 다시 무시무시한 뿅망치가 등장했고요.
2: 등장했습니다. 뿅뿅. 네 그러면 바로 가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3: 네 질문 드릴게요. 우리 진거 씨
4: 아, 네.
3: 대기실에서 긴장을 풀기 위한 필수템은 땡땡땡이다. 하나 둘 셋.
4: 와 그냥 긴장을 하는데.
2: 오 좋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3: 자 효성 씨 네. 시크릿이 챌린지 하고 싶은 노래는 땡땡땡이다. 하나
0: 챌린지 하고 싶은 노래요?
3: 네 노래입니다.
0: 노래?
3: 네 하나 둘 셋.
0: 아이 저기 그 저 얼음 과자요.
2: 얼음 과자.
0: 아이 그 얼음 과자인데.
3: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

0: 예빈 씨. 네. 멤버들과 모여서 주로 먹는 음식은 땡땡땡이다. 하나, 둘, 셋.
1: 김밥. 그리고 김밥. 김밥.
0: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빈 씨, 내가 생각하는 시크릿의 무대 위 진짜 킬링 파트는 땡땡땡이다. 하나, 둘, 셋.
1: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야.
2: 역시 가사가 또 한국어니까 이게 바로 나오네요.
1: 다행이다. 다행이다.
2: 자, 이렇게 재밌는 답이 또 이번에 많이 모였는데요.
0: 그렇죠.
2: 저는 사실 나중에 그 먹는 질문이 되게 궁금해졌어요.
0: 그리고 전 1번 질문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1: 작슨, 그냥 맞아. 긴장.
2: 1번 질문이 네. 그 진거님께서 답해주셨는데요. 네. 대기실에서 긴장을 풀기 위한 필수템은 없음. 그냥 긴장한다. 라고 하셨는데.
3: 아무래도.
2: 아이템 없으세요?
4: 네. 아니, 많은 노력을 해봤죠. 뭐 이런저런 생각도 해보고, 막 현실 생각한다. 막 사실 네. 뭐 통장도 이렇게 열어보고, 아, 자네 까먹을 게 현실화. 뭔지 알죠? 아, 약간 이런 것도 해보고, 네, 네, 네. 뭐 해봤는데, 네. 없어요. 그냥 이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냥 긴장되면 그냥 긴장하는 맞아, 상태에서 맞아, 자는 맞아. 방법을 터우뚝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 꿀팁이네요.
0: 사실. 그렇죠.
2: 긴장을 풀지 못하면 긴장된 상태로 자라는 걸 배워라.
1: 그치.
2: 오, 오 멋있습니다. 오 좋아요.
0: 좋습니다.
2: 네. 저도 가끔 긴장을 하거든요.
0: 맞아요.
2: 저도 이걸 한번 써봐야겠어요.
1: 네. 좋아요.
2: 오 좋아요.
0: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시크릿이 챌린지 하고 싶은 노래는
1: 얼음과자.
0: 얼음과자. 얼음과자도 효성 씨가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3: 아이스크림이라죠.
0: 네, 아이스크림 타이틀곡이죠.
3: 네, 네 타이틀곡 네. 밀어야죠.
0: 그러면 네. 만약에 우리 노래 챌린지 해줬으면 하면 싶은 가수나 또 배우
3: 저는 있어요. 누구도. 황정민 선배님.
1: 오~ 들어와? 들어와?
3: 여기 네. 가사 중에 들어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발음을 들어와라고 하지 않고 들어와, 들어와 이렇게 하거든요. 그 황정민 선배님을 염두에 둔 그게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선배님께서 이렇게
1: 해주셨으면
0: 좋겠어요. 맞아. 재밌겠네요. 재밌겠네요. 예.
2: 챌린지하러 들어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 선배님.
2: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는 멤버들과 주로 먹는 음식은 김밥? And
1: 김밥.
0: 네네.
2: 이라고 우리 예빈님이 말씀해주셨는데
0: 그 두 번째 김밥은 무슨 김밥?
1: 아 사실은 김밥이랑 샌드위치거든요. 너무 영어여가지고 이게 그래서 김밥 요즘에는 이제 김밥 아니면 샌드위치 아니면은 만두도 같이 먹고 있어요.
0: 네. 무슨 만두죠? 고기 만두, 김치 만두, 물 만두,
1: 반반. 저희 소울푸드입니다.
0: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내가 생각하는 시크릿의 무대 위 진짜 킬링 파트는 두루와.
1: 들어와, 들어와.
0: 네, 또 들어와, 아까 들어와. 말씀해주셨죠.
1: 맞아요.
0: 들어와. 또 들어와 외에도 이 파트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파트가 따로 있으신가요?
3: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니는 속에서 헤엄치고 싶어 여기 처음 가이드 들었을 때 네. 여기다. 이거 너무 내가 하고 싶다.
0: 네.
3: 왜냐면 니는 속에서 약간 이게 있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3: 약간 네. 이거 가담하는 이 느낌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거기가 좀 탐났습니다.
2: 직접 말하셨어요? 이거 하고 싶다고 아니면?
3: 네, 제가 파트를 나눴거든요.
0: 아 진짜?
2: 아, 진짜요?
3: 예.
0: 역시
3: 예.
0: 리더. 예.
2: 진짜 리더시다.
1: 뭔가.
2: 해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거님은 이 파트 양보할 수 없다.
4: 아 저는 제가 사실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얼음처럼 사라지지 마 여기 부분이거든요.
2: 네.
4: 이 파트가 너무 어려워서 소화하기가 힘든데 그만큼 양보하고 싶지도 않아요.
0: 근데 래퍼시죠.
4: 맞아요.
0: 근데 그게 보컬 파트잖아요.
4: 네.
0: 저 아까 그 파트 들으면서 소름 돋았어요.
4: 아
0: 진짜로 래퍼신데 노래도 되게 감미롭게 하셔가지고
1: 세상에
0: 아 진짜로 근데 진짜로 너무 잘 소화하셔가지고 저는 완전 그냥 랩만 하실 줄 알았거든요.
1: 아 진짜
3: 랩만
1: 네.
4: 뭐 이 세대는 다 잘해야 된다
1: 생존이야 생존
0: 그쵸 그쵸 네.
2: 역시 이 세대 선배님들
1: 네.
0: 좋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시크릿의 빈칸 보고서 한번 채워봤고요. 열심히 빈칸을 채웠으니까 음악 한번 듣고 올까요? 진건님이 추천한 곡입니다.
2: 맞습니다. 시크릿의 마돈나 듣고 오겠습니다.

0: 나도빈과 예준이의 나랑 얘랑은 우리는 왜 이렇게 흘러가고 사라지는 것들에 자꾸 마음을 뺏기고 아쉬워할까요? 봄날의 짧은 벚꽃도 그렇고 눈 깜짝할 새 지나가버리는 주말도 그렇고요. 정말 간절하게 이 순간만큼은 영원히 멈췄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1: 그래서일까요? 실크릿의 노래 아이스크림이 떠오릅니다. 얼음처럼 사라지지 마. 저 하늘의 별빛처럼 곁에 있어줘.
0: 주변을 둘러보면 영원할 것 같은 것들도 이 아이스크림처럼 스르륵 녹아 없어져버리니까 더 붙잡고 싶고 더 아쉬운 것 같은데요.
1: 하지만 생각해보면 눈앞에서 녹아 사라진다고 해도 그 달콤했던 기억까지 전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0: 비록 찰나의 순간일지라도 그때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달콤함은 별빛처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1: 혹시 잊고 있던 나의 한때가 떠오른다면 지금 다시 꺼내보자고요. 여전히 달콤한 기억으로 반짝이고 있을 테니까요.
0: 네, 나두빈과 예준이의 나랑 얘랑은 오늘은 시크릿의 아이스크림에서 생각해보았는데요.
2: Yes, sir. 아, 이게 또 여름을 이게 겪으면 아이스크림, 아 이게 빼먹을 수 없습니다. 일단 저 개인적으로 아이스크림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네. 어제도 진짜 아, 진짜 몇 개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0: 어제 이 한 통 있죠. 이렇게 네. 한 통으로 된 거 하나랑 그 다음 또 먹었죠.
2: 바 두 개를 먹고
0: 두 개 먹었어요.
2: 한 통. 그러니까 아침에 바 하나 먹고 오. 점심에 바 하나 먹고 와우. 밤에 한 통을 먹었어요. 네. 어제 약간 게시를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아, 먹었는데 아 이게 아이스크림 다 좋아하시나요? 아,
3: 좋아하죠. 근데 약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많이는 못 먹는 것
2: 그쵸.
3: 같아요.
2: 아, 근데 이게 아이스크림이란 게 아, 되게 달콤해요. 너무 네. 달콤하고 약간 행복한 기억이 떠오르지는데 네. 혹시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한 기억이 최근에 있으신가요?
4: 진짜 스케줄에 치여서 솔직히 최근에는 진짜 솔직히 있는데요. 네, 아까도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네. 정말 그 스케줄 바삐 끝나고 아. 들어가서 뭐 먹지? 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 원하는 음식이 배달이 딱 왔을 때 저는 그때가 가장
0: 뭐 시켜드세요?

0: 약간 자주 시켜주시는 거 있어요?
1: 전 자극적인 거 좋아해가지고
0: 네, 닭발? 아.
1: 아구찜 뭐 마라
2: 좋지 좋지.
1: 다음날 이제 중요한 게 있으면 좀 참긴 하는데 네. 그래도 아, 그것들이 맞다. 저의 이제 힐링 푸드다.
0: 아구찜
3: 되게 빨간 거 좋아하시네요.
1: 아 맞아요.
2: 그렇죠 그렇죠.
3: 네. 와우. 자, 그러면 반대로 노가 없어졌으면 하는 흑역사가 있으실까요?
2: 아.
3: 약간 이건 진짜 녹아져서 이 세상에서 그냥 아 지워졌으면 좋겠다.
0: 네. 아. 우리 예린 씨.
2: 나이스 흑역사야. 네. 아, 흑역사는 또 이게 또 파묘가 될까봐 또 말을 잘 못하겠는데.
1: 맞아, 맞아.
2: 제가 아 이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고등학생 때 짧게 네. 스쿨 전에 데뷔를 했었어요.
3: 네. 아, 네.
2: 아 근데 그 짧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모든 그 작품들이 네. 조금 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1: 네. 아, 그럴 수 있지.
3: 아쉽죠.
2: 그래서 그쵸. 그러니까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었으니까.
1: 아, 맞아, 맞아. 그래서 더 예쁘게. 네,
2: 어쨌든 굳이 뽑자면.
3: 네.
1: 굳이 뽑자면.
3: 맞아. 이제 예전 영상들 돌려보면.
2: 맞아요.
3: 사실 나는 저때 왜 저랬지.
2: 맞아.
0: 누구든지 과거는.
1: 행사하다가 막 넘어졌을 때 이럴 때.
3: 아이고 또 제가 미국에서. 네. 저희가 투어를 17도시를 했어요.
0: 맞아요.
3: 근데 그 중에서 한번 저희가 제일 큰 곳이 그 쇼핑몰에서 했는데
0: Mall of America라고 네. 되게 세계에서 제일 큰
3: 맞아요. 쇼핑몰이에요.
1: 아,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 막 다 보고
0: 네, 네. 진짜 많았는데요.
3: 2,300명 2,3천
0: 넘게
3: 네. 3,000명 정도 있었는데 네.
0: 춤수를 이렇게.
3: 안무 중에 하나가 제가 점프를 해서
0: 맞아요. 저희 이렇게
3: 멤버가 잡아서 저를 다시 던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날라올라서 멋있게 이렇게 착지를 해야 되는데
0: 착지를 딱 해야 되는 말이죠.
2: 착지를 못했구나.
3: 네, 네. 날라서
0: 그냥 뒹굴어졌어요.
3: 뒹굴고요.
2: 어떡해.
3: 저도 왠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바닥이 미끄러웠습니다.
2: 아, 그럴 수 있어.
3: 그래서 미끄러져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 근데 그게 또 인터넷에 팬들이 다 올려가지고 아~ 이게 또 이게 다 보게 된 거예요.
2: 아 너무너무.
3: 그래도 그 재미를 선사해줬다는 마음으로
2: 맞아, 맞아, 맞아. 네.
0: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긍정적이에요.
3: 네. 웃음을 줬다는 마인드로.
2: 좋습니다.
3: 네. 네.
0: 그리고 또 아이스크림 얘기를 해보자면 아이스크림 먹을 때 조금 약간 녹기 전에 허겁지겁 급하게 먹는 파이신지 아니면 좀 녹더라도 부드러워질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는 파이신지.
3: 그렇죠. 이게 빨리 먹으면 입 치아가
0: 사실 근데 뭔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셨을까요? 맞죠?
1: 아 근데 저는 네. 진짜 허겁지겁 네. 먹어요.
0: 아 허겁지겁?
1: 네, 완전.
0: 허겁지겁.
1: 빨리 그냥 다 넣고 싶어요 입안에.
3: 역시 아이스크림 믿고 있었습니다.
1: 그죠? 네. 저는 다 그냥 넣어버려야 돼. 내 안에서 녹으면 되지. 내 입안에서.
4: 전 진짜 녹여 먹는 스타일. 빙수도 녹여 먹어야 돼.
1: 아우, 그거 간질라서 어떻게 먹나, 그거?
4: 그게 좀 약간 그 맛이 있어. 더 진하게 들어오는 느낌이야.
1: 아, 진짜?
0: 아이스크림도.
4: 아이스크림도. 아. 이가 시려, 이 나이 되면.
0: 방금 말투가 되게 궁금했어. 이가 시려.
2: 맞아. 아무래도. 아무래도.
3: 예빈 씨는 네. 어떻게 드시나요?
2: 저는 내가 굳이 막 빨리 먹지 않아도 빨리 먹게 되던데.
0: 아,
2: 그냥.
0: 그쵸.
2: 먹기 전에 다 먹어요, 저 있던데.
1: 맞아, 맞아, 맞아. 맞아.
2: 네, 그런 편인 것 같아요.
3: 아이스크림의 매력.
1: 네. 그렇죠, 그렇죠.
2: 그럼요.
0: 약간 실제 성격이나 일할 때 네. 스타일도 약간 아이스크림 취향과 좀 닮으셨나요?
1: 그런 것 같아요.
0: 아,
1: 그런 것 같아요. 저 성격 되게 급하고.
0: 네.
1: 통통 튀고 화려한 거 좋아하고.
4: 맞아, 맞아, 맞아, 맞아.
1: 맞아, 그런 것 같다, 진짜. 그렇네.
3: 진거님 되게 바닐라 느낌 나세요.
0: 바닐라
3: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나요?
1: 아, 바닐라
0: 느낌.
1: 안녕하세요, 진 바닐라입니다.
3: 바닐라.
2: 진짜 웃겨.
1: 예빈이는 네. 근데 중간에서 잘 맞춰주거든요.
2: 맞아요.
1: 중립을 잘 지켜주고.
2: 맞아요.
1: 그런 면에서 진짜 비슷한 것 같아.
2: 맞아요.
0: 또 맞아요. 비슷한. 또 초콜릿이 아이스크림의 중간이잖아요.
1: 맞아요.
2: 맞아요.
1: 맞아요.
2: 맞아요.
1: 맞아요.
0: 아이스크림의 중심.
1: 중심.
3: 자, 그러면 아이스크림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이스크림에 빠질 수 없는 토핑.
2: 아, 토핑. 아~
3: 자, 나에게 시크릿 멤버들은 아이스크림 위에 어떤 토핑 같은 존재인지 예빈 씨의 답변이 궁금한데요.
2: 아, 그래요?
3: 우리 언니들 어떤 좋다, 토핑들인가요?
2: 언니들은
0: 네.
2: 일단 진거 언니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그 아이스크림 먹다가 가끔씩 그 과자 같은 거 씹히잖아요. 그게 킥이잖아요.
3: 그치.
2: 언니 약간 그런 존재인 거야. 우리 곡에서 약간 랩도 조금 맛깔나게 한 번씩 해주고
1: 찌란 맛
2: 약간 나오고. 그런 킥 같은 존재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효성 언니 효성 언니는 뭔가 이제 예쁜 아이스크림 스쿱이 하나 있어. 그럼 그 위에 올라가는 체리.
0: 체리 온 탑.
3: 체리 온 탑.
2: 네, 너무 중요하잖아요. 뭔가 비주얼적으로도 완성이 되고.
0: 뭔가 그런
2: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0: 진짜 이렇게 언니분들이 되게 귀엽게 애기 보듯이 이렇게 보는 게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보기 좋아요.
1: 아니 저희는 진짜 싸울 수가 없어요.
2: 맞아요.
1: 저보다 13살이나 어린데 어쩔 수 없죠. 어떻게 싸워? 찐감이 너무 그래도 너무 귀엽고 그냥 너무 예쁘고 그래요.
0: 근데 진짜 사랑 많이 받아서 되게

0: 행복하시겠어요.
1: 네. 그럼요, 그럼요. 너무 행복합니다.
2: 와. 저도 얘기하고 싶어요.
0: 어, 네. 네.
2: 저한테 멤버들은 오히려 토핑이라기보다는 콘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3: 콘 맛있는데.
2: 네. 아이스크림을 컵에 먹으면은 뭔가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는 느낌이 안 나잖아요.
3: 맞아요,
0: 맞아요.
2: 콘이 있어야 완성되는 느낌이 나서 되게 바삭한 그 콘, 완전 갖고 맛있는.
1: 너무 좋은데요?
2: 그래서 콘이 있어야 완성되는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느낌?
4: 감사해요.
0: 콘 진짜 중요하네.
1: 사실
0: 받침이잖아요. 받침 때.
2: 완전 완전.
0: 그치.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자, 한번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들어봐야겠죠.
2: 네.
0: 우리 예빈님 추천곡이죠. 시크릿의 유후 듣고 올게요.

0: 아니 근데 진짜 아이돌 한국의 여신 시크릿의 등장이라니 달콤한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지잖아.
1: At no, but I mean really, we are going to read some messages that 한국이들 sent us. We have collected questions for 시크릿 through our 아이돌 한국어 social media channels.
0: 네, 일단 첫 번째 사연 효성님부터 읽어주시면 네. 됩니다.
2: 인투 예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아니 근데 진짜 이번 앨범 수록곡 중 퇴근길에 들으면 가장 힐링되는 곡은 뭔가요? 숨은 추천곡이 궁금해요. 라고. 야, 이거 너무 많은데.
3: 그러게요.
2: 앨범 수록곡 중에는 저는 그래도 그 마돈나 리메이크 버전이거든요. 네. 좀 기존의 마돈나를 좀 요즘 시대의 마돈나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해가지고 좀 사운드를 좀 세련되게 표현한 리메이크한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추천드리고 싶네요.
1: 오, 좋습니다. 마돈나 리메이크.
2: Yes.
1: 오, 좋습니다. 네,
0: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빈님 다음 사연 읽어주시겠습니다.
3: 네, 송버드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예빈님이 시크릿 멤버 되기 전에 밴드 사운드가 강한 곡으로 활동하셨는데요. 네. 만약 시크릿이 밴드 컨셉으로 활동하게 된다면 효성 진거님에게 어울리는 악기 추천.
2: 와우. 좋다 좋다.
3: 생각 못했어. 악기 추천.
1: 좋은 질문이.
2: 추천해 주세요.
3: 일단 저는 근데 밴드 악기가 아니어도 되는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3: 저는 효성 언니 바이올린.
2: 오, 오 대박.
3: 진짜? 뭔가 효성 언니 음색이 허스키하면서도 그 부드러운 그 느낌이.
2: 언니 맞아 그렇게?
3: 네, 그 바이올린의 그거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뭔가 그렇게 생각이 났고. 네. 저는 진거 언니는. 기타인데 그거 뭐야 통기타 말고 일렉 기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언니가 또 래퍼이기도 하고 근데 또 언니가 보컬도 잘하거든요. 언니가 또 생각보다 파워 보컬도 잘하고 진짜? 해서 언니가 싱잉랩 같은 거 이렇게 기타 치면서 하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너무 좋습니다.
2: 네, 좋습니다.
0: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 오늘 시크릿 멤버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2: 네.
0: 너무 아쉽지만 또 마무리할 시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이스크림.
1: 맞아요. 오늘 저희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2: 아 너무 재밌었어요.
0: 아 진짜요?
2: 너무 재밌고 약간 알찬 느낌?
3: 맞아.
2: 보통 이제 차이가. 라디오 하다 보면은 이제 노래 듣거나 광고 듣느라 저희가 토크부 할 시간이 많이 없는데 오늘은 좀 토크를 좀 알차게
3: 맞아요.
2: 많이 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또 우리 예빈 씨.
3: 안녕하세요. 저도 너무 편하게 수다 떨다가는 느낌이라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제 디제이님들께서 저희 또래시라서
2: 잠깐 예빈아 잠깐 예빈아
4: 언니 또래가 아니다 이거니?
2: 언니랑 얘기할 때 힘들었니?
4: 아 그런 게 아니고
2: 잠깐 예빈아
0: 이런 거 굉장히 잘하시네요.
3: 잘하겠습니다. 약간. 네네네. 네. 뭔 느낌인지 아시죠?
2: 알지.
3: 감사합니다.
1: 우리 진거님도 마지막으로.
4: 사실 저도 느끼고 있던 부분이에요. 그 이제 오기 전에 DJ분들 이렇게 검색해봤는데 아이고 어리시더라고. 그래서 어려워하면 어떡하나 내가 어려워하면 어떡하는데 너무 편하게 진짜 사랑방처럼 잘해주셔서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0: 다행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사실 저희도 진짜 오늘 덕분에 너무 재밌게
3: 했고요.
0: 네, 오늘도 진짜 다시 한번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마지막 곡으로 우리 M Flying Star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1: 항공이들아 잘 먹고 잘 살자.
2: 안녕.
3: 안녕.
1: 바이바이.

EBS 캠페인 피싱 사기 예방하기. 보이스 피싱, 문자 피싱, 개인정보를 찾아 사기치는 범죄.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정부나 금융기관 이름을 밝히며 개인정보를 캐묻고 자금 이체를 원하는 전화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채용, 대출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둘째, 모르는 번호로 택배가 배송됐거나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링크를 클릭하라는 문자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해킹 앱이 깔리거나

소액 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싱 사기 피해 신고는 112, 피싱 사기 문의 및 상담은 1332 잊지 마세요.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1: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2: 난 입으로 하는데.
1: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2: All in one
1: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이 돈 모으려면 뭘 얼마나 끊어야 되나? 이걸 계산해주는 앱이 있다면 어떨까요? 목표 금액만 입력하면 생활 습관을 돈으로 바꿔 보여주는 거죠. 노트북을 사려면 치킨 120번 참으면 됩니다. 일주일에 커피 3잔 줄이면 11개월 뒤 일본행 비행기 티켓 값이 생깁니다. 이거 가계부와는 다르죠. 얼마를 썼는지가 아니라 목표를 이루려면 뭘 얼마나 해야 하는지 알려주니까요. 그러면 막연했던 일도 이 정도면 할만한데? 하는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언어 공부도 똑같아요. 영어를 잘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큰 목표보다 오늘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이렇게 목표를 작게 쪼개면 시작과 과정 모두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나저나 이브닝 스페셜 4주 들으면 영어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네, EBS FM 이브닝 스페셜 오늘 첫 곡입니다. Colby Calais, Brighter Than the Sun.

0: TGIF. Good evening, everyone. 7월 3일 금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즐거운 금요일 오후 보내고 계신가요? 네, 목표 한계에 있는 분들에게 유용할 것 같은 앱 아이디어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노트북을 사려면 치킨 120번 참으면 됩니다. 저는 원래 1일 1치킨이니까 한 4개월 정도 걸리겠군요. 네, 자, 한 분 모셔야죠. 왠지. 왠지 마유가 노트북 사려고 치킨 120번 참고 있는데 이를 불쌍히 여긴 나머지 사비로 노트북을 사주셨는데 그 노트북이 랩탑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공책일 것 같은 그런 선생님 계십니다. 크리스틴 쌤.
1: Good evening, everyone.
0: 쌤, 랩탑 사주는 거 기대했는데 공책이 웬 말입니까?
1: I'm sorry I did that.
0: 아, 굉장히 실망이에요. 안 되겠습니다.
1: Okay, next time I will remember to get you a laptop.
0: 네.
1: For sure.
0: 한 4개월 걸리죠.
1: Well, you know, I mean, the prices have increased. All those chips are so expensive.
0: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도 okay. 마음만은 감사합니다.
1: All right, I'll try. 네.
0: 자, 이브닝 스페셜 1부는요. 영어 헤드라인으로 학습하는 시간이죠.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 타임스 기사로 공부할게요. Deep Dive Daily, 다양한 이슈들 만나봅니다. 자, 그리고 마유표 꽁트 하루 한 문장, 매일 딱 한 줄 한 문장도 배워보시고요. 그럼 오늘의 뉴스부터 만나볼까요?
1: 'Next year, employees on a five-day work week in South Korea are expected to get 119 days off in total, one more than this year. There will be 10 extended holiday breaks of 3 days or more, with the longest break falling on Lunar New Year, offering 4 days off.
0: 내년 주 5일제 직장인의 총 휴일은 119일로 올해보다 하루 늘어날 전망입니다.

0: 사흘 이상 황금 연휴는 모두 10번이며 가장 긴 연휴는 설날로 나흘간 휴식이 가능합니다.
1: Most users across platform-based services ranging from e-commerce and food delivery to hotel booking are found to complete their purchases within the first search screen, according to a recent study. The analysis suggests that even subtle tweaks to search rankings alone can significantly skew final purchase decisions in favor of platform intent.
0: 온라인 쇼핑과 배달, 숙박 예약 등 플랫폼 이용자 대부분이 첫 검색 화면 안에서 구매를 끝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한 검색 순위 조작만으로도 플랫폼의 의도에 따라 최종 구매 선택이 크게 왜곡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1: A fossil that spent 40 years misfiled in a drawer as a large reptile bone has been reclassified as the first dinosaur fossil ever discovered in Antarctica. UK researchers say it is a titanosaur tailbone, shedding new light on a time when Antarctica was a dinosaur-rich habitat.
0: 40년 동안 대형 파충류 뼈로 분류돼 서랍에 보관돼 있던 화석이 남극에서 발견된 최초의 공룡 화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국 연구진은 해당 화석이 티타노사우루스류 꼬리뼈로 당시 남극이 공룡 서식지였다는 단서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1: A pizza franchise manager in Virginia, USA, completed three large pizzas in just 31.22 seconds, earning the title of world's fastest pizza maker. He was also praised for his skills in dough stretching and topping placement, as well as overall precision.
0: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피자 프랜차이즈 매니저가 단 31.22초 만에 대형 피자 세 판을 완성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피자 제조자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속도는 물론 반죽 늘리는 기술, 토핑 정확성 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 Next year, employees on a five-day work week in South Korea are expected to get 119 days off in total, one more than this year. There will be 10 extended holiday breaks of 3 days or more, with the longest break falling on Lunar New Year, offering 4 days off.
0: 내년 주 5일째 직장인의 총 휴일은 119일로 올해보다 하루 늘어날 전망입니다. 사흘 이상 황금 연휴는 모두 10번이며 가장 긴 연휴는 설날로 나흘간 휴식이 가능합니다. 라고 뉴스가 나와 있어요. 2027년이 6개월 후로 다가왔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내년 쉬는 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올해보다 하루 더 쉰다고요?
1: Yeah. So it was at 118 days off, and next year it's projected at 119 days. Mm-hmm. And there will be 10 extended breaks of 3 days or more. So this is all good news okay. for people who work, you know, 5 days a week.
2: Not us, not for us, right?
0: 제가 너무 슬픈 목소리였나?
1: I'm also very sad.
0: okay. 지금 휴일 총량은 크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왜냐면 이제 하루 늘어난 거니까요. 그렇지만 요일 배치에 따라 또 체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달력이 나오면 진짜 다시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해보면 진짜 대략 한 1년 중에 30% 정도를 쉬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1: That's pretty great.
0: 아, 그런 거 생각하면서 또 열심히 파이팅하면 될 것 같아요.
1: Oh, absolutely. Because you know, I remember when I came to Korea, it was right at the tail end of working on Saturdays.
0: Okay.
1: And like going to school on Saturdays,
0: right.
1: and I thought,
0: yes.
1: oh my goodness. And so times have changed.
0: 시간이 진짜 많이 변했죠.
1: Oh,
0: 그때는
1: yeah.
0: 뭐 토요일에 일하고 학교 가고 당연했는데, 그렇죠?
1: Yeah.
0: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Next year, employees on a five-day work week in South Korea are expected to get 119 days off in total, one more than this year.
0: 내년 주 5일제 직장인의 총 휴일은 119일로 올해보다 하루 늘어날 전망입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지금 숫자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119.

0: 119이나 왔는데요. 어, so 지금 일하는 employees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저희처럼 뭐 self-employed 된 사람들을 말고 employees on a 5-day work week in South Korea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주 5일제 직장인을 얘기를 하는 게 되겠죠. 그런데 they are expected to get 119 days off in total 이라고 했네요.
1: Anytime you hear like, oh, I get a day off is always a good thing.
0: 어, 너무 좋아요. 듣기만 해도.
1: Oh, that's right. So this is a really great expression. Mm-hmm. It comes this way. So you can take something off mm-hmm. or you can get something off.
0: Right.
1: Okay. Mm-hmm. So here you get 119 days off, which is kind of like when you get it, it's like someone's giving it to you. Mm-hmm. But if you're going to take mm-hmm. a semester off at school, you are making that decision.
0: 와, 지금 너무 좋은 포인트가 get하고 take를 들어주셨어요. Mm-hmm. 그렇죠? 그래서 단순하게 며칠 off만 안다고 문장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Mm-hmm. 그래서 either get을 붙이거나 아니면 take를 쓰는데 get 뭐 how many days off 이러면 뭔가 주어진 느낌. 어, 나 며칠 off 받았어. 이런 느낌인데 take를 쓰면 굉장히 내가 의도적으로 뺀 느낌이 좀 들어가겠죠. 그렇죠? Mm-hmm. So I took a semester off from school.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든가.
1: Yeah, that's right.
0: All right.
1: And you can also say, when are you off?
0: 그냥 adjective처럼 그냥 써버릴 수도 있고.
1: Yeah, just to use the word off. Like, when are you off?
0: 언제 off야?
1: Which means, when do you stop working?
0: Oh, nice. Right. 어, 지금 off라는 말에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요. All right, so get 며칠 off, 며칠을, 뭐 휴일을 받는다. 그리고 take 며칠 off 이렇게 하면은 며칠을 휴일로 빼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re will be 10 extended holiday breaks of 3 days or more, with the longest break falling on Lunar New Year, offering 4 days off.
0: 사흘 이상 황금 연휴는 모두 10번이며, 가장 긴 연휴는 설날로 나흘간 휴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re will be 10 extended holiday breaks of 3 days or more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Holiday는 알겠는데 그때 쉬는 거예요. Breaks, right? Mm-hmm. 근데 extended day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선.
1: Well, we did learn this past week the word extensive mm-hmm. comes from the word extended.
0: Right.
1: Extend. Mm-hmm. So when you extend something, it means to make it longer than
0: okay.
1: usual.
0: Mm-hmm.
1: So here, extended holiday breaks, so typically maybe it's one day.
0: Right.
1: Oh, but it becomes 3 days.
0: Mm-hmm.
1: It becomes a longer holiday than usual.
0: 늘어난 거네요.
1: Yes.
0: Okay, so extended holiday breaks라고 얘기를 하면 어, 뭔가 늘어났으니까 길어진 연휴, 뭐 연장된 휴가 기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긴 break는 falling on Lunar New Year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설 연휴에 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Yes. So to fall on means that it happens on a particular day or date.
0: Mm-hmm.
1: So and there is a feeling like there's a reason why it's fall.
0: Mm-hmm.
1: It's like, oh, so it happens mm-hmm. that it's this day.
0: Okay.
1: Yeah, this right. particular day.
0: Mm-hmm.
1: So it is that feeling of like just falling.
0: Mm-hmm.
1: What a coincidence.
0: 아, 어쩌다 보니까 happens to be.
1: It happens to be.
0: On 언제?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Okay. So you're going to be like, My birthday falls on 이렇게는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너무 포멀하기도 하고.
1: Well, it could, you could say, well, my birthday falls on Christmas Day.
0: Okay. 그렇게
1: you,
0: 쓰면
1: you can.
0: 아, 그거는 날짜가 아니라 어, 어쩌다 보니 또 크리스마스에 이게 딱 떨어지네. 아, 정말 딱 떨어지네.
1: 딱 떨어지네.
0: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 That's right.
0: All right. So fall on 하고 나서 어떤 날이라고 하면 어, 여기선 우연이라는 뉘앙스가 살짝 들어가면서
1: That's right.
0: 겹치는 언제랑 겹치는 어떤 날에 해당하는 정도로 해석이 또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죠? So fall on Lunar New Year. 여기서는 설 연휴와 겹친다. 가장 긴 브레이크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Next year, employees on a 5-day work week in South Korea are expected to get 119 days off in total, one more than this year. There will be 10 extended holiday breaks of 3 days or more, with the longest break falling on Lunar New Year offering 4 days off.
0: 노래 듣고 올게요.
1: Let's listen to Sweetbox with We Can Work It Out.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Most users across platform-based services, ranging from e-commerce and food delivery to hotel booking, are found to complete their purchases within the first search screen, according to a recent study. The analysis suggests that even subtle tweaks to search rankings alone can significantly skew final purchase decisions in favor of platform intent.
0: 온라인 쇼핑과 배달, 숙박 예약 등 플랫폼 이용자 대부분이 첫 검색 화면 안에서 구매를 끝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한 검색 순위 조작만으로도 플랫폼의 의도에 따라 최종 구매 선택이 크게 왜곡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사실 대부분 소비자들이 다음 페이지로 잘 넘어가지 않죠. 왜냐면 저만 해도 뭔가 서치를 하던가 물건을 살 때도 페이지 1에서 심지어 그것도 앞 위에 있는 것만 보통 보게 되고 굳이 이거를 두 번째, 세 번째 넘기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샘도 굉장히 격하게 공감을 하신 것 같은데요.
1: Completely agree with you. Okay. I don't think I've ever gone to the second page of any any platform-based services.
0: 진짜 그런 것
1: It's
0: 같아요.
1: True. Right. And then, you know, they also rank these places
0: exactly.
1: or things. And you know, you think, oh, okay. You automatically think, oh, they know what they're doing.
0: I mean, there's got to be a reason why it's on the first page,
1: yeah,
0: right?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인기가 있는 거겠지 뭐 이러면서. 그리고 usually 보통 reviews들이 많거나 뭔가 많은 것들이 상단에 있으니까 그 뒤를 넘기지 않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이제 첫 페이지를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좀 핵심을 여기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1: Right. So this study proves that what we do.
0: Right.
1: Is we're not the only ones.
0: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1: That's
0: 네.
1: right.
0: 자, 이제는 뭐 온라인 플랫폼 없이 쇼핑도 어렵고요. 소비자 스스로 좀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Most users across platform-based services, ranging from e-commerce and food delivery to hotel booking, are found to complete their purchases within the first search screen, according to a recent study.
0: 온라인 쇼핑과 배달, 숙박 예약 등 플랫폼 이용자 대부분이 첫 검색 화면 안에서 구매를 끝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Most users across platform-based services. 이렇게 주어가 잡혀 있는데요. Platform-based and service라는 건 어떤 서비스를 얘기할까요?
1: Basically, these are the apps or sites that connect you to other sellers.
0: Okay.
1: Okay. Or it connects you to users. And they're kind of that middleman.
0: All right.
1: Basically. They're making connections between consumers and you know, the sellers.
0: 아, 여러 상품들을 여러 셀러들이 파는 것을 한 군데 모아둔 그런 플랫폼을 얘기를 하게 되겠네요.
1: I mean, we know Amazon.
0: Right.
1: That happens to be one. And we have, there's several
0: the
1: here,
0: ones,
1: a big
0: right?
1: one. Something Ang is here in Korea.
0: Yes.
1: That is a platform-based service.
0: Ah, okay. So, platform-based services. So, 플랫폼 기반 서비스들을 얘기를 하고요. 이왕이면 이거 알아가는 김에 무슨 based라고 하면 뭔가를 기반으로 하는 이라고 이것도 추가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 analysis suggests that even subtle tweaks to search rankings alone can significantly skew final purchase decisions in favor of platform intent.
0: 단순한 검색 순위 조작만으로도 플랫폼의 의도에 따라 최종 구매 선택이 크게 왜곡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석된 것이 얘기를 해주는데요. Even subtle tweaks to search rankings alone can 나중에 이제 조금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Subtle tweaks는 뭐가 될까요?
1: Okay, so first of all, a tweak is a very small change.
0: Right.
1: A slight adjustment to, you know, not dramatic. And subtle just means it's very quietly done. It's not so noticeable.
0: Okay,
1: right?
0: 티 안 나는 거.
1: Yes, that's right. So just a little slightly. However, just that slight change can have a big impact.
0: 와, 그럼 조금만 바꿔도 이게 확 순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거나 불공평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1: Totally.
0: Right. 그래서 트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정을 얘기를 하는데 그중 이미 그거 자체도 아주 약한 미세한 조정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1: Yes.
0: 그런데 심지어 그 앞에 subtle. 이게 원래는 은은한이라는 뜻이잖아요.
1: That's
0: 그래서
1: right.
0: 더욱더 정말 조금만 조정해도 이것만 해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
1: Totally.
0: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Subtly 아니라 발음이 어떻게 되죠?
1: Oh, that's right. The B is almost you can't hear it. So it's subtle.
0: Subtle.
1: Yeah, right. Subtle.
0: 심지어 이렇게 작은 subtle한 tweaks to search rankings만으로도 alone can significantly 아주 상당히 많이 skew final purchase decision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kew가 나왔어요?
1: Yeah, this is a really interesting word. It's S-K-E-W.
0: Mm-hmm.
1: So skew is basically like usually, okay, think of a straight line. Okay? If it's skewed, it's slightly tilting.
0: Mm-hmm.
1: That's what skew means.
0: 살짝 기울어져 있는 것을 얘기를 하나요?
1: That's right.
0: Okay.
1: So it's kind of like when you have a pile of paper and it's not straight up, but it slightly tilts. That's skew.
0: 아, 그러면 skew 됐다는 거가 옆으로 예를 들어 종이를 이렇게 싹 쌓아 올리면 무게든 뭐가 됐든 간에 옆으로 찌.
1: That's right. It doesn't fall over, but it is skewed.
0: 결국에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 뭔가 불공평함을 만들어버리는 거네요. 그쵸?
1: So here, that's right. When you skew final purchase decisions, it means that it kind of unfairly kind of tilts in a certain direction so that you make that decision.
0: 누군가가 그것을 막

0: manipulate를 해가지고
1: yes,
0: 잘못되게.
1: Right.
0: So skew라고 하는 게 skew라고 하는 것이 뭔가 왜곡하다 혹은 치우치게 하다가 되겠습니다. 무엇을요? Final purchase decisions. 최종 구매 결정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불공평하게 왜곡한다.
1: Yeah.
0: 그럴 수가 있다. 조금만 바꿔도.
1: Right.
0: Right.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Most users across platform-based services, ranging from e-commerce and food delivery to hotel booking, are found to complete their purchases within the first search screen, according to a recent study. The analysis suggests that even subtle tweaks to search rankings alone can significantly skew final purchase decisions in favor of platform intent.
0: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 How about we listen to Dire Straits with Walk of Life?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뉴스 만나보죠.
2: A fossil that spent 40 years misfiled in a drawer as a large reptile bone has been reclassified as the first dinosaur fossil ever discovered in Antarctica. UK researchers say it is a titanosaur tailbone, shedding new light on a time when Antarctica was a dinosaur-rich habitat.
1: 40년 동안 대형 파충류 뼈로 분류돼 서랍에 보관돼 있던 화석이 남극에서 발견된 최초의 공룡 화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국 연구진은 해당 화석이 티타노사우루스류 꼬리뼈로 당시 남극이 공룡 서식지였다는 단서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40년간 파충류뼈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이게 진짜 남극 최초 공룡의 것이었다고요.
2: Yeah, this is a fascinating discovery. Mm-hmm. So they found this fossil in 1985 and they put it away and they mm-hmm. thought, okay, it's a large reptile bone.
1: Okay.
2: But then they actually studied it again and they found that it belonged to a titanosaur.
1: Mm-hmm.
2: Okay. So what's interesting is that this kind of showed mm-hmm. that these dinosaurs lived in Antarctica
1: right.
2: during, you know, 82 million years ago.
1: Mm-hmm.
2: And that Antarctica, right now, as we know it, is just full of ice, very cold.
1: Right.
2: But it was once a warm, forested environment.
1: 와,
2: That is the discovery.
1: Okay. 그러니까 1985년에 이제 채집된 그런 화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거 굉장히 큰 그냥 파충류 뼈구나라고 해서 보관을 해둔 거네요.
2: Mm-hmm.
1: 근데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이거 뭔가 공룡 꼬리뼈랑 뭔가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러면서 티타노사우루스류 꼬리뼈다
2: yeah.
1: 이렇게 결론이 났고 근데 사실 이게 공룡의 꼬리뼈다 여기서 끝나면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이 공룡이 남극에 서식을 했던 것으로 또 추정이 되고 그렇다면은 남극이 우리는 이제 추운 곳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2: yes.
1: 여기가 한때 온난한 숲 환경이었구나 이것을 이제 뭔가 뒷받침하는
2: right.
1: 증거 자료 같은 거가 되는
2: yeah.
1: 거잖아요.
2: And that you know now because it's all covered in ice, it's very hard to find any fossils.
1: Right.
2: So this is a big discovery.
1: Okay.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2: A fossil that spent 40 years misfiled in a drawer as a large reptile bone has been reclassified as the first dinosaur fossil ever discovered in Antarctica.
1: 40년 동안 대형 파충류 뼈로 분류돼 서랍에 보관돼 있던 화석이 남극에서 발견된 최초의 공룡 화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fossil이라고 여기서 나온 fossil을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That spent 40 years를 보냈는데 misfiled in a drawer.
2: Yeah.
1: 이렇게 돼 있던 화석이네요.
2: Now, our young listeners may not understand the idea of filing
1: right.
2: things in a drawer.
1: Right.
2: My first part-time job was to file things in a drawer.
1: Okay.
2: Right? So when you misfile it, it means that you put it in the wrong place.
1: Mm-hmm.
2: That you put it in a place where it's not supposed to be.
1: Right.
2: And it was there for 40 years.
1: Oh. 이거 그냥 파충류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었네요.
2: Yeah. Mm-hmm.
1: 그러니까 진짜 파일이라는 단어가 원래 파일에다가 이렇게
2: 여러분들
1: 컴퓨터 파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2: yeah.
1: 그래서 정말 걸쳐놓는 거 있잖아요. drawer에다가.
2: Right. Yes.
1: 그래서 거기다 서류를 넣고 보관한다라는 뜻으로 파일 썼었는데 그게 misfile 돼 있으니까 잘못 보관이 된 거네요.
2: Mm-hmm.
1: In a drawer. 그래서 서랍에 잘못 보관된 misfiled in a drawer.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된 거예요. 이 fossil을 설명할 때 그렇게 했고요. 근데 그게 reclassified 됐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2: Okay. So in science, there is the classification system. Basically, they classify, they put animals, they put stones, they put anything that's part of nature in a certain category.
1: Right.
2: Right. So this idea of to reclassify means that wait a second. It's not a reptile bone.
1: Mm-hmm.
2: Oh, we need to put it in this category.
1: 아,
2: the dinosaur category.
1: 다시 넣어야겠다.
2: Yeah.
1: 오케이, 그러면은 정말로 classify 한다는 것 자체가 categorize 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2: Very much so.
1: 오케이, so 분류를 하다라는 뜻인데 classify가 앞에 re가 붙으면서 다시 재분류되다 하다인데

0: 그렇게 되어 있는, 그렇게 돼버렸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쵸? 자, 연결해 볼게요.
1: UK researchers say it is a titanosaur tailbone shedding new light on a time when Antarctica was a dinosaur-rich habitat.
0: 영국 연구진은 해당 화석이 티타노사우루스류 꼬리뼈로 당시 남극이 공룡 서식지였다는 그런 단서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it is a titanosaur tailbone 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꼬리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shedding new light on a time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새로운 light을 어딘가에 shed 한다는 거. 원래 shed는 You know, you shed tears, right? You shed weight. 이런 식으로 뭔가 흘려서 버리는 느낌이잖아요.
1: Yeah, in this case, no. Shed means to kind of show. So shed light is the expression. So two things can happen. If you shed light on something, it could mean that something was confusing and you're making it clear, more understandable. But here, if you shed new light, this is something new. They are revealing something new. Right. So two ways we can use this expression.
0: 아, 그러면 어디에다가 뭔가 빛을 비추듯이 하 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거, 밝혀내는 것을 shed new light on
1: That's
0: something.
1: right.
0: 오케이. So 이왕이면 이거는 뒤에 나와 있는 on과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 어딘가에 아, 새로운 빛을 비춘다고?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다라는 얘기구나, 아니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남극이 사실은 공룡이 많은, 그죠? Dinosaur rich and habitat, 서식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몰랐는데, 허! 하면서 밝혀낸 거네요.
1: New info.
0: 빛을 비쳤습니다.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A fossil that spent 40 years misfiled in a drawer as a large reptile bone has been reclassified as the first dinosaur fossil ever discovered in Antarctica. UK researchers say it is a titanosaur tailbone shedding new light on a time when Antarctica was a dinosaur-rich habitat.
0: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All right, let's listen to Happy Kids School with Puff.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그럼 마지막 뉴스 만나볼게요.
1: A pizza franchise manager in Virginia, USA completed three large pizzas in just 31.22 seconds, earning the title of world's fastest pizza maker. He was also praised for his skills in dough stretching and topping placement, as well as overall precision.
0: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피자 프랜차이즈 매니저가 단 31.22초 만에 대형 피자 3판을 완성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피자 제조자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속도는 물론 반죽 늘리는 기술, 토핑 정확성 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라는 정말 정말 흥미로운 뉴스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 피자 빨리 먹기 대회는 들어봤지만 아니 피자 3판을 31초 만에 아니, 혹시 설마 이거 아니겠죠? 냉동 피자 사다가 31초 돌린 건 아니겠죠? 마이크로웨이브에다가.
1: No, no. Richard Delsed is his name. He's a Domino's pizza manager from Virginia. And basically three large pizzas, one pepperoni, one mushroom, and one cheese in a total time of 31.22 seconds.
0: 아니, 토핑도 다르다고요?
1: All three different types of pizzas.
0: 와. 대단합니다. 저는 이거 뿌리는 데만 해도 한 2시간 걸릴 것 같거든요. 치즈 뿌리고 하는 것만 해도. 반죽은 한 3일 걸릴 것 같고요. 정말 영상을 보면 정말 그 하나의 매직 쇼를 하는 것 같아요.
1: You, that's a nice way to say it. It's like a magic show. He's like doing tricks.
0: Yeah. 진짜?
1: Well, you know, and he got a $5,000, you know, dollars, a trophy and a championship belt.
0: 와, 상금.
1: Good for him.
0: 그러니까 상금 $5,000도 받았고 그리고 트로피에 뭐 챔피언 벨트까지 수상을 했다고 하니 이거는 진짜 와, 대단합니다.
1: 이게 That's
0: 약간의
1: great.
0: 스포츠 같기도 하고요.
1: Yeah.
0: 한국에도 이 같은 대회에서 세 판을 1분 만에 만드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저는 이제 먹는 걸로 도전을 할 거고요. 그리고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Okay.
0: Al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A pizza franchise manager in Virginia, USA completed three large pizzas in just 31.22 seconds, earning the title of world's fastest pizza maker.
0: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피자 프랜차이즈 매니저가 단 31.22초 만에 대형 피자 3판을 완성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피자 제조자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지금 보면은 So he completed three large pizzas in just 31.22 seconds. 이렇게 했는데 in just 그러면 이것만 해! 라는 뜻이 되겠죠. 그것만 딱 채워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earning the title of world's fastest pizza maker, obviously, right?
1: Okay.
0: 근데 title를 earn 했다라고 표현을 했네요.
1: And the operative word, the key word is earn, E-A-R-N, which means that you get something through a lot of effort or skill. It is different from just saying he got the title.
0: Right.
1: He really earned the title. Just like you earn money, you don't work I mean, obviously, if you earn money, you're probably going to work. And you're going to work hard.
0: Right.
1: Right?
0: Yes.
1: So that is the idea of this word earn. So you can earn a good reputation. You can earn someone's respect. All of these things means that with time and effort and energy, you got it.
0: 아, 단순하게. 자, 여기 타이틀 있어요. 여기 돈 있어요. 해서 그냥, got it. Get 한다는 거랑은 완전 다르네요.
1: Oh, totally different. So you don't just get respect. You got to earn your respect. That's how I feel.
0: 뭐 진짜 if you want my respect, 그러면 earn it.
1: Earn it.
0: Get it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1: No.
0: Get은 왠지 그냥 주어지는 느낌 좀 드네요.
1: That's right.
0: Okay, so earn 자체는 굉장히 노력을 들여서 긴 시간 동안 뭔가를 얻는다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타이틀을 earn 한다. 타이틀을 얻다, 칭호를 받다 정도가 되겠네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He was also praised for his skills in dough stretching and topping placement as well as overall precision.
0: 속도는 물론 반죽 늘리는 기술, 토핑 정확성 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라는 문장이 나와 있어요. So he was also praised for his skills. 어떤 기술 실력 얘기할 때는 보통 skills로 복수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근데 어느 쪽에서의 skills로다가 굉장히 사람들이 막 칭찬을 했냐면요. In toe stretching and topping placement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as well as overall precision. 지금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은데, 자, 일단은 toe stretching 얘기해 주세요.
1: I think everybody has seen someone make pizza and they stretch the dough. They kind of swirl it around. So it gives them so that you can make it kind of bigger. It's
0: And
1: not
0: thinner too,
1: easy
0: right?
1: and thinner. This is not easy. I've tried to make pizza at home.
0: Oh, you did?
1: I tried. I tried. I tried. And the dough, you got to stretch it. It's not easy to do. So it's a skill. It's a skill.
0: 뭐 어떤 점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할
1: Well,
0: 때?
1: it's not even. Like you stretch it rips.
0: 오.
1: Yeah. So you have to stretch. It takes a lot of skill to stretch the dough.
0: 아, 그러면은 그 dough라고 하는 거가 그걸 스트레치 한다는 거가 막 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잘못하면 어느 쪽은 되게 뭔가 두꺼운
1: Thick.
0: 느낌이고 어떤 쪽은 아니고 어떤 쪽은 막 찢어지고
1: Yeah, that's
0: 이럴 수가
1: right.
0: 있겠네요.
1: Totally.
0: All right, so dough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밀가루 반죽을 얘기를 하는 거죠. 반죽. 그리고 그것을 stretching한다. 말 그대로 늘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쪽에서의 또 스케일이 필요하냐면요. topping placement라고 얘기 나왔네요.
1: Yeah, you may think that pizza happens automatically. No, there's a reason behind all the toppings and the layers. Because they say like that's why the sauce goes first, and then you got a cheese and all the other thing goes on top because you don't want it to get wet. There's a lot of things that go
0: 장난이
1: on.
0: 아니네요.
1: Oh, yeah. Yeah. And how much sauce you put on there and how many toppings you put on there. This is all very important.
0: 신기해요, 진짜. 아래다가 뭐 토마토 소스를 넣고 위에 치즈를
1: There's a
0: 얹고
1: reason
0: 무슨
1: why.
0: 뭐 페퍼로니
1: Yeah.
0: 막이 조각들을 막 올리고.
1: Yeah.
0: So, 지금 쌤이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put on 어디 put on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put은 놓는 건데 결국에는 place 시키는 것도 put과 마찬가지로
1: Oh,
0: 놓는다라는 느낌이
1: that's right.
0: 되겠네요. So 여기서 topping placement라고 얘기를 하면 토핑을 놓는 것 한마디로 배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as well as overall precision 이라고
1: Precision, precision. Overall means like the whole thing,
0: 했네요.
1: right? And precision comes from precise. So it has to be exact. You know, you have to be consistent. And you got to make sure that it's placed exactly the way it is. And the amount. And everything has to be precise.
0: 정확성을 얘기를 하게 되겠네요.
1: Absolutely.
0: 근데 overall을 쓴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스텝도 좀 precise하고 두 번째 스텝도 그렇고 이렇다는 느낌일까요?
1: So overall means from A to Z. So it's not just one area, but like the whole thing.
0: 아, 그러면은 치즈도 잘 뿌리고 그리고 뭐 페퍼로니도 잘 올려놓고 그 간격도 뭐 전체적으로 괜찮은 편이고
1: That's right.
0: 아, 오케이. So 완벽, 그러니까 perfection보다는 좀 아닐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꽤 괜찮다,
1: That's
0: 꽤
1: right.
0: 정확하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Overall precision. 오케이.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A pizza franchise manager in Virginia, USA, completed three large pizzas in just 31.22 seconds, earning the title of world's fastest pizza maker. He was also praised for his skills in dough stretching and topping placement, as well as overall precision.
0: 네,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했습니다. 자, 들려드린 내용은요,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1부 마무리로 오늘 나온 뉴스 표현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subtle tweaks라고 얘기를 하면 이미 subtle도 그렇고 tweaks도 그렇고 굉장히 미세하다라는 느낌 들어가요. 그래서 미세한 조정, 작은 수정이죠.
1: The design needed subtle tweaks.
0: 디자인을 조금

0: 미세하게 손봤어요 정도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어딘가 떨어지는 게 나왔어요. Falling on Lunar New Year. 설 연휴와 겹치는. 어쩌다 보니 그때로 딱 떨어지는.
1: My birthday is falling on Lunar New Year.
0: 내 생일이 올해 설 연휴랑 겹치네. 막 이러면서 선물 두번 사줘. 막
1: Okay,
0: 이러면서
1: right,
0: 그죠?
1: that's right.
0: Alright. 자, 그리고요. Shed new light on something.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밝혀주다 정도가 되겠죠.
1: Her explanation really shed new light on the issue.
0: 이렇게 설명을 듣고 그 문제를 새롭게 이해하게 됐어. 내가 모르는 사실을 밝혀준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get 뭐몇 days off 무슨 take 몇 days off 하는 거. off day를 좀 받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내다. 그렇죠. 며칠 휴가를 내다 정도가 되겠는데요. 연간 휴일을 얘기를 days off라고 할수 있죠.
1: I wish I had 200 days off every year.
0: 너무하네요. 네.
1: 하.
0: 나도 1년에 200일 쉬면 좋겠다. 이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보자면 skew final purchase decisions라고 하면 최종 구매 결정을 좌우한다 정도가 되겠죠.
1: Reviews skew final purchase decisions.
0: 후기가 최종 구매 결정에 영향을 주죠. 자, 여기까지 Evening Headlines 함께 했습니다.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Deep Dive Daily 함께 할게요.
1: All right, we're going to wrap up part one with one of my favorites, Four Non-Blondes with Yo, Mayu Sam.
0: Yes.
1: What's up?
0: What's up? 자,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Stay tuned.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0: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2부는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 하고요. Deep Dive Daily. 자, 오늘 준비한 기사는요. 영국 출신의 대표적인 팝 아트 화가죠. 데이빗 하크니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방송에서도 지난 6월 호크니의 별세 소식과 함께 그분의 이야기를 다루기도 했었죠.
1: Yes, we did. And he passed away. And, you know, I tell you, this isn't a painter that I really enjoy. Just his coloring is just fantastic. It's just my style.
0: 확실히 아트에 관해서는 확실히 이제 쌤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1: No, no, it's not that, but I just do appreciate it very much. You know, these days we've got the Damien Hirst and Jeff Koons. These are some really hot, like modern painters. I mean, artists. But before that was David Hockney.
0: 아, 그러니까 색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특별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색을 좀 잘 활용해라라고 yes.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렇죠? Right. 자, 그래서 오늘의 기사는요. 데이빗 하크니의 또 다른 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0: 딥 다이브 데일리 기사 제목부터 살펴볼게요.
1: Hockney sense of style never wavered.
0: 호크니 스타일 평생 자기만의 색을 입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Never wavered라고 했는데 waver 한다는 것 자체가 흔들리다, 뭐 동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스타일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 일관성을 유지했다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데이비드 호크니는 팝아트 대표 작가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영국을 오가며 활동을 했고요. 밝은 색감과 실험적 표현으로 현대 미술의 흐름을 바꿔놓은 인물이죠. 그 영향력은 미술을 넘어 패션으로도 이어졌는데요. 전통적인 남성복의 틀을 벗어난 과감한 색과 스타일로 디자이너들에게 꾸준히 영감을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요. 호크니가 어떻게 스타일의 상징으로 불리게 됐는지 오늘 기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사 일부를 4개 파트로 나눠서 만나볼 건데요. 호크니는 젊은 시절 럭비 셔츠와 낡은 운동화부터 80대 모즈풍 트위드 수트까지 시대마다 전혀 다른 스타일을 보여줬습니다. 실밥이 터져나온 낡은 재킷 차림, 피스타치오색 재킷과 큼지막한 리본 넥타이 등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고요. 한때 노란 크 땡땡을 신고 찰스 국왕을 만났는데 색 선택이 훌륭하다는 말도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가 남긴 스타일 분위기 먼저 만나볼게요.
1: He was the art world's jocular gesture in mismatched shoes and sport coats fit for Disney cartoons. His clothes didn't whisper. They roared with mirth and excess. They sent you running to your own closet to wonder why you couldn't dress like that. Hockney was so often cited as a style icon that he became a North Star for designers trying to get men to wear more color.
0: 그는 짝짝이 신발에 만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재킷을 걸친 미술계의 익살꾼이었습니다. 그의 옷은 조용하기보다 유쾌하고

0: 과감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보고 있으면 나도 저렇게 입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후클리는 스타일 아이콘으로 불리며 남성복에 색을 입히려는 디자이너들의 대표적인 영감이 됐습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진짜 뭐 남자도 컬러풀한 거 입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1: Oh, sure. 네?
0: 그래서 저도 이제 핑크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 Sam, you know, I always tell you that you should wear brighter colors. They look really good on you.
0: 밝은 거로 한번 가볼까요?
1: Yeah, let's do it.
0: 뭔가 영감을 받아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1: Okay, and one thing that I would like to let all the listeners know, as we do the four parts, you may come across a lot of words you do not know.
0: Right.
1: And don't feel bad. It's just written in a very literary way. Because we're talking about an artist.
0: That's right.
1: We're talking about fashion. So they use words very poetically and literary.
0: 맞아요. Yeah. 특히 이런 아트 관련돼 있는 뉴스를 접하게 되면 아무래도 쓰는 사람마저도 그 내용과 조금 블렌드가 될 수가 있게 글을 쓰는 것 같아요.
1: That's
0: 그러다
1: right.
0: 보니까 약간 전문 용어가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뭐 시적인 거 아니면 문학적인 단어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부담을 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That's right.
0: 네, 자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He was the art world's jocular gesture in mismatched shoes and sports coats fit for Disney cartoons. His clothes didn't whisper; they roared with mirth and excess.
0: 그는 짝짝이 신발에 만화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재킷을 걸친 미술계의 유쾌한 익살꾼이었습니다. 조용히 존재감을 드러내기보다 즐거움과 과감함을 마음껏 뽐내는 스타일이었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so he was the art world's jocular gesture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이거부터 아마 생소한 분들이 이게 뭐라고요? 라고 하셨을 거예요. Jocular gesture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을 얘기를 하나요?
1: Okay, this is not a word that we often use, but a gesture basically comes from like medieval times.
0: Right.
1: These were the comedians of the medieval times.
0: Okay.
1: The people who made the king laugh, you know? Like, you know, say funny things.
0: Okay. 그러면 여기서 jocular에 joke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단어가?
1: Okay, so however, jocular means someone who's very playful. It kind of goes together, very lighthearted, sense of humor. So it is the person who is very funny and playful.
0: 아,
1: yes.
0: 그럼 긍정적인 느낌이 있네요.
1: Oh, absolutely.
0: 이거를 무슨 뭐 stupid으로 쓴다든가 이거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So jocular이라고 하는 건 익살스러운, 그리고 jester이라고 하면 광대, 익살꾼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 사람인데 굉장히 mismatched and shoes를 신고 그리고 sport coats를 입었는데 그런 것들이 fit for Disney cartoons라고 얘기 나왔네요.
1: Okay. So suitable for Disney cartoons. Okay, fit for means that they were so like you know, almost like they're from an animation,
0: right?
1: The way he dressed. Yeah, that it seemed like he could fit right into a Disney cartoon.
0: 아, 그러면 fit for something 하면 뭔가에 어울리는, 어디에나 나올 것 같은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여기서 Disney cartoons에 fit for 한다는 거는 결국에 거기에 맞는다. 결국 디즈니 만화에 나올 법한 그런 옷들을 입고 있었어요. 그렇죠?
1: Yes.
0: 자, 그리고 그의 옷은 whisper, 속삭이지 않았대요.
1: Yeah,
0: 속삭이지 않아요. They roared with mirth and excess라고 얘기 나왔는데요.
1: Yeah.
0: 와, 정말 시적으로 표현했네요.
1: It is, right? So the way he dressed was very loud. That's what it's saying. But loud in the way that mirth is actually kind of an old word that you hear in the literary world.
0: Okay.
1: It means like genuine joy and laughter and, you know, very similar to jocular.
0: Okay.
1: And excess means it's too over. It's too much.
0: Too over.
1: Yeah, that's right. Right. So it's like someone may look at him and go, whoa, like, okay, that's a little too much.
0: That's a little too much. 조금 과할 것 같기도 한데요.
1: Right, right, right.
0: 아, okay. So 그의 옷이 whisper 하지 않았다는 거는 정말 너무 뻔하고 밋밋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죠? 그리고 roar 하는 것이 이제 동물이 으르렁 거리는 것을, 하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으르렁 거렸다. 그런데 mirth라고 하는 거, joy. 그리고 좀 과함, excess와 함께 roar 했다는 건 정말 튀었다라는 뜻이 될 수 있겠네요.
1: Right.
0: 연결해 볼게요.
1: They sent you running to your own closet to

0: wonder why you couldn't dress like that.
1: 보고 있으면 나도 저렇게 한번 입어볼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왜 나는 저렇게 못 입을까?
0: Yeah.
1: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연결해 볼게요.
0: Hockney was so often cited as a style icon that he became a North Star for designers trying to get men to wear more color.
1: 호크니는 워낙 스타일 아이콘으로 자주 언급돼 남성복 디자이너들에게 하나의 기준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남성복에 색을 더 입히고 싶을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인물 중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너무 그 스타일 아이콘 하면 예로 많이 들어지는 것이 하크니였던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그는 뭐가 됐냐면 디자이너들에게 North Star가 되었대요. 물론 이제 아무 디자이너가 아니라 남성들에게 좀 컬러를 입히려고 하는 디자이너들에게 북쪽의 별이요.
0: Yeah. The North Star tradition when they, of course, long time ago, sailors looked at the North Star for
1: right.
0: guidance.
1: Okay.
0: So when you call someone a North Star, they are your inspiration. Mm. They are your guiding principle. Oh, I want to do what he does.
1: Okay.
0: Or if someone is your North Star, you have so much respect for them, mm-hmm. you want to copy that.
1: I want to follow his path.
0: Yes.
1: Path. 이런 mm. 정도의 느낌이 되겠네요. So North Star이라고 하는 거, 북쪽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아, 이쪽으로 가야겠구나 하는 것처럼 길잡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 guiding light이랑 굉장히 좀 비슷한 표현이라고 볼 수
0: yeah.
1: 있겠네요. 자, part 1 다시 들을게요.
0: He was the art world's jocular jester in mismatched shoes and sport coats fit for Disney cartoons. His clothes didn't whisper. They roared with mirth and excess. They sent you running to your own closet to wonder why you couldn't dress like that. Hockney was so often cited as a style icon that he became a North Star for designers trying to get men to wear more color.
1: 네, 노래 듣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0: Let's listen to Pink Sweats with At My Worst.

0: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계십니다. Deep Dive Daily. Hockney's sense of style never wavered. 호크니 스타일, 평생 자기만의 색을 입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호크니의 스타일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독특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입으면 어색할 옷이나 액세서리도 호크니가 입으면 자연스럽게 잘 어울렸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그의 스타일은 따라하기 어려운 개성으로도 불렸다고 합니다. 그만의 스타일을 어떻게 완성했는지 다음 파트 만나볼게요.
1: But what Hockney could do was to make the absurd appear natural on him. Accessories that would have been clownish on others, the foppish bow tie or a pocket square that appeared to be puking out of his chest pocket, just looked organic on him. When it comes to style, some people just have it. It seems to emanate from their very being. Hockney was that kind of man.
0: 호크니는 남들이 입으면 우스꽝스러워 보일 옷도 자기 스타일처럼 자연스럽게 소화했습니다. 화려한 리본 넥타이나 주머니 밖으로 삐져나온 행커치프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스타일은 타고나는 것이라는 말이 있죠. 호크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이건 맞습니다.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는 말도 있지만 패션의 완성은 스타일이라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1: Totally.
0: 그냥 아예 스타일이 타고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쌤도
1: just...
0: 쌤도 약간 그런 느낌?
1: Oh my, you know really? Oh, thank you very much.
0: 뭔가 이게 딱 그 날에 따라 일부러 맞추시는 거예요?
1: 그러니까
0: no. 약간 밝은 분위기의 날에는 그런 걸 입으시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1: Really?
0: 저는 어떤 거 입는 줄 아세요?
1: What?
0: 가장 손에 가깝게 집히는 옷. 그게 제 스타일입니다.
1: I like your style.
0: 슬프게 넘어갈게요.
1: Okay.
0: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But what Hockney could do was to make the absurd appear natural on him.
0: 호크니는 남들이 입으면 우스꽝스러워 보일 옷도 자기 스타일처럼 자연스럽게 소화했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Hockney가 할 수 있었던 것은 the absurd. absurd한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도 되지만 우스꽝스러운 것이 또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그에게 어울리게 하는 것이었대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Accessories that would have been clownish on others, the foppish bow tie or a pocket square that appeared to be puking out of his chest pocket just looked organic on him.
0: 화려한 리본 넥타이나 주머니 밖으로 삐져나온 행커치프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이 뉴스를 쓰신 분은 굉장히 소설적인 느낌을 많이 주고 있는데. Right? 자, 여기 지금 보면 그 액세서리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렇죠? Accessories that would have been clownish on others. 다른 사람이 만약 입었으면 그 사람들한테 걸쳤으면 clownish 했었을 그런 액세서리들은 이렇게 얘기가 나네요.
1: Mm-hmm.
0: 어, 여기에 지금 clown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1: Well, they would look like a clown.
0: Mm-hmm.
1: Okay. Now, normally a clown is not a bad thing. You know, they entertain kids. Mm-hmm. But if you call an adult like, oh, he's such a clown, it has a negative meaning. He's kind of goofy. He's ridiculous. He looks silly.
0: 맞아요. 거의 조롱하는 수준의 단어잖아요. 남을. 그래서 clown이라고 하는 건 광대. 남을 기쁘게도 해주지만 이걸 누군가에게 clown하다고 부르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단어가 되겠죠. 그렇죠? 굉장히 광대 같다. 좀 바보 같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So clownish 하면 좀 우스꽝스러운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negative한 노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딴 사람이 입었으면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 액세서리들 얘기를 하면서요. 예를 들어서 the foppish bow tie or a pocket square that appeared to be puking out of his chest pocket이라고 돼 있는데요. 자, 일단은 foppish bow tie를 알려주세요.
1: Okay, the word F-O-P-P-I-S-H. You will probably not come across this word, but it is an old word, and it means it's very flashy. And it's kind of like, you know, it's shallow and flashy and vain.
0: 약간 이런 건가요? You're trying too hard.
1: Too hard.
0: 아,
1: yeah.
0: 멋져 보이려고.
1: Oh, it's it's too much. Yeah.
0: All right. So bow tie는 당연히 나비 넥타이인데요. 그냥 bow tie가 아니라 foppish라고 얘기를 하면 지나치게 멋을 부린, 그렇죠? 좀 아우 너무 꾸몄다. 너무 노력했다. 정도의 형용사 여기서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or a pocket square. 그 pocket square라고 하는 것은 뭐 정장 같은 거 입을 때 여기 위에 상의 파켓에다 넣는 정말 말 그대로 사각형 모양의 것이

0: 되겠죠. 근데 어때 보이냐면요, puking out of his chest pocket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1: Yeah, okay, so the Korean translation doesn't quite capture this description. So puking means to throw up, right? So this chest pocket, the square, pocket square, is so loud and it stands out so much. It's as if it's coming out of his chest square.
0: 와우, 희한하게 표현을 했네요.
1: Yeah.
0: 자, PUKE는 정말 throw up 같은 거죠.
1: 예.
0: 뭐 구토하다 이런 뜻인데요. 특히나 좀 강한 그런 구토를 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그냥 표현을 하기 위해서 쓴 것뿐이에요. 마치 그의 chest pocket에서 정말 그만큼이나 퓨크하는 만큼이나 확 튀어나오는 것처럼 생긴 그런 pocket square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봤을 때는 저런 거 입으면 너무 과하다 이 생각을 좀 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마저도 just looked organic on him이라고 얘기를
1: Yeah, now
0: 했습니다.
1: this is a word that we can take with us. All the other ones are just like, okay, this is what it means. Organic, everybody knows, 유기농. But we also use this word to mean natural, something that happens naturally or something that is natural. So if it looks organic on him, it means that it looks natural on
0: Okay,
1: him.
0: 자연스러워
1: Like there's nothing
0: 보인다.
1: wrong with it. Yeah.
0: It doesn't look too much.
1: No,
0: Looks okay.
1: it's totally fine.
0: 왜냐하면 그 사람이니까
1: He has
0: 이게 되겠네요.
1: style.
0: Okay, so
1: Yeah.
0: organic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제 유기농의 이런 뜻도 되겠지만요. 여기서는 natural하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look organic, 자연스러워 보이다. 자, 마지막 연결할게요.
1: When it comes to style, some people just have it. It seems to emanate from their very being. Hockney was that kind of man.
0: 네, 스타일은 타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꾸며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것이죠. 호크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Some people just have it. 이 문장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거의 타고난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타고나요. 가지고 있어요. 이런 느낌인데요. It seems to emanate from their very being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1: If something emanates, it's as if light or sound, it kind of radiates outwards. It like sends a vibe out. Okay? So emanate here from their very being. And this very being means the core or the essence of that person. So it's like his style, he doesn't have to do anything. It just comes out.
0: 그 사람은
1: Naturally.
0: 그냥 거기 있기만 해도
1: Yeah.
0: 그 뭔가가 나와 이런
1: Yeah,
0: 느낌이죠.
1: that's it. That's it.
0: 후광이 확 나오고
1: Yeah.
0: 그렇죠? Alright, so emanate 한다는 것은 정말 뭐 빛이나 분위기가 이렇게 발산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디로부터? From their very being이라고 했는데 very는 강조를 한 것뿐이고요. 그들의 being, 여기서 being은 뭐 presence가 될 수도 있겠고 existence가 될 수도 있겠고 그냥 그 사람임인 거예요. 그렇죠?
1: Yeah.
0: 가만히 있어도 허인 거죠.
1: Yeah.
0: Okay, part 2 다시 들어볼게요.
1: But what Hockney could do was to make the absurd appear natural on him. Accessories that would have been clownish on others, the foppish bow tie or a pocket square that appeared to be puking out of his chest pocket, just looked organic on him. When it comes to style, some people just have it. It seems to emanate from their very being. Hockney was that kind of man.
0: 네, 노래 듣고 오죠.
1: Let's listen to Michael Bublé's Sway.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Hockney's sense of style never wavered. 호크니 스타일, 평생 자기만의 색을 입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호크니의 패션은 특정 시기에 멈춰있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색과 옷차림을 계속 바꿔가며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했는데요. 그의 작업 방식처럼 스타일 역시 계속해서 변화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의 변화하는 스타일, 다음 내용 만나볼게요.
1: There were constants to his look. His stamp of flaxen hair, chunky spectacles, and impish expressions. But what was so inspiring about his fashion sense was that he never gave up. His style, much like his working process, recall those polarizing iPad paintings, continued to shape shift as he aged.
0: 물론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금발 머리와 두꺼운 안경, 장난기 어린 표정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스타일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며 작업을 이어갔던 것처럼 패션도 끊임없이 변화를 이어갔습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진짜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1: Me too.
0: 계속 젊은 감성과 그때 꼭 뭐 어린 감성이 아니어도 yeah. 그때 계속 그런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1: I think playfulness is one of the best things for anti-aging.
0: Right. 저 계속 playful하게.
1: Like, you are very playful.
0: 막 이러면서.
1: 장난꾸러기.
0: 막 목을 막 움직이면서. 전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1: Yeah.
0: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There were constants to his look. His stamp of flaxen hair, chunky spectacles, and impish expressions.
0: 물론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금발 머리와 두꺼운 안경, 장난기 어린 표정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죠.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There were constants to his look. 그의 뭔가 외모나 스타일에 constants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1: It's an interesting way how it's written because we know the word constant, mm-hmm. but not as a noun form like constants.
0: Right. Constant는 right? 그냥 adjective로 뭔가 꾸준한이라는 느낌 아닌가요?
1: Yeah. So it is very similar in the sense that these constants means things that are always there, that are fixed. Right?
0: Right.
1: Everything is different, but he always had certain basics to his looks.
0: Uh-huh. Mm-hmm. 그럼 여기서는 명사로 쓴 거예요?
1: Never changed.
0: Alright. 그러면 여기서는 그 뭔가 끊임없는이라는 형용사가 아니라 끊임없는 요소, 뭔가 변하지 않는 요소를 얘기를 하게 되겠네요. 그죠?
1: Correct.
0: To his look.
1: Right.
0: Look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여러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생김새도 될 수도 있고 뭐 스타일이 될 수도
1: His
0: 있고.
1: His style. Yeah.
0: 근데 그런 건 진짜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를

0: Deep Dive Daily, Hockney's Sense of Style Never Wavered 함께하고 계십니다. 패션 업계에서는 호크니를 두고 틀에 갇히지 않은 사람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자신을 숨기기보다 있는 그대로 표현했고 옷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즐겼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의 스타일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태도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그런 호크니를 바라본 패션 업계의 평가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1: There's always this feeling with Hockney that he never felt trapped. He just enjoyed it, said Michael Hill, owner of Drake's, a men's apparel brand in London. He was intelligent enough to have seen what might be traditional and classic, but he subverted it all in his way.
0: 한 런던 남성복 브랜드 대표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호크니는 옷에 얽매이지 않고 그저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통적인 클래식 스타일을 잘 알면서도 늘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스타일 같은 것도 잘 꿰뚫어보지만 또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만의 방식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살짝 트윅을 해가지고 바꾸기도 했다. 이런 yeah. 말을 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자, 그럼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1: There's always this feeling with Hockney that he never felt trapped. He just enjoyed it, said Michael Hill, owner of Drake's, a men's apparel brand in London.
0: 런던 남성복 브랜드 드레이크스의 대표 마이클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크니는 늘 어떤 틀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 없었고 그저 스타일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회화에서 정말 많이 듣는 게 하나 나왔어요. There's always this feeling with Hockney that 하면서 이어가는데 There's always 뭐 a feeling도 아니라

0: This
1: This
0: feeling이라고
1: feeling,
0: 얘기를 해요.
1: yeah.
0: Right.
1: So when you say this, you're talking about some emotion or sensation that you're experiencing, but it's kind of hard to explain. I have this feeling. But what is it? I don't know.
0: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하면 되게 어색해요. 나 이 감정 있는데 뭐이 감정? 그게 무슨 말이야? 근데 이게 결국에는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this가 약간 some 같은 느낌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Hey, I know this girl, right? 이렇게 하면 난이 여자를 안다. 엄청 우리는 어색하게 들릴 수 있지만 I know some girl인데 내가 그녀에 대해서 이제부터 얘기할 거야. 잘 들어봐. 이런 뉘앙스가 좀 있는 것
1: Oh,
0: 같아요.
1: yeah.
0: 어떤 느낌 괜찮나요?
1: Yeah,
0: 네.
1: 느낌 좋아요.
0: feeling 좋군요.
1: Okay,
0: Alright, so,
1: yeah, right.
0: There's always this feeling, 어떤 feeling이 있는데요, with hockey.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 볼게 하고 들어가게 되겠네요.
1: That's right.
0: He never felt trapp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1: That's right. So what this is saying is that he was not confined to you know, social rules or conventional ways, the traditional ways,
0: okay.
1: right? He always had a sense of freedom and choice in his art, in the way he dressed, right? So that's why it says he never felt trapped.
0: 아, 그러니까 원래 누군가가 트랩을 당했다고 하면 갇혀버린 거잖아요.
1: Yeah.
0: 실제로 갇힌 것도 그렇게 쓰지 않나요? 그렇죠?
1: Yeah, well, I mean, literally, if you're trapped, you're stuck. You can't move, you can't get out.
0: Right.
1: So sometimes people say like, you know, if they're not in a happy marriage, they say, I feel trapped. No, really.
0: 아,
1: yeah, people do say that. Yeah.
0: Okay, so 진짜 가다가 무슨 덫에 걸려가지고 트랩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 좀 정신적으로 봤을 때 내가 뭔가 갇힌 기분이야 라고 할 때도 trapped를 쓸 수가 있군요. I feel trapped. 이렇게.
1: Yeah.
0: 근데 he never felt trapped니까 뭔가 결코 갇혀 있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러니까 뻔한 생각만 하지 않았다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1: He
0: 그렇죠?
1: felt free. Right. So like he did whatever he wanted to do, basically.
0: Right, right. Okay, 연결해 볼게요.
1: He was intelligent enough to have seen what might be traditional and classic, but he subverted it all in his way.
0: 네, 전통적이고 클래식한 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지만 항상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비틀어 표현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충분히 intelligent enough, 충분히 굉장히 똑똑했다, 그죠? To have seen what might be traditional 하고 뭐가 classic 하고, 그죠? 그럼 전통적이고 클래식한 요소를 충분히 알아볼 정도로 똑똑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 것 같아요. But he subverted it all in his way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S-U-B-V-E-R-T, subvert. 이 동사에 저는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1: Why?
0: 어려운 단어니까요. 화가 나요.
1: Oh, so this is a really important word, actually. And if you subvert something, it means that there are certain rules and certain power expectations, certain social expectations. And if you subvert something, it means that you're kind of like rebelling. You're kind of, you know, challenging and you're going against the norms and expectations. That is the idea of subverting something. So oftentimes, a lot of artists, you know, they all subvert things. You know, they don't go by the norm or the traditional ways. That's why they're artists.
0: 뭐 제가 뭐 이게 예술인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보통 뭔가 정해져 있는 것을 깨고 싶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1: Yes.
0: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subvert 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봤을 땐 그냥 단순하게 뒤집다, 뭐 비틀다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결국에는 정해진 룰에 반하여 간다 이런 느낌을 좀 go against something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 Right. So he knew the classical, the traditional. He knew the basics, the foundation. He knows all that.
0: All right.
1: But he took that and said, "No, I'm going to do it this way."
0: Okay. So 뭔가 subvert 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있는 그런 개념 같은 것을 이렇게 뒤집거나 비틀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 이게 여러분들 그 굉장히 어려운 급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SAT 급에도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른다고 난 영어를 포기해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in his way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1: Yeah, that's right. In his way. He did it in his way. Meaning he did it according to his style.
0: Okay.
1: According to his personality.

0: personality, mm-hmm. according to what he believed in.
1: Okay. So right. 여기서는 way는 정말 길이 아니라 no. 어떤 방식을 얘기를 하겠네요.
0: That's right.
1: Okay. In his way. 특히 강조할 때 정말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In his own way.
0: Yeah.
1: own이 들어가면서 강조해 주면서 남의 방식도 아니야. Mm-hmm. 내 방식대로 이렇게 yeah. 자기가 subvert를 했다. 그래서 예전에 클래식한 것도 봤지만 mm-hmm. 바꾸기도 할 줄 알았다.
0: Yeah.
1: 되겠네요. 자, part 4 다시 들어볼게요.
0: There's always this feeling with Hockney that he never felt trapped. He just enjoyed it, said Michael Hill, owner of Drake's, a men's apparel brand in London. He was intelligent enough to have seen what might be traditional and classic, but he subverted it all in his way.
1: 네, 여기까지 오늘의 Deep Dive Daily 함께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0: Let's listen to Sigala with We Don't Care.

0: 하루에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데이빗 하크니가 80대에도 얼마나 화려하게 옷 입는지 봤어? 패션에 관해서는 결코 무난한 선택을 하지 않았지.
0: 아, 패션 디자이너들이 남성들에게 더 다양한 색을 입도록 권할 때 그분을 자주 예로 들었대. 나도 핑크 셔츠 입을 용기 어떻게 좀 내봐야 되나?
1: 아, 너 지금도 과해.

0: 정도.
1: 하지 마.
0: 이게?
2: 점점 잔인해지시는 우리 크리스틴 쌤입니다.
1: 네. Oh, you make me a bad person. Oh, 아니, 제... this is your fault. This is your... but it's so fun.
2: 과하다니요. Oh. 아니 제가 사실은 오늘 그 검정색 옷에 어 이게 뭐라고 이게 무슨 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They look like egg flowers.
0: Egg flowers?
2: Mm-hmm. Egg flowers? Are they?
0: 지금 아예 오케이 자 오, 꽃이 그려져 있는데요 흰색 꽃인데 가운데 중간에 이렇게 노랗습니다 uh-huh. 데이지 어 데이지군요 이게
1: oh, they're daisies.
2: 근데
1: yeah.
2: 그 이걸 입고 왔는데 작가님과 피디님과 크리스틴 쌤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오늘 먹은 자장면에 들어간 어 fried eggs 같네요라고 하셔서 상처 받은 그런 좀 느낌이 있습니다. 네.
1: Oh.
2: 내일부터 뒤집어 입을 거예요.
1: Oh, you know, listen, be like David Hockney.
2: Okay, I'm not trapped. Yeah, I don't feel trapped.
1: That's right. You know, you don't care what people say.
2: 알겠습니다.
1: Okay.
2: Right.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 자, 여러분께 드릴 문장은요. 크쌤의 대사였습니다. 패션에 관해서는 결코 무난한 선택을 하지 않았지인데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1: You could say something like he never played it safe when it came to fashion.
2: He never played it safe when it came to fashion. 자, 여기 눈에 큰 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게 보여요. 일단은 play it safe 한다는 거. 이거 좀 알려주세요.
1: Okay, so there can be two meanings. Mm-hmm. One is literally to play it safe means to be cautious.
2: Okay.
1: Be safe, literally.
2: 뭐 예를 들어서 그런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노는 것도 그렇게 표현이 가능한가요?
1: Yeah, so like, I mean, you know, he wants to go up there, okay, well, let's play it safe, you know, and let's do this instead.
2: Okay.
1: So this simply, purely means let's be careful, let's be cautious.
2: All right.
1: Another one is that you're kind of criticizing someone for being overly cautious
2: okay.
1: to the point that it's a little bit boring. They don't take risks. Well, of course, sometimes it's dangerous to take risk, but life, then, you know, if you don't take risks sometimes,
2: right.
1: then that's not life, right? So you, if you say like, oh yeah, he always plays it safe, It's kind of critical.
2: 아, 그러면 지금 첫 번째는 정리를 해보면 play it safe가 정말 아이들이 노는 것 같이 꼭 아이들만은 아니지만 실제로 뭔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조심스럽게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1: Yeah.
2: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play it safe 한다는 거. He always plays it safe 한다는 거는 약간 불만의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거네요.
1: Yeah.
2: 아, 쟤는 리스크도 전혀 테이크 안 하려고
1: yeah,
2: 하고
1: so boring.
2: 항상 너무 무난한 선택을 하는 것 같아.
1: Right, right. So one thing like so this play it safe you can use in the office for example you're in a meeting and you and your coworker hey should we talk about that point like that we discussed oh no let's play it safe and not mention it.
2: 아 괜히 얘기했다가
1: yeah, 괜히 뭐 얘기
2: 이상,
1: yeah.
2: 이상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1: That's right.
2: 아 그런 것으로도 쓸 수가
1: we,
2: 있겠네요.
1: We can.
2: 와 이건 진짜 컨텍스트에 따라 뭔가 불만을 가지고 에휴 쟤는 왜 저래? 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정말 안전하게 가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또 여기에 뒤에 부분에 중요하게 when it came to fashion 했을 때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When it comes to 무엇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많이 많이 들어보시긴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해석을 한다면 뭐뭐에 관해서라면 근데 여기에 저는 그 포인트를 꼭 넣고 싶은 게 뭐냐면 when it comes to something 이거는요. 뭐뭐에 관해서라면도 있지만 가로치고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런 뉘앙스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1: Yes.
2: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저는 뭐 댄싱이나 이런 건 못해요. 싱잉이나 이런 건 못하는데 But when it comes to teaching English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건 몰라도 영어 가르치는 거에 관해서라면 이런 것을 좀 강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1: Absolutely.
2: Alright. 자 그러면 우리 대화에서 몇 개 표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유 대사 중에 남성들에게 더 다양한 색을 입도록 권할 때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더 다양한 뭔가 화려한 색의 옷을 입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왠지 엄청 길게 써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좀 쉽게?
1: All you have to say is wear more color.
2: 아, wear more color. 이렇게
1: yeah,
2: 하면 너무 단순하게
1: yeah, just wear
2: 다양한
1: more color.
2: 옷에 색의 옷을 입는다 되겠군요. 오케이, 좋습니다. 영어 대화문 들어볼게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비

0: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입니다. 자연스러운 영어 구사를 위해 구동사의 활용이 중요하죠. 사용 빈도가 높은 구동사를 선정해 예문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문장에서의 활용법을 알아봅니다. 그럼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콕콕콕 100100100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여러 사람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특정 목표를 달성을 한다. 혹은 힘을 모아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일을 하거나 문제 해결을 한다. 쉽게 말하면 같은 팀이 된다는 얘기죠. 협력을 한다. 자, 이런 말을 영어로 표현할 때 원어민들은 상당히 쉽지만 유용한 구동사를 하나 씁니다. 바로 팀을 동사로 쓰는데요. team up이라고 하는 구동사가 있습니다. 뭐 사실 뭐 팀이란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고 사용하기도 상당히 쉬워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 금방 자기 구동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뜻이 뭐 두 가지라고 보기 힘들고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뭘 한다는 차원의 예문을 여러 개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그럴 때도 We decided to team up. Team up. 뭔가 협력의 의미는 뭐 collaborate, cooperate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죠. 그런 단어 말고도 team up 이렇게 구체적으로 얼마든지 구동사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We decided to team up. 힘을 모아 협력하기로 했다. 질문을 만들어 볼게요. Why don't you guys team up? 아, 너희 둘이 따로 하지 말고 팀을 아예 이루지 그래. 손을 잡지 그래. 이런 얘기죠. Why don't you guys team up? Why don't you guys team up? Team up. 마찬가지로 힘을 뒤에 주는데 M이 뒤에 붙어서 연음되죠. Up 이런 식으로. Team up. Team up. 이렇게요. 자, 다시 한번. Why don't you guys team up? 자, 그 다음에 두 회사가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힘을 합쳤다? 이럴 때도 팀업 가능합니다. 주어가 이제 회사가 되겠죠? The two companies teamed up to develop a new product. 한 회사에서 하기가 힘드니까 두 회사가 힘을 합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로 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The two companies teamed up to develop a new product. 가능한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team up 이럴 때 과거 형태로 썼고요. teamed up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이것에 맞서 싸우자 라고 할 때 let's team up and fight this together. fight this together. 뭔가 좀 헤쳐나가야 될 난관이 있는데 이거 각자 하지 말고 힘을 합쳐서 같이 대처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let's team up, 힘을 합치자 and fight this together. And fight this together. 그렇죠? 이것에 맞서 같이 싸우자라는 말이 되겠죠. 이럴 때도 팀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힘을 모아서 같은 편이 되다, 협력하다 이쪽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충분한 예문 연습이 됐을 것 같고 어디에 힘을 주고 읽어야 되는지 강세 훈련 좀 해보겠습니다. Team up 뒤에 힘이니까 We decided to team up. Team up. Team up. Team up보다 team up에 가깝죠. We decided to team up. 그 다음에 Why don't you guys team up? Why don't you guys team up? Team up. The two companies teamed up

to develop a new product. The two companies teamed up to develop a new product. Okay. Let's team up and fight this together. Let's team up. Let's team up. 힘들어 가죠? And fight this together. 한 번 더. Let's team up and fight this together. 좋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말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영작을 입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영작 훈련. 우리는 힘을 모아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We decided to team up. 너희 힘을 모아 협력해보지 그러니? Why don't you guys team up? 두 회사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The two companies teamed up to develop a new product. 우리 함께 힘을 합쳐 이것에 맞서 싸우자. Let's team up and fight this together. 해주시면 되겠죠. 자, team up이라고 하는 구동사, 팀 자체를 동사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고 up을 붙여서 의미 잘 파악해 써보시기 바랍니다. Okay, well,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today. I'll see you next time. Kokokok, 백백백.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백. 누군가의 집이나 어떤 특정 장소를 방문한다는 말, 혹은 친구 집에 놀러 간다는 말, 이런 말 우리가 종종 하게 되죠. 자, 영어로는요, 이 두 가지를 하나의 그 동사로 처리를 합니다. Come over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over라는 말 자체가 건너의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come over 하면 건너오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누구의 집에 방문한다는 얘기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혹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어디 놀러 가다라는 의미로도 씁니다. 그럴 때도 주로 그 장소는 상대방 집인 경우가 많아요. 자, 예문을 보시면 아마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예문. 그녀는 우리 집에 왔다. 그런 말을 할 때 She came to my house 쓰는 것보다는 She came over to my house.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뭔가 우리 집에 방문했다는 말. She came over. 저쪽에서 이쪽으로 좀 건너와서 우리 집 방문을 했다. 약간 이런 어감이에요. She came over to my house. To my house. 연결고리가 to죠. 어디 어디로 왔다는 얘기니까요. 자, 우리 집에 왔다는 얘기고. 어머니를 주어로 잡아볼게요. My mom came over to check on me. To check on me는 to 부정사죠. 내가 잘 있나 보려고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도 건너 오신 거니까 came over. Came over. 힘은 뒤에다 주시고요. My mom came over to check on me. My mom came over to check on me. 해서 내가 잘 지내나 잘 있나 보려고 집에 오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Come over 다음에 for를 넣어서 그 방문하는 목적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Why don't you come over for dinner tonight? 이거 저녁 초대할 때 정말 많이 쓰는 문장이에요. Why don't you come over, 건너와라. 뭐가 목적이에요? For dinner. 언제? Tonight. 이렇게. Why don't you come over for dinner tonight? Why don't you come over for dinner tonight? 이렇게 질문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커피를 넣어볼까요? Some of my friends came over for coffee. 친구 몇 명이 커피 마시러 놀러 왔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도요. Come over. Some of my friends, 과거로, came over for coffee. Came over for coffee. 커피 한잔하러 친구들이 놀러 왔다. 이렇게 갈 수도 있겠네요. So come over, 뒤에다 힘 주시고, 방문하고 놀러 가고, 약간 이런 어감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집이 목적지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어디에 힘을 줘야 되는지 한번 잘 따라 읽기 해보세요. She came over to my house. She came over to my house. Mm-hmm. My mom came over to check on me. My mom came over to check on me. Mm-hmm. Why don't you come over for dinner tonight? Why don't you come over for dinner tonight?

아예 다 연결했죠? 한번 더. Why don't you come over for dinner tonight? Okay. Some of my friends came over for coffee. Some of my friends came over for coffee. Came over for coffee. For coffee.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come over, 과거형, came over. 이렇게 해서 M 발음이 뒤에 살짝 붙어서 mover, mover.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말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영어로 이 명작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녀는 우리 집에 방문했다. 어머니는 내가 잘 지내나 보려고 집에 오셨다. My mom came over to check on me. 오늘 저녁 먹으러 우리 집에 오는 거 어떠니? Why don't you come over for dinner tonight? 친구들 몇 명이 커피 마시러 놀러 왔어. Some of my friends came over for coffee.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come over, 과거형 came over라고 하는 구동사를 연습을 해봤습니다. 의미가 잘 와닿으시길 바라고요. 일상에서 많이 많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Good job, everyone. ~~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뭐뭐 하기로 했던 계획이나 활동에서 철수를 한다거나 참여를 중단한다는 말, 경기에서 기권한다는 말, 어떤 장소나 위치에서 빠져나온다는 말. 자, 이런 말들을 영어에서는 여러 개의 동사를 쓰지 않고 하나의 동사로 통일해서 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바로 pull out이라고 하는 구동사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pull out, pull out. 뭐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호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다. 그때 좀 잡아당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당기다 해서 pull out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 그걸 좀 비유적으로 쓴다면 어디에서 철수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어디 나라에 어떤 기업이 지점을 입점을 했다가 철수한다는 뭐 그런 의미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차를 댔다가 주차장에서 차를 뺄 때도 pull out 하는 거죠. 그 공간에서 빠져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사용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좀 다양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철수했다. 우리나라 와서 영업 활동을 하다가 이제 접고 나간 거예요. 그럴 때 pull out입니다. The company pulled out of our country. of가 연결고리죠. pulled out까지 하고 of our country. 우리나라에서 철수했다가 되겠네요. 다시. The company pulled out of our country. Okay. 나는 그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다. 나오기로 했다는 얘기죠, 이것도요. 그러니까 이럴 때도 pull out이 가능합니다. I decided to pull out of the project. 이럴 때도 연결고리는 of죠. of the project. I decided to pull out of the project. 오케이? 자, 그 다음. 주차 공간에서 차를 뺄때쓸수 있는데 이 문장 잘 보세요. I slowly pulled out of the parking space. 운전을 내가 하고 있었다면 뭐 차량이란 단어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도 parking space에서 pull out 했다는 얘기는 몸이 빠져나온 게 아니라 차를 몰고 빠져나온 거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 빠져나오다의 의미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I slowly pulled out of the parking space. 그 다음에 휴대폰을 꺼내서 몇인지 봤다. 그럼 꺼내야 되는 동작 아까 직관적인 의미로 pull out이 되겠죠. 이것도 I pulled out my phone to check the time. 몇인지 몰라서 시계는 없고 휴대폰을 꺼내서 봤다는 얘기죠. I pulled out my phone to check the time. 좋습니다. 자, 이렇게 pull out 예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더 의미가 와닿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디에 힘을 줘야 되는지 연습을 좀 해볼게요. pull out, pull out. 자, 뒤쪽에 강세를 주는데 과거형으로 많이 쓰는 예문들을 좀 드렸죠. 그래서 ED를 붙여서 pulled out, pulled out 이런 식으로 연음이 되겠죠. The company pulled out of our country. 물리적으로 짐을 싸서 간 거죠. 우리나라 시장에서 철수한 거고요. 자, 나는 이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다. 마찬가지로 손 떼다도 I decided to pull out

of the project. 강세. I decided to pull out of the project. Pull out, pull out, pull out of the project. I slowly pulled out of the parking space. I slowly pulled out of the parking space. I pulled out my phone to check the time. I pulled out my phone, pulled out my phone, pulled out my phone. 확실히 힘이 뒤에 다웃에 들어가죠. To check the time. To check the time. Okay. 자, 이번에는 우리말로 읽어드릴게요. 이병작 한번 해보세요. 그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철수했다. The company pulled out of our country. 나는 그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다. I decided to pull out of the project. 나는 주차 공간에서 천천히 차를 뺐다. I slowly pulled out of the parking space. 마지막으로, 난 시간을 확인하려고 휴대폰을 꺼냈다. I pulled out my phone to check the time. 네, 오늘은 pull out이라고 하는 상당히 유용한 구동사를 연습을 같이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I'll see you next time, everyone. Kokokok 100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외모나 성격이 엄마나 아빠를 닮았다. 누구의 모범적인 행동이나 마인드 혹은 사고방식 같은 것을 본받다. 이런 말을 영어에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 가지 동사를 쓰지 않고 딱 하나의 동사로 통일을 합니다. 이 닮았다는 말과 본받다는 말, 영어로는 take after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구동사죠. 주로 닮았다 하면 여러분 resemble이라고 하는 동사를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동사가 틀렸다가 아니라 닮았다는 말을 할 때 원어민들의 사용 빈도가 take after가 조금 더 많이 쓰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확실하게 쓰는 방법, 어디다 힘을 줘야 되는지 그것까지 다 연습을 저와 이 시간에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문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I take after my mother in terms of looks. I take after my mother in terms of looks. Take after 다음에 곧장 그 닮은 대상이 나오면 됩니다. 어머니와 닮았다는 얘기예요. I take after my mother. 뭐에 있어서 in terms of looks. 외모 면에서가 되겠죠. In terms of도 뭐뭐 면에서의 의미로 연결어 쓰이기 때문에 I take after my mother 여기까지 닮았다. In terms of looks. 자, 그 다음에 성격을 넣어볼게요. He takes after his father when it comes to personality. When it comes to도 in terms of와 마찬가지로 뭐뭐에 있어서, 뭐뭐 면에서란 얘기죠. 자, 그는 성격 면에서는 아버지를 닮았다. 라는 얘기입니다. He takes after his father when it comes to personality. When it comes to personality.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도 있겠죠. 자, 이거는 정말 물리적으로 어떤 생김새 같은 것이 닮았다 혹은 성향이 닮았다 이럴 때 쓰는 말이고, 자, 이번에는 좀 사뭇 다르게 무엇을 본받다 의미로 쓰는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trying to take after his mindset. 자, 그럼 이 mindset이란 건 mentality와 비슷하게 어떤 한 사람의 가치관 같은 거나 마인드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그 사람의 마인드를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뭘 물리적으로 닮았다 이게 아니라 본받고 싶다는 얘기죠. 그대로 하고 싶다는 얘기. I'm trying to take after his mindset. I'm trying to take after his mindset. 그럴 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고방식을 본받고 싶다. I want to take after her way of thinking. Way of thinking이 뭐예요? 사고 방식이죠. 생각하는 방식이니까 그것을 좀 본받고 싶다가 되겠죠. I want to take after her way of thinking. 오케이? 이럴 때 다 take after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닮다라는 뜻, 그 다음에 본받다의 뜻을 갖고 있는 take after 강세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After 힘을 주셔야겠죠? I take after my mother in terms of looks.

0: I take after my mother in terms of looks. 외모 면에서. He takes after his father. Takes after his father. Takes after his father. 뒤에 힘주고. When it comes to personality. When it comes to personality. 성격 면에서. Okay? So 무엇이 닮았는지 뒤에다가 붙여주시고. I'm trying to take after his mindset. I'm trying to take after his mindset. 그의 마인드를 본받으려고 하는 중이다. Okay. I want to take after her way of thinking. I want to take after her way of thinking.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말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영어로 그대로 이 명작을 좀 해보시기 바래요. 나는 외모 면에서 엄마를 닮았다. I take after my mother in terms of looks. 그는 성격 면에서 아버지를 닮았다. He takes after his father when it comes to personality. 나는 그의 마인드를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I'm trying to take after his mindset. I'm trying to take after his mindset. 나는 그녀의 사고방식을 본받고 싶다. I want to take after her way of thinking. I want to take after her way of thinking.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도 상당히 유용한 구동사죠. 닮았다, 본받고 싶다. 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 take after 만나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I'll see you next time, everyone.
1: Today, 함께할 내용은 주치의 리액션 잉글리시입니다. 기쁨, 놀라움, 좌절감 등 감정을 나타내는 영어 표현의 정확한 의미와 뉘앙스를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치의 리액션 잉글리시.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2: Real reaction. I owe you one. I owe you one. I owe you one. 무슨 뜻일까요? O, O-W-E, O. 그냥 letter O 하고 발음이 똑같나요? O, O, O. O, W-E에 O 하면 그냥 누구한테 빚졌을 때 돈을 빌리거나 뭔가를 빌려서 갚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I owe you, I owe you. 제가 우리 PD님한테 만 원을 빌렸어요. 그러면 I owe her 10,000 won. I owe her 만 원. 네, 그만큼 빚을 졌을 때 owe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I owe you one 하면 하나를 빚졌다라는 뜻이 아니고 I owe you one, I owe you something. 정말 고마워, 신세 졌어, 너한테 빚졌어.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다. 덕분에 살았다. 너가 나 살려줬어. I owe you one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나에게 도움을 주거나 뭐 돈이나 물건을 빌려줬을 때 또는 은혜를 베풀었을 때 뭐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I owe you one 하면 됩니다. 근데 크게 빚졌어, 크게 신세를 졌어, 아주 크게. 그럴 때는 I owe you one 보다는 I owe you big time 하면 돼요. B-I-G-T-I-M-E. I owe you big time. 크게 신세 졌다, 크게 빚졌다 라는 뜻으로 I owe you big time.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말 고마울 때 너무너무 고마워서 신세를 졌어. I owe you one. I owe you one. 꼭 이렇게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I owe you one. Let's kind of talk about this in various situations. 뭐 간단하게 도움을 받았을 때도 그냥 I owe you one 해도 되거든요. Thanks for helping me with my homework. 아, 숙제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Thanks for helping me with my homework. 아휴, 그래, 신세 줬다. 너 고마워. 너무너무 고마워. 신세 줬어. I owe you one. I owe you one. 다 같이, thanks for helping me with my homework. I owe you one.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될지 막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제. 그쪽에서는, 에이, 별거 아니야. 괜찮아.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No problem. No problem. 또는 no worries. No worries. 둘 다 똑같이 쓰인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No problem, no worries. Same thing. Thanks for helping me with my homework. I owe you one. 숙제 도와줘서 너무나 고마워. 신세 졌다. 에이, 별거 아니야. No problem, no problem. 간단하죠? 또는 친구가 공항에 마중 나와줬을 때 너무나 고맙죠. 공항이 좀 멀기 때문에. 오늘 데리러 와줘서 정말 고마워. 하나 빚졌네. Thank you for picking me up today. Thank you for picking me up. 날 데리러 와줘서 정말 고맙다. Thank you for picking me up today. I owe you one. 다음에 내가 너 픽업 해줄게. I owe you one. 하나 빚졌네. 에이, 언제든지. Sure, no big deal. Anytime. 저는 개인적으로 anytime이라는 단어를 정말 좋아해요. Anytime, 언제든지 도움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Anytime, anytime. 또 이런 상황이 있죠. 누가 콘서트 티켓을, 비싼 티켓을 사줬어. 귀한 티켓을 사줬을 때. Thanks for the concert ticket. Thanks for the concert ticket. 콘서트 티켓 너무나 고마워. Thank you so much. I owe you big time. I owe you big time. 진짜 크게 신세 졌어. 완전 빚졌어 라는 표현이죠. I owe you big time. Oh, no problem. 또는 not a problem. No problem 하고 not a problem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Not a problem. 아이, 별거 아니야. 뭐 그런 거 가지고. Not a problem. Not a problem. Another situation. 돈을 빌렸을 때, 그쵸? Thanks for lending me some money. 네, 돈 빌려줘서 정말 고마워. Thanks for lending me. 여기서 lend는 누가 나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Thanks for lending me. From A to B. 제가 B예요. Thanks for lending me some money. 돈을 빌려줘서 정말 고마워. I owe you one. 덕분에 살았어. 덕분에 살았어라는 표현이 정말 내가 급한 상황, 위급한 상황에서 돈을 빌려줘서 정말 살았다. 덕분에 살았다라는 맥락인데요. I owe you one. 그래서 정말 you have to put emotions into this. I owe you one. I owe you one. 정말 너 때문에 살았어. 정말 고마워. My pleasure. 천만의 말씀. 도와줄 수 있어서 좋네. My pleasure. My pleasure라는 표현은 참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기꺼이 도와줘서 정말 행복하다. 나도 행복해. 나도 기뻐. My pleasure. I am happy too. 라는 표현이거든요. My pleasure. No problem. I am happy too. Thanks for lending me some money. I owe you one. My pleasure. My pleasur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Now it's your turn to do the dialogue with me.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볼 시간인데요. 준비되셨나요? Reaction, action. Thanks for helping me with my homework. Action. I owe you one. 네, 같은 사람이 표현하는 거죠. I owe you one. Hey, no problem. No problem. Let's try that one more time. Thanks for helping me with my homework. Action. I owe you one. I owe you one. 너무나 고마워. 신세 졌어. Not a problem. Very simple, right? Next situation. Thank you for picking me up today. Action. I owe you one. Anytime. Anytime. Thank you for picking me up today. I owe you one. 바로 이어서 I owe you one. 하나 빚졌네. Thank you so much. Another situation. Thanks for the concert ticket. Action. I owe you big time. I owe you big time. Thanks for the concert ticket. I owe you big time. 그랬더니, not a problem. Not a problem. Yeah, 별거 아니야. Not a problem. 마지막으로 돈을 빌렸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Thanks for lending me some money. Action. I owe you one. Thanks for lending me some money. I owe you one. Good job. My pleasure is the reaction as well. All right, keep these four very specific situations in mind. When you say I owe you one, it means thank you so much. How can I repay you? 네, 언제 어떻게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때 처음에는 I owe you one. I don't know how to repay you.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고마워, 신세 졌어, 너한테 빚졌어, 덕분에 큰 도움이 됐다, 덕분에 살았어. I owe you one. I owe you one. Please remember this reaction when you are so, so thankful. 네, 지금까지 Real Reaction의 주치였습니다. See you next time.

real reaction. You're a lifesaver. Oh, you're a lifesaver. You're a lifesaver. You are a lifesaver. 무슨 뜻일까요? 내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 너다. 라고 이제 직역할 수 있는데요.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You're a lifesaver. 이 표현 한 번도 안 써보셨죠? 그쵸? 저도 가끔가다 쓰긴 하는데 너무너무 고마울 때, 정말 큰 도움이 되셨을 때, 덕분에 살았다. 너 때문에 살았다. 너무너무 고마워. Thank you so so so so much. You're a lifesaver. 이런 표현 한번 써보세요. 네, 딱 필요한 순간에 도와줘서 진짜 구해줬다라는 느낌을 전달할 때, 아, you're a lifesaver. You're a lifesaver. Thank you so much. 같이 세트로 표현해 보세요. Thank you so much. You're a lifesaver. You have saved my life. 너는 나의 구세주다라는 표현으로 You're a lifesaver. You're a lifesaver. 어느 비 오는 날에 누가 딱 나타나가지고 야, 나 비 오는 날 너 우산 없더라. 아, 비가 많이 와서 우산 가져왔어. I brought you an umbrella. 얼마나 고마워요. I brought you. Bring의 과거형이죠. Brought. I brought you an umbrella. 비가 많이 와서 우산 가져왔는데 여기 있어. 비가 많이 오니까 조심해. It's raining hard outside. 여기서 hard 하면 딱딱하다, 어렵다라는 뜻도 있지만 raining hard 하면 비가 많이 내린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고마워. 어떡해. Thank you so much. You're a lifesaver. 너무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덕분에 살았다라는 표현이 You're a lifesaver. You're a lifesaver. One more time. I brought you an umbrella. It's raining hard outside. Oh, thank you so much. You're a lifesaver. You're a lifesaver. Another situation. Oh, I found your wallet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 네 지갑을 찾았는데 이거 너 거 맞지? I found your wallet. Your lost wallet. 너가 잃어버린 그 지갑. Your lost wallet. I found it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 찾았는데 No way! 얼마 전에 배웠죠? No way 하면 정말 진짜 말도 안 돼. 대박. No way. You're a lifesaver. 진짜 덕분에 살았다. 이거 엄청 찾았거든. You're a lifesaver. Thank you so much. One more time. I found your lost wallet in the classroom. No way. You're a lifesaver. You're a lifesaver. 한 단어로 lifesaver. Lifesaver. Good job. Another situation. 아픈 친구 대신 프로젝트를 해주는 이 구원자가 있어요. 구세주가 있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I finished your part of the project last night. 어젯밤에 그 네가 맡은 그 프로젝트 부분 내가 마무리해줬어. 너가 아팠잖아. You were sick. 그래서 대신 해줬거든. You were sick, so I did it for you. You were sick, so I did it. I did that part for you. What? You're a lifesaver. 진짜? 진짜를 영어로 그냥 what 하면 돼요. 그 대신 뒤에를 샥 올려가지고 what? What? Really? 같은 의미죠. 진짜? Really? What? You're a lifesaver. O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You're a lifesaver. 완전 구세주야. 아팠을 때 누가 도와주면 너무나 고맙죠. You're a lifesaver. You're a lifesaver. 마지막으로 커피로 충전 완료해야 될 상황에 저도 가끔 있습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려 죽겠는데 누가 커피를 탁 사줘가지고 Here, have some coffee. 이런 상황에서도 You're a lifesaver 할 수 있겠죠. Here, I got you a coffee. 여기 커피 한 잔 해. I got you a coffee. You looked tired. 완전 피곤해 보여서 커피 사왔어. 너무나 감사하죠. 와, 진짜 고마워. 덕분에 힘난다. You're a lifesaver. 이제 영어에서 AWW가 보이시면 꼭 이렇게 표현하세요. 느낌 아시겠죠? 와, 진짜 고마워. You're a lifesaver. You're a lifesaver. 진짜 너 덕분에 힘이 난다. 너 완전 구세주야. 정말 고마워. Thank you so much. You're a lifesaver. Now it's your turn to practice with me loudly. 여러분 한번 크게 대답해 볼 시간이 왔습니다. 준비되셨나요?

0: Reaction, action. I brought you an umbrella. It's raining hard outside.
1: Oh, thank you.
0: Action.
2: You're a lifesaver.
1: You're a lifesaver.
0: Good job. You're a lifesaver. Next. I found your lost wallet in the classroom.
1: No way.
0: Action.
2: You're a lifesaver.
1: You're a lifesaver. You saved my life.
0: All right. Good job. Next. I finished your part of the project last night. You were sick, so I did it for you.
1: What?
0: Action.
2: You're a lifesaver.
1: You're a lifesaver.
0: Fantastic. Finally, here, I got you a coffee. You look tired.
1: Action. Aw, you're a lifesaver.
0: Aw, you're a lifesaver. You're a lifesaver. I'm glad you perfectly understand now.
3: 네, 정말 큰 도움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너무너무 고마워.
0: You're a lifesaver. You're a lifesaver.
3: 내 목숨을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런 상황에서
0: You're a lifesaver. Thank you so, so much.
3: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0: So keep in mind when you're studying English, reaction is very important, but emotion, how you sound is also very, very important. Please keep that in mind. Real Reaction의 주치였습니다. See you next time.
4: Today, we are going to talk about the main points of the main points of English for beginners. It's time for the main points of English for beginners. Get out of the grammar lesson and create a sentence and understand its shape and meaning. 자연스럽게 문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를 통해 하나의 문장으로 문법과 회화 표현까지 함께 배워보세요.
5: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영어의 뼈대 이보영입니다. 자, 때로는 이래요. 혹은 종종, 자주 이렇습니다. 또는 늘 뭐뭐 하죠. 자, 이렇게 빈도 부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도전 문장 드려볼게요. 때로는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워요. 자,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그냥 It's hard to say I'm sorry 라고만 말하게 되면 I am sorry 라고 말하는 것이 It's hard. 그게 어렵다. 또는 It's hard for me to say I'm sorry. 나로서는 참 미안해요, 내가. 라고 말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늘 그런 것이 아니라 가끔 이럴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가끔 혹은 때로는 이렇게 말할 땐 sometimes, sometimes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문장에서 sometimes를 먼저 말하고 It's hard to say I'm sorry 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요. It's hard to say I'm sorry, you know, sometimes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sometimes를 보통 앞에 넣어서 가끔씩 뭐 늘 그런 건 아니다 라는 뜻으로 이럴 수도 있다 라고 말할 때 sometimes로 시작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어떨까요? 때로는 나는 혼자 있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Sometimes I want to be alone. Sometimes I want to be alone.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alone, 혼자 있는 이 상태로 되어지고 싶다. I want to be alone. 자, 이 문장을 말할 때 그냥 I want to be alone 하게 되면 왜 그러지? 왜 갑자기 홀로 가려고 하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앞에 sometimes를 붙이게 되면 그럴 때도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도 아, 맞아, 맞아. 사람은 누구나 그럴 때가 있지 라고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sometimes보다는 조금 더 빈도수를 높여서 종종 또는 자주 라는 뜻으로 말할 때 쓰이는 often, often을 알아보겠습니다. O-F-T-E-N으로 써서요. 이걸 often에서 중간에 오는 T를 묵음으로 발음을 하지 않고 often 하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often, often 해서

끼를 또 굳이 꼭 말하는 사람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often, often 둘다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자, 일단 나는 종종 외식을 하고 싶은 기분이 들어요 라고 말한다면 I often 다음에 어떠어떠 하고 싶은 기분이 든다. feel like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외식을 하다 혹은 외식하기라는 뜻의 eating out. eating out 이어서 말하면 돼요. 자, eat 먹다잖아요. 근데 eat out 하게 되면 밖에 나가서 먹는다. 즉 외식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외식하다라고 할때 eat out라고 하게 되고 외식을 하고 싶은 기분이 들어요라고 할땐 I feel like eating out라고 말하게 돼요. 이 feel like를 쓰게 될 때에는요. 보통 뚜렷한 어떤 그 아주 논리적인 그런 근거를 굳이 붙이지 않고 왠지 그런 느낌이 드네. 뭔가 땡기네. 이렇게 말할 때 feel like를 쓰거든요. 자, 조금 그럴 때 있으시죠? 가끔 떡볶이가 땡길 때가 있어요. 가끔 라면이 막 땡길 때가 있어요. 자, 가끔 혹은 그게 근데 사실 가끔이라고 말하는 건 정말 아주 가끔을 말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종종의 뜻으로 often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죠. I often feel like eating out. I often feel like eating out. 나는 이런 느낌이 자주 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늘, 항상, always. Always. 자, 이거 우리 글로 표기할 때에는 한글로 always라고 쓰는 경향이 있는데요. 실제 발음할 적에는요. all 하는 그 all, 리을 발음을 아예 하지 않아요. 그래서 always, always라고 발음하게 됩니다. 늘 항상, 이거 always 아니거든요. always. 자, 나는 항상 커피숍에서 내 노트북으로 일을 해요. 자,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집에서는, 이게 별로 일이 안 되는데, 커피숍 가서 뭔가 좀 커피잔 따글따글거리고, 이렇게 뭔가 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뭔가 white noise가 있을 때 일이 잘 된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요? 자, 그래서 나는 항상 커피숍에서 내 노트북으로 일해요. 한다면, I always, 그다음에 일해요. work. 무엇을 가지고? On my laptop. 내 노트북 컴퓨터로 라는 말을 할 때, on my laptop.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장소를 가리키는 at a coffee shop. 이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나는 항상 커피숍에서 내 노트북으로 일하죠. I always work on my laptop at a coffee shop. I always work on my laptop at a coffee shop.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성향. 경향을 말할 때에도 이 자주 이런 말들이 활용이 될 수가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너 있잖아. 너 가끔 좀 괴짜같이 행동하더라. 라고 말할 때도 좀 가끔 좀 이상해. 라고 말할 때 친한 친구 사이에서 You sometimes act weird. You sometimes act weird.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Act 하면은 행동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Weird 하면 조금 괴상하게라는 뜻이 되거든요. You sometimes act weird. Sometimes 말할 수 있고, 나는 종종 사람들의 이름을 잊어버리곤 해라고 말할 적에 I often forget people's names. I often forget people's names. 그런 일이 자주 있어라고 본인의 어떤 경향을 말할 수가 있고요. 늘이라는 always를 넣어서 그 샐리 있잖아. 샐리는 늘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을 해요. 어디 가서 맛있게 먹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라고 한다면, Sally always complains about food. Sally always complains about food.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영어의 뼈대 리뷰 타임. 가끔씩 이래요. 라고 할땐 sometimes. 종종 자주 그래요. 라고 할땐 often. 아유, 항상 늘 그렇죠. Always. 자, 문장은 때로 가끔씩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영어로 Sometimes it's hard to say I'm sorry 라고 말하고요. 나는 종종 외식을 하고 싶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I often feel like eating out. 나는요, 항상 늘 커피숍에서 노트북으로 일해요. I always work on my laptop at a coffee shop. 자, 이번에 함께 하신 빈도부사. 때로는, 종종, 늘, sometimes, often, always 여러분의 문장 속에서 많이 활용해 보세요. I'll see you next time.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하이 에브리원, 영어의 뼈대 이보영입니다. 자, 많은 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many 라는 말도 아실 거고, much 라는 말도 아실 거고, a lot of 라는 말도 아실 거예요. 그죠? 특히 much 같은 경우는 thank you very much 라고 할 때 그 much가 되잖아요. 이번엔 이렇게 많은 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 어떤 단어를 쓰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문장 드립니다. 한국에는 멋진 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뭐가 있어요 라고 할 때 there is 아니면 there are로 시작할 수 있는데 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니까 there are, there are 라고 일단 시작을 하고요. 뭐뭐들이 있다라는 말이고요. 많은 멋진 산들이 이어집니다. 이때 수를 셀 수 있는 것들이죠. mountain이라고 하면 산. 산 하면 뭐 북악산도 있고 뭐 청계산도 있고 뭐 지리산도 있고 하나하나 다 셀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셀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들이 많다라고 할 땐 many, many, M-A-N-Y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멋진 산들이 있어요. There are many amazing mountains. 어디에? In Korea, 한국에. There are many amazing mountains in Korea.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를 셀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많다고 할 때 many를 방금 써서 문장을 만들어봤는데요. many 말고도 a lot of, a lot of 혹은 lots of, L-O-T-S로 해서 lots of 이런 표현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 there are a lot of amazing mountains in Korea 해도 되는 거고 there are lots of amazing mountains in Korea 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many에 비해서 a lot of 혹은 lots of 이런 표현들은 주로 말할 때, 편하게 말할 때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다시 배우고 있어요. Many people are learning English again. Many people are learning English again.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사람들 역시 한 명, 두 명, 세 명 쓸 수 있기 때문에 many people 이라고 말을 만들 수 있고요. 나는 영어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문장도 나는 가지고 있어요. 많은 영어책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I have many English books. I have many English books 라고 문장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를 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많다라고 말해볼까요? 이때는 many가 아닌 much, much를 쓰게 됩니다. 또 a lot of, lots of도 같이 쓸 수가 있어요. much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떤 정도를 말할 때 much를 쓸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일일이 눈에 보여서 셀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말할 적에도 much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 같은 경우가 그렇죠. 나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이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일단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많은 시간을 이렇게 문장을 만듭니다. I don't have much time. I don't have much time. 나는 많은 시간을 갖고 있지 않다. 좀 급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교통량 같은 거. 아니, 그거 버스 한 대, 뭐 택시 두 대 이렇게 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교통량이라고 할 때 traffic이라고 하는 건 수를 셀 수 없는 명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교통량이 많지 않아요 한다면 일단 많이 없다. There is not much traffic on Sunday. There is not much traffic on Sunday. 이렇게 문장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a lot of, lots of 연습해 볼게요. 우리가 사는 지역에는 겨울에 눈이 아주 많이 와요. 이걸 영어로 할 때 우리는 많은 눈을 가진답니다. 겨울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We have lots of snow in the winter.

have a lot of snow in the winter 라고도 말할 수 있죠. 물론 이때 much snow 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자연스러우려면 lots of 혹은 a lot of으로 문장을 만들게 됩니다. 자, 영어의 뼈대 리뷰 타임! 수를 셀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많다고 할 땐 many를 쓰고요. 수를 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많다고 할 땐 much를 써서 자,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다시 배우고 있네요. Many people are learning English again. 또 한국에는 멋진 산들이 많이 있어요. There are many amazing mountains in Korea. 그런데 나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I don't have much time. 이렇게 문장 만들 수 있는 거 아시겠죠? A lot of, lots of는 둘 다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장도 만들어 보세요. See you next time! (목소리) 영어의 뼈대 Everyone, 영어의 뼈대 이보영입니다. 자,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Jane이란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서울에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서울이라 함은 바로 한국에서 가장 큰 도시랍니다. 와, 자그마치 세 개의 문장으로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죠? 자, 이 세 가지의 information이 들어가 있는 문장들을 한 개의 문장으로 쫙 한번 연결해 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도전 문장 드립니다. 제인은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그곳은 한국에서 가장 큰 도시죠. 자, 이렇게 두 개의 혹은 세 개의 문장이 연결되면서 어떤 물건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뭐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나오게 되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인은 서울에 살고 있는데요. 서울은 말이죠. 서울이라는 부분이 겹치잖아요. 자, 이럴 때 which 또는 that 라는 관계대명사라는 연결고리가 있게 되면 쫙 이 많은 내용들을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바로 앞에 나온 선행사 뒤에 which 또는 that으로 이어가는 건데요. 한번 보세요. Jane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 하나하고 서울은 한국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자, 또 하나 문장 각각 보면 Jane lives in Seoul. Jane lives in Seoul. 자, 한 문장이 있고요. Seoul is the biggest city of Korea. Seoul is the biggest city of Korea. 서울은 한국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자,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이걸 연결할 때요. Jane lives in Seoul. 다음에 이 서울이 선행사가 돼서 자,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국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바로 이어지면서 중간에 which를 넣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Jane lives in Seoul, which is the biggest city of Korea. 이런 문장이 되죠. 훨씬 간단하고 또 간결하면서 효율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제인이 서울에 사는데 서울은 바로 한국에서 가장 큰 도시를 가리키구나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건 어떨까요? 그녀는 한 집에 살고 있는데요. 그 집은 30년이 된 집입니다. 자, 역시 두 개의 각각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문장으로 나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녀는 집에 살고 있어요. She lives in a house. She lives in a house. 자, 집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lives in a house라고 하면은 요즘은 아파트가 아닌 단독 주택에 살고 있다라는 식으로 많이 이해할 수가 있죠. 어쨌든 Jane lives in a house. 그런데 그 집은요 30년이 됐습니다. The house is 30 years old. 자, 사람이 나이를 이만큼 먹었다라고 할 적에도 예를 들어서 Jane is 30 years old 라고 말할 수가 있고 Jane이 살고 있는 그 집이 30년만큼 나이를 먹었다라고 할 적에도 마찬가지로 The house is 30 years old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Anyway, 어쨌든 자, 이 두 개의 정보를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보겠습니다. Jane 혹은 she lives in a house. 그런데 그 house로 말할 것 같으면 하고 이어질 때
아까

0: 말씀드렸던 것처럼 which 또는 that이라고 하는 이 작은 단어가 하나의 연결고리가 돼서 is 30 years old만 뒤에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뚝 잘라 나눠볼 때 뒤에 오는 that is 30 years old는 바로 앞에 나왔던 house를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which 또는 that 같은 연결고리가 있어서 마치 주어처럼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사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영어의 뼈대, review time! Jane lives in Seoul, which is the biggest city of Korea. Jane은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요. 서울은 바로 한국에서 가장 큰 도시랍니다. 이걸 쭉 이어서 Jane lives in Seoul, which is the biggest city of Korea. 자, 이걸 바꿔서요. Jane은 한국에서 가장 큰 도시인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도 몇 개의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문장들을 which, not, that으로 이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는 거 많이 연습해 보세요. I'll see you next time.
1: Audio 어학당 스페셜을 마칩니다. 오늘 내용을 비롯해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가 필요하신 청취자분들은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취업이나 이직에 성공하면 처음엔 출근한다는 사실만으로 설레죠. 하지만 정작 출근하기 시작하면 일 배우는 것도 어렵고 동료와 친해지는 것도 힘든데요. 이 직장 계속 다닐 수 있을까?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건 당연해요. 회사마다 일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신입이 아니더라도 하루아침에 뚝딱 모든 게 잘 될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실수를 하고 꼬지람을 들어도 낯선 환경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편하게 마음 먹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차츰 업무도 익숙해지고 동료들과도 가까워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은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나 자신을 기다려주세요. 퇴사는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2: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3: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2: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3: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2: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3: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2: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3: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2: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3: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 라이팅에서 만나요.

이 생각의 찌꺼기가 보내는 경고를 가로채는 카페인을 투입해보자. 이번에도 진짜 열쇠와 가짜 열쇠는 구분하기 어렵게 흡사한 구조일 것을 직감할 수 있다. 질소가 여기저기 박힌 육각형 고리와 오각형 고리가 하나씩 붙은 이중 고리 구조가 눈에 띄는데 이를 퓨린이라 부른다. 자연스레 아데노신 대신 수용체에 결합할 수 있으며 이번에도 자물쇠에 꽂히긴 하지만 졸음 스위치를 작동시키지는 않는다. 진짜 피로물질인 아데노신이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의자를 먼저 차지해버리는 일종의 화학적 알박기를 시도하는 셈이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나탈리 콜의 커피타임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휴머니스트에서 펴낸 화학자 장홍재 교수의 신간이죠. 예민한 날엔 화학을 삼킨다의 일부로 깔아드렸습니다. 들으시면서 8405 쓰시는 카페이님이 어려운 화학 용어인데 왜 재밌지? 궁금해서 검색 중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맞아요. 바로 그것이 장홍재 화학자의 책을 읽는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정보를 빼놓지 않으면서도 그 찰진 비유나 쉽게 설명해주는 어떤 그 매력적인 문장들 때문에 어려운데 화학이

재밌네라고 하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이제 화학적 알박기를 먼저 혹 앉아버리는 거예요. 의자에 피로물질인 아데노신이 거기 앉지 못하도록 휙 이렇게 화학적 알박기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설명하신 카페인 부분으로 이렇게 깔아드렸습니다. 예민한 날엔 화학을 삼킨다는 이 장홍재 화학자의 어른의 취향 시리즈 3권이에요. 이 책으로서 저는 이제 이 장홍재 교수의 그 어른의 취향 시리즈를 모두 읽게 된 셈입니다. 첫 번째가 술이었죠. 알코올, 술. 그리고 두 번째가 폭발물. 폭발물 가지고 우리 북카페에 초대석에 오신 적이 있고요. 세 번째, 이번 책은 향정신성 물질입니다. 이런 것을 다룬 이 화학책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나름의 재미가 있고 좀 독보적인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드코어 과학자의 그 문장들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5690 쓰시는 카페인님, 예민한 날엔 화학을 삼킨다. 이 카페인의 이야기가 너무나 화학적으로 들리니 순간 집중력이 흐트러졌네요. 오늘은 문카 밟으며 입장합니다. 반짝 하셨습니다. 제때 오셨네요. 이 피로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화학적 알박기를 우리 카페인 분들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2시까지 북카페 이렇게 알박기 해주시죠. 오늘도 출석 암호 드려야죠. 지금 장수정 님이 오늘도 좋은 날 안녕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예, 출석하셨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했죠.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3주간 생방송 출석 암호를 드리고 있는데 모두 12번 그 출석 개근을 하시면 우리 책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금 오늘이 네 번째고요. 오늘의 암호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의 출석 암호 무엇일지 좀 예상이 되시나요? 여러 예상들을 해주시는데 이걸 예상하신 분도 계실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 월요일인가, 우리 카페인 분들이 이 출석 암호 후보를 막 이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보내주셨는데, 그때 그 목록 속에 있었어요. 저도 이거 하고 싶었는데 거기 있어서 오늘 이걸로 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출석 암호 드립니다.

네. 소나기입니다. 소나기. 갑자기 마른 하늘에 갑자기 날벼락처럼 이 천둥번개 소리와 함께 훅 쏟아지는 소나기. 소나기의 사전적인 그 의미를 보면 양은 상관이 없고요.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비를 갑작스레 쏟아졌다가 금방 그치는 비. 이게 이제 소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타임이 중요한 거예요. 소나기는 그 시간성을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얼만큼 많이 왔느냐, 뭐 폭우냐 아니냐는 또 다른 양의 문제입니다. 소나기. 상상해보면 소나기도 여름어 안에 넣고 싶어요. 겨울 소나기라든지 가을이나 봄의 소나기보다는 여름 소나기를 상상할 때 우리 옷도 좀 가볍고 설사 우산이 없다 해도 비를 맞아도 좀덜 추울 것 같고 그런 느낌 때문에 청량한 느낌도 있죠. 그래서 문학 작품이나 영화에서도 그 여름의 소나기라고 하는 게 정말 독보적인 장치로 기능하고도 있습니다. 이게 뭐곧 이제 뭐 이번 주 후반부 다음 주부터 이제 약간 비가 계속 소식이 예보되어 있던데 장마라든지 뭐 국지성 호우, 폭우 이런 것들을 상상할 때 느낌과 소나기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약간 더 문학적으로, 정서적으로 다가오죠. 소나기, 예, 반디앱으로 무료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암호, 그리고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문자로 보내시는 분들은 3주간 출석 다 개근하신다 하면 한 번은 실명 성함을 넣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아, 권성경 님이 장마 썼다가 지웠어용 이라고 하셨습니다. 장마, 그쵸? 여름하면 장마도 떠오르죠. 요즘엔 뭐 가을 장마, 마른 장마 얘기도 있지만, 아, 그래도 저는 장마철은 우리 건강도 잘 챙겨야 될것 같고, 뭔가 좀 길잖아요. 그런데 소나기가 주는 그 청량함을 좀 따라오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오늘은 짧고 굵게 소나기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메시스 전시회 초대 이벤트도 있습니다. 이것은 음악을 듣고 와서 또 예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의 소나기 그리고 헤이즈 신용재가 함께한 곡 비도 오고 그래서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메시스 전시회 티켓도 선물로 드립니다. 티켓. 책한 권이 우리의 하루를 바꾸듯이 좋은 전시 한 편이 또 우리의 시선을 넓혀주니까요. 7월의 시작을 맞아서 미술 전시회 초대권 드립니다.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의 기획전, 미메시스 오버필드 전시. 7월 26일까지 매일 이어지는 전시고요. 파주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에서 열립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어제부터 이 이벤트를 신청을 받았는데 정말 많은 사연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도 네분 선정해서 1인 2매씩 모바일 티켓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미션은 뭐냐면 실명 성함 꼭 있어야 합니다. 성함 적어서 문자로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말머리를 미메시스, 이 아트 뮤지엄 이름이죠. 미메시스 하셔서 오늘은 요게 다이 티켓 선물을 하신 심성아 도슨트가 정해주신 질문인데요. 오늘은 미술관 그 전시 관람 후 어떤 점심 메뉴 드시고 싶으세요? 이겁니다. 네. 점심 메뉴. 미술관 다녀온 다음에 먹을 점심 메뉴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말미에서 발표할게요. 그리고 출석 체크도 계속 지금 합니다. 이 권수현님, 오늘도 출석합니다. 소나기가. 오늘 암호죠? 소나기가 한번 시원하게 내리면 좋겠어요. 생각해보니 그렇게 방송을 들으면서도 출석 체크는 처음인 거 있죠? 월요일부터 단어 게임하듯 출석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 재밌죠, 은근히.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요. 아무런 맥락도 없고요. 그냥 북카페에서 만드는 여름어입니다. 우리가 그날 사랑하게 될 단어인 거예요. 오늘은 소나기. 김여진님. 소나기, 아, 근데 이번 개그는 틀렸어요. 그래도 계속 참여해 볼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체념과 그러나 묵묵한 도전이 둘다 스며들어 있는 이 사연인데, 이 여진님 사연 보면서 사실은 비슷한 그 마음을 토로하시는 사연들이 화요일부터, 그러니까 출석 이벤트 이틀째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월요일 재방 때부터 계속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긴급 회의를 거쳐서 놀라운 결정을 하나 했습니다. 개근상은 개근상이고요. 3주간의 개근은 개근상이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12번의 그 개근 출석 이벤트 중에서 딱한 번, 어떻게 첫날 놓친 분도 계시죠? 그리고 어떻게 그날 하루 못했어요 하시는 딱한번 놓친 11번 출석하신 분들께는 아차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차상도 추첨 아니고

그냥 무조건. 네. 12번 개근상, 그리고 11번 아차상, 이겁니다. 지금 이 얘기 들으시면서, 아차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아, 그럴 줄 알았으면, 화요일부터라도 시작할 걸 아니다 싶어서 말았는데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아, 이게 인생입니다. 네. 언제 갑자기 또 이렇게 뭔가 방침이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하루하루라도 재미삼아라도 일단 출석 암호 넣으시라고. 아, 오늘 이미 저는 지금 나흘째인데 이제 처음 들었는데요 하시는 분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출석 분위기 띄우려고 하신다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게라도 즐겨주시죠. 조금주님, 소나기, 아, 어릴 때 생각이 나네요. 학교 마치고 비 쫄딱 맞고 집에 오면 마중 가셨다가 엇갈린 엄마가 오셔서 단팥죽 같은 주전부리 해주신 기억이 나요. 진짜 유년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하죠. 2368 쓰시는 카페이님. 아, 오늘 날씨가 참 좋은 안성입니다. 개인적으로 비를 좋아하진 않지만, 한여름 한낮에 내리는 소나기는 환영이죠. 라고 하셨어요. 이 여름 소나기가 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일간 카페인 통해서도 그 느낌 좀 이어가 볼까요? 5712 쓰시는 카페인님도 지금 소나기 작은 물 웅덩이 호수인 양 노랑 장화 신고 찬방찬방 귀여운 아가야라고 하셨는데 이런 풍경들 오늘 일카 통해서 다시 한번 소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의 여름날은 온통 소리로 가득합니다. 매미 소리, 풀벌레 소리, 빗소리, 파도 소리, 바람 소리. 소리로 기억되는 여름. 그 중에서도 물놀이 장면은 빼놓을 수 없는 하이라이트죠. 쏟아지는 물소리, 첨벙첨벙 물장구 치는 소리, 웃고 떠드는 아이들 목소리. 쏴 하고 소나기라도 쏟아진다면 완벽한 한 장면이 만들어집니다. 바다, 계곡, 수영장, 분수대, 마당에 빨간 고무대야, 수도꼭지, 물웅덩이.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여름엔 다 놀이터가 되었죠. 이수지 작가의 여름이 온다는 그런 물놀이의 추억이 담겨있는 그림책입니다. 격렬하게 즐거운 물놀이와 한여름의 변화무쌍한 날씨, 거기에 비발디의 음악이 만나 한 권의 그림책이 완성되었는데요. 여름이 온다는 비발디의 사계 중 여름을 테마로 그려진 그림책입니다. 작가는 비발디의 음악을, 여름의 소리들을 그림으로 구현해내는데요. 책을 펼치면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사계의 여름 1악장이 펼쳐집니다. 어느 시골 마당 뜨거운 태양 아래 나무도 집도 우리도 시들시들해질 즈음 한 아이가 물풍선을 들고 짜잔 등장합니다. 어디선가 시작! 공격!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퍽퍽 물풍선 터지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려옵니다. 아이들 손에 들려있던 물풍선은 이내 물총으로 바뀌고 자그마한 아기 손에 쥐어진 수도호스는 제멋대로 물을 뿜으며 이리저리 뻗어나갑니다. 악장의 흐름에 따라 아이들과 물은 오선지 악보 위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요. 책이 여름의 사막장에 이르면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천둥 번개가 치고 급기야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지더니 쏴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여름날 빗소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게 하고 생각을 멈추게 하는 소리이기도 했죠. 그림책 속 아이들은 비를 피하지 않습니다. 여름이 온다는 한 편의 음악을, 하나의 그림 전시를, 여름날의 생동감과 추억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즈음에 읽으면 신나게 책 속 문장을 따라 읽게 됩니다. 여름이 왔다 하고요. 여름입니다. 마음껏 물놀이를 해도 좋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비를 흠뻑 맞아봐도 좋을 여름이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막스 리히터가 재구성한 비발디의 사계 여름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1카통에서 이수지 작가의 여름이 온다 이 그림책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비발디 사계 그 음악 중에서 여름을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음악을 그 비발디 사계를 틀어놓고 여름을 틀어놓고 보면 정말 음악과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책 넘기는 맛을 조금 더 새롭게 또 느끼실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수지 작가는 대한민국 최초로 아동문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안데르센상 수상한 작가이기도 하죠. 책도 찾아보시고요. 9749 쓰시는

김승태님이 물놀이라고 하니까요. 저는 베란다 화분거리에 참새들 물놀이장을 만들어줬어요. 와, 너무 멋집니다. 이런 생각은 못했는데, 작년부터 더운 날 참새들이 물 안에 들어와서 뽀르륵 뛰면서 수영하면서 짹짹대는데 엄청 수다스러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베란다 화분거리에 참새들 물놀이장을 만들어 두신 마음 너무 좋습니다.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미메시스 이 아트 뮤지엄 티켓 이벤트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 문자로 이것은 샵 1045, 50원 변은 유료 문자로만 받습니다. 말머리가 이 미술관 이름이죠. 미. 네, 미음 할 때, 미역국 할 때, 미역? 네, 미메시스입니다. 이거 말머리를 약간 오류가 나는 경우들이 있거나 빼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메시스 넣으셔서 실명 성함 포함하셔서 미술 관람 후에, 전시 관람 후에 먹고 싶은 음식, 메뉴까지 포함하셔서 보내주시죠. 5929 쓰시는 카페인님, 아차상 소식 들었고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차차도 혹시? 아차상, 한번 빠진 경우. 한번 빠진 경우도 우리가 아차상 드립니다 했는데요. 출석, 3주간의 출석 이벤트에서 아차차를 원하시네요.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오늘이라도 아무튼 출석 암호가 들리면 일단은 넣고 보시죠. 그리고 614 쓰시는 카페님도 아차차상은 없나요? 힝! 이라고 하셨는데, 그 마음 압니다. 마음 같아서 뭐 아차차차차차 계속 드리고 싶기도 하죠. 그렇지만, 네, 일단은 개근상을 목표로 하시고 오늘부터라도 시작을 해보시죠. 출석 이벤트. 최문정님, 미술관 다녀온 후에는 옷에 꽃 비빔밥을 드시고 싶으대요. 싶다고 하십니다. 이 화려한 색깔의 꽃잎 살짝 저어서 젓가락으로 입에 쏙 이렇게 미술관에서의 느낌을 입안에 가득 음미하고 싶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미술관에 가면 우리가 뭐 형태니 색이니 빛이니 다 새삼스럽게 다시 감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다녀온 다음에 이렇게 예쁜 음식, 옷에 꽃 비빔밥, 온갖 색이 폭발하는 것 같은 이런 음식들 먹는 것도 이 연장 같아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옷에 꽃 비빔밥을 드시진 않을 것 같지만, 다른 분들도 계시겠죠? 다양한 메뉴들 알려주시기 바랄게요. 샵 1045로요. 그리고 여름 하면 저는 이 곡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곡이에요. 이 카페인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좋아했던 곡입니다. 듀스의 여름 안에서 듣고 이제 일기의 기쁨 만나러 가시죠.

0: 북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일개 기쁨 만나기 전에 권성경님 사연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너무 웃었어요. 제가 이 듀스의 곡, 소개하면서 여름 하면 이 곡이죠. 저는 이 곡이 생각나요 해서 지금 여름 하면 이 고기, 여름에 잘 드시는 고기가 있으신 줄 알았어요. 크크 하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가족들이 더위 잘 이겨내도록 내일은 삼계탕 해줘야지 하는 중이었답니다. 아,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재밌었습니다. 여름에, 여름 하면 이 고기조도 있을 수 있겠죠. 진짜 삼계탕 생각날 수도 있고. 부산 쪽에서는 자주 드시는 것 같던데, 냉채족발, 요런 것도 여름에 새콤달콤 생각나는 메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갑자기 뜻하지 않게 여름에 좋아하는 고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일개 기쁨, 의류 문화사에서 펴낸 에세이, 반려인의 하루 만나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세 마리 고양이와 함께 사는 김영글 작가 얘기 읽어드렸고요. 오늘 지금 첫 번째로는 안희재 작가가 쓴 식물과 함께 사는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바로 만나보시죠. 코로나19가 터지기 몇달 전, 그러니까 2019년 가을 정도부터 집에 식물을 들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름과 성격을 분명히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꽤 유명한 아이들을 위주로 데려왔다. 공기 정화에 좋다는 파키라, 분재 가게 사장님이 좋아해서 추천해주신 마삭,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듯한 몬스테라, 생명력이 강해서 초보도 잘 기를 수 있다는 스파티필름, 토마토 요리에 꼭 들어가야 하는 바질, 화분이 늘어난다는 건 단지 식물을 더 들인다는 뜻만은 아니다. 그것은 곧 흙이 늘고 물이 늘고 벌레가 늘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집에 습기가 높아지고 별개의 화분에 심어진 식물들이 점차 하나의 생태계를

만드는 과정이다. 그 중에서도 화분 사이에 퍼진 이끼들은 이 생태계가 조용히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만들어진 생태계에서는 내가 아직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식물들이 자라나기 시작한다. 바질 화분에서도 아주 가늘고 긴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해 벌써 그 높이가 올해 내내 자란 바질들과 맞먹으려 했다. 창밖 화분 거리에 뒀던 터라 어디선가 씨앗이 날아왔던 걸지도 모른다. 어디서 왔는지 모를 식물들만 틈새를 귀신같이 찾아내 자라는 게 아니다. 단지 호박죽을 만들고 나서 나온 호박씨를 먹으려고 말리고 있었을 뿐인데 고작 채반에 올려둔 호박씨에서 떨어진 습기만으로 싹이 났다. 하얀 채반에 누런 호박씨들이 가득한데 그 정중앙에서 이미 손가락 한마디만큼 자란 호박 새싹을 보는 건 정말이지 황당한 일이었다. 남들은 집에서 자꾸 식물이 죽어나가서 걱정이라는데 우리 집에는 계획에 없던 식구가 계속해서 생겨났다. 이미 있는 애들이 잘 자라는 건 관리를 잘해서 그렇다 쳐도 채반에서 싹이 나는 건 도대체. 집 바깥으로 시선을 돌리면 식물의 강한 생명력은 더욱 두드러진다. 갈라진 아스팔트의 틈에서 자라는 작은 풀들을 볼 때마다 생각한다. 흙과 양분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저기에 자리를 잡았을까. 아스팔트를 그렇게 얕게 깔지도 않았을 텐데 흙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서 자라다 보면 식물은 갈수록 위험해진다. 집에서 분재를 키울 때 꾸준히 가지와 뿌리를 쳐줘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 식물이 자랄수록 자신의 생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양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아스팔트 틈새에서 자라는 식물에는 그런 데서도 자랄 수 있는 생명력과 함께 머지않아 쓰러질 것이라는 예견된 죽음이 겹쳐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죽음은 바로 그 좁은 틈에 또 조금의 양분을 남기고 또 다른 싹이 그곳에서 자라날 것이다. 아스팔트의 작은 틈새에서도 꽃이 피고 계단에 갈라진 틈새에서도 이름 모를 풀들이 자라나듯이 아무리 흙을 덮고 없애도 식물은 그 틈에서 집요하게 되살아난다. 식물이 살아가는 방식은 그렇게 틈새를 찾고 파고들어 자신의 자리를 느리게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강아솔의 들꽃 띄워드렸습니다. 아, 9749 쓰시는 카페이님이 지금 이 안희재 작가의 글, 반려인의 하루에 수록된 그 글을 읽어드렸는데, 이거 들으시면서 너무너무 공감하신다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맞아요. 콩밥을 먹기 위해서 쌀과 콩을 씻다가 이 화분에 씻은 물을 줬는데, 어느 날 화분에서 서리태 콩 싹이 나와서 콩이 달렸어요. 아셨습니다. 근데 비실비실 결국 말라 죽어서 그제 뽑아버리는데 좀 아쉬웠어요. 하셨습니다. 진짜 우연한 만남이었는데, 그쵸? 근데 또 말라 죽었다라고 하니까 진짜 좀 아쉬우실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만남, 내가 예상도 못했는데 내 삶에 훅 뛰어드는 식물들이 있죠. 이번에는 웹툰 작가로도 잘 알려진 정우열 작가, 그리고 그의 곁을 지키는 19살 노견 푸코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만 18살 5개월의 개와 살고 있다. 나이가 드니 아무래도 전 같진 않지만, 그래도 큰병 없이 기특할 만큼 건강하게 살아온 편이었다. 아이고, 관리를 정말 잘해주셨네요. 하고 사람들이 자꾸 날 칭찬하는데, 실은 내가 한건 별로 없고, 걔가 스스로 알아서 잘 살아준 거라 으쓱하면서 머쓱하다. 푸코, 잘하긴 네가 잘했는데, 칭찬은 내가 받네. 고마워. 미안해. 사람들이 지나가고 둘만 남으면 걔에게 속삭이곤 한다. 물론 이제 거의 못 듣지만, 여전히 나는 걔에게 말을 건네는 걸 그만두지 못한다. 그런데 지난 5월 어느 날 아침,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멀쩡하던 걔가 갑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뒷다리는 땅에 질질 끌리고 고개는 푹 처진 채 헥헥거리며 같은 자리를 맴돌았다. 그 후로 한동안 매일 1시간 거리의 동물병원 입원실에 가서 걔는 온종일 링거를 맞았고, 나도 그 옆에 할일 없이 누워 있었다. 그땐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걔를 돌보는 것 이외에 그동안 내 뒤를 바짝 쫓던 크고 작은 일들과 근심 걱정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다. 나를 아는 누구라도 내가 걔를 간병해야 한다는 걸 알면 기꺼이 원고 마감을 미뤄주고 약속을 취소해 줄것 같았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생각해 본다.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큰 어른 인간이 걔한 마리 붙잡고 너무 생산력이랄까, 노동력이랄까, 하여튼 무슨 력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과연 이러는 게 세상이 나아지는데 먼지 한 톨만큼이라도 기여하는 바가 있을까? 동물병원은 온통 조그만 털복숭이를 끌어안고 세상 근심 다 짊어진 듯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 천지인 곳이라 어쩌면 생산력이나 노동력, 하여튼 그 무슨 력이 콸콸 새고 있는 구멍인지도 모른다. 누가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고 어떤 숭고한 대의가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 사람들은 굳이 스스로 복실이들을 품어서 고통받고 있구나. 복실하지 않고 매끈한

무식하거나 거칠거칠한 아이들 때문에 근심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딸도 자꾸 강아지 키우자고 조르는데 어휴, 전 못해요. 이별할 때 생각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지인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다. 그런데 사랑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어떤 사랑이든 결국은 이별로 끝날 걸 알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들 사랑을 하고 마음을 내어주면서 살잖아요. 이별이 무서워서 사랑을 안 하진 않잖아요. 내 말을 들은 그가 안 그래도 큰 눈을 더 크게 뜨며 말했다. 아니요, 전 이별할 사랑 같은 건 절대 안 하거든요. 한 번 사랑하면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죠. 아, 그럴 순 있겠지만 대개 같이 죽진 않잖아요. 누구든 고독한 죽음을 피할 순 없고 그럼 필연적으로 이별을. 송아지 눈망울 같은 그의 눈에서 금방이라도 눈물이 후두둑 떨어질 것 같아 말끝을 걷어들이고 어색하게 커피를 홀짝였다.

네, 일기의 기쁨 이번 주 반려인의 하루 읽어봤고요. 오늘은 이렇게 또 정우열 작가의 글까지, 아니시 작가, 정우열 작가의 글까지 만나봤습니다. 어떠세요? 이 사랑, 진짜 이 지인의 표정이 눈앞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별할 사랑은 안 해요. 다 영원할 줄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 하세요? 하는 것만 같아서, 아, 눈앞에 이렇게 선연합니다. 네. 이 반려인의 하루, 책 속에 다정한 하고 뭉클한 이야기들 많으니까요. 직접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3637 쓰시는 카페이님, 제 분신 같았던 강아지도 18년 7개월을 살다가 무지개 다리 건넜어요. 평소 때처럼 누워있다 일어나면서 넘어지더니 며칠을 앓고 떠났죠. 10년도 지났는데 지금도 그리워요라고 하셨습니다. 와, 이 거의 지금 19살, 그쵸? 18년 7개월을 함께 했던 그 존재, 그 강아지가 떠났을 때, 정말 얼마나 이 허망함과 그리움이 크셨을까 생각이 이게 상상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 겪어보지는 않은 일인데, 이런 상상을 하면 저도 진짜 이 송아지 눈망울처럼 눈이 커질 것 같은 느낌. 그리고 후두둑 뭔가 눈에서 소나기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휘청휘청합니다. 아, 0686 쓰시는 카페이님. 제게도 16년 하고 5개월 된 강아지 복돌이가 있어요. 4월에 큰일 날 뻔했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큰일 날 뻔하면 진짜 이 반려인들 깜짝깜짝 놀라죠. 진짜 온 일상이 멈추는 것 같고, 그렇죠. 더 건강하게 마음껏 뛰어놀면서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메시스 이벤트 전시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네 자리 불러드릴게요. 6486 9150 1484 9011 이렇게 네 분입니다. 우리 이 5일간의 이벤트 다음 주 수요일에 끝났는데요. 이벤트 마치고 나면 이 전화번호 다 전달을 할 거니까요. 그때 이제 모바일 티켓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이 미메시스 오늘은 점심 메뉴 어떤 거 미술관 관람 후에 이 드실 건가요? 했는데요. 지금 6486신 백진주님은 냉국수 얘기하셨습니다. 파주의 도토리 국수가 맛있다고 하니 당선면 꼭 먹으러 가고 싶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드시러 가면 되겠네요, 이제. 월요일에 우연히 듣게 된 이후로 점심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어제는 저녁 제 방으로 못 들은 부분도 들었습니다. 프로그램 기획도, 고운님 목소리도, 같은 감성을 갖고 있는 멋진 댓글들도 너무 좋아요. 오래오래 듣고 싶습니다. 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진주님도 이제 반려인이 되신 겁니다. 우리 반디를 반려 삼아서 계속 매일매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정지찬의 별은 내 가슴에 들으면서 미미님 만나러 2부로 가시죠.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 전희초등학교 4학년 1반 신중서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요? 솔직히 스마트폰 게임? 근데 요즘 재밌는 게 새로 생겼어요. 같이 가보실래요? 저도 처음엔 잘못인 줄 알았어요. 무슨 도서관이 산속에 있냐고요. 그리고 사실은 가기도 싫었어요. 제가 책이랑 1도 안 친하거든요. 근데 이 도서관은 달라요. 여기선 책 볼 때 과자랑 간식 먹어도 되고요. 마악도 들어도 안 혼나요. 책에 낙서도 해요. 장난치는 낙서 말고 내 생각이나 느낀 점 그런 낙서요. 책 빌려갈 땐 그냥 가져가요. 이름이랑 전화번호 그런 거 안 적어요. 이 도서관 만든 문제로 박사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정직함은 서로 믿는 데서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매일매일 책이랑 친구가 되는 곳. 여기는 깊은 산속 전희마을 도서관입니다.

0: 똑똑 인문학, 오늘은 새의 언어에 귀 기울여 봅니다.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합니다. 미미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미미 박태근입니다.
0: 미미님, 오늘은 뭔가 이 범상치 않은 사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1: 네.
0: 네, 보라로 우리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미미님이 지금 목에 걸고 계신 지금 쌍안경이에요?
1: 그렇습니다.
0: 그거? 와, 네. 이 쌍안경이 지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와.
1: 이걸로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 지금 작가님을 보고 있는데.
0: 저요? 너무 가까이 잡지 마세요. 네. 와, 그게 뭐예요? 어떻게 그런 걸 갖고 계시죠?
1: 요즘 탐조가 인기잖아요.
0: 네.
1: 탐조하실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비가 바로 이 쌍안경입니다.
0: 와.
1: 왜냐하면 우리가 새들은 가까이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0: 네.
1: 거리를 두고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쌍안경이 필요한데 저도 뭐 전문 탐조인은 아니지만
0: 네.
1: 산을 좋아하고 또 주변에 자연을 가까이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종종 이 쌍안경을 꺼내서 집 앞에 있는 나무 야채 막 새들이 울잖아요.
0: 네.
1: 이렇게 관찰을 해봅니다.
0: 보시는 거예요, 그걸로?
1: 네. 그럼 보이죠.
0: 와, 요즘에 뭐 휴대폰 이게 줌인 기능이 좀 뛰어나서 근데 그렇게 하는 걸로는 한계가 있죠?
1: 그럼요.
0: 모양도 좀 안 나고.
1: 모양이 중요합니다. 이 네. 모든 취미 활동이
0: 네. 모양이 중요해요.
1: 그렇죠. 딱 그 취미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착장과 어떤 모습들을 갖추면
0: 네.
1: 마음가짐이 달라지거든요. 이 쌍안경만 딱 지금 목에 걸어도
0: 오, 진짜 오늘 옷차림까지
1: 분위기가 다르죠.
0: 네. 정말 네. 어디 탐조 활동 떠나시는 분처럼 느껴집니다.
1: 네.
0: 아, 우리 카페인 분들 아마 저 미미님의 이 다채로움에 오늘도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책이 저도 이 책 너무 궁금하다 했었는데 바로 그 책이었어요.
1: 맞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일본의 생물학자예요. 스즈키 도시타카의 책이고요. 제목은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
0: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
1: 네, 요즘 탐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0: 네.
1: 새 관련된 책들이 꾸준히 나오곤 있어요.
0: 그쵸.
1: 그중에서도 이 책의 특별한 점은 이 저자가 새의 말, 즉 새의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0: 아, 어떻게 이분도 인간인데 어떻게
1: 네.
0: 그걸 가능하게 했을까 궁금하기도 한데요. 이 진짜 요즘 탐조 인구가 특히 젊은 층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불고 있다.
1: 그렇죠.
0: 뭐 해외에도 막 그 젊은이들이 막 탐조 젊은이라는 표현 자체도 저 너무 왜 이렇게 입에 붙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탐조 활동을 그렇게 나간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1: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취미 활동이고요.
0: 네.
1: 한국에는 말씀처럼 코로나 전후 이 즈음에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
0: 네.
1: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밖에 나가기도 쉽지가 않았고 나가더라도 여럿이 이제 가까이서 모여서 뭘 하기가 힘들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탐조라는 거는 정말 넓은 들판에서
0: 맞아요.
1: 굉장히 먼 거리에서 새들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는 시점부터
0: 네.
1: 이 자연활동의 일환으로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뭐 이 저자도
0: 네.
1: 탐조의 매력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생명을 가까이 두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뭐 반려동물과 함께 살 수도 있고 물고기를 기를 수도 있고 또 뭐 화분을 둘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자연의 일부를 가져와서 내 손바닥 위에 두고 이렇게 관찰하는
0: 네.
1: 이런 것에 가까운데 이 들새를 관찰하는 탐조는 그들이 자연에서 살아가는 그 본연의 모습 그대로가 있고 내가 거기 잠깐 그냥 끼어들어서
0: 네.
1: 구경하고 나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세계에 생명을 들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명의 세계에 내가 잠시 스쳐가는 지나가는
0: 와.
1: 이런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0: 진짜 나그네처럼 살짝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1: 그렇습니다.
0: 네, 너무 매력적인데 우리 카페인 분들 궁금합니다. 탐조 활동이라고 할 법한 어떤 생활을 좀 하고 계시는지.
1: 네. 아 근데 탐조가 쉽지가 않은 게
0: 네.
1: 제가 지금 이 쌍안경을
0: 네.
1: 목에 걸고 있잖아요. 잠깐 걸고 있는데도 와 무게가
0: 무거울 것 같아요.
1: 목이 피로하네요. 네, 견디면서 해보겠습니다.
0: 저 이따가 음악 나가는 사이에 한 번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저도 한번 걸어보고 싶어가지고.
1: 그럼요. 조심히 걸어주시길 네. 바랍니다.
0: 알겠습니다. 아끼시는 서혜진님 탐조는 장비빨이죠? 라고 하셨어요. 아 진짜 맨몸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1: 네. 이게 또 이런 쌍안경 말고 이렇게

0: 단렌즈 한쪽으로 보시는 것들도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빨리 이렇게 보려고.
1: 아.
0: 그리고 뭐 이제 모자부터 해서 뭐 녹음기도 쓰시고 많은 것들
1: 네.
0: 쓰시죠.
1: 많은 거 쓰시죠?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이미님.
0: 아니, 저는 이제 언젠가 해보고자
1: 아, 모으는 중?
0: 하나하나 준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어떤 제가 앞으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
1: 네.
0: 확률적으로 수입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잖아요.
1: 그렇죠.
0: 시간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수입이 있을 때
1: 네.
0: 빨리 마련을 해두자.
1: 아.
0: 이런 생각으로 나중에 내가 즐길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1: 네.
0: 준비를 해두자. 특히 이런 장비는 썼거나 닳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1: 그렇죠.
0: 거의 평생 쓸수 있기 때문에
1: 그쵸.
0: 좋은 걸 마련해 두면 일찍 사둘수록 득입니다.
1: 그리고 나와 함께 또 시간을 보내는 셈이니까
0: 그렇죠. 가끔은
1: 그것도 좋죠.
0: 쓰니까.
1: 가끔은 쓰니까. 자,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연구를 해서 어떻게 책까지 쓰게 됐는가가 너무너무 놀라운데 구체적이더라고요.
0: 맞아요. 이 본인의 연구의 과정을 정말 실험을 하나하나 알려주는데,
1: 네.
0: 이게 막 연구실에서 현미경으로 하는 실험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도 보면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한번 도전해 볼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줘요. 저자가 처음에 이런 연구, 즉새 언어에 관심을 가지게 된
1: 네.
0: 이유가 이제 대학교 재학할 때막그 방학 때 그런 조사하러 현지 갔을 거잖아요. 겨울인데
1: 네.
0: 겨울이 되면 새들이 혼종 무리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한 종으로만 모인 게 아니라 여러 종들이 같이 떼지어 다니는 거죠.
1: 네.
0: 그런 새들이 먹이 앞에서 이렇게 우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박새는 뭐 치지지지, 북방쇠박새는 지지 이런 식으로 이런 먹이가 막 몰려 있는 걸 보면 다급하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운다는 거죠.
1: 네.
0: 그래서 가만 보니까 그리고 울고 나면 새들이 또 와요. 그래서 이게 먹이가 있는 곳으로 동료들을 이렇게 부르는 그런 울음소리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1: 네.
0: 마치 벌이 막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이렇게 부른다고 하듯이.
1: 그쵸.
0: 그런데 의문이 든 거예요. 아, 그렇게 부를 순 있는데 겨울에 먹이도 귀한데 왜
1: 네.
0: 이걸 나 혼자 빨리 먹지 않고 동료들을 부를까?
1: 아.
0: 이러면서 이제 물음표를 던지면서 이걸 어떻게 연구해야 할까? 탐구해 갈까? 하나씩 풀어갔던 거죠.
1: 아, 우리가 굉장히 자주 마주할 수 있는 일상의 순간일 텐데요.
0: 맞아요,
1: 이런 거.
0: 맞아요.
1: 근데 호기심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지네요, 이분은.
0: 맞아요.
1: 그쵸?
0: 우리도 이런 장면을 못 보지 않았을 거예요.
1: 맞아요.
0: 동네 걸어가다가 아침에 출근할 때
1: 네.
0: 볼수
1: 새소리
0: 있는,
1: 들리죠?
0: 그쵸, 그런 장면들이거든요. 근데 이 저자는 거기서 궁금증을 갖고 물음표를 던졌던 거죠.
1: 놀랍습니다. 자, 9749 쓰시는 카페이님, 1부에 베란다, 그 화분 거리 거기다가 이제 참새 수영장을 만들어 주셨다고 했던 분인데요. 참새 두 마리가 얘기 나누는 걸 며칠 전 찍어 두었어요. 이집 모이 맛돌이인 집 아니야? 이랬더니 이제 당근이지 짹짹 요러는 것 같아요. 새 모이통도 풀장 옆에 둬서 모이와 풀장이 있어서요.
0: 야,
1: 와, 진짜 여기 거의 호텔인데요?
0: 그러니까 너무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모습이 그려지네요.
1: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사까지 주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 또,
0: 오늘 좀
1: 네.
0: 새 언어를 배워서 대화도 나눠보시기를
1: 아,
0: 바라고요. 네.
1: 참새의 언어. 참새의 언어 배울 수 있을까요? 네.
0: 박민경님께서 미미님 오페라 글라스로도 탐조 가능하겠죠? 흐흐 아닌가요? 해주셨는데 아 이거 뭐 동네 정도에선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오페라 글라스도 거리가 사실 이렇게 몇십
1: 그렇죠.
0: 미터 이상 되거든요.
1: 맞아요.
0: 그리고 생각보다는 그 비율이 높은 게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의 표정을 보려고 오페라 글라스 쓰는 거잖아요.
1: 네.
0: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1: 그런데 동네 정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이상일 경우에는 전문
0: 그렇죠.
1: 탐조용
0: 왜냐하면 그렇게
1: 쌍한 경우에,
0: 들판에 나가면
1: 아.
0: 무슨 땡땡 만 이런 것들 있잖아요.
1: 네.
0: 그런 데가 천수만이란데
1: 그쵸.
0: 그런 데 가면 몇백 미터 떨어져
1: 아,
0: 있거든요.
1: 그럴
0: 그러면
1: 때는 또?
0: 사실 보이긴 어렵죠.
1: 김은영님, 저는 시골에 갈 때마다 새소리 녹음합니다. 때때로 힘이 들거나 쉼을 누리고 싶을 때 듣는답니다. 너무
0: 아.
1: 좋아요. 그쵸.
0: 새소리가 너무 생기차잖아요. 그러니까
1: 맞아요.
0: 저는 보통 인간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잖아요. 특히 회사에서 회의하고 이러면
1: 네.
0: 목소리에 일단 그 생기라는 게 별로 묻어있지 않거든요.
1: 네.
0: 뭐랄까, 상쾌함? 뭐, 수분기 이런 게 없어요.
1: 수분기가 없다고요?
0: 굉장히 건조하고 확확하죠. 그냥 빨리 이 회의를 끝내고
1: 목막히는
0: 싶다.
1: 느낌?
0: 그렇죠.
1: 목막히는 느낌? 대화가 길어질수록 세상에.
0: 하지만 사회적 감수성으로 이렇게
1: 네.
0: 웃음을 자 짓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새들의 소리는 그냥 소리가 다르다는 느낌이 아니라 아예 다른 세계의 소리예요.
1: 진짜 무슨 파도 소리처럼,
0: 맞아요,
1: 그죠?
0: 맞아요. 그런
1: 완전히
0: 소리입니다.

0: 그렇죠.
1: 수분기 가득이죠?
0: 살아있는 거죠.
1: 네, 그러면 0877 쓰시는 카페인님의 사연도 보겠습니다.
0: 네.
1: 탐조 미미님, 저도 본의 아니게 탐조하게 됐어요. 남편 따라 강원도 고성에 왔는데요. 길거리 상점마다 제비집이 엄청나요? 제비를 찍어봤어요. 길거리 상점마다. 요 정도는 뭐, 그쵸. 뭐 어떤 장비 없이도 볼수
0: 그렇죠.
1: 있죠? 네. 자, 오늘 이야기 어떻게 흥미롭게 벌써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 들어볼까요?
0: 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꿈꿨던 새인데요. 바비킴의 파랑새 골라왔습니다.
1: 듣고 가시죠.

0: 퇴근 편집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오펜하우스에서 나온 스즈키 도시타카의 책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 보고 있습니다. 김소연 번역가가 우리말로 옮겼고요. 김현정님이 아침마다 우리 고양이 밥을 노리는 집밥꾸리들의 행동을 살펴봐요. 이것도 탐조에 들어갈까요? 탐조다 아니다 얘기해 주세요.
1: 아, 이건 당연히
0: 아,
1: 탐조죠.
0: 탐조다 이것도.
1: 그럼요. 그 새의 생태 자체, 생활을 관찰하는 모든 행위가, 행동이 탐조에 들어갑니다.
0: 집밥구리가 뺏어먹을까봐 지금 이제 보시는 것인데,
1: 네, 뭐
0: 이러다가
1: 이것도
0: 집밥구리도.
1: 뭐 자연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종의 경쟁이라고 볼수 있으니까, 집밥구리의 어떤 행동을 너무 관여하진 마시고, 크게 위험하지 않다면, 네, 관찰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 그리고 집밥구리들의 그 대화를 들을 수 있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1: 그쵸.
0: 새 언어를 알아서. 김현지님은?
1: 네, 저도 새소리 참 좋아해요. 동네 뻐꾸기가 요즘 노래하는데 아련하고 물가치가 노래하면 정신이 퍼뜩 나요. 추억들이 있으신가 보네요.
0: 그러네요. 새소리. 지금 이 저자, 스즈키 도시타카는
1: 네.
0: 이제 그 새가 먹이를 발견한 후에 뭔가 이렇게 그 노래로, 울음소리로 다른 동료들에게 그것을 알리는 것까지 보면서 흥미를 느낀 거잖아요. 왜
1: 그렇죠.
0: 그럴까?
1: 그리고 본인이 이제 연구를 계속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새들이 이미 모여 있을 때는 그렇게 부르는 소리를 안 낸다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 발견했을 때만 다른 새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행위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유를 발견하게 됐는데, 왜나 혼자 안 먹고 얘들을 부르냐. 새들이 보통 먹이를 먹을 때도 모이를 먹으면서 1분에 한 7, 80번 정도 고개를 돌려서 주변과 하늘을 관찰한대요. 내가 먹이 먹는 데다 정신을 빼앗겼다가 혹시 모를 맹금류라든지
0: 그렇죠.
1: 천적의 공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새들을 불러서 같이 먹을 때를 보니까 혼자 먹을 때는 1분에 한 7, 80번 정도 옆을 봤거든요. 같이 먹을 때는 5, 60번 정도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경계하잖아요.
0: 그쵸.
1: 그러니까 내가 경계할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먹이를 먹을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거죠.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모여라라는 소리를 굳이 내서 다른 새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함께 먹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0: 조금 더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그러니까 협업과 어떤 이기적인 욕망이 동시에 충족되는 행위인 거예요.
0: 와, 재미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먹이를 발견했을 때 동료를 어떻게, 어떤 소리로 부르는지 이런 것까지도 안다는 거죠. 이 작가는. 이제 저자는
1: 여러
0: 알게
1: 가지를
0: 된
1: 이제
0: 거죠.
1: 연구를 했죠. 예를 들면 박새가 주요 연구 대상이거든요. 박새 언어를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하늘에 매가 나타나면 삐삐삐. 우리랑 비슷하죠?
0: 삐삐삐,
1: 우리도
0: 이렇게.
1: 뭐 경찰 이런 사이렌 소리 같은 거낼수 있으니까. 뱀을 발견하면 치르르르르, 치르르르르가 네 번입니다.
0: 이 어떻게 보면 진짜 뱀이 지나가는 느낌이 나긴 나네요.
1: 맞아요.
0: 신기하네요.
1: 그리고 동료를 부를 때는 치지지지.
0: 치지지지지.
1: 맞아요.
0: 스르르 치지지지. 구분할 수 있나?
1: 경계하라고 재촉할 때는 삐찌삐. 삐가 깁니다. 장음이고요.
0: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재밌어요. 우리말로 이것을
1: 그쵸.
0: 정말.
1: 근데 이게 재미난 게, 이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의성어나 으태어도 한국 사람들이 듣고 적을 때랑 미국 사람들이 듣고 적을 때랑
0: 다르죠.
1: 조금 느낌이 다르잖아요. 아마
0: 맞아요.
1: 그런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이 저자는 이런 차이를 계속 자기가 언어를 하나씩 발굴하다 보니까, 아, 이거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박새, 즉, 인간이 아닌 생명에게도 이런 언어가 풍성하게 존재한다. 이런 걸 증명하고 싶다. 이런 이제 연구 목표를 품고, 본격적으로 이제 박사과정, 뭐 연구원 이렇게 가기 시작한 거예요.
0: 너무 좋네요. 우리로서는 이분이 이렇게 그 연구 욕을 불살라서 뭔가를 결과물 내셨다는 게 너무나 뿌듯하고 좋은데요.
1: 이게 과학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쉽게 연구할 수도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요즘 그 fMRI라 그래서 기능 자기공명 영상 장치, 이걸 활용하면 어떤 단어를 듣거나 뭐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볼수 있거든요. 인간은 거의 이런 걸로 지금 다볼수 있어요. 그런데 박새는, 일단 새는 뇌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뇌를 보기 위해 개발한 그 MRI 해상도로는 새 뇌에서 벌어지는 걸 세세하게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도 MRI 찍어보시면

0: 움직이지 마세요. 이 얘기 하시잖아요.
1: 맞아요.
0: 안 움직여야 되는데, 새를 안 움직이게 할 수가
1: 아, 그렇죠.
0: 있나. 그래서 지금까지는 동물 중에 요거를 성공한 경우는 잘 교육받은 개. 요 정도는 성공했는데,
1: 네.
0: 새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결국 새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몇 날, 며칠, 몇 년이 걸리든지 계속 가서 보고, 녹음하고, 들려주고, 보고.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1: 패턴을 파악하게 되는 거네요.
0: 그렇죠.
1: 그렇죠.
0: 네.
1: 오, 재미난데요. 이 너무 놀라운데 사실은 어떤 실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놀랍지만 어떤 실험을 해야 할까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도 너무 막연하거든요.
0: 그렇죠.
1: 일반인들로서는 상상할 때.
0: 우리도 막그 중고등학교 때뭐 가설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한다고 배웠지만
1: 그렇죠.
0: 실제로 해본 적은 없잖아요.
1: 네.
0: 특히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1: 맞아요.
0: 이 저자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감정이나 상황을 표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플 때아 하는 건 언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1: 네.
0: 뭔가 이제 추상화 같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1: 그쵸.
0: 우리도 사과라고 하면 사과라는 그 모양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사과라는 단어를 인지하죠.
1: 네.
0: 이게 언어의 특성인데,
1: 네.
0: 새들도 이럴까? 그래서 새들이 이제 뱀 나올 때 나오는 아까 소리 있었잖아요.
1: 네.
0: 치르르르.
1: 츠르르르르.
0: 이걸 그냥 들려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걸 들려주면 새들의 머릿속에서는 이게 언어라면
1: 네.
0: 뱀과 비슷한 뭔가를 떠올리겠지?
1: 그쵸?
0: 그 비슷한 걸 주변을 찾으려고 경계하겠지? 여기까지 가설을 세운 거예요.
1: 네.
0: 그러고 나서 그 소리를 들려주기 전에 주변에다가 나뭇가지 같은 걸 갖다 놓습니다. 뱀 모양처럼 생긴 거를. 그리고 나서 그 소리를 들려줘요.
1: 네.
0: 그리고 나서 그 나뭇가지를 뱀이 이렇게 기어가듯이 막 줄을 당겨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 새가 평소라면 이거 나뭇가지인 줄 알고 경계하지
1: 네.
0: 않았을 텐데,
1: 네.
0: 뱀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뱀이 나왔을 때 본인들이 하는 말을 들려줬기 때문에
1: 네.
0: 뱀처럼 보이는 걸좀더 주의해서 보면서 경계하지 않을까.
1: 그쵸.
0: 이런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한 겁니다.
1: 재밌는데요, 이거?
0: 재밌죠?
1: 예. 네. 어떻게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이런 거의 연극처럼 실험 카메라처럼.
0: 맞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슨 천문학 연구 이런 게 아니고.
1: 네.
0: 맞죠. 연극하는 거랑 비슷하죠.
1: 맞아요. 근데 이대로 그럼 예상한 대로 흘러간 거예요?
0: 재미난 게딱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정말
1: 아.
0: 나와서 이 뱀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1: 네.
0: 뱀처럼 움직이지 않고 막 그냥 이렇게 하늘에서 좌우로 흔들리게 하면 뱀이 아니잖아요.
1: 그쵸?
0: 그럼 안 본다는 거예요.
1: 아.
0: 명확하게 박스의 머릿속에는 뱀이라는 것의 형상과 활동 모습이 담겨져 있고,
1: 네.
0: 그걸 떠올리는 그 언어, 치르르르르가 왔을 때 연상하면서 그걸 찾게 된다라는 거죠.
1: 와,
0: 여기까지 연구하고 나서 이거 발표하니까 세 개가 이건 언어 맞다
1: 너무 재밌어요.
0: 인정한 거예요.
1: 아, 진짜 저 같으면 이 뱀이다, 츠르르 요거 하나 안 걸러도 만족할 것 같은데, 거기서. 이것도 놀랍잖아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분 계속 하신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면
1: 네.
0: 귀납이잖아요, 이거는. 사례가 많이 쌓여야 되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데 이거 한번 속고 나면 박새들이 안 속는데요.
1: 아.
0: 그러니까 그 숲속에서 다 다른 박새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무려 한 4, 5년에 걸쳐서 수십 마리 박새를 관찰한 다음에
1: 네.
0: 이걸 이제 연구 결과로 발표했고, 그 박새의 사진이 그 저널의 표지에까지 실리게 됐다는
1: 대단합니다.
0: 대단한 이야기죠.
1: 이 정도면 박새들도 인정해줘야 될것 같은.
0: 박새들도.
1: 그쵸, 이분은. 자, 이수아님, 말씀해주신 새 소리 집에서 따라해보는데, 고양이가 이상하게 쳐다봐요.
0: 그렇죠. 갑자기 다른 언어를 쓰니까 이
1: 그쵸.
0: 사람 왜 그럴까?
1: 그쵸.
0: 우리 생각보다 동물들 사이에서는 어떤 언어가 통용될 수 있다고도 저자는 추측합니다.
1: 아, 놀랍습니다. 참. 8405 쓰시는 카페인님, 그들의 행동에서 연대의 의미가 선명하네요. 놀랍네요. 그러려니 하고 스쳐 지나갔던 무관심의 영역에서 새의 존재가 제 속으로 성큼 들어와
0: 와,
1: 버렸어요.
0: 성큼이라고 읽어주시는데 지금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1: 오, 이 성큼에서 확온 거죠? 느낌이 확.
0: 그리고 6161님, 새들의 언어는 전 세계적으로 새들끼리 다 통할까요? 사람의 말은 지역마다 나라마다 전혀 다른데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도 우리가 이렇게 언어가 분화되기 전에는 새들의 소리 같은 걸로 서로 소통하지 않았을까요?
1: 그랬을 수도
0: 그렇죠.
1: 있겠네요.
0: 문자가 발명되기
1: 맞아요.
0: 전에는
1: 어떻게든
0: 아마
1: 소통을 했을 텐데.
0: 비슷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분화되면서 이렇게 온 것이니까
1: 그렇죠.
0: 새들도 아마 덜 분화됐다면,
1: 네.
0: 덜 발전했다면 어떤 용어들은 서로 통할 수 있을 것
1: 그렇죠. 뭐 북쪽 지방, 남쪽 지방 약간
0: 같아요. 아, 그럼
1: 다르고
0: 사투리.
1: 약간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치르르 했는데 우리 쪽에서는 전혀 남북 언어 반대인 것들 많잖아요. 오징어 문어 이것처럼.

0: 그럴 수도 있고. 아, 이거 재밌는데요? 네,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음악을 듣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1: 네, 이 노래 제목이 요즘 새들이 이제 털갈이 할때
0: 네.
1: 그 깃털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새소년이 부른 여름 깃입니다.
0: 듣고 갈게요.

0: 울트라 오렁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목요일 2부 똑똑 인문학 시간입니다. 미미님,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스즈키 도시타카의 책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로 오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권나연님이 미미님 얘기가 재밌어서 넋놓고 듣다가 출책 놓칠 뻔했어요. 우리 지금 3주간의 출석 그렇죠. 체크 이벤트 중이거든요.
1: 이러다가 아차상 받으십니다.
0: 맞아요. 소나기 갑자기 이렇게 소나기 하셨고요. 어제 방송에 딸내미 이름 소개됐다고 자랑했어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0: 놓칠 걸 놓치게 할 정도로 너무나 매혹적인 얘기를 전달하고 계세요.
1: 네,
0: 지금
1: 아유,
0: 미미님이.
1: 고맙습니다.
0: 권혜지님, 이런 질문 하셨습니다.
1: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새들도 욕을 할까요?
0: 그쵸. 새들이 다뭐 경계, 뭐 모여라. 다 이런 얘기만 할까? 뱀이다. 이런 얘기만 할까?
1: 아, 제가
0: 네.
1: 이 저자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아쉽게도 이 책에는 새의 욕설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아마 저자는 알고 있지 않을까.
0: 일단은 나중에 차차 풀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지 않을까
0: 이것만으로도
1: 싶어요.
0: 지금 충격적이니까.
1: 맞아요.
0: 다음
1: 일단
0: 책이라든지.
1: 새들의 어떤 첫인상, 이미지도 있으니까
0: 아, 그쵸.
1: 좀 좋은 이야기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엔 알려주지
0: 그리고 그 실험을 좀더 해야 될 수도 있고, 욕하는 새가 은근히 없었을 수도 있어요.
1: 않을까. 아,
0: 그쵸.
1: 모두가 하는 건 아니니까.
0: 그러니까요. 좀 모여야 되잖아요. 여기서 아까 여든 몇 마리, 그쵸?
1: 네,
0: 84마리의 박스 데이터 확보했다고 했는데, 4년간? 4년간 84마리인데, 거기서 욕설하는 것까지 다 이제 추려내기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1: 아까 이제 그 새들에게도 그냥 감정어가 아니라
0: 네.
1: 언어가 있다. 그뱀 떠올리고 추상화하고 이거
0: 그쵸?
1: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여러 언어학자나 뭐 동물학자들은 그래도 인간하고 동물의 언어는 다르다. 대표적인 게 어떤 문법 구조, 즉 문장을 쓸수 있느냐, 이거 아니냐.
0: 네.
1: 아, 이 저자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박스 문장 쓰는 것 같은데?
0: 박새가 문장을 쓴다고요?
1: 네, 우선 문장을 들려드려 볼게요. 이 책의 뒤에 보면
0: 네.
1: 박새 소리 몇 가지를 들을 수 있는 QR코드가 들어있어요.
0: 카페님들 지금 귀쫑긋하시고요.
1: 네, 그중에서 바로 이 문장입니다. 저자가 박새의 문장이라고 주장한.
0: 이거 들으시고 어떤 의미일 것 같은지 한번 각자 좀 통역을 해주시죠.
1: 네, 이
0: 사연으로.
1: 두 단어의 조합이에요. 들어보세요. 한번더 들려드려 볼게요. 들리세요?
0: 네, 들렸습니다. 자, 지금 이두 단어의 조합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 것 같은지 즉각적으로 카페인님도 한번 떠오르는 거 있으면 보내주세요.
1: 이 번역을 해드리면
0: 네.
1: 일단 이걸 이렇게 적습니다. 삐쯔삐 치지지지. 좀 전에 우리가 들은 게
0: 네. 네. 쯔삐
1: 삐쯔삐
0: 치지지지.
1: 치지지지. 여기서 삐쯔삐가 좀 주의해,
0: 네.
1: 경계해.
0: 경계하는 거.
1: 네. 그리고 뒤에 있는 치지지지가 아까 우리 먹이 있을 때 부르는 소리.
0: 동료들 부르는 거.
1: 네, 모여라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합해 보면. 야, 지금 위험하다. 빨리 모여. 이런 말을 쓴다라는 거예요.
0: 와.
1: 신기하죠?
0: 신기해요. 한 번만 더 들려주시면 안
1: 한번
0: 돼요?
1: 더 들려드려 볼까요?
0: 삐찌삐 치지지지.
1: 그렇게 들리는지 생각해 보세요. 삐찌삐
0: 치지지지.
1: 치지지지.
0: 와. 놀랍습니다. 이게 문장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쵸?
1: 그렇죠.
0: 이게 약간 그 속도감도 중요한 것 같긴 하네요. 뒤에 치지지지는 약간 그 리듬이 좀
1: 맞아요.
0: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고.
1: 상황이 거기 반영이 되겠죠? 근데 이 사람
0: 그쵸?
1: 과학자니까 이거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주장을 해서 즉 논문을 쓰면 반론이 펼쳐질 거라는 걸 예상하는 거예요. 어떤 반론이 펼쳐질까? 이게 문법 구조라면
0: 네.
1: 앞과 뒤를 바꿔서 들려주면 반응을 안 해야 될 거잖아요.
0: 어순을 바꾸면.
1: 그렇죠. 그럼 말이 안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봅니다. 소리를 바꿔서 박새들에게 들려줘요.
0: 네.
1: 그랬더니 실제로 앞에 거 들려줬을 때는 막 모여서 소리 나는 대로 모여가지고 서로 막 경계를 해요.
0: 네.
1: 그런데 단어의 순서를 바꿔서
0: 치지지지 삐찌삐 이러면은
1: 맞아요. 아,
0: 네.
1: 역시
0: 저 이제
1: 응용력이
0: 외웠어요. 어떻게 이제 박스만 나타나면 돼요, 제
1: 아, 역시
0: 삶에.
1: 언어 감각이 남다르세요.
0: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1: 안 온다는 거예요. 너무
0: 신기하네요.
1: 신기하죠.
0: 와.
1: 거기까지 연구하고 나서 이제 논문을 발표한 거죠. 또 이번에 전 세계가 박수를 치면서 역시 당신이 새 언어의 이제 1등이십니다.
0: 대단합니다. 이렇게 지금, 자, 우리 카페이님들은 이렇게 번역하셨습니다. 좀 읽어볼까요?
1: 네, 이선희님, 날씨가 추워졌다.
0: 삐치삐치시시, 날씨가 추워졌다. 이거.
1: 근데 재미난 게 비슷하게 맞추신 분들이 많아요. 정경희님, 얘들아 조심해.
0: 이거잖아요. 그쵸?
1: 네, 권성경님도 어서 들어와. 이것도 사실 비슷하거든요. 애기들한테 이거 쓰는 거거든요. 위험하니까 빨리 지금
0: 그치, 어서
1: 모이라고.
0: 들어와.
1: 네.
0: 강주민님, 여기와 밥이 있어.

0: 원주민님 마음 아닙니까?
1: 여기와 밥이 있어. 지금 저 위협을 당하고 있는 어떤 그 상황인데, 네, 여기와 밥이 있어. 아, 자, 조지현님, 얼른 움직여 먹이 잡으러 가자.
0: 아, 이건 반대
1: 오히려
0: 방향이군요.
1: 호전적으로 이렇게 먹이를
0: 오,
1: 잡으러 가자.
0: 싸우자.
1: 싸우자. 9908님, 지금 미미님 덕에 매주 새로운 문명을 알아가는 재미에 심장이 퐁당거립니다. 아, 지금
0: 네,
1: 주문합니다.
0: 아, 저도 매주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책을 만나면서 너무 즐거운데, 아까 그 새들이 다른 나라 새들끼리도 통할까요? 뭐 다른 새들끼리 통할까요?
1: 그쵸.
0: 물음 주셨잖아요.
1: 질문이셨잖아요.
0: 이 연구 결과가 막 해외 토픽이 엄청나게 나가고 나서 핀란드의 방송국에서 저자한테 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1: 오.
0: 자기네도 궁금해서 핀란드 박사한테
1: 네.
0: 그이 저자가 연구한 소리를 우리 아까 들어본 소리를 들려줬다라는 거예요.
1: 네.
0: 그랬더니 일본 박새랑 거의 동일한 반응이 있었다라는 거죠.
1: 와. 만국 공통어네요.
0: 예, 네, 그래서
1: 그들에게는.
0: 저자가 좀더 연구를 해봤대요. 핀란드 박새 소리를 모아 좀 들어봤는데
1: 네.
0: 소리 자체는 일본 박새랑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뭐 크게 다르진 않지만
1: 네.
0: 하지만 반응할 정도의 공통점은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용어로 쓰일 법한 이야기다.
1: 신기합니다. 참. 이게 지금 두 단어 문장까지 만났는데, 그럼
0: 네.
1: 요게 한계일까요? 두 단어?
0: 아, 또 거기까지 저자도 생각을 하죠. 그런 거
1: 네.
0: 분명히 물어볼 거라고 이 사람이 계속 생각을 해요.
1: 멈추지 않는 연구.
0: 우리가 흔히 그 논문을 뭐 디펜스 한다고 하잖아요.
1: 아,
0: 그러니까 그런
1: 네.
0: 물음들이 들어올 거 생각을 해서 미리 방어를 하는 건데 세 단어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들에게 세 단어가 필요할까요?
1: 네?
0: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예를 들면 우리에게 있는 단어가 있지만
1: 네.
0: 영어엔 없는 단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다고 해서 한국어가 영어보다 뭐 미약한 언어다? 이렇게 우린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1: 네.
0: 거예요. 즉, 언어라는 건 효율적으로 필요한 만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1: 아.
0: 박새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굳이 세 단어까지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인간의 기준으로 야, 박새야, 니네 세 단어 문장 없으니까 니네는 언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1: 와, 설득력이 있어요. 남다릅니다. 이 지금 저자의 그 생각의 그 뼈대 자체가
0: 네.
1: 굉장히 공고한 느낌이 있어요.
0: 들어보면 또 이해가 되죠.
1: 네.
0: 그리고 제스처는 또 있대요.
1: 아.
0: 이렇게 박새 그 새집이 되게 작을 거잖아요.
1: 네.
0: 통로가. 왜냐하면 크면 천적들이 오잖아요.
1: 그쵸.
0: 그러니까 아기들한테 먹이 줄때 엄마 새, 아빠 새가 막 분주하게 오가는데
1: 네.
0: 그럼 둘이 거기서 마주쳤을 때 네가 먼저 들어가 뭐 이걸 해줘야 되잖아요.
1: 그쵸.
0: 그때 날개를 이렇게 한대요.
1: 팔을 우리도 이렇게 먼저 가세요. 오,
0: 그렇죠?
1: 인간이랑 비슷한데요?
0: 우리가 뭐 입구에서 현관문에서
1: 네,
0: 이렇게 열고
1: 이쪽으로
0: 먼저
1: 가시죠.
0: 들어가세요 하시듯이
1: 아.
0: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부부새가 훌쑥 들어간다는 거죠. 너무 신기하죠.
1: 와.
0: 그러니까 필요한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그게 그 음성 언어가 아니라도
1: 그렇죠.
0: 이런 걸 만들어서 쓴다는 거죠.
1: 대단합니다. 와, 이 박새의 세계가 대단하다기보다는 뭐 그들만의 뭐가 있겠거니 싶었는데 이것을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포착해서 또 책을 내고 연구하고 한이 작가의 집념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이
0: 맞아요,
1: 연구자.
0: 맞아요. 우리는 재미로만 보고 지나가는데,
1: 그쵸.
0: 얼마나 박새를 사랑하는 걸까요, 정말?
1: 그러니까요. 아, 지금 꿈도 삐치삐치 이걸로 지금 할꿀것 같은 느낌인데. 예, 쓸 일이 없는 언어 하나를 습득하게 됐습니다. 들을 일도 없을 것 같은데.
0: 아, 쓸 일은 있을 수 있죠.
1: 왜요?
0: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박새가
1: 네.
0: 삐치삐치지지지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1: 아.
0: 그러면 맹금류 같은 게 온다는 걸알수 있죠.
1: 그쵸.
0: 나도 피할 수
1: 아,
0: 있잖아요.
1: 나도 피해라. 아, 그럴 수 있겠네요. 하긴, 저도 맹금류 무서우니까. 자, 임지영님. 한 5년 되었을까요? 겨울이면 베란다 창가에 과일 조각과 씨앗들을 놓아두면 박새, 곤줄박이, 칡박구리, 동박새 등이 날아와서 먹고 가요. 초록 깃털의 동박새를 봤을 때 진짜 기뻤어요.
0: 네.
1: 이게 다 구분하시면서.
0: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요. 저도 베란다 그 바깥, 창
1: 네.
0: 밖에, 이렇게 긴 화분 조그만 게 있어요. 거기 흙이 있거든요.
1: 네.
0: 저는 사과 이렇게 뭐 깎고 나면 가운데
1: 아,
0: 심지가 있잖아요.
1: 네.
0: 좀 먹을 수도 있고,
1: 네.
0: 그런 거 거기다 꽂아두면, 다음날 보면 감쪽같이
1: 없죠.
0: 사라집니다. 보고 싶은데, 늘
1: 네.
0: 감쪽같이 사라지고, 그렇게
1: 와.
0: 새들이 오가다 보니까, 거기에 새들이 이제 다른 씨앗을 물어두기도 하고, 뭐 배변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름을 알지 못할 풀들이 거기서 자라요.
1: 우리 1부에서 나눈 얘기랑도 되게 통하는 면인데, 그렇게 식물을 또 거기 이게 또 두고 가기도 하는 거네요. 새로운 생명을.
0: 9908님께서도 비슷한 말씀 주셨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 이름이 숲속마을이에요. 아침마다 다양한 새소리에

0: 눈을 뜨고 아침 준비를 하죠. 새들의 언어를 알수 있다면 베란다 창가에 놀러 온 까치 친구와 이야기 나눌 수도 있어서 좋겠네요.
1: 까치, 비둘기, 뭐, 이런 새들도 워낙 많이 볼수
0: 그렇죠.
1: 있으니까요.
0: 공부해
1: 그쵸?
0: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아, 이야기, 무슨 얘기를 할까? 욕하는 거 아닐까, 인간을. 어떤 마음일까 궁금해요. 이분이 연구 계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690 쓰신 카페이님. 박새들의 행동 언어도 재밌네요. 몇해전 비둘기 두 마리가 담장에 앉아 있는데 번갈아가면서 서로의 날개로 퍽퍽 때리고 있는 생경한 장면을 보고 한참을 서서 무섭기도 이상하기도 한 상황을 지켜봤어요. 어떤 언어였을까? 그냥 싸우는 건지 애정인 건지 궁금해졌어요. 이 서로의 날개로 퍽퍽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0: 그건
1: 비둘기 두
0: 사실
1: 마리가.
0: 사람의 경우에도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면 구분하기는 어렵죠.
1: 맞아요.
0: 이렇게 재밌고 웃겨서 옆에 툭칠 수도 있는데
1: 그쵸.
0: 또 오해해서 보면 어떤
1: 맞아요.
0: 다툼의 징표일 수도
1: 때릴
0: 있으니까.
1: 수도 있으니까, 아, 우리, 아무튼 눈을 돌리면 이제 많은 것들이 보이고, 귀를 쫑긋하지 않아도 들려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음악을 듣고 갈까요?
0: 네, 김목인의 새로운 언어 골라왔습니다.
1: 듣고 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똑똑 인문학 미미님이 오늘 소개하는 책은 일본의 생물학자 스즈키 도시타카의 책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입니다. 강빈화님이 와 이렇게 또 멋지게 선을 주셨습니다. 새들에겐 국경이 없어서 모두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나 보네요. 완전 신기합니다 하셨습니다.
1: 아, 새들이 너무 더 부러워지네요.
0: 그러네요. 다 통할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신수한

0: 하나님은 새들의 세계를 사람이 알려고 했는데 사람의 세계를 궁금해하는 새들도 있을지. 아, 왜 이런 게 궁금할까요?
1: 엄청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0: 사람의 세계를.
1: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고 나서 너무 많은 게 바뀌었을 거잖아요.
0: 네.
1: 특히 도시의 생성 같은 것들은
0: 그렇죠.
1: 새의 생태를 완전히 바꿔놨으니까
0: 그렇죠.
1: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높은 건물 짓지? 이런 걸 생각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새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경계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또 같이 공존하며 살아가다가 또 이제 그냥 본체만 채워 가잖아요, 우리를. 그런 도시의 새들은 또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아마 간파하지 않았을까? 인간이 어떤 종인지를
1: 맞아요.
0: 좀.
1: 말씀처럼 그게 막긴 기간에 걸치지 않더라도 특히 도시에서 사는 동물들은
0: 네.
1: 자연 속에서 사는 동물들과는 생태 자체가 다르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 공진하고 되게 빨리 일어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0: 자, 송채원님. 의인화라고 생각했던 동물 이야기들이 알고 보니 실제 모습에 더 가까웠던 거네요.
1: 저도 어릴 때부터 늘 그런 생각 했거든요. 아, 저 개미들도 막 학교도 있고, 뭐, 회사도 있고, 그러겠지? 저런 너구리도 막 자기들끼리 모이면, 이렇게 막,
0: 맞아, 무슨
1: 회식도
0: 얘기?
1: 하고.
0: 뭐, 너구리 회식이야?
1: 막 음식도 가져와서
0: 아,
1: 모일 거잖아요. 막 나눠
0: 그쵸.
1: 먹고. 정말 전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랐거든요.
0: 우리가 다그 약간 상상하고 의심했던 것들이 어쩌면 실제일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이책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김주영님, 두 분의 새 이야기 왜 이렇게 재밌나요? 혼자 웃고 있네요. 네. 어디서 웃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화성에 사는데 겨울마다 수리부엉이가 찾아와요. 집 근처
1: 와우.
0: 나무로. 덕분에 제두 아이 모두 세상 특별한 태교를 했답니다. 수리부엉 소리 좀 듣고 있자면 경이롭답니다. 아,
1: 와, 이거
0: 수리부엉
1: 찾아서
0: 소리를.
1: 들어보고 싶네요.
0: 그러네요. 이 책에 지금 QR코드가 있고,
1: 맞아요.
0: 그러니까 혹시나 이 책을 이제 읽으시는 분들이 그 QR코드에 이렇게 그 작동을 시켜가지고 집 근처 동네 박새들에게 혹시 들려주고 이러면,
1: 바로 그 지점이
0: 네,
1: 유의점입니다.
0: 유의하라.
1: 네, 저자가 여기다가 이제 별표를 쳐서 알려주고
0: 네.
1: 있는데, 그거 잘 듣고 기억했다가, 관찰은 하면 좋다.
0: 네.
1: 즉, 아까처럼 치지지지 이 소리가 들리면, 아, 좀 있으면 새들도 모이겠네?
0: 네.
1: 좀더 봐야지. 이럴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런데, 새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는 행위는 그들의 세계에 방해가 되니까 삼가에 달라. 연구를 하는 본인도
0: 하긴
1: 아까
0: 그러네요.
1: 들려주고 이제 관찰했다고 하잖아요.
0: 네.
1: 다 사전에 허가를 구하고 허락받은 범위 안에서만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0: 하긴 진짜 이 책이 지금 너무 인기 많은 것 같은데, 여기 다 QR 전부 작동시켜서 다 계속 삐치삐치
1: 아, 그럴
0: 이러면은,
1: 수 있죠.
0: 네, 안 된다, 참아라, 라고 하는 거죠.
1: 이 책이 일본에서는 베스트셀러 1위까지 올랐기 때문에
0: 네.
1: 말씀처럼 그냥
0: 오.
1: 우리끼리도 다음에 지나가다 이렇게 들려줄 수 있어요.
0: 그쵸. 그럴 수
1: 회식 가기
0: 있죠.
1: 전에 모여라 이거를.
0: 아, 우리끼리, 인간들이 이제
1: 네.
0: 할수 있다. 새가 없을 때만, 우리끼리만. 네, 알겠습니다. 새들에게 말 걸어보고 싶다는 욕구 느끼실 수 있을 텐데,
1: 근데 저자가 되게 흥미로운 추론을 하나 얘기해
0: 네.
1: 주는데 아마 수십만 년 전에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이 아직 아프리카에 살던 때에는 인간도 새 언어를 이해했을 게 틀림없다라고 확신해요. 왜냐면 그때는 인간은 되게 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0: 네.
1: 뭐 아이들이 맹금류라든지 야생동물에게 위협을 당할 수 있잖아요.
0: 네.
1: 새 언어를 알고 있는 것은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0: 아.
1: 예. 근데 이후에 이제 우리의 문명이 발전하면서 그런 도움이 사실 불필요하게 된 거죠.
0: 네.
1: 그러면서 이제 새 언어에 대한 필요가 줄어드니까 잃어버린 거지. 예전에는 알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막 맹금류 왔을 때 삐삐삐 소리 내면
0: 네.
1: 새뿐만 아니라 옆에는 다람쥐도 도망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꼭 알지 못해도 경험적으로 알수 있는 거잖아요.
0: 그쵸.
1: 인간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0: 와, 우리가 이게 언어의 효율적인 면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그 능력이 도태된 건데, 이제 그 사라진 것인데, 그게 갑자기 그립기도 합니다. 지금에
1: 아,
0: 와서는.
1: 그때가.
0: 네, 왜냐면 우리가 약한 존재인 게 그리운 건 아니지만, 지금으로서는 새가 어떤 언어를 쓰는지를 이렇게 책으로 접한 것만으로도 너무 신나잖아요.
1: 그쵸.
0: 그러니까, 다시 좀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그걸 다시 알려면 지금의 인간은 우리의 문명을 활용해서 이렇게 연구와 탐구를 하는 거죠.
0: 그렇죠.
1: 예.
0: 오래전에 우리 조상들이 알았던 것을.
1: 네.
0: 그렇죠.
1: 그리고 이 책을 쭉 보면 이런 이제 새 언어에 관한 연구도 있지만
0: 네.
1: 과학자들의 재미난 일상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 제일 웃긴 거 하나만
0: 네.
1: 소개해드리면 이런 거죠. 자기가 이분은 이제 박새 연구를 했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게 인터뷰할 때마다 사람들이 근데 박새 닮으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할 법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네. 이런 가설을 세운 거예요. 자, 1번. 그 동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얼굴이 닮는다에 대해서 이제 이유가 두 가지인데 1번은 원래 얼굴이나 분위기가 그 동물과 닮아서 자기도 모르게 그 동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연구를 하게 되었다. 이럴 수 있죠. 그다음에 2번 가설.
0: 네.
1: 연구를 지속하는 사이에 외모도 동물처럼 변하면서 닮게 되었다.
0: 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표정이니 뭐니 다 그렇게.
1: 그렇죠. 그래서 어떤 침팬지 연구하는 학자한테 물어보니까 네. 아, 실제로 침팬지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과일 같은 거 먹을 때 침팬지 입모양처럼 된다는 거예요.
0: 아, 이거 연구.
1: 근데 이건 아직 이제 네. 사례가 부족해서 자기가 계속 쌓고 있는데 언젠간 발표할 건데 본인도 제일 웃겼던 게 네. 되게 큰 동물학회여서 막 동물학자, 곤충학자 다 모인 학회가 있었대요.
0: 네. 재밌을 것 같아요.
1: 근데 지나가다가 자기가 딱 봤는데 저 사람 너무 사마귀를 닮아서 분명히 사마귀 연구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뒤를 조용히 따라갔대요.
0: 네.
1: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나 다를까 사마귀 학회 포스터 앞에서 이걸 보고 있다라는 거죠.
0: 와.
1: 그러니까 점점 이제
0: 놀랍다 진짜.
1: 물론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이게 확증 편향의 이제 오류인데.
0: 네.
1: 어쨌든 자기는 사례를 쌓고 있고 이게 충분히 쌓이면 발표할 것이다.
0: 아니, 4년간 또 한 84건 정도 쌓으면, 아니, 이분이 또 그 발표하면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잖아요.
1: 근데 내가 그렇게 연구하는 대상을 닮아있다는 얘기 들으면 뿌듯할 것 같기는 해요.
0: 뿌듯할 것 같고, 물론 그 뭐 동물의 생김새에 어떤 뭐 편견을 가지면 안 되지만, 그 연구 대상을 선정할 때도 좀 신경이 쓰일 것 같긴 한데요.
1: 아, 정말 그렇게 닮아가는 거라면.
0: 그게 이제 발표가 되고 학계를 뒤집어놓고 이러면.
1: 가급적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멋있다고 생각하는 좀 동물들.
0: 그렇죠.
1: 그렇죠. 네. 그렇긴 하겠네요.
0: 내가 좀 동경하는 동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동물을 이왕이면 하고 싶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면 개미 핥기를 저는 지금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1: 하지만 인기가 좀 적긴 하겠죠.
0: 그렇죠.
1: 예를 들면 사슴.
0: 아, 사슴 인기 많겠죠.
1: 인기 많겠죠.
0: 말 인기 많죠.
1: 목이 길면 그럼 기린.
0: 기린. 그러니까 뭔가 그거를 그 연구가 아무튼 결과가 언제 발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기대하게 만드네요. 이분 자체가 너무 괴짜 과학자 같아요.
1: 여기 보니까 지금 김지영 님도 부부도 같이 살면 닮는다는데 그런 걸까요? 뭐 비슷하겠죠.
0: 아, 그렇죠.
1: 네.
0: 우리 카페인 분들도 좀 이렇게 마음이 닮아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것도 약간 좀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김지희 님 이왕이면 마음에 드는 동물로 연구해야겠네요.
1: 같은 생각이네요.
0: 이수아님도 아 연구 주제 잘 골라야겠군요 크크크 하셨습니다.
1: 그리고 김순정님은 네. 작년에 새 연수를 다녀오셨대요. 박새, 딱새, 직박구리 얼마나 예쁜 새들이 주변에 있던지요. 이제는 새만 보면 가던 길을 멈추게 돼요.
0: 와, 새 연수까지 다녀오실 정도.
1: 이제 우리도
0: 놀랍습니다.
1: 오늘 이 책 읽고 났으니까
0: 네.
1: 새가 보이지 않더라도 길 가다가 새 소리만 들려도 잠깐 멈추고 아, 이건 어떤 새들이 어떻게 쓰는 언어일까?
0: 그쵸.
1: 이걸 보게 될 것 같아요.
0: 맞아요. 정말 또 새롭게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좋은 책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오늘도 이 쌍안경까지 챙겨오신 마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끝곡 넬리 퍼타도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I'm Like a Bird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서울 강동구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조금 특별한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맘 강동. 영유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데요. 지역 곳곳에 문을 열어 강동구 주민 누구든 집에서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 주민 회의를 통해 이들 스스로 원하는 행사를 기획한다는 것도 특별한 점이죠. 한여름 열대야엔 밤도깨비 시장, 반딧불 나라 같은 야간 이벤트가 열리는 식으로요. 더 많은 부모가 어려움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2: 난 입으로 하는데.
1: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2: All in one
3: Easy Writing.
1: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0: ようでごまるんでよ。今日の会話、よく聞いてください。
1: お、桃だ。
2: 美咲が今日桃狩りに行ったんだって。そのまま食べてみて。
1: 皮ごと丸かじり？
2: うん、産毛は洗って取ってあるから。
1: いただきます。うま。皮に渋みがあるのかなと思ったけど、甘いね。
2: 皮にくっついている果肉が一番甘いんだって。
1: へえ、取れたてで新鮮だから、より一層おいしいのもあるのかな。
2: そうかもね。今度家族でも桃狩り行ってみようか。
1: いいね。買ったその場で食べてみたいな。
3: 10ページ、言葉の温度。何々ごと。
0: 명사 뒤에 것도를 접속하면은요, 그것을 함께 통째로란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뭐 통째로, 뭐뭐 그대로, 뭐뭐체 전부란 뜻인데요.
3: 휴가나츠 때 皮を薄くむいて食べるんだっけ？
0: 휴가나츠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 재배되는 감귤의 하나인데요. 이 겉에 노란 껍질이 있고 그 껍질을요, 뭐 사과 깎듯이 좀 얇게 깎잖아요. 그럼 속에 속살 하얀 폭신폭신한 속껍질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휴가나츠 때 가와오 우스쿠무이 때 다베른답게 으깨라고 뒤에 붙은 거는 뭔가를 확인하는 기분을 나타내죠. 이 휴가나츠는 껍질을 얇게 벗겨서 먹는 거였지?
3: そうそう、白い部分の綿ごと食べるの。砂糖をかけてね。
0: 왔다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속껍질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 맞아. 시로이 부분노 왔다고도 사베르노. 이 하얀 속껍질째 먹는 거야. 사도워크하게 되네. 설탕을 뿌려서. 이 속껍질이 꽤좀 두꺼워요. 그런데 그거까지도 같이 먹으면은 좀 쌉쌀한 느낌도 있고 상큼하기도 하고 요런 시큼하기도 하고요. 사도워크하게 돼 사베르라고 하는 거죠.
3: 何々立て。
0: 동사 마스가 붙는 꼴에 다테를 붙이면은 지금 막 뭐뭐 했다, 갓 뭐뭐 했음, 뭔가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 다테 앞에 올수 있는 동사에는 약간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다테라고 하는 것은 갓 그렇게 해서 신선하다, 새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고처럼 쓰일 수 있는 동사들이 오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3: 搾りたてのミルクで作ったソフトクリームだって。
0: 시보르라는 게 짜다인데요. 시보리타테라고 하면은 가짜다. 그러니까 시보리타테노 미르크, 가짠 우유. 얼마나 이게 신선하겠습니까? 그런 동사들과 함께 다테가 쓰인다는 거죠. 시보리타테노 미르크 데 츠쿠타 소프트 크림 다테. 가짜낸 우유로 만든 소프트 아이스크림이래.
3: 絶対おいしいやつじゃん。食べよう。
0: 이야, 절대 틀림없이 이건 무조건 맛있는 거잖아. 먹자. 자, 이래서요. 다테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야키다테, 갓 구워낸 것, 뭐 시보리다테라고 하는 거. 요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도레다테, 갓 수확한 것. 요런 식으로 그래서 신선하다, 그래서 새 것이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것과 함께 쓰입니다. 자, 그럼 대화 한번 보겠습니다.
3: お、桃だ。
0: 오, 복숭아네.
3: 美咲が今日桃狩りに行ったんだって。
0: 미사키가 오늘 복숭아 따기 체험하러 갔다 왔대.
3: そのまま食べてみて。
0: そのまま 그대로 먹어봐.
3: え、皮ごと丸かじり？
0: 응? 껍질째, 皮 ごと 껍질째 함께잖아요. 그러니까 껍질째, 마루카지리, 마루카지리라고 하는 건 통째로 가지르라고 하는 게요. 베어 먹다거든요. 그러니까 마루카지리 그냥 통째로 베어 먹으라고요.
3: 응, 産毛は 洗って 取ってあるから。
0: 우부개라고 하는 것은 솜털입니다. 이 복숭아에는요, 털이가 있잖아요. 그걸 우부개라고 하는데, 자, 솜털, 즉 복숭아 털은 아라떼 토떼아루카라 다 씻어냈으니까.
3: いただきます。 うま。
0: 우마, 이거 한번 우리가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끝이 이로 끝나는 형용사에서 이 대신에 읏 같은 거를 붙이면은요,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마이, 맛있다. 우마, 아마 우와, 맛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잘 먹겠습니다. 우와, 맛있다.
3: 皮に渋みがあるのかなと思ったけど甘いね。
0: 皮、껍질에渋み、渋い、とるとる

0: 마다 떫다라는 뜻이거든요. 씹음이 떫을 맛이 있는가 있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즉 껍질이 떫을까 했는데 아마 이네 달콤하네요.
1: 皮にくっついている果肉が一番甘いんだって。
0: 가니크 과육이었죠. 이 껍질에 붙어 있는 과육이 이치방 아마인 다때 가장 달다고 하더라.
1: へえ、取れたてで新鮮だから、より一層おいしいのもあるのかな。
0: 토레르 수확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레다테 데 그냥 갓딴 데다가 신센다가라 신선해서 요리 있어 오이시노 뭐하노 거나 한층 더 보다도 맛있는 것도 있는 걸까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다도 맛있는 걸까요?
1: そうかもね。今度、家族でも桃狩り行ってみようか。
0: あ、그럴지도 모르지. 그 다음에는 가족 대모 이렇게 되는 거죠. 가족 대 하면 온 가족이, 가족 대모 온 가족이 모두 다 같이 모모가리니 뜨미오까 복숭아 따기 체험을 가볼까?
1: いいね。買ったその場で食べてみたいな。
0: 아, 좋죠. 카타 소노바데 카루라고 하는 것이 사냥하다는 거 외에도 수확하다는 뜻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카타 소노바데 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따서 다베테미다이나 먹어보고 싶어요. 진짜 바로 따서 그 털만, 복숭아 털 있죠. 그것만 제거하고 먹으면은 굉장히 달다고 하는데, 私はですね、桃狩りをしたことないんですよ、先生は。
1: 下、ね、いちご狩りはした記憶があるんですけどね。
0: なんか取れたてのあの桃って、
1: ええ、
0: ああ、美味しそう
1: 美味し
0: な
1: そうです
0: 気が
1: ね。
0: しますね。はい。じゃあ、그렇다면은요。と、잘생각하시면서다시한번들어보세요。
2: お、桃だ。
3: 美咲が今日桃狩りに行ったんだって。そのまま食べてみて。
2: え、皮ごと丸かじり？
3: うん。産毛は洗って取ってあるから。
2: いただきます。うま。皮に渋みがあるのかなと思ったけど、甘いね。
3: 皮にくっついている果肉が一番甘いんだって。
2: へえ、取れたてで新鮮だから、より一層おいしいのもあるのかな。
3: そうかもね。今度家族でも桃狩り行ってみようか。
2: いいね。買ったその場で食べてみたいな。
1: 11ページ、口になじませる。
0: 오늘의 문형 입에 익히기는 고또.
1: 玉ねぎは丸ごと入れて煮込んでください。
0: 마르고토 이거는요, 통째로 그냥 바로 그대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타마네기와 양파는 마르고토 이레테 통째로 넣어서 니콘데 그다사이. 니콤은 푹 삶다. 그러니까 푹 삶아주세요. 푹 끓여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마르고토는요, 그러니까 자르거나 하지 말고 그냥 양파를 하나 통째로 이런 뜻이죠.
1: 마쿠아우리 は種ごと食べますか？それとも種は取って食べますか？
0: 마쿠아우리, 이거 참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큼 일본에서는 참외를 많이 먹진 않죠, 선생님?
1: 私日本で見たことないです
0: そう
1: ね。
0: ですか。그 다음에 우리가 왜, 우리는 참외 노란 것도 있고 파란 거, 이거 뭐, 개똥 참외라고 하나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파란 참외도 있고 그런데 일본에서는 마쿠아우리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만큼은 안 먹는 것 같아요. 참외는 다네고토 타베마스카, 씨까지 다 먹나요? 소레또모? 타네와 토って 食べますか? 씨는 빼고 먹나요? 선생님은 마쿠아우리와 어떻게ですか?
1: 韓国ではたまに食べますけど、私は種は取る方ですか
0: あ、
1: ね。
0: そうですか。예전에는 또 이것도 뭐 먹으면 안 좋다 해서 다 빼고 먹다가 또 상관이 없다 해서 私は 一緒に 食べたいね. まあ 토って どちらとも 유료호 やってますけど.
1: シシャモは骨ごと食べられるから、カルシウムをたくさん取ることができるよ。
0: 시샤모 열빙어입니다. 시샤모와 혼의 것도 食べられる 까라. 열빙어는 뼈째 먹을 수 있어서 칼슘 뭐 탁산 토르 것도가 되기를요. 여기서의 토르는 섭취하다란 뜻으로 칼슘을 많이 섭취할 수 있어. 자, 그럼요. 문장 완성하기로 넘어가 볼까요? 에? 껍질째 통째로 베어 먹으라고요? 껍질 하면은
1: 皮ごと。え、皮ごと丸かじり？
0: 식빵을 봉지째 냉동하면은 빵끼리 달라붙어 버려. 봉지라고 하면은
1: 袋。
0: 袋를 써서
1: 袋ごと

0: 食パンを袋ごと冷凍するとパン同士がくっついてしまうよ。
1: くっつく、서로 달라붙다. 그러니까 食パンを 袋 ごと 冷凍 するとパン同士が빵끼리 くっついてしまうよ. 달라붙게 돼. 달라붙어 버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빼서 요거 소분해서 넣어두는 게또 요령이죠. 잡초를 뿌리째 뽑고 싶은데 꽤 어렵네. 뿌리째 뽑고 싶다. 뿌리?
0: 根っこごと。雑草を根っこごと抜いてしまいたいんだけど、なかなか難しいね。
1: 뿌리라고 하는 거는 내 또는 내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잡초를 내 거고도 抜いてしまいたいんだけど, 잡초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싶은데 나가나가 難しいね.

0: 아주 보통의 생활 어휘 100선. 자, 오늘의 생활 어휘 그첫 번째는요.
1: 아이니크.
0: 아이니크 하면은 기대에서 어긋난 모양. 그래서 좀 아쉬운 상태예요. 공교롭게도 하필이면 유감스럽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1: 아시타노 바베큐 요테도리 야르노?
0: 내일 바비큐 예정대로 하는 거야?
1: 아이니크 아메 미타이다카라 중시니나리소.
0: 아이니크 아메 미타이다카라. 아유, 공교롭게도 아메 미타이다카라 비가 올것 같아서 중시니나리소, 취소가 될것 같아. 그러니까 취소될 것 같다. 아유, 얼마 기대했겠어, 바비큐 할수 있다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아쉬운 마음을 나타내죠. 아이니크. 자, 두 번째로는요.
1: 오니니 카나보.
0: 오니니 카나보라고 하면요, 오니 이거는 도깨비입니다. 가나보라고 하는 거는 쇠방망인데 흔히 오니 하면은 힘이 세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힘센 도깨비가 가나보 쇠방망이를 든 모양입니다. 즉 강한 것이 더욱 강해졌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범의 날개를 단 격이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게 오니니 가나보입니다.
1: 신진 에이스마데 하이타카라 もう怖いものなしだね。
0: 신징 에이스, 신인 에이스까지 들어왔으니

0: 뭐 고아임으로 하시다네. 이런 표현 자주 씁니다. 이건 통째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무서울 게 없네. 정말로 무서운 대상뿐만 아니라 뭐 거칠 게 없다, 무서울 게 없다, 뭐 고아임으로 하시다네라는 표현 많이 씁니다.
1: 強力打線をバックにエースが投げたら鬼に金棒だよ。
0: 強力打線をバックに、강력한 타선을 back, 이건 back, 등이잖아요. 즉 등에 업고. 에이스가 나겠다라, 에이스가 던지면은 원인이 가나 보다요. 범의 날개 당격이지.
1: 今年も優勝候補だね。
0: 올해도 優勝 候補다네. 우승 후보겠네. 자, 오늘 나온 거두 가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1: 아이니크
0: 어떻게 쓰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1: 明日のバーベキュー予定通りやるの？あいにく雨みたいだから中止になりそ
0: 범의 날개를 당격이다 할 때는?
1: う。鬼に金棒。新人エースまで入ったからもう怖いものなしだね。強力打線をバックにエースが投げたら鬼に金棒だよ。今年も優勝候補だね。
0: はい、皆さん大変お疲れ様でした。자, 8월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씨는 덥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아주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 それでは良い一日をお迎えください。

0: 안녕하세요. EBS 국어 강사 윤혜정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가 너의 꿈에 날개 달아주길. 국어 공부를 통해 아이들의 태도가 변하고 삶이 달라지길 바라는 마음이랄까요? 독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책을 통해 만나는 사람, 책을 통해 알게 되는 이야기, 책을 통해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수많은 의미들. 전부 소중한 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더 풍성한 여정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하지만 무작정 많이 읽어야만 많이 배우고 깨닫는 건 아니니까요. 억지로 공부하듯 책을 읽어야 한다는 압박에 스트레스 받기보단 좋아하는 작가, 분야, 장르를 찾아서 재미있게 즐기시길 권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 삶에 나비 효과가 일어날 거예요.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모닝 스페셜 최수진입니다.
3: 皆さん、 こんにちは。 7月 3日 金曜日 楽しい日本語の時間になりました。 進行のウォン・ミリョンです。
4: セラクトールです。
3: 今日のタイトルは?
4: 二の足を踏む人が多いみたいだよ。
3: 망설이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 先生、日本は有給制度はかなりしっかりしているみたいなんですけど、やっぱりその休むってなると気が引けて、実際は、
4: うまく活用できない人もいるとか聞きましたけど。そうみたいですよね。特にいわゆる昭和の時代には、なんか有給があっても結局はやっぱり実質的には取れないっていうようなことも多かったみたいですよね。ああ、全く使えないとか。ただまあ、令和の今ではもう結構そういった職場環境も改善してはいるみたいですけどね。あ、そうですか。ええ。
3: もちろん課題はあると思いますけどね。昭和の時に比べればだいぶこの勤務環境が良くなったっていうふうによく言われますね。だからまあ、とりあえず使うべき時には使うと。そうですね。有給とかを取るっていうことですね。本当に昭和の時はそれも、なんだかんだでね、気が引けて何もできないっていうのもあったようですけど、先生、8月になるとお盆休みが来ますよね。そうですね。そうなると、これも結構、 長い間、長期連休になることもあるんですけど、この時も有給を取っていいのかどうか、とか、特に新人の場合は、そうですね。あるかもしれませんね。じゃあ、 이제 8월에, 우리 같으면 7월이나 8월 요 무렵에 휴가 신청하는 사람들 많을 텐데, 아무래도 조금 더 눈치가 보이는 상황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러한 휴가를 어떻게 쓸 것인가, 연휴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주제로 잡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징검다리 함께 보시죠.
4: 신경,
3: 진지함, 심각함,
4: 유규,
3: 유규, 유급이라고 써서 이거는 유규하면은 유급, 휴가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이거를 유 다음에 급 말고 휴라고 써서 유규라고도 합니다.
4: 도비시랭규,
3: 도비시랭규, 도비시 이건 징검다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걸러 한 번씩 쉬는 연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도비이시랭큐 징검다리 연휴.
4: 유규쇼카.
3: 유규쇼카 하면은 이거는 유급 휴가를 소화하는 것, 즉 유급 휴가를 다 사용하는 것, 연차 사용, 연차 소진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오복 연휴를 앞두고 직장인들은 이 징검다리 연휴를 어떻게 보낼지 깊은 고민에 빠지는데요. 유급휴가를 쓸지 말지 망설이는 모습을 보면은 직장인의 현실적인 애환이 거스란히 느껴집니다.
5: 今日の会はよく聞いてください。そんな真剣な顔してどうしたの？何か悩み事？来月の休暇の申請が明日までなんですけど、12日を有給申請するか悩んでいて。それ悩むよね。11日が山の日で、
6: 1日飛んで13日からお盆休みだもんね。そうなんですよ。なんで飛び石連休なんでしょうかね。山本さんだけじゃなくて、結構有給申請に二の足を踏む人が多いみたいだよ。
5: そうですよね。 有給消化しなくてもいい方法はないものでしょうか。
6: それができたらみんな悩まないんだけどね。
5: あと一晩じっくり考えてみます。
4: 18ページ言葉の温度。二の足を踏む。
3: 자니노아시오후무이것은선뜻일을진행하지못하고주저하거나망설이는모양을이룹니다자니노아시오후무이게왜이렇게주저하다망설이다라는뜻이되었을까라고하는것은요나중에좀더상세히알려드리겠습니다
4: やっぱり貯金より投資の方がいいかな。
3: 역시貯金저축보다는投資の方がいいかな투자가더나으려나
4: 投資は不安要素も多いから始めるのに二の足を踏む人も結構いるってさ。
3: 투자는不安要素が多いから불안要素が많아서始めるのに시작하는걸二の足を踏む망설이다。二の足を踏む人も結構いるってさ。망설이는사람도꽤많대。うってさ、うって、いるって。때이런식으로했을때으때라고하는이르소다와같이전문의뜻으로쓰이기도합니다
4: 나니나니나이모노다로까
3: 나이모노다로까나이또는동사나이가붙는꼴을써서요나이모노다로까라고하면은불가능하거나어렵다는것을알면서도아그렇게되었으면좋겠다즉뭐뭐할수없을까이런강한바람을나타냅니다나이에붙을때는요그냥나이모노다로까이렇게붙고나머지는동사나이가붙는꼴에붙어서나이모노다로까이렇게되는데요
4: 지무실의에어컨뭐少し涼しくならないものでしょうかね
3: 지무실의에어컨사무실에어컨뭐少し조금만더涼しくならないものでしょうかね涼しい시원하다涼しくなる시원해지다涼しくならないものでしょうかね시원해질수는없을까요
4: 10年以上使ってる年代ものだからこれ以上下がらないんだよね
3: 10년이상쓴年代もの아주오래된 물건또연식이있는물건을말합니다그래서아주오래된물건이라서고래이저사가라나인다이네이이상은더이상은온도가안내려가거든자그래서나이모노다로까그렇게되었으면좋겠다하는마음을담아서쓸수있는표현입니다대화문보시죠
4: そんな真剣な顔してどうしたの何か悩み事
3: そんな真剣な顔をする심각한표정을짓다라는거죠그래서그렇게심각한표정을하고무슨일이야왜그래나니까나야미고또무슨고민이라도있어
4: 라이겟노휴가노신세가아시타마데난데스케도12일을유휴신세쓸까나얀데이테
3: 다음달휴가노신세휴가신청이내일까

0: 인데요. 12일에 유급 신세 쓸까 나야 한대이대. 그러니까 유급 휴가를 할지 신청할지 즉 유급 휴가를 낼지 고민 중이라서요.
1: それ悩むよね。11日が山の日で、1日飛んで13日からお盆休みだもんね。
0: 자,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오봉 야스미라고 하면은 8월 13일부터 뭐 16일 요 사이를 말합니다. 그런데요, 8월 11일이 야마노히. 산과 친해질 기회를 갖고 산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 야마노히가 8월 11일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8월 12일이 이거 휴일이 아니잖아요. 즉, 징검다리 연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레 나야무연에 그거 고민되지. 주 이치니치가 야마노히 대 11일은 산의 날이고, 이거 공휴일이죠. 쉬는 날이고, 1일치 돈데 13일치까라 오봉 야스미다문네 하루 건너 토브라는 거는 뛰어넘다 뛰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건너뛰다 빠지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루 건너 13일부터는 오봉 연휴잖아.
1: そうなんですよ。なんで飛び石連休なんでしょうかね。
0: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징검다리 연휴인 걸까요?
1: 山本さんだけじゃなくて、結構、有給申請に二の足を踏む人が多いみたいだよ。
0: 야마모토 씨뿐만 아니라 유규 신세니 니노 아시오 후무 니노 아시오 후무 망설이다란 뜻이잖아요. 이 유급 휴가 신청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꽤고 꽤 많은 것 같아.
1: そうですよね。有給消化しなくてもいい方法はないものでしょうか。
0: 유규 쇼가 이거 연차를 쓰는 거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겠죠. 연차를 쓰지 않아도 이 호호와 되는 방법은 나이 모노 데쇼가네 없는 걸까요? 자, 이렇게 나이에 붙을 때는 그냥 나이 모노 데쇼가라고 붙습니다.
1: それができたらみんな悩まないんだけどね。
0: 그게 가능하면은 민나 나야마 나인다 게도네. 다들 고민 안 하겠지.
1: あと一晩じっくり考えてみます。
0: 자, 아도 뒤에요. 이렇게 히토반과 같이 수나량을 나타내, 수량을 나타내는 말이 오면은 그만큼을 더, 앞으로 그만큼 남았음.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아도 히토반 하면은 하룻밤 더, 제끄리 간과했대 미마스. 곰곰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일을 이 연차를 써서 쉬면서 11일부터 계속 연휴로서 쉴 것이냐, 아니면은 12일에 나올 것이냐. 先生、こういう場合、会社ではもう
1: い。
0: 12日は休みしますっていうことってないんですかね？
1: あ、会社によってはあると思いますけ
0: そう
1: ど
0: ですよ
1: ね。
0: ね。
1: はい。
0: 会社によってはある。会社같은경우에는있을 수도 있지만、公務원이라든가、いろんな경우에는、또、그렇게、쉽지않으니까、일단나와야되니까。はい、それでは意味を考えながら、もう一度よく聞いてください。
2: そんな真剣な顔をしてどうしたの？何か悩み事？
3: 来月の休暇の申請が、明日までなんですけど、12日を有給申請するか悩んでいて。
2: それ悩むよね。11日が山の日で、1日飛んで13日からお盆休みだもんね。
3: そうなんですよ。なんで飛び石連休なんでしょうかね。
2: 山本さんだけじゃなくて、結構有給申請に二の足を踏む人が多いみたいだよ。
3: そうですよね。有給消化しなくても、いい方法はないものでしょうか。
2: それができたらみんな悩まないんだけどね。
3: あと一晩じっくり考えてみます。
1: 19ページ、口になじませる。
0: 제 오늘의 문형 입에 익히기는요. 나이 모노 다로카.
1: 라쉬지의 혼잡은 난토카 나라나이 모노 다로우카 네.
0: 러쉬지라고 하면 러시아어를 말합니다. 즉 출퇴근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콘자스와 혼잡은 난토카 나라나이 모노 다로우카네. 난토카 나라나이 모노 다로우카. 좀 어떻게 좀안 되려나?
1: 誰か代わりにプレゼンやってくれないものだろうか。
0: 자, 프레젠테이션에 축약된 꼴이죠. 누가 대신 발표 좀 야떼 쿠레나이 모노다로카 해주지 않으려나?
1: 電気自動車の値段をもう少し安く

0: 20페이지 교노 간지.
1: 오늘의 한자는 번뇌할 뇌, 고뇌.
0: 근호. 그는 나가이 근호의 末에 회사를 辞めることにしました.
1: 자, 고민 끝에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쿠노노 쇠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레와 나가이 쿠노노 쇠. 그는 오랜 고민 끝에 카이샤오 야메르고토니 시마시다. 여기서의 사라고 하는 한자를 써서 야메르라고 하면은 그만두다. 일을 그만둘 경우에 이 한자를 쓰는데요. 오랜 고민 끝에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쿠노노 쇠. 괴롭히다, 고민하게 만들다 할 때는
0: 나야마스. 人手不足に悩まされる中小企業が増えています.
1: 人手不足, 인력 부족으로 悩まされる, 고민하게 되는 즉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増えています, 늘고 있습니다. 고민.
0: 悩み. 誰にでも一つや二つ悩みはありますよ.
1: 누구에게나 1つや2つ 悩みは ありますよ. 한두 가지 고민은 있죠. 또 悩み 외에도요, 많이 쓰이는 게 나야미 고토라는 거 있잖아요. 고민거리, 고민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0: 乱すことができず 立ち止まってしまう様子から
1: 자, 一歩目を 踏み出す라고 하면은 踏み出す 내딛다. 즉, 一歩目は 踏み出したものの 何々したものの 뭐뭐 하기는 했지만 이런 뜻이거든요. 즉, 첫 걸음은 내디뎠지만 2호매오 후미다스코토가 데키즈 두 번째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다치도마테시마우 요스카라 다치도마르 멈춰서다 멈춰서 버리는 모습에서
0: この表現が生まれました。
1: 이 표현이 생겨났습니다. 즉첫 발짝은 내디뎠지만 그 다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에서 이 표현이 생겨났다는 거죠.
0: 例えば、新しい仕事に挑戦したい気持ちはあっても、
1: 예를 들어서, 新しい 仕事に 挑戦したい 気持ちはあっても,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0: 失敗を恐れて思い悩んでしまう場合、二の足を踏むと言えます。
1: 失敗を恐れる、失敗を두려워하다, 실패가 두려워서, 실패를 두려워해서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思い 悩んでしまう 思い 悩む 이것저것 고민하다 이것저것 고민하게 되는 경우에 니노아시오 흐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주저하다 망설이다 이런 표현을 쓸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이 미나산 타이엔 오츠카레사마데시타.
0: それでは良い一日をお迎えください。

그날 밤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창가에 앉아 몰아치는 폭풍우에 귀 기울였습니다. 자연이 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수업 시간 릴케는 처음으로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귀 기울였습니다. 소리가 실체를 떠나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음악이 물리적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는 예술임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릴케는 음악을 듣는 것은 존재와 세계를 연결하는 시적이고 영적인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듣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의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된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함께 마음의 스위치를 켭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0: 今、子猫の鳴き声が聞こえた気がしたんですけど、
1: 지금 子猫の 鳴き声, 새끼고양이의 울음소리가 聞こえる, 들리다. 틀린 것 같은데요?
0: 仕組み
1: 仕組み라고 하는 것은 구조 또는 장치란 뜻입니다.
0: 신진 のうちから会社の仕組みを知っておいた方がいいですよ。
1: 신진 のうちから신입 때부터 회사의 仕組みを 知っておいた方がいいですよ。회사의 仕組み 구조, 즉 운영 체계를 알아두는 게 좋아요.
0: 閑古鳥が鳴く。
1: 자, 閑古鳥가 鳴く라고 나왔는데, 閑古鳥라고 하는 것은요, 일본에서 뻐꾸기를 부르는 고유어입니다. 그래서 뻐꾸기, 閑古鳥라고 하는데, 鳴く, 뻐꾸기가 울다잖아요, 직역을 하면은. 자, 뻐꾸기 우는 소리, 이거는요, 좀 이렇게 산속에서 뻐꾹 하고 들리면은 좀 쓸쓸하게 들리기도 하고, 인적이 드문 산속에서 뻐꾸기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해서요, 강꼬돌이가 낳고 뻐꾸기가 울다라고 하는 관용 표현은요, 불경기로 한산하다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리 날리다란 뜻입니다.
0: この商店街は平日の昼間になると閑古鳥が鳴いている。
1: この商店街は、이 상점가는 平日の昼間になると평일 낮이 되면은 강꼬돌이가 鳴いている。 뻐꾸기가 울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즉 한산에 파리 날리고 있어라는 뜻으로 강꼬돌이가 나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토픽 함께 살펴볼까요?
0: 定時になると小さな窓が開き、中から鳥が出てきて時刻を知らせる鳩時計は、
1: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치사나 마도가 히라키 작은 창문이 열리고 나카카라 도리가 데테 키테 지코쿠오 시라세루 그 안에서 새가 나와서 시간을 알려주는 하토도케이와 직역하면은 이거는 비둘기시계지만 그냥 원래대로 한다면은 하토도케이와 뻐꾸기 시계는
0: 多くの人に親しまれている時計です。
1: 親しむ、친숙하다, 親しまれている。남들이 그의 친숙하다 또는 사랑을 받는다. 이런 뜻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시계입니다.
0: 日本では鳩時計と呼ばれていますが、実は時計から出てくる鳥は鳩でなく、カッコウです。
1: 자, 일본에서는요. 하토 도케이 비둘기 시계라고 불리고 있지만, 実は 사실 도케이から 出てくる鳥は 하토 데나쿠 카꼬です. 시계에서 나오는 새는 비둘기가 아니라 카꼬, 뻐꾸기입니다. 카꼬라고 하는 것이 뻐꾸기 이름입니다. 카꼬 또는 앞서 우리가 징검다리에서 살펴보았듯이 캉꼬돌이라고도 합니다.
0: 最初の鳩時計は1800年代に南ドイツで作られたと言われており、
1: 자, 최초의 뻐꾸기 시계는 1800년대에 독일 남부에서 츠크라레타도 이와레테 오리 만들어졌다고 하며,
0: 각고의 鳴き声で時間を知らせる仕組みが人気を集めました。
1: 뻐꾸기의 울음소리로 지캉을 시라세르 시크미, 시간을 알리는 장치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0: そのため、世界的には格好時計と呼ばれています。
1: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각고도케이 뻐꾸기 시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시계가 수출되거나 나갈 때는요, 각고도케이 뻐꾸기 시계라는 명칭으로 수출됐을 겁니다. 팔리고 있고 한국에서도 그래서 뻐꾸기 시계라고 하죠.
0: では、なぜ日本では鳩時計と呼ばれるようになったのでしょうか。
1: 그렇다면 왜 일본에서는 하토도케이 비둘기 시계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0: 각고의 和名は閑古鳥ですが、日本には閑古鳥が鳴くという慣用句があります。
1: 자, 뻐꾸기의 일본식 이름은 캉꼬돌이인데, 일본에는요, 캉꼬돌이가 나쿠, 즉 뻐꾸기가 운다라는 관용 표현이 있습니다.
0: これは店に客が来なくて商売が繁盛していない様子や、
1: 이는 가게에 客が来なくて손님이 오지 않아서 商売が 繁盛していない 様子, 장사가 잘 되지 않는 모습이나
0: 人が少なくて寂しい状態を表す言葉です。
1: 사람이 없어서 寂しい 状態, 쓸쓸.

0: 이름은 좀 의아하네.
1: 우치노코모 난데 하도 자나이노? って 言ってた。
0: 우리 아이도 아왜 비둘기가 아닌데 라고 묻더라.
1: それは気になるね。
0: 기니나르, 신경이 쓰인다 또는 궁금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건 정말 궁금하네. 하도도 게이트에 있대르 게레도모 네테크루토리와 하도데와 나이도. 근데 하도도 게이트에 있대르 토토로가 네테키데 카코 카코 데 나이데르. これもちょっと 不思議 ですよね. はい、では不思議な 하도도 게이노 오하나시 意味を考えながらよく聞いてください。
2: 引っ越し祝いにトトロの鳩時計をもらったんだけど、うちの子がものすごく気に入ってて。
3: トトロの鳩時計？
2: そう、トトロが出てくるんだけど、カッコー、カッコーって鳴くんだよ。
3: トトロの声じゃないんだね。
2: だってトトロは鳴かないじゃん。
3: あ、そうか。でも、鳩でもないし、トトロでもないのに、鳩時計って名前は不思議だよね。
2: うちの子も、なんで鳩じゃないの？って言ってた。
3: それは気になるね。
1: 28ページ楽々言葉相談所。
0: 자, 오늘은요, 4월호 18쪽에 나온 쿠요쿠요 스르 이것과 무야무야 스르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1: はい、結構難しいですよね。意味の違いとしては、くよくよするというのは、不安なことや心配なことについて悩み続ける様子です。もやもやするというのは、理由がはっきりしなくて気分がすっきりしない、そういう様子を表します。
0: 자, 쿠요쿠요 쓰르, 모야모야 쓰르. 이것을 일본어로는요, 오노마토페라고 합니다. 오노마토페라고 하는 거는 의성어와 의태어, 즉, 모양을 나타내거나 소리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쿠요쿠요 쓰르는 끙끙 앓다, 즉, 불안함이나 걱정거리 등을 계속 고민하는 거, 전전긍긍하다, 마음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지난 일, 걱정거리를 이렇게 계속 마음에 두고 고민하는 모습을 쿠요쿠요 쓰르라고 하는 반면에, 모야모야 쓰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이유나 원인 같은 게 분명하지는 않지만, 마음이 개운하지 않다. 답답하다, 찜찜하다, 뭔가 마음에 걸린다. 이처럼, 불만이나 의문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모양을 이룹니다. 예를 들어서,
1: そんなにくよくよしないで、先に連絡してみなよ。
0: 그렇게 쿠요쿠요 시나이데 끙끙 앓지 말고 계속 그냥 걱정만 하는 거죠. 끙끙 앓지 말고 사키니 렌다쿠 시테 미나요. 먼저 연락해 봐.
1: 一応誤解は解けたけど、まだなんだかモヤモヤする。
0: 아, 일단 고카이 와 토케다 케도 고카이 와 토케를 오해는 풀렸는데 아, 왠지 아직도 모야모야 쓰르 마음이 좀 찜찜해. 즉, 뭔가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요. 쿠요쿠요 쓰르는 이미 지난 일 또는 걱정거리를 계속 마음에 두고 전전긍긍하고 끙끙 앓는 모양. 또 모야모야 쓰르는 뭔가 개운하지 않으면서 찜찜하고 마음에 걸리는 것, 답답한 모양을 이릅니다. はい。それでは、今日の鳩時計のお話、もう一度よく聞いてください。
3: 定時になると小さな窓が開き、中から鳥が出てきて時刻を知らせる鳩時計は、多くの人に親しまれている時計です。日本では鳩時計と呼ばれていますが、実は時計から出てくる鳥は鳩でなく、カッコウです。最初の鳩時計は、1800年代に南ドイツで作られたと言われており、カッコウの鳴き声で時間を知らせる仕組みが人気を集めました。そのため世界的にはカッコウ時計と呼ばれています。では、なぜ日本では鳩時計と呼ばれるようになったのでしょうか。カッコウの和名は閑古鳥ですが、日本には閑古鳥が鳴くという慣用句があります。これは店に客が来なくて商売が繁盛していない様子や、人が少なくて寂しい状態を表す言葉です。そのため日本のメーカーがこの時計を販売する際、閑古鳥の代わりに平和の象徴として知られる鳩にして、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乐.
1: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2: 今天我们要学习的是小有小的好处小有小的好处
1: 小, 작다, 有, 있다, 뭐, 小的, 작은, 好处 작은 것은 또 작은 것의 장점이 있다, 좋은 점이 있다.
2: 아,
1: 其实我们一般人喜欢大嘛。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好,我们看一下. 세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장점, 좋은 점.
2: 好处.
1: 好处. 뒤집다, 헤집다.
2: 翻.
1: 翻. 한참 동안.
2: 半天.
1: 半天. 보이다, 눈에 띄다.
2: 看见.
1: 에이, 看见. 거실.
2: 客厅.
1: 客厅. 침실.
2: 卧室.
1: 卧室. 생각나지 않다.
2: 想不起来.
1: 에이, 想不起来啊, 想不起来. 시간이 없다, 여유가 없다.
2: 来不及.
1: 来不及, 来不及, 来不及了. 밥 먹을 시간이 없다.
2: 来不及吃饭.
1: 来不及吃饭. 준비할 시간이 없다.
2: 来不及准备.
1: 来不及.

0: 지. 요거와는 다른 발음으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자지함에 있던 이제 테이블이 되는 거죠.
1: 对，
0: 탁자가 됩니다.
1: 对，但是很多中国人都查几查几，因
0: 아
1: 为几个几个比较容易混淆嘛。
0: 对。그러니까 발음을 일반적으로 또 일부 중국인들이겠지만 자지 이렇게 삼성을 그대로
1: 没错，
0: 발음하는 원칙적으로 일성 찌 이렇게
1: 对，
0: 가야 됩니다. 옆, 곁,
1: 旁边，
0: 방边, 쿠션,
1: 抱枕。
0: 네, 抱枕, 소파, 쿠션,
1: 沙发抱枕，
0: 네, 샤파, 소파죠, 抱枕, 캐릭터, 쿠션,
1: 卡通抱枕，
0: 가통, 캐릭터, 가통, 가통, 抱枕, 밑, 아래,
1: 底下，
0: 底下, 다행히 운 좋게,
1: 幸好，
0: 幸好, 뜻밖의 의외로,
1: 竟然，
0: 竟然, 욕하다, 꾸짖다, 따지다,
1: 骂。
0: 마.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你看到我手机了吗？翻了半天，哪儿都没看见。
3: 你最后一次用手机是在哪儿？客厅还是卧室？
2: 我想不起来了。啊，快来不及了。
3: 你慢慢想，别慌。我打个电话试试。听到铃声。
2: 找到了。压在茶几旁边的抱枕底下了。
3: 太好了，幸好咱们家不大。哈哈哈，我竟然会说幸好。
2: 哎，别骂了，别骂了，我先走了。
0: 내 휴대폰 봤어?
1: 你看到我手机了吗？
0: 你看到我手机了吗？이제 두 사람이 한 공간인데, 好像 他的 手机
1: 找不到了。
0: 找不到了. 你 看到 我的 手机 了 吗？ 내 핸드폰 봤어? 한 점을 찾았는데 아무데도 안 보이네.
1: 翻了半天，哪儿都没看见。
0: 에이, 翻了半天. 이 翻 동사가 여기서는 아주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翻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헤집다가 맞겠죠. 그러니까 막 뒤지는 거죠. 여기저기
1: 对，翻开
0: 뒤집고
1: 打开，
0: 살펴보고, 예, 그렇죠. 翻开 나가 해서 이제 이게 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翻이 여러 가지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말 그대로 翻了 半天 하면은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뒤집어 보는 것들. 그런 동작 할 때, 翻, 이렇게, 翻了 半天, 날도 没看见, 没看见, 보이지가 않는다. 예, 그래서, 날,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아. 마지막으로 휴대폰 쓴게 어디였어? 거실? 아니면 침실?
1: 你最后一次用手机是在哪儿？客厅还是卧室？
0: 이렇게 물어볼 때 가끔 좀 속상할 때 있습니다. 그걸 알면 찾나? 我最后一次用手机在哪儿？我已经知道了，能找不到吗？
1: 有道理呀、啊，但是有的时候人找的时候会比较乱，哎，哪去了哪去了啊？但是呢，有人提醒一下，想一想，想一想，最后一次用是在哪儿？也有道理。
0: 对，有道理，可以理解，但是有时候啊。
1: 会 对，
0: 我知道最后一次用手机是在哪儿，我
1: 为什么找
0: 为什么这
1: 呢？
0: 么着急呢？
1: 对，
0: 자 그래서 我最后一次네가 마지막으로 最后一次用手机마지막으로 휴대전화를 쓴게是在哪儿？어디야？客厅？응급실？아니면卧室？还是卧室？침실？아생각이안나늦겠는데。
1: 我想不起来了，哎呀，快来不及了。
0: 哦，想不起来了，想不起来，생각이나지않는다，想不起来了啊，快来不及了，来不及。여기서는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라는 의미로 봐야 되는 거죠. 이제 늦겠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늦었다나 아니면 来不及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여기서는 늦을 것 같은데.
1: 没错，而且大家可以看一下第九页的那个漫画，
0: 아, 对。
1: 这个男人现在的状态，啊，来不及了，应该是这样的态度，对吧？
0: 想不起来
1: 啊，
0: 了，
1: 来不及了，快来不及了，不是这样的，啊，快来不及了。
0: 来不及了，快来不及了。 천천히 생각해봐. 당황하지 말고 내가.

0: 전화 한번 걸어볼게.
1: 你慢慢想,别慌, 我打个电话试试。
0: 그죠? 니慢慢想, 천천히 생각해, 慢慢想, 别慌.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我打个电话试试. 내가 전화를 한번 해볼게. 이거 생각 안날 때도 있어요. 옆에 그 전화로 전화 걸면 되는데 서로 또 찾기만 하는 거야 계속. 전화하는 게 빠른데 我打个电话试试. 근데 또 이럴 때도 있죠. 打个电话试试. 不好意思. 我的手机现在已经静音了. 무음으로 해놔서 안 들려.
1: 静音的情况很多其实在家里.
0: 震动还可以. 你起码感觉到 嗡嗡嗡嗡 小小的声音, 那种震动声. 但是静音的话,
1: 真糟糕.
0: 糟糕糟糕糟糕. 자, 찾았다. 탁자역 쿠션 밑에 깔려 있었네.
1: 找到了,压在茶几旁边的抱枕底下了.
0: 아, 이럴 때가 많죠, 사실은요. 找到了, 찾았다. 야在, 눌려 있었습니다. 어디? 자지 방변的, 그 탁자의 옆에 있는 抱枕, 쿠션, 네? 밑에 底下了, 깔려 있었던 거죠. 아, 所以, 네? 他刚才说,翻了半天,
1: 没翻到这里.
0: 对, 可以, 可以, 可以, 可以. 잘 됐네. 우리 집이 크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네. 하하하.
1: 太好了,幸好咱们家不大. 하하하.
0: 有道理，小有小的好处，小有小的好处，而对，而且这个房子太大的话，打扫起来真的很头疼啊！啊，对对对对对，所以这里刚才说小有小的好处，小有小的好处，就那个房子不大，房子大的话，铃声听到了，但是这个铃声到底在哪儿？对呀，
1: 找也是个问题，对。
0: 자, 太好了, 幸好,다행히,다행히도,咱们家不大, 아, 우리 집이 크지 않아요, 하하하. 내가 다행이라는 말을 하게 되네.
1: 아,我竟然会说幸好.房子还是大一点.还是大一点好,看来他还是喜欢大房子.对对对对,我竟然,哎,내가,
0: 의식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会说幸好, 어, 다행히? 뭐 이런 말을 쓰네. 아이고, 알았어. 그만해, 그만해. 나 먼저 간다.
1: 哎呀,别骂了,别骂了,我先走了.别骂了,别骂了.
0: 놀리지 마.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别骂了,别骂了,我先走了. 나 먼저 갈게요. 이제 찾았으니까 이제 나가야 되겠죠. 좋으실러. 그죠? 좋습니다. 자, 해설 볼까요? 10쪽입니다. 첫 번째, 翻.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물건을 찾기 위해서 뒤지다, 헤집다, 뒤적이다. 그런 것들을 말할 때 fun. 근데 이제 fun은 이거 이외에도 또 다른 뜻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물건을 찾기 위해서 뒤지다, 헤집다, 뒤적이다. 그녀는 가방 속에서 열쇠를 찾느라 뒤적이다가 립스틱, 휴지, 잔돈까지 다 꺼냈다.
1: 她在包里翻钥匙,把口红,纸巾,零钱都掏出来了.
0: 이럴 때가 있죠. 타자의 바울이 가방 안에서 판야오시 열쇠를 찾느라고 열쇠를 이렇게 찾아내려고 판야오시 바코홍 립스틱 지진 휴지 링첸 잔돈까지 또 타오출라이. 방금 이제 판이라는 동사는 말 그대로 이렇게 헤집는 거고요. 타오는 안에 있던 지금 가방처럼 안에 있던 물건을 끄집어낸 겁니다.
1: 네, 바, 从 封闭的 공간里边 拿出来, 叫 掏.
0: 다릅니다. 동작은, 여기서 동작은 비슷할 수 있죠. 열쇠를 찾기 위해서 막 이제 헤집는 건데, 동작은 비슷할 수 있는데, 판은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뒤적이는 거고, 타오는 말 그대로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에 있는 물건을 밖으로 빼내는 겁니다. 나는 서랍 속 사진을 뒤적이며 그 가족 사진을 찾고 있었다.
1: 我在抽屉里翻照片. 想找那张全家福.
0: 抽屉 그대로 서랍이죠. 그래서 짜의 抽屉里 翻翻 역시 이제 뒤적이는 거죠. 照片 아마도 서랍 속에 이 정도 되면은 사진이 한 장만이 아닌 거죠.
1: 或者说抽屉里边有很多东西.
0: 아니면 다른 물건이 있던가. 그래서 이제 사진을 이제 뒤적이다가 想找那张全家福. 全家福가 가족 사진이죠. 그래서 找那张全家福. 충전 케이블이 있는지 그 가방 좀 뒤져봐.
1: 你帮我翻翻那个袋子,看有没有充电线.
0: 你帮我翻翻,翻翻,那个袋子,그 여기서 袋子는 가방이 됩니다.

0: 가방을 좀 뒤져봐봐. 칸 염해요. 충电 线 그대로 충전 선 네, 충전 케이블이 됩니다. 두 번째 싱하오 다행히 운 좋게 나가기 전에 일기예보를 봐서 다행이네. 안 그랬으면 괜히 세차할 뻔했어.
1: 幸好出门前看了天气预报，不然白洗车了。
0: 아마도 샤위텐
1: 没错，
0: 그렇습니다.
1: 最近的雨不太干净。
0: 哦，对。
1: 我们小的时候，那时候下雨，车
0: 哦，
1: 更干净了。
0: 是是，
1: 现在下雨好像就白洗车了。
0: 对，没错。幸好다행히出门前외출전에看了天气预报，외출전에그일기예보를다행히봤으니망정이지，不然白洗车了。洗车그대로세차인데白가들어갔으니까헛되게 세차했다. 즉 그러니까 괜히 세차할 뻔했다. 다행히 제때 왔네. 더 늦으면 우리 가려고 했는데.
1: 幸好你来了，再不来我们就走了。
0: 그렇습니다. 幸好 니 라이러. 다행히 니가 왔어요. 짧不 라이. 조금 더 늦으면 오지 않으면 我们就要 走了. 우리 가려고 했는데. 니가 알려줘서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정말 잊을 뻔했어.
1: 幸好你提醒我，不然真忘了。
0: 幸好 다행히 니 提醒 我. 나에게 알려줘서 다행이야. 不然 아니었으면 真忘了. 정말로 잊어버릴 뻔했어. 11쪽입니다. 신링지탕.
1: 没有哪个胜利者信仰机遇。
0: 그렇습니다. 요거 아주 나그 승리죠. 그런 승리자는 승자는 없다. 신양 지위 그 행운에 기대는 행운을 믿는 그런 승자는 없다.
1: 听起来有点心痛啊！
0: 要
1: 一
0: 奋
1: 般的
0: 斗，
1: 人，对，一
0: 要
1: 般的
0: 奋
1: 人
0: 斗。
1: 其实都是很，还是等待机遇的，不是吗？
0: 机遇、幸运都是有能耐的人可以遇到的，
1: 没错。
0: 没有能
1: 遇
0: 耐。
1: 到的人，他就有了机遇。
0: 对，没
1: 其实
0: 错，
1: 大
0: 没
1: 部
0: 错，
1: 分的人是遇不到
0: 是
1: 的。
0: 是。본문내용들어보겠습니다。
2: 你看到我手机了吗？翻了半天，哪儿都没看见。
3: 你最后一次用手机是在哪儿？客厅还是卧室？
2: 我想不起来了。啊，快来不及了。
3: 你慢慢想，别慌。我打个电话试试。听到铃声，
2: 找到了，压在茶几旁边的抱枕底下了。
3: 太好了，幸好咱们家不大，哈哈哈！我竟然会说幸好。
2: 哎，别骂了，别骂了，我先走了。
0: 怎么说 이렇게 말해요. 12쪽입니다. 미리 물건을 잘 챙겨두면 나가기 전에 서두르지 않아도 돼.
1: 把东西提前放好，出门前就不着急了。
0: 把东西提前放好，미리 나가기 전에 提前 미리 放好，잘 물건을 두면 출门 前 외출 전에 不着急了，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급할수록 더 기억이 안 나니 먼저 마음을 가라앉혀.
1: 越急越记不清，先冷静一下。
0: 越记不清。급하게 서두를수록 지부칭 기억이 안 나요. 冷静. 먼저 마음을 냉정하게 가라앉혀요. 아이고,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왔어.
1: 哎呀，我把手机落在家里了。
0: 把手机휴대폰이죠. 라 이때 발음 주의하십시오. 라 在 家里了. 두고 왔다. 집에 두고 왔다. 이게 왜 여기 놓여 있지?
1: 这东西怎么放这儿了？
0: 这东西怎么放这了？어떻게 여기 있나요? 怎么放这儿？천천히 생각해보면 해결 방법은 사실 아주 간단해.
1: 仔细想想，解决办法其实很简单。
0: 仔细想想，자세히 생각해보세요. 解决办法，해결 방법은 其实 사실 很简单，아주 간단해. 느낌대로 말해요.
1: 跟着感觉说。
0: 이제 그만해. 알았어, 그만해.
1: 别骂了，别骂了，别说了，别说了。
0: 그렇죠. 비에마라. 원래 마는 욕하다라는 뜻 외에 질책하다, 잔소리하다, 꾸짖다, 따지다, 뭐 이제 여러 가지 뜻들이 있습니다. 你今天又迟到半小时，领导刚才脸色特别难看。
1: 啊？但是路上堵车，我也没法子呀。
0: 这星期都第三次了。就你天天堵
1: 哎，
0: 车。
1: 好好好的，行行行行。

0: 行，我认罚，别骂了，别骂了。
1: 됐어 됐어 아 요거 堵车 这个 项目 要换换
0: 哎，
1: 了，
0: 对对对对对，
1: 堵车太，
0: 地球人都使用的借口就是堵车。
1: 堵车堵车堵 车，
0: 其实有的时候真堵车，
1: 哦
0: 但
1: 啊
0: 是，
1: 对对对
0: 对
1: 对
0: 吧？
1: 对，
0: 但是解释的时候，很多人其实真的不接受这个理由。
1: 哦哦不想听，
0: 嗯，
1: 对，단어 보겠습니다. 늦다 지각하다.
0: 迟到。
1: 팀장 리더.
0: 领导，
1: 안색.
0: 脸色
1: 안색 표정이 좋지 않다.
0: 难看，
1: 차가 막히다.
0: 堵车，
1: 벌을 달게 받다. 순순히 처벌받다.
0: 认罚。
1: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학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0: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乐.
2: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3: 同人不同命. 아. 好大的人生命题.
2: 일단 이 글자 보면은 이제 동은 부동命 나왔잖아요. 命이라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운명할 때 명인데 여기서는 이제 뭐 사람 팔자라든가 그 사람의 운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정말 목숨도 됩니다.
3: 당연.
2: 예, 보통 그 영화나 중국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쯔우밍어 살려주세요. 이럴 때도 이제 물론 밍이 나오죠.
3: 쯔우밍어.
2: 네, 이거는 목숨 명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그 사람의 운명 팔자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동은부 동밍 같은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운명이 다르다 그래서 동은부 동밍 그렇습니다. 세 단어 보겠습니다. 운명
3: 밍
2: 밍 여름 방학 여름 휴가
3: 수자
2: 수자 뭐뭐 할 계획이다.
3: 다算
2: 다算 진작 일찌감치
3: 早就
2: 早就 예약하다.
3: 띵띵
2: 5성급
3: 5星级
2: 5星级 호텔
3: 酒店
2: 酒店 뭐뭐 하려고 하다 뭐뭐 할 계획이다.
3: 准备什么什么
2: 에이 准备什么什么 만족스럽다 짜릿하다.
3: 꼬인.
2: 꼬인. 아, 요 꼬인은 정말 그 긍정적인 의미로 쓸 때도 있고 또 약간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3: 没错.
2: 자극적이라든가 이런 의미로 해서.
3: 对,因为它强调的是我们身体的感觉.
2: 아, 对, 对, 아, 对.
3: 所以好的东西也可以刺激我们. 不好的东西也可以刺激我们.
2: 그러니까.
3: 所以好事也可以用. 坏. 做坏事也可以用.
2: 아, 对, 对,
3: 아, 真过瘾.
2: 좋아, 고인. 이게 아무튼 여기서는 지금 만족스럽다, 짜릿하다. 주로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손으로 벌리다, 꼽다.
3: 빠이.
2: 빠이. 이렇게 손으로 꼽다, 손을 꼽다. 손가락.
3: 手指头.
2: 네, 手指头. 네, 손가락. 수를 세다, 헤아리다.
3: 수.
2: 수. 자, 이거 동사일 땐 삼성.
3: 수.
2: 근데 명사일 땐 수.
3: 수字的 수.
2: 예, 수, 사성.
3: 对, 对, 对.
2: 그래서 동사는 수, 명사는 수. 예, 요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 2등을 다투다, 손꼽히다.
3: 수一수二.
2: 수一수二. 그러니까 아주 잘한다라는
3: 거. 没错.
2: 예. 어, 다시 수一수二. 이렇게 하면, 어, 잘하지. 수一수二.
3: 不是第一就是第二.
2: 그렇죠. 1등 아니면 2등이니까.
3: 反正就是前几名吧.
2: 예, 금메달 아니면 은메달. 어, 좋아요. 일부러, 고의로.
3: 故意.
2: 故意. 일부러 약을 올리다.
3: 故意气人.
2: 气人. 气가 여기서 이제 화나게 하다죠. 일부러 난처하게 하다.
3: 故意为难.
2: 네, 为难 난처하게 하다. 난처하다. 故意为难. 화나게 하다.
3: 气.
2: 气. 휴일이 되다 방학하다.
3: 放假.
2: 放假. 아이를 돌보다.
3: 带孩子.
2: 带孩子. 배불리 먹다.
3: 吃饱.
2: 吃饱. 饱. 배부르다죠. 吃饱. 배고프다.
3: 으.
2: 솔로.
3: 광군.
2: 광군.
3: 파인시 광군.
2: 네.
3: 但是 일반 다자 비교 常用 儿화.
2: 그렇죠.
3: 광군.
2: 네, 광군. 네. 그래서 보통은 원래 이 여러 가지 그 儿화를 붙일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것도 꽝꾼지에라는 말보다는 꽝골지에.
3: 꽝골지에.
2: 그게 더 많이 들려요 제 귀에도.
3: 매서 매서. 네,
2: 중국 사람들과의 대화라든지 중국 사람들 간의 대화에서 보면 꽝골지.
3: 매서. 因为这个光棍本来是北方话.
2: 아, 对,
3: 那北方人就喜欢用儿化.
2: 对, 没错. 독신 싱글.
3: 单身.
2: 单身. 자유, 자유롭다.
3: 自由.
2: 自由.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4: 你暑假打算怎么过? 我早就订好了海南的五星级酒店，准备好好玩一个星期。听着都过瘾，嘿嘿，是吧？我现在每天掰着手指头数出发的日子呢。你这不是故意气我吗？ 我放假还得带孩子，哪儿都去不了。哎呀， 我这一个人吃饱全家不饿的光棍乐也乐不了几年了。单身就是自由啊。너
2: 여름방학 어떻게 보낼 생각이야?
3: 你暑假打算怎么过？哦，暑假打算怎么过？是啊，也很想问问我们的听众朋友，大家这个暑假怎么过呢？没错。
2: 因为我们公司里边一般七月八月最多，对对对，这个暑假都比较多。七月底和八月初，对。然后单身的朋友也喜欢出去玩，然后有家人的朋友更要带着孩子们出去玩啊。对，没错，孩子们都这个放寒暑假了，对，所以他们都在家里。没错，辛苦辛苦辛苦，爸爸妈妈很辛苦。没错啊，그래서 어떻게 보낼 생각이야? 나는 벌써 하이난의 5성급 호텔로 예약해놨지.
3: 我早就订好了海南的五星级酒店.
2: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실컷 놀다 올 거야.
3: 아, 准备好好玩一个星期.
2: 그렇습니다. 我早就 진작에 벌써 订好了 예매해두었어요. 예약해두었습니다. 하이난다. 오, 5星级, 다섯 개.
3: 故意强调.
2: 아, 对, 对.
3: 你就海南的酒店就好了嘛.
2: 对, 对, 对, 对.
3: 你还强调五星级酒店.五星级.
2: 哎呀,
3: 想让别人羡慕一下.
2: 但是这个五星级.很好的酒店. 五星级也有, 差别的。有的五星级好像看起来, 아, 稍微好一点的三星级差不多.
3: 但是大部分的五星级都有标准的.
2: 当然,
3: 还是不错的.
2: 当然, 当然, 当然. 그래서 5星级 酒店, 5성 호텔로 예약했고요. 준비, 아, 뭐뭐 할 겁니다. 好好玩. 오,
3: 不是一般的玩.
2: 好好玩.
3: 好好,
2: 아주 신나게 실컷 玩. 얼만큼? 2个星期.
3: 아이야, 7天. 很爽.
2: 야, 여름에 해남도 가서 일주일 푹 쉰다. 어,
3: 太爽了.
2: 听着就舒服.
3: 没错.
2: 对吧?
3: 아, 我的脑子里都飞到海南了.
2: 我们已经飞到海南了，然后看到五星级酒店，
3: 然后在海边，
2: 对，
3: 吃好吃的。

0: 舒服的房间，舒服的海边，
1: 吃芒果，吃榴
0: 啊，
1: 莲，吃海鲜。
0: 好好吃美
1: 对，
0: 食，좋습니다。准备好好玩一个星期，啊，듣는것만으로도신나네。
1: 哎呀，听着都过瘾
0: 그
1: 呐！
0: 저听着都过瘾，那一点点过瘾이말그대로막짜릿짜릿하다。
1: 啊，对对对，
0: 방금선생님이랑 저랑했던그런느낌，
1: 没错，
0: 바로그게过瘾。아，听着就过瘾呐，좋아요，또过瘾。히히, 그렇지. 나 요즘 매일 손가락 꼽아가며 출발할 날만 세고 있다니까?
1: 嘿嘿，是吧？我现在每天都掰着手指头，数出发的日子呢。
0: 嘿嘿, 是吧？我现在每天掰着手指头。요게 이제 그 어린 아이들 때 손가락으로 세는 거죠. 몇밤 남았어?
1: 一天、两天、三天。
0: 손 꼽고 기다리는 거지.
1: 对对
0: 예,
1: 对。
0: 그런 이제 느낌이 되는 거죠. 빠이저 手指头.
1: 特别期待的感觉。
0: 对, 很期待，很期待。빠이저 手指头.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하루 지났어, 이틀 지났어, 하루 남았어. 이렇게 수 출발의 日子는 아, 출발할 날을 손꼽아가면서 기다리고 있다,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일부러 나 지금 약 올리는 거지?
1: 你这不是故意气我吗？
0: 你这不是故意气我吗？不是什么什么吗？故意气我吗？나 일부러 약 올리는 거지. 고의, 그러니까 故意 气我吗？라고 얘기했습니다. 난 방학에도 아이 봐야 해서 아무 데도 못 가.
1: 我放假还得带孩子，哪儿都去不了。
0: 보통 的爸爸妈妈们就是这样，放假还得带孩子，孩子们都放假了，所以。带孩子需要带孩子，放假还得带孩子，哪儿都去不了，어디도가지못해。아니뭐그냥집근처에아이데리고맛있는거먹으러가죠뭐。아이고혼자만배부르면되는이솔로생활의즐거움도몇년안 남았어。
1: 哎呀，我这一个人吃饱全家不饿的光棍乐也乐不了几年啦。
0: 오还有几年？不是几个月哦，几年？还可以，
1: 没错，还可以玩好几年呢。
0: 那就他现在说不定身边没有结婚的对象是吗？
1: 也或者说是，就是怎么说呢？他是，对，就像您说的，他身边现在没有男女朋友，
0: 对，
1: 但是他是准备结婚的。
0: 啊，准备结，对，
1: 哎，
0: 结婚是要准
1: 要
0: 备
1: 结
0: 的
1: 的，所以他才说乐不了几年
0: 啊，
1: 了。
0: 乐不了几年，哎呀，我这一个人吃饱，혼자서만이렇게배부르고。全家不饿，그리고말그대로혼자서만배부르는이그솔로생활의즐거움이죠。全家不饿的光棍乐，그말그대로솔로의즐거움，光棍乐，乐不了，즐거울수없다죠。얼만큼？几年？몇년밖에즐거울수없
1: 没
0: 어。
1: 错，没错，而且"一个人吃饱，全家不饿"这个词在汉语当中用的特别多，
0: 是吗？
1: 就是形容家里只有我一个人，
0: 哦。
1: 所以我赚的钱不多
0: 哦，
1: 但是我一个人吃饱了，
0: 그렇죠.
1: 整个全家都不饿，因为全家只有我一个人。
0: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말이 참 재밌는 말인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吃饱 혼자서 배불러요. 그런데, 全家 不饿. 우리 온 가족이 배고프지 않아요. 왜? 我 이거는 生活.
1: 对，我一个人生活，
0: 我是全家.
1: 对对对对对，全家就是我一个
0: 哎，
1: 人，
0: 对对对。
1: 所以他的意思就是通常指一个人生活负担不大的意思。
0: 对，没错，没错。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这是中国人常说的一句
1: 对。
0: 话，一个人吃饱，全家不饿，기억해두시면좋겠습니다。哎，솔로가자유롭지？
1: 单身就是自由啊。
0: 啊，单身就是自由啊，이렇게이야기를합니다。해설보겠습니다。18쪽입니다。첫번째，过瘾，만족스럽다，통쾌하다，속시원하다，짜릿하다。이마라탕정말 끝내줘. 매워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었어.
1: 这碗麻辣烫吃的真过瘾，辣得我满头大汗。
0: 这碗이제 와는 이때는 이제 양사가 되는 거죠. 마라탕 그대로 이제 그 마라탕 마라탕 吃的真过瘾. 아, 정말 화끈하다라는 말, 끝내준다라고 할때 过瘾, 시원하다라고도 할수 있고요. 辣的 매운 정도가 얼만큼이냐 하면 만头大汗. 온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얼굴 하나가 다 땀이에요. 그러니까 만도다한. 좋습니다. 농구를 정말 신나게 했다.
1: 打篮球打得很。

0: 꼬인.
1: 따란치오 농구를 하는데 따다한 꼬인 신나게 농구했다. 단숨에 8회를 봤는데 정말 재밌었어.
0: 一口气追完八集，太过瘾了。
1: 요건 이제 연속극 드라마를 얘기합니다.
0: 对。
1: 이 거치 한 번에 한숨 그러니까 단번에 쯔이완 쯔이는 이때 이제 드라마를 연속으로 계속 볼 때. 원래 쯔이는 추격하다인데 이때 이제 쯔이의 이때 쯔이의 동선은 드라마를 연속적으로 본다라고 할 때. 쉬지
0: 没错没错。
1: 않고.
0: 对对。
1: 요즘에는 말 그대로 그런 이제 그 드라마가 TV에서 하는 드라마는 이번 주에 끝나면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OTT에서는
0: 对，
1: 뭐
0: 很
1: 16
0: 快。
1: 뭐 16회든 20회든 한꺼번에 다볼
0: 对
1: 수
0: 对
1: 있잖아.
0: 对，
1: 그 쯔이
0: 没错。其实这个时候用刷更好，刷刷刷刷刷。
1: 刷도 될 수가 있군요. 근데 쯔이도 씁니다.
0: 对。
1: 예, 쯔이도 써서 그런데 여기서는 쯔이가 추격하다가 아니라 드라마를 계속해서 연달아 볼 때, 太过瘾了. 자, 두 번째는요, 동사 不了, 뭐뭐 할수 없다, 해내지 못하다, 감당하지 못하다. 이 상자는 너무 커서 나 혼자 옮길 수 없다.
0: 这箱子太大了，我一个人搬不了。
1: 저 箱子 그대로 상자, 박스죠. 太大了，我一个人혼자搬不了，搬옮기다，옮길 수 없다。너 혼자서는 이렇게 많이 못 먹어。
0: 你一个人肯定吃不了这么多。
1: 니 이거는 너 혼자서 肯定 분명히 확실히 吃不了这么多，이렇게 많이 먹을 수 없다。이 게임은 사양이 너무 높아서 우리 집 낡은 컴퓨터로는 아예 할 수가 없다。
0: 这游戏配置太高，我家那台旧电脑根本玩不了。
1: 저 요시 이 게임이죠. 페이지 타이거 사양이 높아요. 페이지가 이때 사양입니다. 페이지 타이거 워자 나타이 쯔우디에나오 그 낡은 컴퓨터 오래된 컴퓨터로는 根本 전혀 왈부려 놀 수가 없다. 사양이 너무 낮아요. 우리 집 컴퓨터는 19쪽입니다. 신랭지탕
0: 一个人知道自己为什么而活，就可以忍受任何一种生活。
1: 그렇군요.
0: 好心痛啊！
1: 신통.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你暑假打算怎么过？
3: 我早就订好了海南的五星级酒店，准备好好玩一个星期。
2: 听着都过瘾。
3: 嘿嘿，是吧？我现在每天掰着手指头数出发的日子呢。
2: 你这不是故意气我吗？我放假还得带孩子，哪儿都去不了。
3: 哎呀，我这一个人吃饱全家不饿的光棍乐也乐不了几年了。
2: 单身就是自由啊。
1: 怎么说 이렇게 말해요. 20쪽입니다. 인기 관광지 호텔은 미리 예약해야 해.
0: 热门景区的酒店得提前预订。
1: 热门景区 그러니까 인기 관광지가 됩니다. 热门 인기 막 열기가 나요. 景区 관광지 景区的 酒店 호텔 提前 预订 미리 예약해야 한다.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보다 푹 쉬고 싶어.
0: 比起到处逛，我更想好好休息。
1: 비치 到处逛，到处 곳곳으로 막 다니는 逛 다니는 것보다는 더 하고 싶어요. 好好 쉬우시 잘 쉬고 싶다. 휴가라는 두 글자만 떠올려도 기분이 좋아져.
0: 一想到度假两个字就开心。
1: 당연, 度假, 휴가죠. 一想到度假两个字,두 글자,就开心. 너와 함께라면 어디를 가도 좋아.
0: 跟你一起去哪儿都行。
1: 오, 跟你一起去哪儿都行啊, 다 좋아요. 유명한 곳이 아니어도 시원하기만 하면 돼.
0: 不一定要去名胜，只要凉快就行。
1: 아, 夏天的时候就是这样. 不一定要去名胜, 그 名胜 그대로 유명한 곳이죠. 不一定. 거기를 가지 않아도 돼요. 只要凉快, 시원하기만 하면 就行. 느낌대로 말해요.
0: 跟着感觉说.
1: 솔로의 즐거움, 솔로의 특권, 혼자서 누리는 소소한 행복.
0: 光棍乐.
1: 光棍乐. 조금 전에 언급을 안 했는데 원래는 남성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가 지금은 남녀 구분 없이 씁니다. 大牌都在打折，你不买点儿？
0: 我又没有对象，不用买名牌礼物。

0: 那你的钱都花哪儿去了呢？
1: 那当然是买游戏皮肤啊，光棍乐嘛。
0: 啊，一个人生活，
1: 喜
0: 单
1: 欢
0: 身，
1: 游戏，然后
0: 啊，
1: 买很贵的皮肤给自
0: 反正
1: 己。
0: 我喜欢的东西，我爱怎么花就怎么花，对吧？
1: 对对。
0: 다음에보겠습니다명품브랜드
1: 大牌，
0: 大牌할인하다
1: 打折，
0: 打折애인
1: 对象，
0: 对象명품브랜드
1: 名牌，
0: 名牌 game skin
1: 游戏皮肤。
0: 啊游戏皮肤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1: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0: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조선 후기 문신이자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로 꼽히는 다산 정약용. 백성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데 관심이 많았던 그는 거중기를 발명해 수원 화성을 쌓고 직접 농사기술을 연구해 보급하면서 조선의 개혁을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여러 사건에 휘말리면서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되자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 당부합니다. 책 읽기를 게을리하지 말거라. 그리고는 책을 읽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죠. 그 중에 강조한 게 바로 초서. 책을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문장을 직접 옮겨 적는 겁니다. 책에서 나한테 필요한 내용을 뽑아내는 일이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먼저 마음속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필요한 내용인지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곧 나의 학문에 뚜렷한 주관이 있어야 하는 것이란다. 다산 정약용의 독서법이었습니다.
1: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乐.
1: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2: 心里有数.
1: 이 표현은 참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이고요.
2: 是的.
1: HSK 시험에도 참 많이 나오는 그런.
2: 아, 好像是.
1: 네.
2: 我记得好像是四五级五级左右. 出来的很多.
1: 시험 문제 내기도 좋은 말이에요. 중급 중국어를 통해서 HSK까지 준비하는.
2: 太好了，完美。
1: 완美야. 그렇습니다. 心里有数. 자, 그 계획이 다 있다라는 얘기인데 心里는 그대로 마음속이고요. 有数에서 수는 사실은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계산이 다 되어 있다.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야, 계산 다 됐어. 걱정하지 마. 이런 말로 그대로. 야,
2: 心里有数，心里有数.
1: 이미 다 해놨어. 계획 다 있고 걱정하지 마. 내가 마음속으로 다 해놓은 게 준비해놓은 게 있어.
2: 对，我有自信.
1: 그렇습니다. 그래서 心里有数. 우리 말로 생각해도 충분히 이해가 쉬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 단어 보겠습니다. 속으로 생각이 있다, 계획이 다 있다.
2: 心里有数.心里有数.
1: 언급하다, 제기하다.
2: 提.提.
1: 의견을 제시하다.
2: 提意见.
1: 提意见. 이意见이 그대로 의견이죠. 걱정하다, 염려하다.
2: 担心.
1: 担心. 계획.
2: 计划.
1: 计划. 계획. 계획 그대로. 计划. 따라서 같이 덩달아.
2: 跟着.
1: 跟着. 애태우다, 마음을 쓰다.
2: 操心.
1: 操心. 졸업하다.
2: 毕业.
1: 毕业. 졸업생.
2: 毕业生.
1: 毕业生. 졸업식.
2: 毕业典礼.
1: 毕业典礼. 급하다, 조급하다.
2: 急.
1: 急. 편지 등을 붙이다, 보내다, 발송하다.
2: 投.
1: 投. 원고를 투고하다.
2: 投稿.
1: 投稿. 투고 그대로 投稿. 이력서.
2: 简历.
1: 네, 简历. 훨씬 많다.
2: 多的多.
1: 네, 多的多. 多的多. 조용히, 말없이, 묵묵히.
2: 默默的.
1: 默默的. 조용히.

0: 말없이 묵묵히 뭐뭐더.
1: 아, 翻译 一 样 아.
0: 차부도
1: 对呀.
0: 묵묵히 조급해하다, 초조해하다, 마음을 졸이다.
1: 着急.
0: 着急. 철들다, 세상 물정을 알다.
1: 懂事.
0: 懂事. 침착하다, 신중하다.
1: 沉稳.
0: 예, 沉稳. 아, 아주 침착한 沉稳. 도처, 곳곳.
1: 到处.
0: 到处. 결과, 성과, 결실.
1: 结果.
0: 예, 结果. 그대로 결실이죠. 结果, 결과. 结果. 실은 사실은.
1: 其实.
0: 其实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最近他一点儿也不提找工作的事，我有点担心。他有他的计划，不说只是不想我们跟着操心。毕业都半年了，他一点都不急吗？他自己心里有数。
1: 他投的简历比你想的要多得多。没必要这样默默的努力，说出来我就不会跟着着急了。这孩子从小就懂事、沉稳，不喜欢到处说，等有了结果自然会告诉我们。其实我也不着急，我更希望他能找到自己喜欢的工作。
0: 요즘 걔가 취업 얘기를 전혀 안 해서 좀 걱정되네.
3: 最近他一点儿也不提找工作的事儿，我有点担心呢。
0: 자녀가 이제 취직을 아직 못하고 있는 거네요. 最近 요즘에 다 이디얼리에 조금도 뭐뭐하다 뿌티 언급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 얘기를 꺼내잖아요. 이디얼리에 뿌티 무엇을 找工作的事 일자리를 구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이디얼 예보 뒤야. 뭐 요点 딴신? 그래서 조금 좀 딴신 걱정이 됩니다. 에이, 걔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겠지. 말안 하는 건 우리까지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야.
3: 他有他的计划，不说，只是不想让我们跟着操心。
0: 哦，没错。
3: 真的这么懂事
0: 有的孩
3: 吗？
0: 子是这样，
3: 是，
0: 他好像不是表现能力差，他不好意思开口，他准备的多，但是呢，好像没有那种，
3: 其实，我们开头的第一句话，最近他不提找工作的事，
0: 对，
3: 有点担心。其实这个是最近很多很多爸爸妈妈。
0: 没错，
3: 的烦恼啊，
0: 是，所以他没说呢，为什么不说？只是不想我们跟着操心，걱정을 같이 할까봐. 不说但말하지않는이유는只是不想뭐뭐하고싶지않아요我们우리가跟着따라서操心걱정할까봐괜히덩달아서걱정할까봐 그게 싫어서 그런 거죠. 졸업한 지 벌써 반년이 됐는데 하나도 안 조급한가?
3: 毕业都半年了，他一点都不着急吗？
0: 毕业 또 반년了. 반년 그대로 6개월이 지난 거죠. 졸업한 지 벌써 해가 반년이 갔는데 다 이디얼 또 뿌지마 조금도 급하지 않은가요? 그런데 한국에서 요즘에 대학생들 다시 毕业生 找到第一个工作 要多长时间?大概1年.
3: 아, 平均 시간은 1년.
0: 平均 시간은 1년. 大概 10个月, 11个月. 所以 반년 还
3: 还
0: 可以.
3: 行,
0: 还 行, 还 行. 我不知道中国的情况, 但是 韩国的话,现在大学毕业生 你要找到工作的话，大概需要多长时间？大概1年的时间，差不多。
3: 我们大学毕业那个时候特别着急，在第一年之内找到工作。
0: 我们也是，
3: 因为但是中国孩子的着急跟韩国孩子的着急不一样，
0: 是吗？
3: 因为中国孩子的着急，特别是在自己喜欢的城市的大学上学的孩子，如果一年之内找不到工作的话，这个户口
0: 哦。
3: 就回到故乡，
0: 아, 요, 这个
3: 所以
0: 问题。
3: 再出来就难了。
0: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중국에서 户口가 말 그대로 이제 일종의 호적이나 주민등록이 될수 있는데 이게 도시에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군요.
3: 对对对，
0: 如果找到工作呢，还是
3: 就留在这个城市里，
0: 留在这，哦，
3: 就变成这个城市的人了。 就比如说在北京就变成北京人了。
0: 那应该更着急。
3: 对，更着急。
0: 不是更着急，这个着急的形式不一样。
3: 对对对，
0: 对
3: 着急的原因不一样。
0: 原因不一样，对，没错。걔도다생각이있어요당신이생각하는것보다훨씬더많은이력서를넣었어
3: 他自己心里有数他投的简历比你想的要多得多
0: 他自己心里有数心里有数조금전에얘기했었죠계획이다있다계산이다서있어요他投的简历그가지원한简历그러니까보낸이력서가比你想的당신이생각한것보다要多得多훨씬더많습니다야도다도그렇게말없이애쓸필요는없는데말만해줘도내가덩달아조급해하진않을거아니야
3: 没必要要这样默默的努力说出来我就不会跟着着急了
0: 그러니까요또그런것도있죠제가어디어디넣었어요고얘기해줘도这个心里比较踏实
3: 对
0: 对吧
3: 起码知道嘛
0: 知道
3: 不知道的话那种不确定的感觉让人更着急
0: 他是不是最近到底干什么想什么没必要这样默默的努力没必要할필요가없는데这样默默的묵묵히조용히努力조용하게그렇게노력할필요없는데说出来이야기를좀하면我就不会나는그러지않을겁니다跟着着急了내가이렇게같이이렇게급하거나당황하거나서두르지않을텐데그래요얘는어릴때부터속이깊어서속이깊고차분해서여기저기떠벌리는걸안좋아해요결과가나오면자연히우리한테말해줄거야
3: 这孩子从小就懂事沉稳不喜欢到处说等有了结果自然会告诉我们
0: 这孩子从小어릴때부터就懂事철이들었어요沉稳속이깊어요不喜欢좋아하지않아요到处说그냥만나는데마다가서막말하는걸좋아하지않아요그런데이제부모님한테는좀이렇게세상을얘기해주면좋은데저孩子从小就懂事沉稳不喜欢到处说等有了结果어떤결과물이나오면생기면自然자연스럽게당연히告诉我们우리에게알려줄겁니다아사실나도그렇게조급한건아닌데그냥자기가좋아하는일을찾았으면좋겠어요
3: 其实我也不着急我更希望他能找到自己喜欢的工作
0: 当然其实我也不着急아나도그렇게사실완전히급한것은아니나更希望더뭐가뭐뭐하기를바랍니다能找到自己喜欢的工作자신이좋아하는일자리를찾을수있기를바랍니다그렇죠다들그렇죠뭐他们好像是爸爸妈妈希望孩子能找到自己愿意做的工作对吧26쪽입니다해설보겠습니다첫번째끈져따라서같이덩달아뭐뭐하다한밤중에단지내에서누가싸워서건물전체의불이줄줄이켜졌다
3: 半夜小区里有人吵架整栋楼的灯都跟着亮起来了有画面感有点看电影看电影的感觉一家吵架啊怎么啦然后乒乒乒乒乒灯都怎么回事怎么回事
0: 만화영화같은데서그렇게이제보통또표현이많이나오는데물론뭐영화에서도나올수있습니다半夜小区里半夜한밤중이죠半夜小区里단지내에서有人吵架누군가싸워서정동로도등정동로그러니까그건물전체그죠정동로도등등전건물전체등이끈져량체라일라끈져라는말은선생님지금방금말씀뿅뿅뿅뿅뿅뿅뿅으로서막이렇게막한꺼번에켜지한꺼번에번쩍들어온게아니라따라서줄줄이이렇게
3: 네네
0: 끈절량치라라그녀가감기에걸리면온가족이다같이걱정한다
3: 她一感冒家人们都跟着紧张
0: 她一感冒감기에걸리면全家人온가족이끈着紧张따라서긴장한다즉여기서는다같이따라서같이걱정한다紧张너희먼저가나도바로뒤따라갈게
3: 你们先走我在后面跟着
0: 你们先走먼저가我在后面난뒤편에서조금있다가跟着뒤따라서跟着
3: 开车的时候也可以这样讲
0: 对没错没错
3: 或者是爬山的时候
0: 爬山的时候
3: 你们先走我比较慢我在后面跟着
0: 我在后面跟着你们不要考虑我了先走吧先走吧 비교문에서의 야오인데요. 야오가 비교문, 즉 그러니까 A, B, B, 야오 더하기 형용사 이렇게 쓰이면 비교의 어감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면서 사실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A, B, B, 형용사 이렇게 쓰면 되는데 야오가 들어가면은 약간은 그 어감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이 수박 지난번에 내가 샀던 그것보다 훨씬 더 달아.
4: 这瓜比我上次买的那个要甜多了.
0: 그러니까요. 这瓜, 이때 이제 瓜는 수박을 얘기한 겁니다. 瓜比我上次买的, 내가 지난번에 샀던 것보다 要甜多了. 오, 여기서 마찬가지로 야오는 甜多了를 좀 더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옷은 인터넷에 표시된 사이즈보다 작게 나왔어.
4: 这件衣服比网上标的尺码要小.
0: 这件衣服, 이 옷은 比网上标的,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표시된 标, 이게 표시되다죠. 标的, 尺码, 이게 尺码가 사이즈입니다. 尺码要小, 어, 좀 작게 나왔어요. 小. 나 이번 시험 사실 지난번보다 조금 못 봤어.
4: 我这次考的其实比上一次
0: 이번 시험은 그 시험 어떻게 봤냐면 其实 사실은 비상次 먼저 번보다 要差一点 차 부족하다 모자라다 要差一点 조금 못 봤어. 27쪽입니다. 신링지탕.
4: 唯有你自己才能给本身宁静.
0: 오, 그렇죠. 뭐든지 행복도 마찬가지. 이러한 그 평온도 마찬가지. 결국에는 내가 해야죠.
3: 但是最难，但是最幸福。哦，那倒是。嗯，那倒是。最宁静，能做到的才能，这才是真正的平静。对，没错。其实谁都给不了自己真正的平静。是。
0: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5: 最近他一点也不提找工作的事，我有点担心。他有他的计划，不说只是不想我们跟着操心。
6: 毕业都半年了，他一点都不急吗？他自己心里有数，他投的简历比你想的要多得多。没必要这样默默的努力，说出来我就不会跟着着急了。这孩子从小就懂事、沉稳，不喜欢到处说，等有了结果，自然会告诉我们。
4: 其实我也不着急，我更希望他能找到自己喜欢的工作。怎么说怎么说
0: 이렇게 말해요. 28쪽입니다. 말이 없다고 계획이 없는 건 아니다.
3: 不爱说不代表没打算.
0: 不爱说 말이 없다고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더라도 不代表 뭐뭐 상징하는 거 하는 건 아니다. 没打算 계획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계획이 있는 사람은 여기저기 떠벌리지 않는다.
3: 有计划的人不会到处乱说.
0: 有计划的人 계획이 있으면은 조심스럽게 자기 계획을 진행하지. 不会到处 곳곳에 어디든지 가서 여기저기 가서 乱说 괜히 쓸데없이 떠벌리지 않는다. 겉으로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사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3: 看着没动，其实在忙.
0: 오, 厉害厉害厉害.
3: 好可怕。可怕可怕。
0: 看着 매동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동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其实 사실은 짜멍.
3: 어, 我上学的时候，那时候我们班有同学是看着在玩，实际上其实在学习。有这样的人有很多。
0: 결과가 나오면 그때 이야기하자.
3: 等结果出来再说吧。等结果出来，结果
0: 그때 결과가 출来 나오면再说吧。 다시 이야기하자. 많은 젊은이들이 졸업 후 취업하는 게 꽤 어려워요.
3: 很多年轻人毕业后找工作是挺难的.
0: 어, 很多年轻人, 많은 젊은이들이죠. 毕业后, 졸업 후에 找工作, 일자리 찾는 거 挺难的. 어렵습니다. 느낌대로 말해요.
1: 跟着感觉说.
0: 속으로 계산이 서 있다. 대강 감이 있다. 마음속에 기준이 있다.
1: 心里有数.
0: 오호, 心里有数.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스님.
3: 这个新预算你算清楚了吗?
0: 放心吧，我心里有数。
3: 上一次你也说心里有数，结果最后超了5000块呢。
0: 再信我一次好不好？
3: 好吧，没办法，只能再信你一次。
0: 좋습니다이心里有数조금전에얘기한대로이렇게정말로아주다양하게또아주常用的一句话。
3: 对，
0: 对吧？
3: 没错，很多时候都可以用，比如考试的时候。我心里有数，不用担心。找工作，我心里有数，不用担心。
0: 뭐예를들어서어디여행갔어요我心我내가준비好了我心里有数。
3: 哎，我心里都有数。
0: 对，단어보겠습니다예산
3: 预算
0: 계산하다
3: 算
0: 명확하다분명하다
3: 清楚
0: 마음을놓다안심하다
3: 放心
0: 초과하다
3: 超
0: 오늘배운대화문은오디오학당생생대화문에서반복청취하실수있습니다
3: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EBS 캠페인 피싱 사기 예방하기. 보이스 피싱, 문자 피싱, 개인정보를 찾아 사기치는 범죄.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정부나 금융기관 이름을 밝히며 개인정보를 캐묻고 자금 이체를 원하는 전화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채용, 대출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둘째, 모르는 번호로 택배가 배송됐거나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링크를 클릭하라는 문자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해킹 앱이 깔리거나 소액 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싱 사기 피해 신고는 112, 피싱 사기 문의 및 상담은 1332.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영 PD입니다. 주말에 세계음악갱 1부는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 들려드리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름 노래로 플리를 꾸렸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반복적인 단순한 음악, 청량한 사운드, 조금은 빠른 템포, 자, 이런 여름 음악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노래들 오늘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듀오 Kings of Convenience의 멤버죠. 얼랜드 어여의 솔로곡 La Prima Estate 첫 여름 이 노래로 일요일의 세계음악갱 시작합니다.

첫 곡으로 조금 시원해지셨습니까? 노르웨이 가수 올랜더 여가 이탈리아어로 노래한 La prima estate, 첫 여름, 일요일 세계음악기행 첫 곡이었습니다. 올랜더 여가 노르웨이를 떠나서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머물면서 만든 노래라고 하는데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감 가득한 곡이었습니다. 여름 노래 들려드리고 있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이번에는 진짜 이탈리아 가수들의 노래네요. 빠른 템포의 신나는 노래를 많이 선보여서 특히 여름철에 많이 사랑받는 가수들의 노래입니다. 현재 이탈리아 차트 상위권에 올라 있는 프란체스코 가바니의 최신 히트곡 Summer Funk 먼저 들으시고요. 에로스 라마조띠 2015년 히트곡 Un'altra estate 또 다른 여름 이어드립니다.

금속성의 목소리가 굉장히 차갑게 들리는 곡이었죠. 이탈리아 가수 에로스 라마조티의 Una altra estate, 또 다른 여름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 프란체스코 가바니의 Summer Funk였습니다. 세음의 플레이리스트, 여름 노래. 이탈리아에 유독 여름 노래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고르고 고른 노래 세 곡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필리포 네비아니의 스테이지 네임이죠. 네크의 2021년 곡 Un estate normale, 평범한 여름 먼저 들으시고요. 밴드 레 비브라치오니의 연주한 노래 In una notte d'estate, 여름밤에. 그리고 싱어송라이터 망고의 1987년 히트곡 Bella d'estate, 여름의 아름다움. 이 노래까지 세곡 이어드립니다.

이탈리아의 스팅으로 불렸던 가수죠. 네크의 Un Estate Normale, 평범한 여름.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밴드 Le Vibrazioni의 연주한 노래 In Una Notte d'Estate, 여름밤이었고요.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왕년에 활동했던 가수 망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여가수 안젤리나 망고의 아버지죠. 망고의 1987년 히트곡 Bella d'Estate, 여름의 아름다움, 세 번째로 들으신 노래였습니다. 새음의 플레이리스트 여름 노래, 이번에는 프랑스로 떠나봅니다. 샹소니의 조르주 무스타키의 말년의 히트곡 Cet amour d'été, 이번 여름 사랑 먼저 들으시고요. 벨기에 가수 살바토레 아다모의 1968년 샹송 발스 데떼, 여름의 왈츠. 계속해서 독일 영화 굿바이 레닌 OST에서 이 프랑스 영화 음악가 얀 띠에르상과 보컬리스트 클레르 피셔가 함께한 Summer 78, 이 노래까지 세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세타무르데 이번 여름 사랑이었고요. 두 번째 곡은 돈블라네즈 눈이 나리네로 잘 알려진 벨기에 가수 살바토레 아다모의 발스데떼 여름의 왈츠였습니다. 폴 모리아 악단의 연주곡으로도 잘 알려진 멜로디였죠. 세 번째 곡은 영화막이었는데요. 영화 굿바이 레닌의 OST에서 얀 띠에르상의 음악 그레르 피쉬의 보컬로 들으신 서머 78이었습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번안 가요로도 소개가 됐던 일본 그룹 튜브의 1986년 히트곡입니다. Season in the Sun. 이 노래를 일본에서 활동했던 프랑스 가수 클레망틴의 프랑스어 리메이크로 준비했고요. 이어서 영국의 재즈 팝 그룹 맷 비앙코의 역시 1986년 히트곡이네요. Summer Song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두곡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프랑스 가수 클레몽틴의 Seasons in the Sun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재욱이라는 가수가 Seasons in the Sun이라는 제목으로 불렀던 곡이었죠. 일본의 그룹 튜브의 원곡을 리메이크한 곡이었고요. 이어진 곡은 폴란드의 보컬리스트 바시아가 몸담았던 영국 밴드 맷 비앙코의 서머송이었습니다. 이제 세계맛깽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세맹 플레이리스트에서 듣고 싶은 곡이 있거나 주제가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세계맛깽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방송 중에는 반디 게시판 그리고 50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45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세계맛깽 2부에서는 이승열 DJ의 가사 낭독과 해설이 함께하는 세음행이 전하는 노래 베스트 전해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여름 노래는 에스타떼. 여름입니다. 이탈리아어로 여름이라는 뜻이죠. 원래 이탈리아의 브루노 마르티노가 1960년에 발표한 평범한 깐소네였는데요. 브라질의 주앙 주베르토가 1977년에 리메이크하면서 잘 알려진 그런 노래가 됐습니다. 이후 챗 베이커 같은 재즈 뮤지션이 연주하면서 스탠다드 넘버로 사랑받는 명곡도 됐고요. 주앙우 주베르토는 브라질식 포르투갈어 억양에 이탈리아어로 노래하고 있는데요. 나른하고 재즈한 보사노바 스타일의 에스타떼 이 음악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은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우맨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카이타노 벨로즈가 부르는 루스 두 소 햇빛입니다. 그의 1982년 앨범 꼬리스 노미스 색상 이름 수록곡인데요.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근본적인 에너지 태양을 예찬한 노래입니다. 태양의 빛 에너지로 식물이 광합성을 하고 땅으로부터는 물과 미네랄을 흡수하죠. 그 사이에 존재하는 인간, 인간은 이 자연을 자연답게 일구는데 결정권이 있는데도 애초 불안한 존재여서 자연을 결국 해치고 맙니다. 하지만 자연은 순환하고 인간이 낸 생채기마저 다시 태양빛으로 거둡니다. 아름다운 노래, 반문명주의의 비판이 서늘하게 배어있는 곡 낭독하겠습니다. 햇빛, 잎사귀가 머금어선 새로운 초록이 되고 새로운 잎으로 피어나더니 아름다움으로, 생명으로, 힘으로 다시 빛이 된다. 파란 하늘은 더 멀리 뻗어선 우리의 두 발이 닿는 땅까지 내려오고 땅은 하늘빛을 들이쉬었다가 파란색 음영을 내쉰다. 강은 기도한다. 시냇물은 흘러 강으로, 강은 바다로 나아간다. 물살도 기도하듯 흐르며 기슭을 스치고 모래를 금빛으로 물들인다. 인간은 대지를 가로질러 나아가며 심장 속에

노랫말을 통해서 명곡의 의미와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카이타노 벨로주가 부르는 게이샤, 넋두리입니다. Dessa coisa que mete medo pela sua grandeza. 이토록 여린 내 사랑을 너는 가져가서는 홀대하는구나. 그렇다면 잠들어 있던 그 사랑 깨우지 말았어야지. 넌 무릎을 꿇어도 기도는 하지 않는구나. 내 세상을 차지한 너의 존재가 너무 커서 겁이 나. 하지만 이거 나만 잘못한 걸까? 그렇지 않아. 이토록 격렬한 사랑, 이것은 이제 환멸로 변해버렸어. 바다를 채웠던 물이 사라져버린 듯 사랑이 변질되어 버린 거야. 그래서 복수의 욕망으로 파도를

일으키려 한다. 네가 준 시련에 맞서서 희망도 없이 그저 몰아칠까 해. 이토록 섬세한 사랑은 세상 어떤 남자도 줄 수 없는데 어쩌면 그게 죄였는지 몰라. 사랑에 내 행복에 운을 걸다니. 넌 내가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내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린 거니. 하지만 신은 내가 마냥 입 다물고 있는 건 바라지 않으신데 그래서 난 이렇게 너에게 넋두리를 늘어놓고 있어. 공주님, 뉴스 하나 알려줄까요? 당신은 날 파괴했어요. 사악한 뱀이시여, 내게 독을 퍼뜨리고도 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구나. 뱀 아가씨, 이제 내가 어딜 가야 할지 좀 말해줘요. 뱀 아가씨, 공주님, 나의 연인, 말해줘. 어디로 가야 해?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음에게 전한 노래, 오늘은 프랑스의 프랑스 귀하리 부르는 뮤직 음악입니다. 77년 발표됐죠. 남편 미셸 베르제가 작사 작곡을 했고요. 당시의 디스코 열풍을 반영한 편곡이죠. 여기에 도시와 전쟁, 사회적 소외를 음악으로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떠나요. 낯설어진 세상에서 굴착기들이 아무도 모르는 것들을 끝없이 지어 울리며 내뱉는 소음을 뒤에 남기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의 악다구니 우리 본연의 리듬과 기쁨으로 잠재워요. 음악, 모두가 노래 부르게 해요. 모두가 음악에 무릎 꿇게 해요. 모두가 서로를 꼭 끌어안고 서로의 가슴을 꼭 맞대게 해요.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시작하게 해요. 우리의 기억이 다시 꿈을 품게 해요. 우리의 생각이 자유롭게 여행하게 해요. 우리의 몸이 흘러가듯 흔들리게 해요. 음악, 서로를 죽이기엔 우린 너무 약해요. 서로를 미워하기엔 우린 너무 외로워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엔 우린 이미 너무 아파요. 서로 헤어지기엔 우린 너무 소심해요. 음악, 우리 모두 무기를 발밑에 내려놓아요. 우리의 군대는 집으로 보내줘요. 우리의 방패를 땅에 던져버리고 손가락을 튕기며 발을 굴러봐요. 1, 2, 3, 4. 음악, 아름다운 음악, 우리 다 함께 노래 불러요.

노랫말을 통해서 명곡의 의미와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새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함께 들어볼 노래는 프랑스의 프랑스 갸리 부르는 에비드멍, 분명한 것은 입니다. 우리 사이를 맛으로 표현하면 쓴맛 같아요. 먼지를 먹으면 이런 맛일까? 우리가 뭘 하건 이런 맛이 나는군요. 또 우리가 어딜 가건 분노가 쫓아다니네요. 침묵은 어떤 말보다 더 많은 말을 해줄 때가 있죠. 우리가 서로에게 털어놓은 어떤 고백보다 더 많은 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어떤 질문보다 더 중요한 말을 해주죠. 분명한 것은 우린 지금도 춤추고 있다는 건데, 우리 딴에는 합의했다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말이죠. 분명한 것은 우린 아직도 웃고 있다는 건데요. 아둔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아이처럼 웃어대죠. 하지만 예전 같은 웃음은 잃어버린 지 오래지요. 이젠 그다지 신경 쓰지 않게 된 이 모든 소모전, 지겹다 못해 신물이 납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게 다 뭔 소용인가요? 흙탕물만 튀길 뿐인데. 이래봤자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아니, 모든 게 다 변질돼 버렸어요.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스페인의 로사나가 부르는 히라, 돌고 돈다 입니다. 2009년 곡이죠. 이 돌고 돈다는 얘기는 사랑에 빠진 심장이 힘차게 피를 돌리듯이 인생도 세상도 이 환희의 순환을 계속한다라는 메시지네요. 낭독하겠습니다. 나에게는 깨어나 기지개를 켜는 심장이 있다. 사랑을 감지하면 이성을 잃는 그런 심장. 날 대신해서 은신처를 찾아줄 줄 아는 심장이지. 날 설득해서 너에게 고백하게 만드는 심장이야. 밤을 꼬박 새우면 어떨까? 평생을 사랑에 빠져 있길 바라겠지. 사랑바보로 평생을 사는 거지. 그 마음이 날 깨어있게 해. 그 마음이 날 느끼게 해. 아침이 되면 인생은 다시 돌고 돈다. 너의 온기에 몸을 맡긴 채 너의 눈을 응시하면서 새벽 하늘에 연을 띄우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자기를 내어준다. 인생은 돌고 돌며 마법도 함께 돌고 돈다. 달은 밤하늘에 걸린 채 내려오고 태양은 흩어져 사라진다. 밤은 두 장의 하얀 시트 사이로 보이는 통로지. 영원히 불타오를 때 그 열정이 문을 활짝 연다. 우리 사이를 맴도는 공기마저 신발을 벗어 던지네. 나에겐 사랑이 넘쳐 흐르는 심장이 있다. 너의 사랑을 받으면 밀물처럼 솟아오르고 사라지려는 희망을 다시금 채워준다. 널 향한 심장 박동은 멈추는 법이 없지. 나의 심장은 너의 것. 가끔 이상해 보일지도 모르지. 나의 심장이 원하는 건 오직 사랑으로 채워진 피. 잠들지 않은 채 너를 바라보는 시간으로 채워진 날들이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우맹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스페인의 로사나가 부르는 Sin miedo, 두려움 없이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과거에 종속시키고 미래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라고 틱냐탄이 말했다죠. 모든 희망엔 두려움이 섞여 있다. 모든 두려움에도 희망이 섞여 있다. 스피노자가 말했다죠. 로사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을 걷어내는 것이 삶을 내 것으로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그 대목 읽어보죠.

두려움을 걷어내요. 행운이 당신의 것임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걷는 걸음마다 최선을 다해요. 두려움을 걷어낼 때 악재도 행운이 되어 돌아올 거예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쓰러질지 모른다는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은 이탈리아의 말리카 아이안이 부르는 리고민 디오다기, 여기서 다시 시작할 거야입니다. 2010년 산레모에서 미아 마르티니 비평가상을 수상했죠. 프랑스의 시인이자 작사가 자크 프레베리의 유명한 시 '데주네 두 마탕', 아침 식사를 읽고 영감을 받았다네요. 해설 대신 시 낭독을 하겠습니다. 그는 잔에 커피를 따랐다. 그는 커피잔에 우유를 넣었다. 그는 우유탄 커피에 설탕을 탔다. 그는 티스푼으로 커피를 저었다. 그는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잔을 내려놓았다. 내게 아무 말 없이 그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연기로 동그라미를 만들었다. 재떨이에 재를 털었다. 내게 아무 말 없이 날 보지도 않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머리에 모자를 썼다. 그는 우비를 입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빗속으로 떠났다. 내게 한마디 말도 없이 날 보지도 않고 나는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이제 노랫말 낭독하죠. 난 문득 깨달았어. 아침 식사를 떠올리며 한숨을 쉬다가 갑자기 이젠 싫다는 생각이 들었어. 당신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이. 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을 거야.

내 손엔 바람만 싣고 갈 거야. 난 더 가벼워지겠지. 허공에 뜬 것처럼 떠나기 전에 미소 지을 거야. 한 줄기 바람으로 홀연히 사라질 수 있을 거야. 위험할지 몰라. 하지만 그런 게 자유일지 몰라. 내 위엔 하늘만 펼쳐져 있을 거야. 하늘 말고 어떤 곳도 내 위를 차지하지 못할 거야. 난 여기서 다시 시작할 거야. 덧없는 환상에서 깨어날 거야. 그러면 네가 여전히 네가 있겠지. 바로 이곳에.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스페인의 라우레야 네 반 고가 부르는 라플라야 해변입니다. 2000년 여름 발표된 곡인데요. 초대 보컬인 아마야 몬테로의 노래고요. 밴드의 키보디스트 사비 산 마르틴이 노랫말과 멜로디를 썼네요. 이 밴드 멤버 모두 산세바스티안 출신을 하는데요. 거기에 유명한 해변 플라야 델라 콘차에서 보낸 어린 시절과 추억을 주제로 만든 곡이랍니다. 화자는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는 젊은 시절 어느 여름의 해변에서 만난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이별 후 50번도 더 여름이 오고 갔는데 한 번 더 만날 수 없었다라는 쓸쓸한 독백 낭독하죠. 당신이 지금도 날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날 난 만났죠. 당신을 바다를 하늘을 누군가 날 당신에게 데려다 주었어요. 당신은 내 포옹을 따뜻하게 받아줬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죠. 처음이었지만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매일 아침 당신이 깨어나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는 모습 보고 싶어요. 당신을 만난 첫날 보여준 그 미소를 짓겠지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노래를 만들어 당신에게 바치겠어요. 우리의 이야기를 한 곡 안에 다 담아 넣겠어요. 언젠가 당신도 알게 되겠죠. 나란 바보는 있는 법을 모른다는 것을요. 몇 해가 흘러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난 이별을 고했죠. 나의 인생을 한 방향으로 결정하는 이 바닷가에서 언젠가 당신을 다시 만나야겠다고 결심하면서 그렇게 세월은 흘러 50번의 여름이 지난 오늘 아직까지도 당신을 만나지 못했어요.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세우 조지가 부르는 지비 하상, 내가 맞았어 입니다. 브라질 싱어송라이터 세우 조지의 2004년 발표곡이죠. 시종일관 이렇게 흥얼거리고 있지만요. 제목부터 내가 맞았어 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이 노랫말은 사랑을 잃고 삶의 방향도 잃은 화자가 자력갱생을 도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낭독 시작하죠. 내가 맞았어. 이제 이렇게 단언해도 돼. 멋지지도 않았어. 보기 좋지도 않았어. 지금도 뭐 울고 싶은 기분이야. 아파. 그녀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아파. 그래도 괜찮아. 이제부터 즐겨야겠어. 우리 관계는 끝난 것 같으니까 이제 내 인생을 찾아야지. 허짓거리 할 생각은 없다. 눈치챘지? 난 떠날 거야. 하지만 네가 원한다면 언제든 돌아올 거다. 오 랄랄라 그래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일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이비에스 캠페인 직장생활.
2: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취업이나 이직에 성공하면 처음엔 출근한다는 사실만으로 설레죠. 하지만 정작 출근하기 시작하면 일 배우는 것도 어렵고 동료와 친해지는 것도 힘든데요. 이 직장 계속 다닐 수 있을까?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건 당연해요. 회사마다 일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신입이 아니더라도 하루아침에 뚝딱 모든 게 잘 될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실수를 하고 꾸지람을 들어도 낯선 환경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편하게 마음 먹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차츰 업무도 익숙해지고 동료들과도 가까워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은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나 자신을 기다려주세요.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해지는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 일본어 이음입니다.
1: 야사시 일본어 쇼타です.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私も 감동しました.
0: 저도 감동했어요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 했습니다라는 동사의 정중체 과거형인 마시다라는 형태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까요? 회식.
1: 노미카이. 노미카이.
0: 노미카이. 회식입니다. 이때 노미라고 하는 부분에는 마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선생님, 이 회식 한자어잖아요. 한자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0: 있을 것 같은데요.
1: 하이, 가이쇼크, 가이쇼크.
0: 가이쇼크. 그럼 노미카이하고 가이쇼크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하이 노미카이라고 하면 동료나 친구끼리 가볍게 술을 마시는 모임을 뜻합니다. 그런데 가이쇼크라고 하면 비즈니스 파트너나 상사와 함께하는 격식 있는 식사 자리를 말합니다.
0: 여러분, 노미카이, 가이쇼크 차이점 아시겠죠?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처음으로.
1: 하지메테
0: 하지메 때, 처음으로 란 뜻입니다. 노래를 부르다.
1: 우타우 우타우
0: 우따우, 1그룹 동사입니다. 이 우따우는요, 노래를 부르다 외에도 시를 짓다, 시를 읊다, 지적이다,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따우, 1그룹 동사라고 했는데요. 우리 정중형 한번 만들어 볼까요? 노래를 부릅니다.
1: 歌います歌います
0: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이죠? 멈하지 않습니다. 바꿔볼게요.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1: 歌いません歌いません
0: 1그룹 동사의 정중형은 어떻게 만들죠?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고 마스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따우는 우따이마스, 부정 형태는요? 우따이마생이라고 하면 되죠. 선생님, 그런데 우따우가 노래를 부르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노래를 부르다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1: はい、歌を歌う。
0: 우따라고 하면 노래, 오는요? 을르를 나타내는 조사예요. 그리고 우따우 연결해서 우따오 우따우 노래를 부르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 투어.
1: 카페 巡り。
0: 카페라고 하면 카페입니다. 메그리는요, 우리말로 여기저기 들름 돌아다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카페 메그리라고 하면 카페 투어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겠죠? 물론,
1: もちろん
0: 모찌롱, 물론인데요. 또 다른 단어도 있잖아요.
1: 무롱 무롱
0: 여러분, 우리말에 물론에 해당하는 표현은요, 모찌롱, 그리고 무롱 이렇게 있습니다. 2번
1: 今回
0: 콩까이 2번입니다. 그럼 지난번은요?
1: 前回
0: 젠까이라고 하고요. 그럼 다음번은요?
1: 次回
0: 지까이라고 합니다. 다음 단어 보죠. 울다
1: 泣く
0: 나크 1그룹 동사입니다. 선생님, 이 낙크 정중형 연습해 볼게요. 웁니다.
1: 泣きます
0: 울지 않습니다.
1: 泣きません
0: 여러분, 1그룹 동사의 정중형은 어떻게 만든다고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고 마스 붙입니다. 그래서 낙크는 낙기마스, 부정 형태는요? 낙기마생이라고 하면 되겠죠? 선생님, 엉엉 울다.
1: 와이와이 나크
0: 훌쩍훌쩍 울다.
1: 시크시크 나크
0: 와이와이 나크, 엉엉 울다. 시크시크 나크, 훌쩍훌쩍 울다. 웁니다는요? 다시 한번 복습.
1: 나키마스
0: 울지 않습니다.
1: 나키마센
0: 다음 단어 볼게요. 읽다.
1: 요무
0: 요무. 마찬가지로 1그룹 동사입니다. 정중형 연습해 볼게요. 읽습니다.
1: 読みます。
0: 읽지 않습니다.
1: 読みません。
0: 소설을 읽다.
1: 小説を読む。
0: 잡지를 읽다.
1: 雑誌を読む。
0: 신문을 읽다.
1: 新聞を読む。
0: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동사의 정중체 과거형인 마시다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해요. 마시다는 우리말로 뭐뭐 했습니다라는 뜻의 동사의 정중체 과거형입니다. 뭐뭐 합니다라는 뜻의 정중을 나타낸 조동사 마스의 과거형이 바로 마시다예요. 그럼 어떻게 접속하면 돼요? 그렇죠. 동사의 마스형에 마스 대신 마시다를 붙이면 되겠죠? 단어 싹 트이게 나온 단어로 연습해 볼게요.

0: 과거형을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는 마스 대신 마시다를 붙입니다. 그래서 노미 마시다, 마셨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이그룹 동사입니다. 먹다.
1: 다베르, 다베르,
0: 먹었습니다.
1: 다베마시타, 다베마시타.
0: 다베마시다. 먹었습니다. 다베르, 먹다. 이그룹 동사입니다. 이그룹 동사의 정중형은요? 르를 떼버리고 마스 연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베마스, 먹습니다. 과거형 만들고 싶어요. 마스의 과거형인 마시다 붙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다베마시다, 먹었습니다.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회식에서 처음으로 하이볼을 마셨어요.
1: 昨日の飲み会で初めてハイボールを飲みました。昨日の飲み会で初めてハイボールを飲みました。
0: 昨日の飲み会で、어제 회식에서라는 표현이죠. 初めて, 처음으로 하이볼을 飲み 마시다. 하이볼을 마셨어요. 하이볼을 마시다. 하이볼을 너무. 하이볼을 마십니다. 하이볼을 노미마스. 하이볼을 마셨어요. 하이볼을 노미마시다 라고 하면 되겠죠? 다음 문장 볼게요. 초밥이 맛있어서 10접시나 먹었어요.
1: お寿司が美味しくて、10皿も食べました。お寿司が美味しくて、10皿も食べました。
0: お寿司が美味しくて、초밥이 맛있어서 라는 표현이죠. 美味しい, 맛있다란 의미의 이 형용사. 여러분, 이 형용사 연결할 때는요, 접속조사 태에 연결하면 되잖아요. 그럴 때 어미 이를 뭘로 바꿔요? 크로 바꾸고 태에 연결합니다. 그래서 美味しい, 맛있다, 맛있어서 혹은 맛있고란 의미를 나타낼 때는 美味しくて라고 하면 되겠네요. 10皿も 食べました. 10皿, 10접시. 사라는 접시 혹은 접시에 담아내는 요리를 뜻해요. 10皿も 10접시나 食べました. 먹었어요. 食べる, 먹다. 食べます, 먹습니다. 食べました, 먹었습니다. 자동환기 꿀팁 살펴볼게요. 여러분, 뭐뭐이다를 나타낸 조동사 다가 있었습니다. 이 다의 정중형은 데스였는데요. 데스의 과거형 기억나세요? 데스의 과거형은 데시다였습니다. 마스의 과거형은요? 오늘 배운 마시다입니다. 데스는 데시다, 마스는 마시다. 구별해서 꼭 암기해 주세요. 다나카 씨는 가수입니다.
1: 田中さんは 歌手 です。
0: 다나카 상와 가슈 데스. 이때 데스는 뭐뭐입니다. 과거형으로 만들어 볼게요. 다나카 씨는 가수였습니다.
1: 田中さんは 歌手 でした。
0: 다나카 상와 가슈 데시다. 데스가 데시다가 되었어요. 이번에는 노래를 부릅니다.
1: 歌を歌います。
0: 우타오 우타이마스. 노래를 부릅니다. 이때 마스는 뭐뭐 합니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데요. 과거형 만들어 볼까요? 노래를 불렀습니다.
1: 歌を歌いました。
0: 우타오 우타이마시다. 마스를 마시다로 바꾸면 과거가 됩니다. 여러분, 데스는 데시다, 마스는 마시다.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동사의 정중제 과거형인 마시다를 사용해서 질문에 답해 보려고 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하다,
1: する。
0: 스르, 삼그룹 동사입니다. 합니다,
1: します。
0: 시마스, 스르의 정중형, 시마스. 별도로 암기해야 하죠? 했습니다.
1: しました。
0: 심하시다. 마스를 마시다로 바꿔요. 그래서 했습니다는 심하시다. 주말에는 무엇을 했어요?
1: 週末は何をしましたか?
0: 주말과 주말에는 나니오 심하시다까? 무엇을 했어요? 카페 투어를 했어요.
1: カフェ巡りをしました。
0: 카페 巡りを 심하시다. 카페 투어를 했어요. 남자친구와 여기저기 카페 투어를 했어요.
1: 彼氏とあちこちカフェ巡りをしました。
0: 카레시도 남자친구와 아찌고찌 여기저기 카페 메그리오 시마시다. 카페 투어를 했어요.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에어컨, 에어컨.
1: 에어컨, 에어컨입니다.
0: 드라이어, 드라이어.
1: 드라이어, 드라이어, 드라이기인데요.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0: 하이 도라이야라고 발음할 때 끝에 발음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어가 아니라 야로 발음하고요. 자음으로 길게 끌어서 읽어야 합니다.
1: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텔레비전,
0: 테레비,
1: 에어컨,
0: 에어컨,
1: 드라이어, 드라이기.
0: 도라이야.
1: 랜덤 박스 지시. 번개는 벼의 안에 이나즈마의 비밀. 일본어로 번개를 뜻하는 이나즈마를 한자로 풀이하면 아주 흥미로운 조합이 숨어 있는데요. 바로 벼와 아내라는 글자가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대체 왜 번개라는 자연현상을 벼의 아내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0: 하이, 여기에는 고대 일본인들의 농경 문화와 관찰이 담겨 있는데요. 옛 사람들은 번개가 많이 친 해에는 벼가 잘 자라고 수확도 풍성해진다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당시에는 과학적인 원리를 알수 없었기 때문에 번개의 빛과 에너지가 벼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벼를 결실을 맺게 만드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1: 참고로 현대 일본어에서 쯔마는 아내를 뜻하지만 고대에는 성별과 관계없이 배우자나 연인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벼를 여성적인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번개는 실제로 벼의 남편에 가까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0: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프랑스 작가 르크 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나를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1: EBS 초급 중국어.
0: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老师.
0: 복습 많이
2: 살 길이다.
0: 두 문장을 여쭤볼 건데 조금이라도 삐끗했다 싶으면 1강을 복습하고 오셔야 됩니다. 저 혼자 12페이지 볼게요. 남동생은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싶어한다. 분명히 배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해보세요. 오, 바로 생각나야 되는데 왕 선생님.
2: 弟弟想养一只猫.
0: 想养. 삼성 삼성이면 앞에가 이성이죠. 낮게 출발. 샹양 좋아요. 너 반려동물 키우니?
2: 你养宠物吗?
0: 宠物 기억나십니까? 키우다. 양이 지난 시간 하이라이트 단어였습니다. 오늘 너는 어떤 계절을 좋아해? 제일 좋아하니?
2: 你最喜欢什么季节?
0: 잘 들리세요, 여러분? 한 20여 분 후에 더 명확히 들릴 겁니다. 단어부터 한번 부셔버리겠습니다. 오늘 이치라이 카이샤. 네, 16페이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장, 제일, 최고,

0: 주의, 주의 아니고 UI 사이에 에 넣어서
1: 쯔웨이
0: 쯔이 아니에요. 쯔에이. 한번 더.
1: 쯔웨이
0: 선생님이 제일 좋아. 쯔에이 하오. 맞죠, 선생님? 네.
1: 对的,
0: 그러니까
1: 我最好
0: 맞아요. 我 제일 好.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좋아. 좋아하다.
1: 喜欢
0: 이 단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삼성 경성은 항상 나이, 나이 생각하시면서 我们,你们,喜欢 요 음정 떠올리세요. A 喜欢 B 하면 A가 B를 좋아하다죠. 계절,
1: 季节
0: 지혜 끝까지 올리시고요. 여러분 어떤 계절 좋아하십니까? 여름,
1: 夏天
0: 사성일성, 夏天. 그럼 해볼까요? 나 여름을 좋아해.
1: 我喜欢夏天
0: 老师,你喜欢什么季节?
1: 我喜欢春天
0: 아, 春天. 뭐 같아요, 여러분? 오, 맞아요. 입춘할 때 춘이죠? 봄이네요. 물어봐 주세요, 저도.
1: 你喜欢什么季节?
0: 秋天.
1: 为什么?
0: 凉快. 우리 지금 저희 대화 들리십니까? 제가 뭐 좋아한대요? 가을 추? 맞죠? 추석할 때, 치어 가을 좋아한대요. 왜냐고 물어보셨죠? 제가 그래서 시원하니까. 시원하다, 중국어로.
1: 凉快.
0: 이성경성이에요. 검색해보세요. 량콰이. 좋아요. 왜?
1: 为什么?
0: 단독으로 많이 쓰이죠? 왜?
1: 为什么?
0: 그렇죠. 그리고 문장에 들어가면 문장, 동사 앞쪽에 위치합니다. 한국어랑 똑같아요. 왜 먹어?
1: 为什么吃?
0: 저희 어머니가 저 총각 때 많이 했던 말씀이에요. 왜 먹어? 왜 什么吃? 지금은 와이프가 저한테 왜 什么吃? 이렇게 합니다.
1: 오, 好可怜哦.
0: 불쌍하대요. 불쌍하다, 중국어로?
1: 可怜.
0: 하신 거 보니까 삼성 이성이네요. 可怜. 왜냐하면
1: 因为
0: 보통 왜 什么로 물어보면 인웨이로 말을 많이 시작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because이란 말이죠. 인웨이 할 수도 있다도 되고 해도 된다도 되고 조동사입니다. 동사 앞에 위치하죠.
1: 可以
0: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 可 올라가야죠. 可以 좋아요. 바다 해변.
1: 海边
0: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한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다 해자는 아시거든요. 그럼 이제 나 바다를 좋아해. 我喜欢海 해도 괜찮긴 하죠.
1: 当然可以
0: 근데 이제 보통 그럴 때는 중국 사람들이 삐에를 좀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1: 海边也可以海滨也可以
0: 하이 다시 한번.
1: 海滨
0: 하이빈.
1: 对
0: BIN이죠, 선생님.
1: 是的
0: 네, 검색을 꼭 해보셔서 노트에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놀다.
1: 玩
0: 얼화를 빼고
1: 玩
0: 다 됩니다. 선생님은 둘 중에 뭘 쓰셨습니까?
1: 玩
0: 왈. 맞아요. 아직도 되고, 또도 되고, 더도 되고.
1: 海
0: 동사 앞쪽에 위치하겠죠? 수로 앞쪽에 위치하겠네요. 오늘은 아직이 아니라 또, 또한으로 쓰이나 봐요. 잠시 후에 볼게요. 할수 있다.
1: 能
0: 위에 보시면 할수 있다, 해도 된다, 거의. 거의가 뜻이 더 많은 거예요. 능은 할수 있다만 되는 거고요. 수영하다.
1: 游泳
0: 그래요. 글자 보시면 더 어때요? 물수변에 다 있죠? 요용.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단어들이 어떻게 본문에 녹아져 있는지 지금 여러분 벌써 보셨나요? 17페이지 보지 마시고요.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머, 이치 라이 티샤.
2: 第二课，你最喜欢什么季节？你最喜欢什么季节？
3: 我最喜欢夏天。
2: 为什么？
3: 因为可以去海边玩，还能游泳。
2: 你最喜欢什么季节？
3: 我最喜欢夏天。
2: 为什么？
3: 因为可以去海边玩，还能游泳。
0: 본문 안 보고 들으신 거 맞죠, 여러분? 그래야 늘어요. 그래야 듣기 실력이 향상됩니다. 17페이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해? 이제 마음껏 보세요. 들어볼게요.
1: 你最喜欢什么季节?
0: 什么 위치는요, 문장에 들어가면 보통 다 동사 뒤입니다. 왕 선생님 혹시 이 노래 아세요? 내기의 캔디. 옛날 건데.
1: 아, 我知道. 这暴露了年龄。
0: 아, 그렇죠. 나이가 폭로가
1: 네.
0: 됐대요. 이게 이제 노래를 각색하면 이제 약간 동사 뒤에 샴머 이겁니다. 동사 뒤에 샴머 이렇게
1: 오,
0: 외우시면 됩니다.
1: 好
0: 네.
1: 办法.
0: 이게 오프라인 수업 때 한창 인기 있었던 방법이었는데 지금 모르겠네요. 동사 뒤에 샴머 기억하세요? 시환 샴머 보이시죠? 네, 그래요. 나는 여름을 제일 좋아해.
1: 我最喜欢夏天。

0: 여러분들 지금 이쪽의 위치를 보세요. 다 지금 동사 앞에 있죠? 예, 부사니까 앞에 있는 거고, 예, 샤티엔 에이시 환비니까 나는 여름을 좋아하니까 여름 뒤로 가야죠. 왜?
1: 왜什么?
0: 뭐의 줄임말이에요? 왜什么? 시환의 줄임말이겠죠. 자, 왜냐하면 왜什么로 질문하면 보통 이제 인웨이를 넣어서 발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인웨이가 없어도 되잖아요.
1: 可以的.
0: 근데 써보세요 한번. 자, 한번 들어볼게요.
1: 因为可以去海边玩，还能游泳。
0: 하나씩 볼까요? 왜냐하면
1: 因为
0: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1: 可以
0: 바다에 가다.
1: 去海边
0: 바다에 가서 놀다.
1: 去海边玩.
0: 근데 앞에 可以가 있으니까 바다에 가서 놀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可以는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의 느낌이 있네요. 또한
1: 还
0: 또한 할 수 있어요.
1: 还能
0: 또한 수영도 할 수 있죠.
1: 还能游泳.
0: 당연히 能 대신에 可以로 호환해도 괜찮지만 앞에 可以가 있기 때문에 다른 단어로 바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장 조합 괜찮죠? 이제 여러분들께서 혼자 공부하실 때는요. 밑에 있는 한글만 보시고 위에 딱 손으로 가리고 손으로 가르시죠. 딱 가리고 한번 중국어로 해보세요. 그런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한국어를 중국어로 바꾸는 연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한자만 딱 보시고 아 오케이 쉽네 이게 아니라고요. 입으로 내 뱉어야 회화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훨씬 더 잘 들릴 거예요. 어머니 이치 나이 팅이샤.
2: 你最喜欢什么季节？我最喜欢夏天。为什么？因为可以去海边玩，还能游泳。你最喜欢什么季节？
3: 我最喜欢夏天。为什么？因为可以去海边玩，还能游泳。
0: EBS 초급 중국어 18페이지 어퍼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본문 두 번째 들었을 때 훨씬 더 잘 들리시는 거 맞죠? 좋습니다. 어퍼 포인트 사실 지금 복습이나 마찬가지예요. 다 언급을 했던 단어들입니다. 제일 가장
1: 最
0: 선생님 이거 사실 우리한테는 되게 쉬운 어순이에요. 우리 똑같아요. 제일 좋아해, 제일 사랑해.
1: 아, 한국人也这么说.
0: 네, 어순이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나는 가장 사랑해, 아빠를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지금 그 목적어와 동사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지 제일 사랑해, 제일 좋아해는 똑같습니다. 예문 보시죠. 나 아빠를 제일 사랑해.
1: 我最爱爸爸.
0: 그렇죠, 最爱爸爸. 이 사과가 제일 커.
1: 这个苹果最大.
0: 그렇죠. 苹果 모르신 분들 꼭 체크하셔야겠죠? 자, 그는 수박을 제일 먹고 싶어 합니다.
1: 他最想吃西瓜.
0: 오, 수박, 시과. 선생님, 시과 좋아하십니까?
1: 最近是西瓜的季节.
0: 아, 지금은 요즘은 이제 수박의 계절이다.
1: 맞아요.
0: 맞습니다. 근데 수박이 맛이 없으면 좀 짜증나요.
1: 아, 现在的西瓜都好吃诶.
0: 그렇죠. 거의 맛있는 것 같아요.
1: 네.
0: 올랐어요. 또. 장자라.
1: 你知道吗?
0: 네.
1: 西瓜是我的最爱.
0: 西瓜是我的最爱.
1: 네.
0: 이거 직역하면 수박은 나의 최애다.
1: 对的.
0: 아, 그렇게도 표현이 된다는 거죠. 아주 좋은 예문입니다. 最爱로 끝날 수 있습니다. 최애입니다라고 할 때 시. 最爱, 我的最爱, 너무 좋습니다. 꼭 필기해 보시고요. Because, 因为, 발음 들어볼게요. 오늘 아주 춥기 때문이야.
1: 因为今天很冷.
0: 삼성삼성이니까 앞에 흔 올라갑니다. 很冷. 자, 우린 뭐뭐하기 때문이야가 뒤쪽에 있죠? 중국은 앞으로 땡깁니다. 마치 영어랑 어순이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책을 좋아하지 않거든.
1: 因为我不喜欢书.
0: 그러니까 我 올라가면 안 돼요. 뒤에가 사성이니까 반삼성. 因为我不喜欢书. 요것도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책, 그리고 수박, 사과, 아버지, 춥다, 오늘 이런 걸 모르셨다면 체크를 하는 이 페이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야.
1: 因为他没空.
0: 没空, 콩이 시간의 뜻이 있습니다. 같은 말로 没时间 해도 괜찮죠?
1: 可以的.
0: 네, 时间 검색해 보시고요. 19페이지 고수가 되는 지름길 거의 한 번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치라이 카이샤. 네, 거의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표를 살 수 있어요. 거의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할 수 있다, 해도 된다가 다 됩니다, 여러분. 일단 할 수 있다부터 보시죠. 인터넷으로 표를 살 수 있다.
1: 网上可以买票.
0: 표가 중국어로
1: 표.
0: 사다는
1: 买.
0: 그래요. 인터넷으로 샀어. 인터넷으로 뭐뭐하다 두 글자입니다.
1: 网上.
0: 우리가 보통 이제 한국어로 인터넷상에서라고 할 때 인터넷상 할 때 상이 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샹크. 어, 선생님, 삼성이 지금 무려 세 개예요. 다시 한번 발음 들어볼게요. 원래 삼성이 두 개면 앞에가 이성, 그다음 반삼성인데 삼성이 세 개면 그때그때 문맥에 따라 달라요. 우리 왕 선생님 발음 다시 들어볼게요. 왕샹부터.
1: 왕샹可以买票.
0: 어때요? 거의 둘 다 이성된 거죠. 거의 마이표. 마이는 올라가면 안 됩니다. 뒤에가 사성이니까 반삼성 거의 마이표. 요게 포인트입니다. 이 휴대전화는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1: 这个手机可以拍照.
0: 거의 이는 올라가면 안 되죠. 뒤에가 일성이니까 거의 반삼성 사진을 찍다를 중국어로
1: 拍照.
0: 한 번 더
1: 拍照.
0: 휴대폰 선생님 저 발음 좀 교정해 주세요. 쇼지 쇼지 아니죠?
1: 쇼지.
0: 오유는 어예요. 쇼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해도 된다. 허락 관련. 여기 앉아도 될까요, 제가?
1: 我可以坐这儿吗?
0: 삼성이 3개 이상이면 그때그때 문맥에 따라 다르다고 했죠? 주어부터 삼성이 연달아 3개면은요. 보통 앞에 我가 반삼성이 많아요. 我 올라갈 순간 틀린 거예요. 我可以 들어볼게요.
1: 我可以坐这儿吗?
0: 너 이제 가도 돼.
1: 你现在可以走了.
0: 자, 가다를 여기서 뭘 썼죠?
1: 走.
0: 네, 조우가 아니라 오유는 어우예요. 저우. 그리고 이 거의 뒤에 조동사 뒤에 러가 붙으면은요 절대 완료가 아닙니다. 바로 상태 변화예요. 그러니까 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직역이에요. 완료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너 이제 가도 돼. 지금을 이제라고 의역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你现在可以走了.
0: 그렇죠. 부정형인 不可以는 주로 강한 금지를 나타낸다. 보이시죠? 담배 피다를 초 아니고 처우, 오유는 어우니까.
1: 抽烟.
0: YAN을 정말 많은 분들이 얀얀 아닙니다. Y를 I로 바꾸세요. 그럼 IAN은 EN이에요. EN, EN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담배 피면 안 돼요.
1: 这里不可以抽烟.
0: 그렇죠. 이 不可以는 보통 일상생활에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표현한 걸음 더 살펴보시죠. 오늘 이치 라이 카이샤.
1: 이치 진로 생화 연습.
0: 우리 청취자분들 텔레비전 중국어를 아셨습니까? TV.
1: 电视.
0: 电视. 전자 관련할 땐 이 DN이 빠질 수가 없죠. 실제로 컴퓨터 아십니까, 여러분?
1: 电脑.
0: 오, 검색해 보시고요. 电脑. 오빠, 형 다 되죠? 형이라고 돼 있네요. 오늘은 형은 TV 보는 것을 제일 좋아한다.
1: 哥哥最喜欢看电视.
0: 우리 청취자분들 이 정도 문장 구조는 이제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발음을 공부하셔야죠. 열심히 따라오고 계시죠? 왕 선생님 발음 최고입니다. 한 번 더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哥哥最喜欢看电视.
0: 哥哥最喜欢看电视. 따라오고 계시죠? 좋아요. 너는 왜 여름을 좋아하니?
1: 你为什么喜欢夏天?
0: 왜는 보통 동사 앞에 위치한다. 你为什么喜欢? 네. 왜냐하면 밖에 비가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가는 겁니다.
1: 因为外面下雨. 所以我不去.
0: 자, 이 문장의 하이라이트는 인웨이 A 쉼표 찍고 소이 B 삼성 삼성이면 앞에가 이성 소 그다음 반삼성 소이. 어머나. 또 삼성이 세 개예요. 선생님, 소이부터 한번 읽어 주세요.
1: 所以我不去.
0: 여기서는 소이 둘 다 이성입니다. 所以我不去. 요거 기억하시고요. 인웨이 뒤에 A 쉼표 찍고 소이 많이 나오죠. 이 소이가 원래 무슨 뜻이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래서란 말은 없지만 인과관계를 말할 때 이 소이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깥을 중국어로
1: 外面.
0: 좋아요. 비가 내리다
1: 下雨.
0: 선생님 제가 뭐 할지 아실 것 같아요. 제 발음 좀 교정해 주세요. 下위 위 다 알아듣죠?

0: 거의 팅동.
1: 그렇죠.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입술을 동그랗게 말아서 샤오유, 샤오유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질문 좀 해도 될까요? 할수 있다 해도 된다 해서 여기서 거의는 오늘 해도 된다네요. 이 문장 들어볼게요.
0: 老师，我可以问问题吗？
1: 한번 더.
0: 老师，我可以问问题吗？
1: 자, 여기서는요. 그 동사 두번 쓰는 거 있죠, 여러분. 칸칸 그거 아닙니다. 물어보다가
0: 问
1: 문제가
0: 问题
1: 그렇죠. 원이 동사고 원티가 목적어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질문을 좀 해도 될까요? 라고 의역이 돼 있지만 문제를 좀 물어봐도 될까요? 이게 1차원적인 직역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담배 피우면 안 돼요.
0: 这里不能抽烟，
1: 한번 더.
0: 这里不能抽烟。
1: 아까 앞페이지에 不可以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이 不能도 사실은 不能이 할수 없다란 말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이게 하면 안 된다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0: 没错，
1: 수업 시간에 不能看手机 이렇게 많이 쓰이죠?
0: 对，上课时不能看手机。
1: 지금 왕 선생님께서 발음하신 샹克时 이거 时입니다 아니에요. 뭐뭐 할 때, SHI 이성이에요. 검색해 보세요. 吃饭时 밥 먹을 때. 샹课时 수업할 때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 能할수 있다지만 不能으로 쓰이면 할수 없다란 말도 있지만 보통은 일상생활에서 하면
0: 하면
1: 안
0: 안 돼요.
1: 된다 不可以와 비슷하게 쓰인다 실력 따지기 무조건 담아줘야 돼요 조금이라도 틀리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뒤에 거의 절친 能 파헤쳤으니까 꼭 살펴보시고요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0: 你最喜欢什么季节？
1: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0: 我是王老师，
1: 다음 시간에
0: 不见
1: 부见
0: 不散。
1: 부산

0: 칼바나 같은 거 뺏었습니다.
1: 북극과 가장 가까운 땅 그린란드. 끝없이 펼쳐지는 설원을 걷다 보면 낯선 표지판 하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 그린란드에만 있는 개썰매 전용도로 표지판입니다. 썰매견들이 이끄는 개썰매는 뱃길마저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사람들의 발이 되어 그린란드 구석구석을 누빕니다. 이누이트족이 이곳에 뿌리를 내린 후 천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풍경이죠. 언덕을 오를 때면 지친 개들을 위해 사람이 직접 썰매를 밀기도 한다는데요. 하나의 팀이 되어 혹한의 날씨를 뚫고 달리는 그린란드의 사람과 개. 그들의 우애 좋은 썰매길은 앞으로도 쭉 이어지겠죠?
2: 출발을 외치자 그는 재빨리 올라타고 썰매견들은 기다렸다는 뜻이 총알처럼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서른의 동반자 개썰매와 함께 먼 길에 올랐습니다.
1: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 응시만점 강사 김대긴입니다. 오늘은 7월 6일 월요일 파트 1, 2의 날입니다. 이제 우리 방송 강의 적응되시죠? 7월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7월에 공부하면서 이 토익의 뼈대는 영문법이니까 김대균 영문법, 김대균 영문법 문제집 오디오 어학당 가면 있어요. 거기 가시면 PDF를 두 권 다 받을 수 있어요. 3만 원 상당의 PDF를 강의와 함께 다 들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뼈대로 공부하시고 우리 토익킹 교재 또 열심히 같이 보시면은 좋은 성과가 반드시 날 겁니다. 요즘 물가도 비싸죠. 근데 경제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교재 35쪽입니다. 파트 1, 2 함께 듣습니다.

0: Part 1.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1: They are arranging papers on a desk.
0: B.
1: They are waiting in line at a counter.
0: C.
1: They are browsing a magazine.
0: D.
1: They are packing books into a box.
0: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2: A woman is putting up a poster on a wall.
0: B.
2: A man is fastening his hair back.
0: C.
2: A woman is pouring liquid into a container.
0: D.
2: A man is working at a computer keyboard.
0: Part 2. Number 7.
3: Have you already reserved the airline tickets for next month's conference?
0: A.
1: She rode the shuttle to the terminal.
0: B.
1: A travel agency website.
0: C.
1: No, the reservation system wasn't working.
0: Number 8.
2: Would you care for a piece of chocolate cake?
0: A.
3: Sorry, that soup isn't available today.
0: B.
3: Definitely, especially if it's the homemade one.
0: C.
3: No, the roads weren't icy this morning.
0: Number 9.
1: I watched the latest film by that producer over the weekend.
0: A.
2: I'm relocating to Chicago next month.
0: B.
2: I'd like to know your opinion about it.
0: C.
2: A cinema near the station.
0: Number 10.
3: The guests should be arriving shortly, shouldn't they?
0: A.
1: It appears their train has been delayed.
0: B.
1: The office printer is beside the cabinet.
0: C.
1: The reservation was made last April.
0: Number 11.
2: Which Korea Expo would you recommend attending?
0: A.
3: No, registration isn't required.
0: B.
3: You might want to consult Daniel about that.
0: C.
3: Your portfolio and application form.
4: 잘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혹시 6월호, 7월호 계속 보고 계신 분은 우리 좀 파트 1, 2에 뭐 바뀐 점 없어요? 여러분 중에 이 퍼펙트 만보님이 요구하신 것 중에 A, B, C, D 좀 넣어달라. 이 답을 표시할 수 있게 넣어드렸습니다. 가급적 여러분의 그 요구는 맞춰드리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그 A, B, C 그 답 표시하기 좋게 35쪽에 그 A, B, C, A, B, C, D를 만들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같이 보시죠. 아주 사이좋게 잡지를 보고 있는 남녀가 보이죠. 그때 정답은 C. They are browsing a magazine. 이럴 때 browsing을 이 답으로 해갖고 출제를 했어요. Browse가 저 단어를 모르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웹 브라우저는 많이 아시죠? 그 브라우저예요. 그래서 이게 보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잡지를 훑어보고 있다 할 때 그 동사형으로 browsing a magazine 이게 답이고요. 물론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단어는 여기 그 다양한 정답 표현 키포인트 하단에 flipping through, looking through, reading 이런 게 이제 들릴 때가 있죠. flipping through는 페이지를 넘기는 거예요. 알았죠? 이 잡지 페이지를 넘기면서 보고 있다 할 때 flip through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C가 답이고 A번은 arranging papers on a desk 하면은 이제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한다 그거 아니죠. waiting in line 줄 서 있다 아니죠. 이 지금 둘이 앉아 있기 때문에 packing books 책을 포장한다 아니죠. 그러니까 동사 중심으로 들으면 C가 정답이 되죠. 1번 문제 다시 듣죠.
0: A.
1: They are arranging papers on a desk.
0: B.
1: They are waiting in line at a counter.
0: C.
1: They are browsing a magazine.
0: D.
1: They are packing books into a box.
4: 2번입니다. 2번은 이제 두 사람이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잘 보시면 D번 보세요. A man is working at a computer keyboard. 컴퓨터 모니터도 있지만 그 앞에 컴퓨터 키보드도 있죠. S은 어디 어디 앞에. 그래서 이 키보드 앞에서 일하고 있다. D가 답이고요. A번은 putting up a poster on the wall. 벽에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아니고 또 B번은 fast

0: Straightening his hair back 하면은 머리를 뒤로 묶고 있다 그랬는데 그것도 아니죠. 그리고 C번 보면 pouring liquid into a container. 용기에 이 어떤 통에 액체를 붓고 있다. 물론 liquid 들려서 정답인 경우도 많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아니고 D가 정답이 되죠. 자, 그러면 2번 문제 다시 듣죠.
1: A.
2: A woman is putting up a poster on a wall.
1: B.
2: A man is fastening his hair back.
1: C.
2: A woman is pouring liquid into a container.
1: D.
2: A man is working at a computer keyboard.

0: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1, 2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그 2번에서 그 다양한 정답 표현도 중요하지만 키포인트 보시면 working, typing on, using이 들리면 정답이 잘 된다 그랬죠. 이 using도 꼭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7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Have you already reserved the airline tickets? 항공사 티켓, 비행기 티켓 예약했어요? For next month conference, 다음 달 그 컨퍼런스를 위해서 이렇게 말했을 때 정답은 C. No, the reservation system wasn't working. 그 예약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서 못했어요. 부정의 답이 오히려 긍정의 답보다 정답률이 매우 높아요. 아이, 안 됐어요. 실패했어요. 뭐 이런 것들이 답으로 잘 나옵니다. C가 답이고요. A번, She rode a shuttle to the terminal 하면 셔틀버스를 타고 터미널로 갔다. 그녀가 네, 전혀 상관없고 B번, A travel agency website, 여행사 웹사이트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은 C번, 7번 문제 다시 듣죠.
1: Have you already reserved the airline tickets for next month's conference?
2: A.
3: She rode the shuttle to the terminal.
2: B.
3: A travel agency website.
2: C.
3: No, the reservation system wasn't working.
0: 8번입니다. Would you care for a piece of chocolate cake? 그래서 이 초콜릿 케이크 한 조각 드실래요? 이럴 때 정답이 B번인데요. Definitely 동그라미. 아이, 당연히 먹죠. 뭐, 좀 어린 친구들은 당근이죠. 이렇게 말하는 거. 그 단어가 definitely. 이게 들리면 정답률이 매우 높아져요. Especially if it's the homemade one. 특히 그게 집에서 만든 거라면요. 당연히 먹죠. 이렇게 해서 B가 정답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그 definitely, absolutely, of course 이런 게 들리면 정답이 잘 되고 우리 교재 앞에 비법이 있어요. 근데 7월호에 제가 베이케이션 이메일이 들려도 정답이 잘 돼요를 추가했어요. 근데 그걸 또 어우 귀신같이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번에 요 단어가 추가됐네요. 이걸 이 슈퍼만보님이 공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찾아내 주셔서 고마워요. 자 그러면 우선 B가 답이고 A번 Sorry 미안해요. That soup isn't available today. 그 수프는 오늘 안 됩니다. 구입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 게 이제 available인데 내용이 안 맞고 C번 No, the roads weren't icy this morning. 아침에 도로가 얼어붙진 않았다 그랬는데 뭐 도로 문제는 전혀 아니죠. 정답은 B번이고 A와 C는 어느 때 대답인지 아래 short dialogue for wrong answers에 나오니까 그는 자습을 부탁드립니다. 8번 문제 다시 듣죠.
4: Would you care for a piece of chocolate cake?
2: A.
1: Sorry, that soup isn't available today.
2: B.
1: Definitely, especially if it's the homemade one.
2: C.
1: No, the roads weren't icy this morning.
0: 9번입니다. I watched the latest film by that producer over the weekend. 저는 주말에 그 제작자의 최신 영화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B번, I'd like to know your opinion about it. 그 작품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알고 싶군요.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B가 정답이 되죠.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문장이 정답이 잘 돼요. A번, I'm relocating to Chicago next month. 다음 달에 시카고로 이사 간다는 전혀 상관없고요. C번, a cinema near the station.

0: 역 근처의 영화관 전혀 상관 없습니다. 9번 문제 다시 듣죠.
1: I watched the latest film by that producer over the weekend.
2: A.
3: I'm relocating to Chicago next month.
2: B.
3: I'd like to know your opinion about it.
2: C.
3: A cinema near the station.
0: 10번입니다. The guest should be arriving shortly, shouldn't they? 손님들이 곧 도착할 거 맞죠? 그럴 때 A번. It appears the train has been delayed. 기차가 지연되는 듯 합니다. 여러분, 지연됐다, 연기됐다, 취소됐다는 답이 잘 된다는 얘기 지난달에도 해드렸는데요. Delay, postpone, problem 이런 단어가 들리면 이 part 2에서 정답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뭐 이번 시험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계속 적용되는 원칙이니까 기억해 두세요. A가 정답, B번은 The office printer is beside the cabinet. 그 사무실 프린터는 캐비넷 옆에 있다. 아무 상관없고. The reservation was made last April. 예약은 지난 4월에 되어졌다 그랬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거의 키포인트 보세요. Delay, postpone, problem, cancel이 들리는 문장은 정답이 잘 됩니다. 10번 문제 다시 듣죠.
1: The guests should be arriving shortly, shouldn't they?
2: A.
1: It appears their train has been delayed.
2: B.
1: The office printer is beside the cabinet.
2: C.
1: The reservation was made last April.
0: 그다음 11번입니다. Which career expert would you recommend attending? 어떤 취업 박람회에 참석하는 것을 당신이 추천하시나요? 그럴 때 답이 B. You might want to consult Daniel about it. 그는 다니엘에게 물어보는 게 낫겠어. 그분과 상담하세요. 우리 많이 했던 말, 아이, 딴데 가서 알아보세요. 제3자에게 물어보세요. 저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3자에게 알아봐, 딴데 가서 물어봐. 이 부류가 정답이 잘 된다고 했어요. 거의 키포인트 보면, ask, consult, check with 사람 이름이 들리면 정답이 잘 되는 게그 사람에게 확인해라 이거예요. 나는 모르니까. B가 정답. A번은 No, registration isn't required. 등록은 요구되지 않는다. 상관없고요. C, your portfolio and application form. 당신의 포트폴리오와 지원서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1번 들어볼까요?
3: Which career expo would you recommend attending?
2: A.
1: No, registration isn't required.
2: B.
1: You might want to consult Daniel about that.
2: C.
1: Your portfolio and application form.
0: 여기 보너스를 보시면 ask, consult, check with 사람 이름. 이게 답을 잘 만든다고 했죠. 여러 가지 있는데 ask가 또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 대화 볼까요? When would be the best time? 언제가 가장 좋은 때죠? To schedule the client meeting. 고객 회의 잡는 데 있어서. Please ask Jason about his availability. 제이슨에게 시간 되는지 물어보세요. 이건 이제 그런 거고. 그거는 사장님한테 물어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거. 시험에 이제 you should ask Mr. Tang. 제가 가끔 이거 많이 인용하는데 이게 진짜 시험의 답이었어요. 탱 씨에게 물어봐. You should ask Mr. Tang. 요 부류가 또 이제 답으로 잘 나온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부록의 단어들도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데 거기에 못 실은 것은 우리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자료실에 다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 강의라죠. 거기서 이제 좋은 정보를 그냥 여기 마구마구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애정을 갖고 보면 성적 오르는데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거기 5월, 6월로 돼 있지만 토익 만점과의 강의 노트 거기 계속 보시겠습니다. 거기 우리 고양이과 동물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feline 여기까지 봤는데요. 거기 4월 토익 기출 단어 정리 조금 지난 거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trial and error 이게 시행착오가 되죠. We improve the product through trial and error. 우리는 그 제품을 시행착오를 통해 개선시켰다. 좋죠? 그리고 physical. 이게 이제 건강검진의 뜻도 있어요. 이게 물리적인, 육체적인 뭐 이런 형용사도 되고 I have a physical schedule for Monday 하면은 월요일에 예정된 건강검진이 있다. 월요일에 건강검진 예약을 해놨다 이거죠. 그리고 qualified는 이제 자격을 갖춘으로 주로 사람을 수식하거나 사람이 주어일 때 be qualified for 이렇게 또 많이 쓰이죠. 그래서 only qualified staff, 그래서 자격을 갖춘 직원들만이 may operate the machine, 그 기계를 작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리고 focus on, 어디에 집중하다. The seminar will focus on customer service. 그 세미나는 고객 서비스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Whether, 이게 뭐뭐인지 아닌지인데 이제 어떻게 쓰이냐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토익은 용법 시험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이렇게 쓰이는구나. 그걸 알도록 우리가 많이 훈련해야 돼요. We need to know whether the shipment has arrived. 우리는 그 배송품이 도착했는지 여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variety, 다양성. The store offers a wide variety of snacks. 이 상점은 다양한 스낵을 제공한다 이런 건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a variety of 다음에는 복수명사 온다. 예를 들어 뭐 a list of, a series of, a collection of, a list of 뭐 이런 거 뒤에 하여튼 복수명사 오는 거. 알았죠? 그 중에 variety도 있다. A collection of, a variety of, a list of, a series of 이런 것들을 함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defined purpose, 정해진 목적 이런 뜻이죠. The tool is useful beyond its defined purpose. 그 도구는 정해진 목적 이상으로 유용하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T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인데요. 포털 검색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라고 쳐보세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평소 인터넷 할 때 사용하는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정보 유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꾸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happy Monday.
1: Yes. 자, 우리 월요일이 밝았잖아요.
0: 네.
1: 이번 달에도 영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 좋아요. What movie have you brought with you?
1: 아, 자, 오늘은 페이지 넘버 32에 이 영화는 사실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0: 네.
1: 안 보신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조금 걱정이 있기는 해요.
0: 옛날 영화 갖고 오셨나 보네요.
1: 아, 그렇습니다.
0: 네.
1: 근데 옛날 영화, 옛날까지는 아닌데 혹시 Vanilla Sky라는 영화 아세요?
0: Yes.
1: 보셨어요?
0: Tom Cruise, of course.
1: Yes.
0: 네.
1: 이 영화는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기도 하고 스토리 자체가 되게 꿈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몽환적인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안 보셨다면 미리 이런 느낌의 스토리가 이어지겠구나 하고 보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0: 네.

0: 이미 보신 분들도 복습하고 이렇게 이해하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파트 1을 가보겠습니다.
1: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to Learn English with the movie Vanilla Sky Part 1.
0: 네,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1: Let's take a listen.
2: David Ames is a wealthy and charming man who seems to have it all. His life changes when he meets Sophia and falls head over heels for her. However, Julie, who is jealous of this relationship, begins to cause trouble. After a tragic car accident, David's life starts to fall apart. He struggles to come to terms with his new reality.
1: And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0: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우리말 version 들어볼게요. David Ames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아 보이는 부유하고 매력적인 남자다. 그의 인생은 소피아를 만나 그녀에게 홀딱 반하면서 바뀌어 버린다. 하지만 이 관계를 질투하는 줄리가 문제를 초래하기 시작한다. 비극적인 자동차 사고 이후 데이빗의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힘겹게 노력한다.
1: 네.
0: Right? 이런 내용을 또 담고 있는데 아, 이 영화를 찍었을 때 진짜 탐 크루즈가 거의 최고 주가를 날리고 있을 때였죠.
1: Right, he was at his peak for sure.
0: Right.
1: Yeah.
0: 자, 핵심 표현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돼요. 그가 이제 그 소피아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홀딱 반하게 된대요. 그러면 이제 인생이 완전 바뀌는데 홀딱 반한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상상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새로운 표현이 있다고요.
1: 네, fall. Head over heels. 네, 많은 분들은 fall in love 알고 있을 거예요.
0: Right?
1: 그래서 똑같이 fall 쓰는데 head over heels.
0: 아하.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게 아니 heels가 이제 아무래도 발 쪽을 얘기를 하겠고요. 그렇죠?
1: 네.
0: 그리고
1: 네.
0: head가 머리가 위쪽에 있잖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면 뭐 뒤집어진 게 아니라 정상적인 게 아닌가 포지션 자체가 왜냐면 머리가 항상 위에 있으니까요.
1: 그러네요.
0: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요.
1: 네.
0: 그 반대로가 정상이었대요.
1: 오.
0: 그래서 heels over head가 원래 표현이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어떻게 되다가 이제 바뀌어버렸다라는 또 그런 설이 있어요.
1: 그럴 수도 있네요.
0: 네.
1: 그리고 뭔가 heels over head보다 head over heels가 발음하기 훨씬 더 쉬워요.
0: 맞아요. 실제로 말하기 편해서 그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설이
1: 네네.
0: 있습니다. 이 언어라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하지 않아요?
1: Yeah.
0: 그러니까 항상 뭔가 logical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Alright, so fall head over heels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홀딱 반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예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마유는 세봉에게 홀딱 반했어. Alright. 마유는 홀딱 반했어.
1: Mayu fell head over heels
0: 세봉에게
1: for 세봉. Mayu fell head over heels for 세봉.
0: 네. 자, 두 번째 예문은요. 그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여배우에게 홀딱 반했어. 자, 그는 홀딱 반했어.
1: He fell head over heels.
0: 그 여배우에게
1: for the actress.
0: 그 영화를 본 후에
1: after watching the movie, he fell head over heels for the actress after watching the movie.
0: 네, 자 세 번째는요. 사람한테만 반하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So 이번에는 도시에 반해 보겠습니다.
1: Okay.
0: Alright. 우린 이 도시에 홀딱 반했어. 우린 홀딱 반한 상태야.
1: We are head over heels
0: 이 도시에
1: for this city. We are head over heels for this city.
0: 네.
1: 일단은 누구에게 반했는지 아니 무엇에게 반했는지 할 때는 일단 중요한 거는 전치사 for를 사용해야 되겠네요.
0: 맞아요. 그리고 이 세 번째 문장은 살짝 다른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홀딱 반하다가 아니라 이미 반한 상태를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1: 네.
0: fall 대신에 비동사를 쓰게 됐어요.
1: 맞아요.
0: 네.
1: 여러분, are you head over heels for easy writing? I'm sure you are.
0: I hope you are. 네, 그래서 홀딱 반하다. 실제로는 이제 상대에게 홀딱 반해서 이성을 잃어서 몸이 완전히 뒤집혔다라는 데서 비롯되었지만 희한하게도 heels over head가 아니라 원래 그랬다라는
1: 네.
0: 얘기는 있으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head over heels로 바뀌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 Alright.
0: 자,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0: 네, 오늘의 핵심 단어

0: 얘기하는 것보다는 wealthy라는 단어 쓰는 게더 좋긴 하죠. 그런
1: 아,
0: 상황에서는.
1: 조금 더 예의가 있는 느낌.
0: 네네.
1: 오케이. 자, 다음은요. 매력적인.
0: Charming. Charming.
1: Charming. 얘는 attractive라는 단어랑은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뭔가 사람이 굉장히 상큼하고 신나 보이고 그런 것을 charming이라고 하기 때문에 attractive는 보통 성인들한테만 쓰잖아요.
0: 네,
1: 그렇죠?
0: 맞아요.
1: 하지만 charming은 어린아이들에게도 쓸 수가 있어요.
0: Yeah.
1: 네. 자, 다음은요. 비극적인.
0: Tragic.
1: 네.
0: Tragic.
1: 이걸 명사로 하면은 tragedy가 되겠죠.
0: 네.
1: Alright. 자, 다음은요. 붕괴되다. 뭐 무너지다.
0: Fall apart. Fall apart.
1: 네. 오, 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Yeah.
1: 그렇죠. Fall apart 한다는 거 특히 관계에서 좀 많이 쓰지 않나요?
0: That's right.
1: Right.
0: Well, the two fell apart.
1: 아니면은 뭐 인생이 뭐 무너졌거나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0: Yeah.
1: Alright. 자, 다음은요. 힘겹게 노력하다.
0: Struggle. Struggle.
1: 네. 이거 제가 100% 알고 있는데 아마 한국에서 이 문법책에서 이 단어 알게 되신 분들은 고군분투하다. 이렇게 아예 암기하셨을 것 같아요.
0: Oh.
1: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처럼 들리는데
0: 네.
1: 결국에는 struggle 하는 것은 노력은 하는데 굉장히
0: 네.
1: 힘들어 한다.
0: 맞아요.
1: 요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회사가 잘안 돌아가서 뭐 struggle 하고 있다든가.
0: Yeah.
1: 그쵸? 살이 안 빠져가지고 저처럼 struggle 하고 있다든가.
0: 네.
1: 자, 마지막으로 현실. 영어로 어떻게 하죠?
0: Reality. 강세 신경 써주세요. Reality.
1: A의 강세가 좀 많이 가네요.
0: 네.
1: Alright. 자, 그렇다면 주요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0: Here we go.
1: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전부 다 가지고 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다 가진 사람이구만. 이런 거 어떻게 할까요?
0: 이 표현 쓸 때는 약간 연결하는 느낌으로 have it all, have it all.
1: Have it all.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거는 뭐 사실 맥락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돈과 뭐 외모라든가
0: Yeah.
1: 무슨 뭐 위트도 있고 뭐 기타 등등등
0: Right.
1: 그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Have it all. 근데 쌤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완벽한 사람을 얘기를 할 때, she has it all 이런 식으로도 쓰는데
0: 네.
1: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저희 가게는 다 있어요. 다 팔아요.
0: Oh,
1: 이런 거에도
0: yeah.
1: 쓸수
0: Of
1: 있을까요?
0: course. Our store has it
1: Has it
0: all. We
1: all.
0: have hammers, but we also have chocolate bars.
1: Very interesting. 어떤
0: We
1: 샵일까요?
0: have it all.
1: 자, 가보겠습니다. 세리나는 전부 다 가지고 있어. 세리나는 근데 직역을 하면 그것 모두를 가지고 있어.
0: Serena has it all. Serena has it all. 제가 읽기 좀 민망하네요.
1: 네.
0: 네.
1: 아니, 진짜 다 가지고
0: Oh,
1: 계십니다.
0: 선생님,
1: 네. 아,
0: please.
1: 부러워요. 네. 자, 두 번째는요. 그녀는 돈이든 명예든 그게 뭐가 됐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 자, 그녀는 그것 모두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
0: She seems like she has it all.
1: 돈, 명예, 그게 뭐든.
0: Money, fame, whatever it is. She seems like she has it all. Money, fame, whatever it is.
1: We're talking about Serena.
0: Or maybe
1: Yeah.
0: 세봉. 네.
1: 두,
0: 저는 fame, I don't know about fame.
1: 저기, 제 주위에 모르는 분이
0: Oh,
1: 없어요.
0: really?
1: 네.
0: Okay.
1: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은요. 문제를 일으키다.
0: Cause trouble. Cause trouble.
1: 여기는 쌤, a trouble 안 쓰고 그냥 trouble 쓰는 건가요?
0: 네, 맞아요. 그냥
1: 오케이.
0: cause trouble.
1: Right. cause 대신에 make 쓰셔도 괜찮아요.
0: 네.
1: 그쵸? 아니면 create 쓰셔도 좋고요. 자, 만들어 볼게요. 그 소녀는 학교에서 문제를 초래했어. 문제를 일으켰어. 자, 그 소녀는 문제를 초래했어.
0: The boy caused trouble
1: 학교에서.
0: at school. The boy caused trouble at school.
1: 네. 자, 두 번째는요. 난그 어떤 문제도 일으키고 싶지 않아. 직역을 하면 난그 어떤 문제도 초래하고 싶지 않아.
0: I don't want to cause any trouble. I don't want to cause any trouble.
1: 네. 보통 이런 거 누가 얘기한 줄 알아요? 슈퍼히어로즈가
0: Really?
1: 유니크 가끔 해요.
0: Oh, why do they say that?
1: 그러니까 근처에 오지 말라고. 나 힘이 너무 세니까.
0: 어, okay.
1: 네, 공감 안 해주시네요.
0: 네.
1: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은요. 명사를 받아들이다. 뭔가를 받아들이다.
0: Come to terms with 명사. Come to terms with something.
1: 네. 이거 저 아직도 기억.

0: 예전에 세리나 쌤이
1: 네.
0: 다이어리에 한번 쓰신 적이 있었어요.
1: 오.
0: 굉장히 좀 멋있는 표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1: 네.
0: come to terms with something이라고 하는 거는 힘든 현실 같은 것을 특히 인정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1: 맞아요.
0: 왜냐하면 그 원래는 come to terms가 합의에 이른다는 뜻이거든요. 합의에 이르는 건데 그런 힘든 현실과 합의를 하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1: 네.
0: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요. 난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난 받아들이고 있어.
1: I am coming to
0: 그
1: terms
0: 변화를.
1: with the change. I am coming to terms with the
0: 네,
1: change.
0: 두 번째는요. 그는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했어. 그는 받아들여야만 했어.
1: He had to come to terms
0: 그 결과를.
1: with the result. He had to come to terms with the result.
0: 그 result가 나왔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받아들이자. 우리
1: 네.
0: 합의하자. 이렇게 받아들이는
1: 맞아요.
0: 느낌이에요. 오케이. 자, 이렇게 세 가지 주요 표현을 잡아봤고요. 어순 영작 가볼게요.
1: Let's go. 알라이트 에브리원, 조인 어스 온 페이지 35. Let's start writing.
0: 네, 오늘의 어순 영작 가보겠습니다. 데이빗 에임스는 모든 걸다 가진 것 같아 보이는 부유하고 매력적인 남자다. 자, 데이빗 에임스는 부유하고 매력적인 남자다.
1: David Ames is a wealthy and charming man
0: 그건 모두를 가진 걸로 보이는.
1: who seems to have it all. David Ames is a wealthy and charming man who seems to have it all.
0: 네, seem to do something 하면 이거 100%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런 분위기가 느껴진다라는 느낌이
1: 맞아요.
0: 되겠죠.
1: 그렇게
0: right?
1: 보인다.
0: 자, 그의 인생은 소피아를 만나 그녀에게 홀딱 반하면서 바뀌어 버린다. 자, 그의 인생은 바뀐다.
1: His life changes
0: 그가 소피아를 만날 때,
1: when he meets Sophia
0: 그리고 홀딱 반할 때,
1: and falls head over heels
0: 그녀에게,
1: for her. His life changes when he meets Sophia and falls head over heels for her.
0: 네, for her, 전치사 for인 거, 아까 전에 강조하셨지만, 진짜
1: 네.
0: 그렇게 써야 되는 거, 연습을 많이 하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반복 연습인 것 같아요. 그쵸?
1: 맞아요.
0: 처음에는 막, 잠깐만, to였나? from이었나? 이러다가 이거를 한 다섯 번만 써봐도 솔직히 for가 굳어버리거든요.
1: 맞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예문 만드실 때는 개인적인 예문 추천합니다.
0: 너무너무 추천입니다.
1: Those sentences really stick.
0: 맞아요.
1: 네.
0: 그대로 붙어버리는 거죠.
1: 네.
0: 자, 세 번째. 하지만 이 관계를 질투하는 줄리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다. 자, 하지만
1: However,
0: 이 관계를 질투하는 줄리
1: Julie, who is jealous of this relationship,
0: 문제를 초래하기 시작한다.
1: begins to cause trouble. However, Julie, who is jealous of this relationship, begins to cause trouble.
0: Be jealous of가 누군가를 질투하다라는 덩어리 표현이 되겠죠?
1: 네, 맞아요.
0: 자, 네 번째는요. 비극적인 자동차 사고 이후 데이빗의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한다. 자, 비극적인 차 사고 후에
1: After a tragic car accident,
0: 데이빗의 인생은 시작한다.
1: David's life starts
0: 붕괴되기.
1: to fall apart. After a tragic car accident, David's life starts to fall apart.
0: 네. Fall apart.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Apart가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떨어지는 거. 그래서 뭐, life가 있으면 그게 부분적으로 뚝뚝뚝뚝 떨어져 나간다는 느낌. 그게
1: 맞아요.
0: 없으면 결국 무너지겠죠. 그쵸?
1: Yes.
0: 자, 마지막 문장 한번 가볼게요. 그는 자신의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힘겹게 노력한다. 자, 그는 힘들게 노력한다.
1: He struggles
0: 받아들이려고
1: to come to terms with
0: 그의 새로운 현실을.
1: his new reality. He struggles to come to terms with his new reality.
0: 네.
1: 그러면 노력을 하려고는 하는데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지금 힘든 거죠.
0: 맞아요. 이 come to terms with his new reality. 이게 이제 사고 후에 본인의 모습인 건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죠.
1: Yes.
0: Alright. 그래서 struggle이라는 동사가, 아, 노력은 하는데 힘들구나.
1: Yeah.
0: 이거 뉘앙스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1: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2: David Ames is a wealthy and charming man who seems to have it all. His life changes when he meets Sophia and falls head over heels for her. However, Julie, who is jealous of this relationship, begins to cause trouble. After a tragic car accident, David's life starts to fall apart. He struggles to come to terms with his new reality.
1: And here's today's review.
0: 매력적인,
1: charming,
0: 비극적인,
1: tragic,
0: 힘겹게 노력하다,
1: struggle,
0: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홀딱 반하다,
1: fall head over heels,
0: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전부 다 가지고 있다,
1: have it all, that's all.

0: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1: 네, 오늘의 Easy Writing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좋아요.
1: 그들은 가수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게 흠뻑 빠졌어. 그 가수가 남자 가수인가 봐요. 저 그들은 그 가수에게 홀딱 반했는데 그의 목소리를 들은 후에 반했다.
2: 오케이. 오늘 배우신 액션 표현 홀딱 반하다. Fall head over heels 사용하시면 됩니다.
1: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응용 문장도 환영입니다. Right? 방금 들으신 방송은 Easy Writing 교재와 함께 오디오 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 유진,
2: 세리나였습니다.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2: All in one Easy Writing.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줍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1: 리슨 업 에브리원. 귀가 트이는 영어.
2: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on 귀가 트이는 영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3: I'm Peter Bint, and we're both here to help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today through an interesting business article about Apple and their new leader.
2: What's his name?
3: John Ternus.
2: John Ternus. 애플의 그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분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수장인데 올해 9월 1일부터 애플의 신임 CEO로서 회사를 이끌게 됩니다. 팀 쿡 CEO가 2011년 이제 스티브 잡스 사후에 이제 회사를 이끌어오기 시작했는데 거의 그 이후로 15년간 이제 그 회사를 이끌어왔거든요.
3: Yeah, and in terms of performance financially, it's gone from strength to strength. So you must say it's been successful. But we recently did articles on Apple and how it's not all smooth sailing.
2: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 15년간 기업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갔죠. 공급망도 워낙 잘 운영을 했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가 더 문제인 애플 이런 기사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이유가 AI 시대 AI 주도권을 지금 다른 기업들한테 내준 듯한 어떤 혁신의 부재 이런 부분이 가장 부각되고 있고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공급망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임 CEO도 이런 문제들을 이제 앞으로 회사의 5년 10년을 내다보고 풀어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3: 그렇죠. And because he's an engineering veteran as well, it does suggest maybe going back to that product first Apple. It was always about their innovative iPhone or iPods or the MP3 player they had as well. So maybe turning the focus back to that.
2: So 애플의 이제

0: 제2, 제3의 아이폰 모먼트 이런 것들을 이제 이뤄내야 된다라고 하는 시장의 기대가 좀 있습니다. 자, 팀 쿡은 앞으로 이제 회사를 떠나는 게 아니라 이사회 의장, 체어맨 역할을 이제 하고 회사의 어떤 일선을 이끄는 그런 것은 이제 존 터너 CEO가 맡게 된다 합니다. 인수인계는 9월까지 계속 진행을 한다 해요.
1: Yeah, I'm sure we'll hear this name a lot in the coming years. So let's get used to it. Page 32, part 1 in our July book.
2: John Ternus named successor to Tim Cook in Apple leadership transition.
3: Apple recently announced a significant executive shift as Tim Cook prepares to transition into a specific new role. This longtime leader will become executive chairman this September following decades of historic financial growth. His successor, John Ternus, previously led hardware engineering and has been an indispensable team member for many a year.
0: 자, 두 주인공 얘기가 나옵니다. Tim Cook and John Ternus. 한번 볼게요.
1: Apple recently announced a significant executive shift as Tim Cook prepares to transition into a specific new role.
0: Executive shift란 거는 이제 경영진의 개편을 말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 그렇죠. Yeah, the management kind of level.
0: 그렇죠. Significant하다고 하는 것은 CEO는 가장 그 executive 중에서 높은 직책이잖아요.
1: Mm-hmm. 네,
0: 회사 서열일이죠. 그분이 이제 교체되기 때문에 대대적인 경영진 개편을 애플이 발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면서 as Tim Cook prepares to transition into a specific new role. 트랜지션이 명사로 쓰일 때도 물론 많지만 동사로 쓰이는 경우도 만만치 않아요. 이런 경우는 동사죠.
1: Yeah, so to transition into another role means you're changing gradually into another position. Nothing too abrupt or sudden.
0: 그렇죠. 명사로는 원래 과도기 이런 걸 트랜지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과도기를 거쳐서 전환하다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 트랜지션 잘 표시해 놓으세요. 동사로 나올 때 뜻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야 청취가 됩니다. Transition into a specific new role. 뭐 새로운 어떤 역할로 전환하는 것을 대비하면서 대대적인 경영진 개편을 발표했다. Okay?
1: Apple recently announced a significant executive shift as Tim Cook prepares to transition into a specific new role. This longtime leader will become executive chairman this September following decades of historic financial growth.
0: 자, 회사를 오랜 기간 이끌어왔잖아요. 15년 가까이 CEO를 했기 때문에 앞에 long time을 이런 경우 붙이네요.
1: Yeah, long time leader means he's done it for a long period of time, right? And he'll become executive chairman, right? Presiding over the board, right?
0: 그렇죠. 올 9월부터 이사회 의장직을 맡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사를 오랜 기간 이끌어온 CEO죠. 자, following decades of historic financial growth. Financial growth는 이제 재무적인 성장을 말하는데 결국에는 애플의 매출, 뭐 영업이익,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회사 가치, 즉 주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 Yeah, the valuation of the company through its shares.
0: Historic이란 건 여태까지 이렇게 성장한 기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회사가 15년간 성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That's why it's historic.
1: Yeah, from the billion territory to the trillion territory, right? That is historic. This longtime leader will become executive chairman this September following decades of historic financial growth. His successor, John Ternus, previously led hardware engineering and has been an indispensable team member for many a year.
0: For many a year? 뭔가요?
1: Yeah, it sounds grammatically very wrong, right? But many a year is just a colloquial expression meaning many years.
0: 영어 오랜 기간 했지만 for many years 복수가 나와야 되는데 왜 a year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그냥 관용구라고 봐야 됩니다.
1: 그렇죠. 네.
0: 네, 그냥 알겠습니다. For many years 하셔도 되고 for many a year 해서 관용구로 수년간이라는 뜻으로 알아두시면 되는 표현입니다. 뭔가 좀 글쓰기를 더 좀 세련되게 할 때 이런 관용구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His successor, 자, predecessor 하면 전임자고, successor 하면 뒤에 따라오는 후임자를 말하죠. John Ternus, 자, 이분의 직책, previously led hardware engineering. 자, 애플의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을 총괄해왔던 자, 그런 경영자이고, and has been an indispensable team member for many a year. Indispensable.
1: Yeah, completely essential, necessary. You can't live without them.
0: Dispense 하면 밖으로 내버리는 거잖아요. Mm-hmm.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최고 핵심 인재. 이걸 indispensable member라고 봐야 되겠네요.
1: 그렇죠.

0: Yeah, really key team player. His successor, John Turner, previously led hardware engineering and has been an indispensable team member for many a year.
1: 그렇죠. 수년간 애플에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최고 경영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회사를 맡게 되는 거예요.
0: Let's move on to part two.
2: The incoming chief executive faces the immediate task of advancing the firm's capability dominance. This change marks the first such leadership transition in a decade and a half for the global technology giant.
1: 자, 이 새로 이제 취임하는 CEO가 앞으로 어떤 과제들을 이제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0: The incoming chief executive faces

0: is the immediate task of advancing the firm's capabiliti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1: Immediate task of advancing the firm's capabilities in AI. 그렇죠. AI 관련해서 회사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 이제 막 당면한 바로 지금 이제 진행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떠안게 됐대요. Immediate이란 건 pushing 이런 의미로 뭐 내년 내후년에 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어떤 과업을 말하는 거죠.
0: Right now, right? There's no delay allowed. An advance as well. You might be unfamiliar with using that as a verb. To advance something means to move it forward, to develop it, to improve
1: 맞아요.
0: it.
1: 뭔가 강화시키다. Mm-hmm.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게 하다의 의미로 advance가 우선 동사로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incoming은 새로 취임하는이고 뒤에 이제 outgoing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그런 경우 이제 퇴임하는 이제 yeah. 그 직책을 떠나는을 말하죠. 그래서 항상 같이 나와요. outgoing, incoming 같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0: The incoming chief executive faces the immediate task of advancing the firm's capabiliti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While the company achieved a massive valuation under previous guidance, investors are thirsty for fresh innovation to maintain market dominance. Yeah, thirsty for fresh innovation. If you're thirsty, it means you want to drink something, right? But if you put four after it, it means that's what you want a lot, you desire.
1: 그렇죠. Thirsty가 목이 마르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도 뭐에 목말라 있다라는 얘기가 갈증을 느낀다. 즉, 그걸 원한다. 그걸 원하는 열망이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0: 네.
1: 그럼 물을 마시고 싶을 때, 그 갈증 날 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물이 막 당깁니까?
0: 그렇죠.
1: 그거에 대해서 욕망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뭐에 대해서? Thirsty for fresh innovation. 아니 애플이었던 기업인데 애플 주주들은 옛날에 그 애플의 혁신을 보여달라 이거에 대한 열망이 큰 거예요 지금. 네. To maintain market dominance, 특히 시장 내에서 어떤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혁신에 대한 갈망이 상당히 강한 투자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 앞에서 뭐냐면 While the company achieved a massive valuation under previous guidance. 이 가이던스는 이제 회사를 이끌어왔던 리더십을 말하는 겁니다.
0: 그렇죠. Yeah, leadership direction, etc.
1: 즉 팀쿡 체제 하에서 지난 15년 동안 매출, 영업이익, 회사의 어떤 기업 가치는 엄청난 팽창을 했지만 거의 10배 이상 늘었거든요. 그랬지만 아직도 이제 투자자들은 애플의 혁신 어디 간겨?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더 보여줘 이런 식의 어떤 욕망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0: They want more, don't they? Yes. While the company achieved a massive valuation under previous guidance, investors are thirsty for fresh innovation to maintain market dominance. Yeah, to keep that number one position. This change marks the first such leadership transition in a decade and a half for the global technology giant.
1: A decade and a half. 자, 기간은 10년과 5년을 더해야 되겠네요.
0: 그렇죠.
1: half가 들어갔으니까.
0: 네.
1: 2011년부터 26년까지 CEO를 맡은 팀쿡 이야기인데 15년 만에 처음 있는 CEO 수장 교체란 얘기예요. 자, 뭔가 좀 기념할 만한 일을 이야기할 때 영어에서는 mark 동사를 쓴다고 했었습니다.
0: Yeah, to mark a certain occasion, to like put it down in your calendar or something. Like it shows this, it demonstrates
1: 맞아요.
0: this, right?
1: 우리 입지형에서도 자주 나오거든요. 뭐 올해가 3년 차다. 올해가 딱 100일 되다 할 때 뭐 today marks 이렇게 하는데 이게 뉴스 기사에도 mark 동사가 은근히 많이 나와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번 달에 이 mark 동사 나올 때마다 계속 인지를 잘 해보세요. 자, 이번 CEO 교체 자체가 this change marks the first such leadership transition in a decade and a half. 15년 만에 처음 있는 그런 수장 교체로 기념이 될 것이다. 혹은 그런 의미가 있다. Okay.
0: Yeah, for the global technology giant. Remember, giant obviously can mean someone very big, but also a huge company. Once more, this change marks the first such leadership transition in a decade and a half for the global technology giant. Here's part three.
2: Leadership updates also include a promotion for another veteran to oversee hardware engineering alongside the new chief. The outgoing leader, Tim Cook, will remain active through the summer months to ensure a seamless handover of corporate responsibilities. This shift positions Apple to tackle modern challenges ranging from supply chain hurdles to evolving software.
1: John Turner스가 CEO로 승진 발령이 되면서 그분이 맡고 있던 직책은 또 누가 채워야겠죠. 그 얘기합니다.
0: Leadership updates also include a promotion for another veteran to oversee hardware engineering alongside the new chief.
1: Okay. New chief는 이제 John Turner씨 얘기하는 거고요. 신임 CEO와 함께 이제 같이 회사 경영을 이끌게 될 베테랑 데이터랑 임원을 말하겠죠. Veteran이란 건 회사에 오랜 기간 있었던 그런 인물들을 말해요.
0: Yeah, someone who's had a long service, either in that company or that

0: industry.
1: 맞아요. 특히 이제 내부에서 이제 내부 승진하는 그런 사례들을 계속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So leadership updates also include a promotion for another veteran to oversee는 이것도 이제 총괄한다는 얘기죠. lead 의미예요.
0: Yeah, to manage, lead, supervise. Engineering, and it's not just any engineering, hardware engineering alongside the new chief, so together.
1: 지금까지 존 터너 신임 CEO가 이끌어 왔었던 그 사업 부문을 다른 누군가 또 승진해서 이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0: Leadership updates also include a promotion for another veteran to oversee hardware engineering alongside the new chief. The outgoing leader, Tim Cook, will remain active through the summer months to ensure a seamless handover of corporate responsibilities.
1: Okay. 자, 중요한 단어들 몇 개 나오네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incoming 하면 이번에 새로 취임하는, 자 반대말 나왔죠? outgoing은 이번에 퇴임하는, mm-hmm. 자리에서 내려오는. The outgoing leader, Tim Cook, will remain active through the summer months. 자, through라는 건 지금부터 그때까지 끊어지지 않게 쭉 간다. 이럴 때 through를 써요.
0: 그렇죠. Yeah, you can say throughout as well, but through the summer months to ensure a seamless handover. To ensure something just means to make sure of something, and seamless is when it's smooth, free of any kind of disruption.
1: 그렇죠. 원활한 인수인계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는. Mm-hmm. 그래서 팀 쿡이 remain active through the summer months to ensure a seamless handover라고 하면 경영에 이제 여름까지는 이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할 거란 얘기죠. Active는 적극적인 어떤 역할을 한다는 얘기니까요.
0: Mm-hmm.
1: 이제 원활한 인수인계가 되도록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Handover 동그라미 쳐놓고 이게 누구한테 뭘 넘긴다는 얘기니까 mm-hmm. 이렇게 그 경영진 교체 얘기 나오면서 인수인계의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0: Yeah, and it's of these corporate responsibilities, what you have to do in your job.
1: Mm-hmm.
0: This shift positions Apple to tackle modern challenges ranging from supply chain hurdles to evolving software.
1: Mm.
0: Yeah, so tackle something, challenges included, means you're going to deal with it, right? Overcome it.
1: Mm. 이렇게 경영진을 교체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0: Mm-hmm.
1: 아니, 뭐 아무 문제가 없으면 팀쿡 계속 가면 되는데
0: 네.
1: 지금 뭔가 새로운 어떤 그 신임 CEO의 어떤 발탁은 뭘 의미하냐? Positions Apple to tackle modern challenges. 지금 애플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어떤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에 정면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애플을 그 자리에 놓게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리더십이 바뀌면 방향성이 바뀌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해법으로 찾은 겁니다, 지금.
0: Yeah, exactly. So to position Apple means them to put them in that place where they can do this. And what are these challenges? Ranging from supply chain hurdles to evolving software. And we talked about the supply chain issues for Apple, you know, having to move things to other countries to avoid tariffs and whatnot.
1: From China to India, maybe.
0: Mm-hmm.
1: 이제 미중 간의 이제 무역 갈등 같은 것들 때문에 중국에 너무나 과하게 의존하고 있는 그 공급망 난제가 있거든요. 이와 같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evolving software는 결국에는 AI 얘기하는 겁니다.
0: Mm-hmm.
1: 정말 격변하는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응을 잘하는 그와 같은 것까지 여러 가지 이제 도전 과제들을 말하겠죠. Okay?
0: All right, let's listen to parts 1, 2, and 3 uninterrupted. Check out the comprehension questions, but also fill in the blanks as you listen on page 36.
2: John Ternus named successor to Tim Cook in Apple leadership transition.
3: Apple recently announced a significant executive shift as Tim Cook prepares to transition into a specific new role. This longtime leader will become executive chairman this September following decades of historic financial growth. His successor, John Ternus, previously led hardware engineering and has been an indispensable team member for many a year. The incoming chief executive faces the immediate task of advancing the firm's capabiliti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While the company achieved a massive valuation under previous guidance, investors are thirsty for fresh innovation to maintain market dominance. This change marks the first such leadership transition in a decade and a half for the global technology giant. Leadership updates also include a promotion for another veteran to oversee hardware engineering alongside the new chief. The outgoing leader, Tim Cook, will remain active through the summer months to ensure a seamless handover of corporate responsibilities. This shift positions Apple to tackle modern challenges ranging from supply chain hurdles to evolving software.

0: 애플 관련된 기사 다뤄봤고, 내일은 또 미국의 큰 항공사 중에 하나가 파산, 뭐 아예 폐업을 했거든요. 스피릿 에어라인즈라고 하는 그 항공사인데,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좀 다뤄볼게요.
1: Yeah, if you have the book, read ahead through it one time and be prepared. We'll see you again tomorrow, everyone. Great job. Bye-bye.
0: Have a great day, everyone.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Welcome aboard.
3: 입이 트이는 영어.
2: Hello and welcome to 입이 트이는 영어. 반갑습니다. I'm Jennifer Clyde.
4: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입이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순간순간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육아일기. 관련 사연들은 저희한테 많이 보내주십니다. 네. 너무나 소중한 사연들이죠. 오늘은 정말 특별한 육아일기에 대한 사연을 보내주신 주인공 만나볼 예정입니다.
2: I know. You know, this story actually brought tears to my eyes. It made me realize once again that no matter how old you are, you are always your mama's baby.
4: 맞아요.
2: Right? And mom's always there to take care of you.
4: 할머니께서 이제 손주들을 돌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제 글 써주신 주인공의 이제 어머니시죠? 친정어머니께서 일기를 쓰고 계시길래 어떤 일기인지 한번 봤더니 이게 이제 아이들과 이제 놀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면서 그 어떤 말들을 했는지 그 예쁜 행동 하나하나를 다 일기장에 적고 계신 거예요.
2: 맞아요. 근데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 따님을 위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마음이 참 짠했어요.
4: 아이들 이 예쁜 모습들을 이제 딸이 다 못 보니까 뭐 그러다 보니 이제 그걸 나중에 보면서 이제 느꼈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머니께서 이걸 써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할머니가 골라준 옷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투정 부리는 그런 뭐 글귀들.
2: Like every little detail is written, right?
4: 그렇죠. 그다음에 할머니가 너무 좋아서 막 등원길에 하트 날리는 그런 모습. Uh-huh.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놓으신 거예요.
2: 맞아.
4: 너무 감사하네요.
2: So sweet. 네.
4: 아이들의 말, 행동 하나를 정말 놓치지 않고 꼼꼼히 적어 내려가신다는데 이 일기를 보면서 엄마인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눈시울이 뜨거워진다라고 해주신 사연입니다. 저희도 감동스럽네요.
2: 네, 사연 보내주신 주인공 소개해드릴게요. 엄마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라시아 청취자님이 보내주셨습니다.
4: 사연 너무 감사드려요.
2: 네, let's listen. Mom's Diary. One day, I knocked on the door of my mother's room. I went inside and saw that she was writing in her journal. She writes down little stories from her days spent taking care of my children. She says she's keeping the journal for me, since I can't always be there to see the kids myself. Her journal is filled with these memories. How the kids were feeling gloomy on rainy days. How they complained when they didn't like the clothes she picked out for them. And most of all, how they blew hearts to their grandma on the way to daycare because they loved her so much. My mother carefully

0: He writes down every little thing the kids say and do. Someday, when my children are older and I read these journals, I know I will be deeply moved by how much love my mother gave them.
1: 자, 어느 날 문을 두드리고 친정어머니 방에 들어가 보니 일기를 쓰고 계셨습니다.
2: One day, I knocked on the door of my mother's room. I went inside and saw that she was writing in her journal.
1: Okay. 자, 동사하고 전치사들 좀잘 챙겨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소리를 내 보겠습니다.
2: Knock,
1: 이렇게
2: knock.
1: 문 두드리잖아요. You knock on the door.
2: Yes.
1: 문에다 이렇게 노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So I knocked on the door of my mother's room. 자, 노크를 하고 들어갔다. I went inside and saw that she was writing in her journal. 오케이. 우리가 예전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다시 한 번만 드릴게요. She was writing a journal. 하셔도 돼요.
2: 네.
1: 타동사처럼 일기를 쓰고 계셨다라고 해도 되지만 She was writing in her journal 해서 in이 들어가면 어떤 어감인가요?
2: It kind of captures the moment when she's actually just like in the process of maybe writing something down
1: 그렇죠.
2: in her journal.
1: 그냥 일기 쓰다 느낌이 아니라 일기장에 뭔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2: Right.
1: 이런 의미예요. 네. She was writing in her journal. 그래서 앞에 knock on the door의 on과 writing in her journal, in 이렇게 전치사 연결해서 쓰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One day.
2: One day, I knocked on the door of my mother's room. I went inside and saw that she was writing in her journal.
1: 자,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이들을 돌보시면서, 즉 손주들이죠. 생겨나는 그 소소한 에피소드들을 그날그날 기록하십니다.
2: She writes down little stories from her days spent taking care of my children.
1: 일단 구동사로 she writes down 이렇게 적는다, 기록하신다 의미로 구동사 썼고요. Little stories from her days 소소한 그 이야기들을 little stories라고 저희가 풀어봤습니다. 그럼 될것 같아요. 네, 에피소드라고 하셨으니까. 자, 근데 또 수식을 해야 되니까 that were가 생략됐을 것이고요. That were spent taking care of my children. 그러면 아이들을 돌보면서 이제 생긴 그런 일들에 대한 것들이겠죠. 자, 다시 한 번이요. She writes down.
2: She writes down little stories from her days spent taking care of my children.
1: 근데 이제 이 일기를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딸을 위해서 써주시는 거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감동적인 것 같아요.
2: 네.
1: 자, 한창 아이들이 예쁠 때그 모습을 직접 다 보지 못한 딸을 위해서 그 일기를 쓰는 거라고 하십니다.
2: She says she's keeping the journal for me. Since I can't always be there to see the kids myself.
1: 그렇죠. 뭐 워킹맘인 경우는 이제 아이들과 하루 종일 이렇게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2: Right,
1: 그러니까 그
2: and you tend to miss out on a
1: 맞아요.
2: lot.
1: 네. 그래서 그 순간순간을 딸이 꼭좀 나중에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일기를 써주시는 것 같아요. So she says she's keeping the journal. 자, keep 자체는 계속 써나가다의 keep이죠. 일기를 계속 쓰다. For me, 나를 위해서. Since I can't always be there to see the kids myself.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2: She says she's keeping the journal for me, since I can't always be there to see the kids myself.
1: 엄마 일기장에는 이런 기록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2: Her journal is filled with these moments.
1: 비가 오는 날에는 아이들도 덩달아 기분이 가라앉았던 이야기.
2: How the kids were feeling gloomy on rainy days.
1: 할머니가 골라준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투정 부린 날.
2: How they complained when they didn't like the clothes she picked out for them.
1: 그다음에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가 너무 좋아서 등원길에 하트를 날리던 날까지.
2: And most of all, how they blew hearts to their grandma on the way to daycare because they loved her so much.
1: 오케이. 자, 제가 일단 이 부분을 다쭉 드렸는데 뭔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how 이렇게 푼 거거든요. 이 how는 그 당시 어떤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의미상으로 the way와 똑같습니다. The way 뭐뭐뭐 하면 그렇게 했었던 모습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how the kids, 뭐 how they complained, how they blew hearts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첫 번째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How the kids were feeling gloomy. 기분이 가라앉았다. On rainy days. 자, 그 다음 건.
2: How they complained when they didn't like the clothes she picked out for
1: 그렇죠.
2: them.
1: Pick out 구동사잖아요.
2: 네,
1: 고르는 거.
2: 골라주다. 네.
1: I'll pick out some clothes for you 하면 내가 좀 너를 위해서 옷을 몇개 골라줄게. 그렇죠? 고르다. 이렇게. Pick out for them. 그다음에 and most of all 그 하트 요즘 뭐 이렇게 엄지로도 날리고 이렇게 양손으로 만들어서도 날리잖아요. 아니면 한 손을 이렇게 볼에 갖다 대고도 하더라고요.
2: Yeah.
1: 네,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2: 맞아요.
1: 약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전 세계 수출하는 것 같아요. 이런 제스처들 느낌이 그래요. 네.
2: 근데 이 blow heart 같은 경우는 I used to blow hearts. I still do. 이렇게 손바닥에
1: 그래요.
2: 쪽 하고 이렇게 불잖아요.
1: 그건 약간 서양권인 것 같은데
2: yeah,
1: 이 손가락 엄지나 이런 거 약간 made in Korea 같은 느낌이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blow hearts to someone이라고 하면 됩니다.
2: 네.
1: 어떤 제스처든 간에 이제 사랑한다는 어떤 애정 표시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할머니 너무 사랑해요 이런 식으로 막 하트 날리고 이랬다는 거 이런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how they blew, blow의 과거 blew hearts to their grandma on the way to daycare, 그렇죠? 유치원이나 이제 어린이집 갈 때 그 등원할 때 그랬던 모습들 because they loved her so much. 자, 좋습니다. 그다음 친정어머니는 아이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모두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적어 내려가십니다.
2: My mother carefully writes down every little thing the kids say and do.
1: Every little thing. 표시 잘 해놓을게요. 정말 빠짐없이 디테일까지 전부 다.
2: 작은 거 하나.
1: 하나하나. 맞아요.
2: Right.
1: 그래서 실제 이 thing 대신에 디테일을 많이 쓰기도 해요. Every little detail 혹은 every little thing. 두 가지 표현을 많이 씁니다. The kids say and do. 아이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작은 세세한 디테일까지 모두 다 이제 세심하게 적어 내려가십니다. One more time.
2: My mother carefully writes down every little thing the kids say and do.
1: 언젠가 아이들이 커서 제가 이 일기를 보게 되면 저는 그 누구보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주신 우리 엄마의 모습에 눈시울이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2: Someday, when my children are older and I read these journals, I know I will be deeply moved by how much love my mother gave them. 자, someday니까 먼 훗날.
1: 언젠가는.
2: 언젠가는. When my children are older, 아이들이 훨씬 더 크고, and I read these journals, 그때 내가 이 다이어리를 다시 읽으면, I know I will be deeply moved. 이건 확신이잖아요. 난 분명 너무나도 감동을 느낄 거야, 감동적일 거야. By how much love my mother gave them. 엄마가 이 내 아이들에게 쏟아부은 사랑을 느끼면서 정말 좀 마음이 흐르르죠. 따뜻해질 것 같다.
1: 그쵸.
2: 감동을 많이 받을 것 같다.
1: Right. Deeply moved. 그만큼 찡하다. 짠한 yes. 느낌이 들 것 같다. 이렇게 풀어드렸고 저 대화문에서 읽을 때 실제 눈물의 의미 그 tear up 구동사 있잖아요. 그걸로 풀어드릴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눈시울이 뜨거워지다. 이것도 그냥 감동스러울 것 같아. 이렇게 좀 무난하게 풀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someday.
2: Someday, when my children are older and I read these journals, I know I will be deeply moved by how much love my mother gave them. Let's listen one more time.
0: Mom's Diary. One day, I knocked on the door of my mother's room. I went inside and saw that she was writing in her journal. She writes down little stories from her days spent taking care of my children. She says she's keeping the journal for me. Since I can't always be there to see the kids myself. Her journal is filled with these memories. How the kids were feeling gloomy on rainy days. How they complained when they didn't like the clothes she picked out for them. And most of all, how they blew hearts to their grandma on the way to daycare because they loved her so much. My mother carefully writes down every little thing the kids say and do. Someday, when my children are older and I read these journals, I know I will be deeply moved by how much love my mother gave them.
2: 패턴 프랙티스.
1: 자, 우리 입지영 교재는 월간지로 출간이 됩니다. 매월 20일경에 그 다음 달 책이 출간이 되고요. 여러분이 월말에는 이북으로도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서점이나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하실 수 있고 정기구독하시는 분들은 집으로 받아보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 교재도 많이 많이 사용을 해주세요. 자, 34페이지 볼까요? 첫 번째 패턴부터 보겠습니다. 일기를 꾸준히 쓰다. 자, 이 꾸준히 쓰다를 동사 하나로 처리하면 keep이에요. You keep a journal. 갈게요.
2: She says she's keeping a journal for me.
1: 일기를 꾸준히 쓰면은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keeping a journal helps me organize my thoughts.
1: 그렇죠. 저널 자체는 뭔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적어놓는 일지와 같은 걸 journal이라고 많이 하긴 합니다. 좀 비밀리에 나만 보게끔 나의 생각을 쓰는 건 you actually call it a diary라고도 하고 성격이 약간은 다르긴 하죠. 자, 나는 어릴 때부터 일기를 꾸준히 써왔다.
2: I have kept a journal ever since I was young.
1: Okay, 그렇죠. Ever since I was young, 어렸을 때부터. Okay. 기분이 가라앉다. Feel gloomy. 이 형용사 꼭 기억하세요.
2: She writes about how the kids were feeling gloomy on rainy days.
1: 비 오는 날 아이들이 좀 기분이 가라앉았을 때 그런 이야기들도 써놓으셨다. So she writes about 다음에 연결 어떻게 했어요? 아까처럼 how로 했죠. How the kids were feeling gloomy. 그 다음에 나는 가을을 탈 때가 있다 혹은 많다.
2: I often feel gloomy in the autumn.
1: 가을 탄다는 얘기할 때가 딱 좋겠네요. 그렇죠? 네. Feel gloomy. 예전에 feel sentimental이라고도 썼던 것 같아요.
2: Yeah. 네,
1: 가을 탄다는 얘기로. So I often feel gloomy in the autumn. All right. 자, 이후로 나는 한동안 기분이 가라앉았다.
2: I felt gloomy for a long time after that.
1: Okay,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하나 모두 세부적 디테일까지 every little thing. 자, 이거 대신에 every little detailed 쓰니까 detailed도 써놓으세요. 같은 뜻입니다.
2: My mother carefully writes down every little thing the kids say and do.
1: Okay.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부분이 정말 다 마음에 든다 그럴 때
2: I love every little thing about it.
1: 뭔가 선물을 받았는데 마음에 쏙 든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단 한 곳도 없다. 이런
2: 맞아요.
1: 말 살릴 때 쓰기 딱 좋습니다.
2: I love every little thing about it. I love every little thing about it.
1: I love every little thing about it. 자, 오늘 통한 게 1번으로 이 문장 갈까요? 아예 외우세요.
2: I love every little thing about it.
1: 디테일로 바꿔볼게요.
2: I love every little detail about it.
1: 작은 거 하나하나 다 마음에 든다. 오케이? 오늘 통한 게 문장으로 아예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그녀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간섭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
2: She tries to interfere with every little thing.
1: 이걸 micromanaging이라고 하잖아요. 하나하나 작은 것까지 다 이렇게 간섭한다. She tries to interfere with every little thing. 이런 문맥에도 쓸 수 있습니다. Good job, everyone.
3: Dialogue practice.
4: Is this the journal your mother keeps while taking care of the kids?
0: Yes, she writes in it every single day.
4: Wow, that's so thoughtful of her.
0: She writes down all the things I can't see myself.
4: I'm sure the kids will be touched when they read it someday.
0: I think so too. It almost makes me tear up whenever I read it.
2: Is this the journal your mother keeps while taking care of the kids?
1: Mm-hmm.
2: 여기서 your mother keeps라고 됐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쓰시는 일기가 맞느냐? 뭐 하면서 while taking care of the kids, 아이들을 돌봐주시면서 쓰시는 일기 맞아? 했더니 yes, she writes in it every single day. She writes in her journal이니까 in이 나오죠. 매일매일 기록을 하신다.
1: She writes in it, 일기장에 쓰신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할 때 강조하는 법 여러 번 알려드렸죠? Every day가 아니라 every single day.
2: Man says, wow, that's so thoughtful of her.
1: 마음을 정말 많이 써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thoughtful, 배려심이 있다는 뜻에서도 많이 쓰고요.
2: 맞아요.
1: 어쩜 그렇게 정성과 마음과 이런 걸 다 담아서 하시는지 그럴 때 또 씁니다. So that's so thoughtful of her. 너무나 마음이 예쁘시고 감사하네요. Okay?
2: 네. She writes down all the things I can't see myself. 그러니까 내가 미처 못 보는 그 모습들을 다 적어주셔. 라고 했죠. And the man says, I'm sure the kids will be touched when they read it someday.
1: 그렇죠. 아이들도 나중에 읽으면 할머니가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걸 다 기록으로 남겨주신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사진 영상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2: 네.
1: 글로 쓴 거는
2: 맞아요.
1: 그 감동의 어떤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2: So the kids will be touched. 아이들이 감동을 할 거다. And then she says, I think so too. It almost makes me tear up whenever I read it.
1: 자, tear라고 읽고요. Tear up. 이게 이제 눈물이 나다, 눈시울이 붉어지다 이럴 때 쓰는 말이라고 했었죠. 이 과거형은 teared up이에요.
2: 네.
1: ed 붙여야 됩니다. Teared up. 자, 이거 읽을 때마다 내가 막 눈물이 나요. 자, 이 문장 오늘 통한 게 2번으로 아예 외우세요. 구동사 넣어서.
2: It almost makes me tear up whenever I read it.
1: 볼 때마다 눈물 참기가 힘들다. 자. 이 문장 오늘 두 번째 통한기 문장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36페이지에 다섯 개 영작 다 해보시고 그중에 3번과 5번에 별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손으로 쓴 영작을 사진을 찍어서 정답 문장과 비교해달라고 AI

0: 세계부터 그래서 피드백을 계속 받아가시는 것이 영작이 또 빨리빨리 느는 그런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Okay, well, I guess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1: Yes,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Have a great day, and we'll see you again tomorrow.
0: Bye, everyone.
1: Bye-bye.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누구든지 집에서 뭔가를 먹는 사람은 이걸 꼭 해야 합니다. 이거는 바로 설거지죠.
1: 네. Washing the dishes.
0: 네. 사실 영어 표현을 배울 때 나의 삶과 동떨어진 표현들을 배우게 되면 기억이 잘 안 남아요. 근데 우리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무조건 설거지를 하게 되잖아요. 집에서 많이 안 드시는 분들도 주말에는 한 번 정도는 드시니까. 그래서 설거지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이번 주에 모아봤습니다. 사실 이 테마는 저희 어머니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테마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도 네, 이렇게 일주일치를 준비해봤어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표현을 배워볼까요?
1: Well, today's expression might be useful for you, or it might not, because some people don't use the dishwasher.
0: True.
1: But this expression is, I'll put the dishes in the dishwasher.
0: 사실 서양에서는 dishwasher가 옛날부터 거의 모든 집에 다 있지 않았어요?
1: 그래요?
0: 아니에요. 저는 제 주위에 없는 집이 없었거든요. 90년대 때.
1: I think I've mostly only lived in houses that had a dishwasher.
0: 그렇죠.
1: But 아니, sometimes they didn't.
0: 네, 없는 집도 물론 있기는 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집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식기세척기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서양에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식기세척기가 보급화된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1: 네.
0: 네, it hasn't been too long.
1: But I've also heard a lot of people just use them as a drying rack. They don't actually use them for washing dishes.
0: 그쵸. 맞아요. 그냥 건조대로 쓰는 경우가 많기도 하죠. 그런데 요즘은 또 젊은 부부들은 식기세척기 쓰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건조기가 처음에 이제 많이 나왔을 때는 아, 건조기를 쓰니까 세상이 달라졌다. 이제 식기세척기를 쓰니까 또 세상이 달라졌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식기세척기 있으신 분들은 제가 설거지거리를 식기세척기

0: 세탁기에 넣을게요. I'll put the dishes in the dishwasher. 이 표현을 많이 연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 뭐또 모르죠. 미래에 살 수도 있으니까 같이 모두들 연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먼저 이 표현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I'll put the dishes in the dishwasher.
0: 네, I'll put the dishes in the dishwasher. 자, 일단 내가 뭘할 거예요. 조금 의지를 밝히거나 강한 뉘앙스를 줄 때는 I will 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I'll로 보통 줄여서 많이 말을 하죠. 자, I'll 제가 뭐뭐 할게요 라는 말이고요. 자, 뭘 하는 거죠? 설거지거리를 식기세척기에 넣는 거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일단 설거지거리, 즉 그릇을 넣을게요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왜냐면 그 행동이 먼저 나오니까. 자, 그릇을 넣는다. Put the dishes라고 하는데 put, P-U-T가 바로 놓다 혹은 넣다라는 뜻의 동사죠. 자, 그 다음에 The dishes라고 했는데요. The dishes는 우리가 방금 사용한 그 그릇들, 더러워진 그 설거지거리이기 때문에 the가 꼭 들어가요. 그리고 dishes, 복수로 사용해 줘야 되겠죠? 우리 식기세척기를 돌리는데 그릇 하나만 놓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죠? 네, 그래서 I'll put the dishes. 까지 이렇게 S, ES를 붙이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데 어디에 넣어요? 식기세척기에. 근데 안에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in the dishwasher라고 합니다. 여기도 역시 우리 집에 있는 그 식기세척기이기 때문에 the dishwasher, 너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I'll put the dishes in the dishwasher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장 조금 길고 조금 생소한 단어들이 있지만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1: I'll put the dishes in the dishwasher.
0: I'll put the dishes in the dishwasher.
1: I'll put the dishes in the dishwasher.
0: I'll put the dishes in the dishwasher. Good job. 자,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1: Well, our expression was, I'll put the dishes in the dishwasher. So we're going to change the dishes and the dishwasher. So I'll put Momo in the Momo.
0: I'll put the momo in the momo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한번 패턴화 시켜볼게요. 근데 in은 어디 어디 안에잖아요. on이라고 해도 어디
1: Sure.
0: 어디에라는 뜻이 되거든요. on은 어디 어디 위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어디 안에 넣는 건지 위에 넣는 건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서 in을 쓸지 on을 쓸지도 한번 구별해서 써볼게요.
1: I'll put the milk in the fridge.
0: I'll put the milk in the fridge. 우유를 냉장고에 넣을게요라는 말이죠. 자, the milk, 우리 집에 있는 그 우유를 the fridge, 우리 집에 있는 그 냉장고에 넣는 거니까 너가 앞에 다 붙겠죠? 물론 냉장고는 refrigerator라고 하지만 줄여서 fridge라고도 합니다. I'll put the milk in the fridge.
1: I'll put the leftovers in the container.
0: 먹고 남은 음식을 leftovers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s를 꼭 붙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I'll put the leftovers

0: 지금까지는 우리가 음식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 딴 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1: Sure. I'll put the keys on the table.
0: 열쇠를 탁자 위에 놓을게요라는 말이죠. I'll put the keys on the table. 이 경우는 테이블 위에 얹어놓는 거니까 in이 아니라 on the table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네요.
1: Let's do another one with on.
0: Okay.
1: Kaylin, where should I put this pot? 이 냄비를 어디에 둘까요?
0: I'll put it on the stove. 제가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둘게요. 오, 가스레인지 위니까 on the stove라고 하네요. 가스레인지 gas range 영어 아닌가요?
1: You could say that you'll put it on the range, but it's not very common compared to stove or oven.
0: 그렇죠. 그리고 gas range라고는 보통 얘기 안 하고 보통은 그냥 range라는 걸쓸 수는 있겠지만 stove를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I'll put it on the stove.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1: I'll put the book in the bag.
0: I'll put the book in the bag. 이 경우는 가방 안에 넣는 거기 때문에 in the bag라고 하면 되겠네요. 만약에 on the bag라고 하면 가방 안에 넣는 게 아니라 가방 위에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in하고 on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것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1: I'll put the cup in the sink.
0: I'll put the cup in the sink. sink가 싱크대를 뜻합니다. sink. 근데 방금 제 발음에서 차이를 느끼셨죠? sink하고 싱크대. S하고 시옷의 발음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sink, S 발음은 좀더입 앞에서 나는 소리라는 거, 요것도 기억해 주세요. I'll put the cup in the sink. Should we try more?
1: Sure. I'll put the luggage in the car.
0: Luggage라고 하면 짐이잖아요, 짐. 보통 여행 가방을 luggage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I'll put the luggage. 우리가 가져가는 그 짐이니까 여기서도 the luggage이고요. In the car. 그 차니까 the car가 되겠네요.
1: I'll put Maisie in her crib.
0: Maisie. 맞아요. 사람을 어디에다가 안아서 넣을 수도 있잖아요. In the crib라고 했어요. Crib는 요람을 뜻합니다. 요람 같은 경우는요, 침대와는 다르게 양 옆에 이렇게 빗살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에 넣는 느낌이라 in the crib이에요.
1: 네.
0: 그럼 침대는요, in the bed
1: You
0: or
1: could
0: on the
1: put
0: bed?
1: either way, you could say either way, but probably you would say in.
0: 침대도 역시 이불 안에 들어가는
1: 네.
0: 느낌이라 아마 in the bed라고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침대 같은 경우는 in the bed, 요람도 in the crib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 In, 물론 침대 위로 올라가긴 하는 거지만 네, 이불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in이 좀더 적합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1: I'll put the groceries on the counter.
0: I'll put the groceries on the counter 라고 했어요. 자, groceries는 장을 봐온 것들을 groceries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 봐온 그 식품들. I'll put the groceries on the counter. 우리 카운터 위에다가 그장 봐온 식품들을 올려놓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어떤 공간 위에 혹은 안에 넣을게요, 놓을게요라는 말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연습했던 것들 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1: I'll put the milk in the fridge.
0: I'll put the milk in the fridge.
1: I'll put the leftovers in the container.
0: I'll put the leftovers in the container.
1: I'll put the keys on the table.
0: I'll put the keys on the table.
1: I'll put it on the stove.
0: I'll put it on the stove.
1: I'll put the book in the bag.
0: I'll put the book in the bag.
1: I'll put the cup in the sink.
0: I'll put the cup in the sink.
1: I'll put the luggage in the car.
0: I'll put the luggage in the car.
1: I'll put Maisie in her crib.
0: I'll put Maisie in her crib.
1: I'll put the groceries on the counter.
0: I'll put the groceries on the counter.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습을 쭉 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대화를 넘어가 볼 텐데요.

0: 생각 들으면서 일단 영어 표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저녁 맛있게 잘 먹었어요.
2: 잘 먹었다니 기쁘네요. 이제 뒷정리해요.
1: 제가 설거지 거리를 식기세척기에 넣을게요.
2: 고마워요. 정말 큰 도움이 되겠어요.
0: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아내와 남편. 너무 보기 좋네요. 그쵸? 자, 저녁을 맛있게 잘 먹었다. 아마 아내가 저녁을 준비했나 봐요. 자, 저녁을 맛있게 잘 먹었다. 이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맛있었다. 뭐, delicious, yummy, yum. 이런 표현이 들어갈 것 같고요. 잘 먹었다니 기쁘네요. 아, 우리 이 표현, 기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glad가 들어갑니다. 아, 이제 뒷정리해요. 자, 뒷정리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지만 그냥 정리하다라는 표현으로 영어를 쓰면 될것 같아요. 제가 설거지 거리를 식기세척기에 넣을게요. 오, 요 표현 여러분 알고
1: 아하.
0: 계시죠? 네, 뭐를 어디에 넣다? 우리 많이 연습해왔어요. 고마워요. 정말 큰 도움이 되겠어요. 큰 도움. 요거 약간 우리말로 살짝 어색하죠? 네, 영어 표현을 그대로 써서 그런데 큰 도움 그대로 영어로 옮기시면 됩니다. 네, 뭐뭐가 되겠어요는 would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그렇게 한번 조합해서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이제는 오늘의 대화를 영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3: That was a delicious dinner.
4: I'm glad you liked it. Now let's clean up.
3: I'll put the dishes in the dishwasher.
4: Thanks. That would be a big help.
0: 저녁 맛있게 잘 먹었어요.
3: That was a delicious dinner.
5: That was a delicious dinner.
0: 아, 딱 요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That은 지금 먹으니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Was a delicious dinner. 정말 맛있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라는 말이겠네요. That was a delicious dinner. 라고 했더니 잘 먹었다니 기쁘네요. 이제 뒷정리해요.
4: I'm glad you liked it. Now let's clean up.
5: I'm glad you liked it. Now let's clean up.
0: 자, 잘 먹었다니 기쁘네요를 I'm glad you liked it. 이렇게 얘기를 했죠. I'm glad 라고 하면 저는 기쁩니다. 라는 말인데요. You liked it. 당신이 그걸 좋아했어요. 그게 나는 기뻐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I'm glad you liked it. 그래서 이제 뒷정리를 해요. Now, let's clean up. Clean up을 그냥 쓴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정리합시다. 이렇게 영어로는 얘기를 했어요. 자, 이어서 남편이 제가 설거지 거리를 식기세척기에 넣을게요.
3: I'll put the dishes in the dishwasher.
5: I'll put the dishes in the dishwasher.
0: 이 문장은 이제 다 아시죠? I'll put the dishes in the dishwasher. The 들어가는 거, 그리고 in.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고마워요. 정말 큰 도움이 되겠어요.
4: Thanks. That would be a big help.
5: Thanks. That would be a big help.
0: Thanks는 많이들 알고 계시고요. 정말 큰 도움이 되겠어요. 크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영어로는 That would be a big help. 자, 크게 도움을 주는 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크기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여러 번 도움을 줄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은 셀수 있어서 a big help 이렇게 어가 들어갑니다. That would be 뭐뭐는 그건 뭐뭐일 거예요. 뭐뭐가 될 겁니다. 약간 요런 뉘앙스를 쓰여요. 그래서 That would be a big help. 그건 참큰 도움이 되겠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화를 영어로도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더 들으면서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3: That was a delicious dinner.
4: I'm glad you liked it. Now let's clean up.
3: I'll put the dishes in the dishwasher.
4: Thanks. That would be a big help.
0: 자, 발음 연습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5: I'll put the dishes in the dishwasher.
0: I'll put the dishes in the dishwasher 인데요. 자, I'll. 요거는 이제 짧게 발음하면 I'll.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put the라고

0: 할때 포츠의 마지막 T 발음은 그냥 숏 받침처럼 발음해 주시면 돼요. Dishes하고 in은 연음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dishes in 이렇게 연음할 수도 있고요. The dishwasher. So dishwasher 강세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W는요. 첫 철자이든 중간에 있든 입 모양을 W 발음하기 전에 으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고생하면서 딱한번 연습해 볼까요?
1: I'll put the dishes in the dishwasher.
0: I'll put the dishes in the dishwasher. Good job, everyone.
1: Terrific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회사에선 꾹 참았던 짜증이 집에만 오면 툭 터져나오다니요. 가족에게 한 번도 짜증을 내보지 않은 사람은 드물 거예요. 가족은 그냥 말을 걸었을 뿐인데 어쩐 일인지 화를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족도 남입니다. 남을 나로 착각하고 대하다 보면 결과는 부정적으로 흐르기 쉬워요.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지 그런 건 뒤로 밀어두고 당장의 부정적인 감정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은 당연히 감당하기 쉽지 않겠죠. 바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가족에게 이런 일을 겪어 지금 기분이 좋지 않다고 상황을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이미 과열된 상태는 아니었는지 돌아보는 게 좋습니다. 짜증이 잔뜩 난다면 휴식이 필요하다는 뜻이니까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남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 인생의 동반자라도요.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우리가 이제 문화권에 따라서 어떤 것을 좀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는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영어를 공부하면서 이런 경우를 봤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난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삼신할머니가 아기를 보내줬다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삼신할머니가 엉덩이를 뻥 차서 자 저 집으로 세상으로 나가라 라고 그래서 엉덩이에 몽고변점이 파랗게 있다고 이렇게 탁 손으로 쳤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1: Okay, okay.
0: What about in the West? 서양에서는 there's no such thing as grandma or kicking the butt 뭐 이런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1: The Eastern culture has many sort of superstitions.
0: You mean the Western culture?
1: 동양에도 그런 게 많죠.
0: 아, 동양 얘기? 네. 아, 네네네.
1: In the Eastern culture.
0: 아, 네네.
1: Right? 그러니까 무슨 뭐 태몽을 껐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0: 네.
1: 재밌잖아요, 솔직히. 근데 서양에는 그런 게 딱히는 많이는 없어요.
0: 어.
1: 뭐 애기 관련된 뭐 다양한 표현들은 많지만 I can't think of anything that's maybe you know more than I do.
0: 아, 그럴지도 모르겠다.
1: Related to pregnancy, maybe. But 이런 건 있어요. She is craving pickles and ice cream. 들어보셨죠? 갑자기 보영쌤이 아이스크림하고 피클을 먹고 싶어 하는데 무슨 뜻인지는 다 거의 다 이해해요, 사람들이.
0: 아,
1: 아 임신했구나.
0: 그렇지. 뭔가 이제 땡겨하는구나. 입에
1: 뭔가
0: 땡겨서.
1: 특이한 것들을 땡길 때 너무 막 극극극이잖아요. 피클하고 아이스크림 어떻게 땡겨 같이.
0: 왜요? 저 항상 땡겨요, 저는.
1: 같이 먹는다고요?
0: What's wrong with that? 피클이 얼마나 맛있지 않아요, 선생님?
1: 그러니까 동시에 먹을 수는 없잖아, 또.
0: 아, 동시에 먹긴 좀 그렇...
1: Pickles and ice cream.
0: It's a little weird.
1: 네. It is a weird.
0: 아니, 이제 문화적으로 봤을 때 제가 그 stork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아, stork.
0: 네.
1: The bird.
0: 황새가 옛날에 디즈니 만화 영화를 봤을 때
1: okay.
0: 황새가 그 긴 부리에다가 그 무슨 주머니 같은 거를 매달고 집집마다 이렇게 배달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1: Okay.
0: 근데 obviously we couldn't get it.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거기 그 집집마다 배달이 되어 황새에 의해서 배달되어진

0: 그 무슨 주머니 같은 거 보따리를
1: 보따리.
0: 풀어보니까 아기가 거기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1: 와우.
0: 그게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삼시할머니 얘기를 했지만 이제 황새가 아기를 가져다 준다라는 그런 식으로 표현된 경우가 있나 봐요.
1: Interesting.
0: 네, 그 그러니까
1: Stork.
0: stork,
1: Right,
0: S-T-O-R-K,
1: right.
0: 그 황새 말하죠. 입이 이제 부리가 기다란. 그러면서 어쨌든 아기가 있을 때 아기가 태어났다 할때 a bundle of
1: A
0: joy라는 말 하더라고요.
1: bundle of joy.
0: 네,
1: 참 좋은 표현이죠.
0: 그죠, 선생님?
1: A bundle, like a huge sack or bunch of joy put together. Incredibly happy. 너무너무 해피해서 Diane is a bundle of joy.
0: 어른을 가리켜서도 말할 수 있어요?
1: You can. In a playful way, she is somebody that makes me so happy. She is a bundle of joy.
0: She's a bundle of joy.
1: Yes.
0: 그러면 남자를 가리켜서도 주치 선생님 is such a bundle of joy라고 해도 돼요?
1: There's nothing wrong with that.
0: 아,
1: If it
0: 그렇구나.
1: is true.
0: 네, it is true, very
1: True
0: true.
1: 한다면,
0: 네,
1: 네.
0: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태어난 아기를 가리켜서 조그만 아기가 그 아주 모든 집안에서 행복해 하니까 bundle of joy 이렇게 불러서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 That's
0: 바로
1: right.
0: 그런 이제 아기를 갖게 됐다라는 얘기로 이번 주한 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시죠.
1: 들었어? 줄리가 아기를 가졌대.
0: 맞아. 줄리도 바로 지난주에 알게 됐다.
1: 대단한 일이다. 얼마 됐지?
0: 이제 겨우 두달 정도 됐대.
1: 와, 아직은 초기구나. 근데 정말 엄청난 일이다.
0: 대화 내내. 와우. 오, 진짜? 와우.
1: 우와, 우와.
0: 나 끝났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이제 아는 친구, 혹은 뭐 친척인데 내 또래다. 근데 그 친구가 아기를 가졌다라고 하면 갑자기 어른이 된것 같은, 그 사람은
1: 어른이다.
0: 어른이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1: 근데 영어로
0: 네.
1: 누가 이제 임신을 했다, 아기를 가졌다라는 표현이 참 다양하게
0: 네,
1: 많은데, expecting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0: expecting.
1: 뭐 누구누구 is expecting. She is expecting.
0: 그렇군요.
1: 누구를 기대하는, 아기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지금
0: 그렇죠.
1: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는 expecting.
0: expecting.
1: But generally pregnant.
0: 그렇죠.
1: Oh, I'm pregnant.
0: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미국 TV에서는요, 미국
1: Yes.
0: 60년대까지만 해도
1: 네.
0: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60년대까지만 해도 pregnant란 단어를 방송에서 쓰지 못하게 했었대요.
1: I wonder why.
0: 네, 뭐 그냥 너무 노골적이다? 뭐 이렇게 그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1: Too
0: 특허.
1: direct,
0: 네,
1: yeah.
0: 호스트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대신에 비유해서 이제
1: Right.
0: 뭐 아기가 생겼는데, 그뭐 bun in 뭐더라? 그 she has a
1: Bun in the
0: bun in
1: oven.
0: the oven.
1: 맞아.
0: 그렇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1: 상상해보면, 오븐 안에
0: 네,
1: bun이 있어.
0: 그렇죠.
1: Like hamburger bun, like a
0: 네,
1: bread bun.
0: 그 오븐 속에 빵이 들었어. 라고 해서 이제
1: 맞아요.
0: 엄마가 이제 아기를 가진 것을 따뜻하게 이제 그 아기를
1: Yes.
0: 가졌다는 뜻을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비유해서 말한 표현이 있었다고 합니다.
1: That's right.
0: 네. 자, 그래서 expecting이란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expect가 나오는 첫 줄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자,
1: Okay.
0: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들었니? 줄리가 아기를 가졌대.
1: Hey, did you hear? Julie is expecting.
0: Hey, did you hear? Julie is expecting. 자, 야, 너 들었어? 라는 말. Hey, did you hear? 라고 시작하는군요.
1: Did you hear?
0: Did you
1: 그
0: hear?
1: 얘기 들었어? Did you
0: 그렇죠.
1: hear?
0: Did you hear? 그러니까 우리가 hear라고 하면 이제 예전에는 영어 듣기를 이렇게 말할 때 hearing이란 말을 했었어요, 선생님.
1: hearing.
0: 못 들어보셨죠?
1: 이거는 예.
0: 네, hearing이 좋다, 안 좋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게
1: 아.
0: 일본에서 나온 표현을 알고 있는데,
1: Right.
0: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올바른 표현이 아니고, hearing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청각이 있어서, 청각 기관으로 어떤 소리를 감지해서 내가 느낀다라는 뜻으로 이제 hear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That's
0: 어떤
1: right.
0: 소리가 들려올 때 내가 들었다라고 할 때, I heard that 뭐뭐뭐. 너 들었니? Did you hear? 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말한 영어 듣기라고 하는 건, listening comprehension이 되는 거죠.
1: LC.
0: LC,
1: Listening
0: 그렇습니다.
1: comprehension.
0: 네, 듣고 이해한다라는 것이 될
1: Yes.
0: 텐데요. 자, 여기서는 그냥 들려오는 얘기를 너도 소식 들었느냐? Did you hear? 라고 하면서 줄리가 아기를 가졌대라는 말이
1: She is expecting.
0: She is expecting.
1: Julie is expecting.
0: Julie is expecting. Yes. 자, 물론 이제 엄마 아빠가 아기를 갖게 되는 거지만 보통

0: 여성에 대해서 이제 아기를
1: Yeah.
0: 임신했다라는 뜻으로
1: Right.
0: Julie is expecting 이렇게
1: Yeah.
0: 말하는 거죠.
1: 근데 expecting이 가장 많이 쓰는 좀 흔한 표현이긴 한데
0: 네.
1: 저는 이런 표현 좋아요. Julie is eating for two. 그거 참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0: 아, 그래요,
1: Diane
0: 선생님?
1: is eating for two. 그러니까, oh, she has another person inside her body.
0: 아, 아니, 평소에 많이 먹는 경우도 있을 수
1: Eating for two
0: 있잖아요.
1: people. 그만큼 많이 드시면 좀 문제고요.
0: 아, 네네. 그러니까 2인분 먹는다는 거죠?
1: That's right. That's right.
0: 아, 그러니까 Julie is eating for two.
1: 그 two가 two people.
0: 그렇죠, 그렇죠.
1: Right.
0: 그러니까 TWO로, 아, 두 사람 분을 먹고 있어, 요즘.
1: Oh, she's
0: 오,
1: pregnant.
0: 그렇구나.
1: That's right.
0: 근데 그렇게도 말못 알아듣고, 저 같은 사람은, Oh my God, what's wrong with her?
1: 왜두 배로 먹어?
0: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1: 근데
0: 자,
1: 쌍둥이가 있어. She's eating for thre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0: 아, 네네네.
1: She's
0: 깜짝이야.
1: twins.
0: 어떻게
1: three가
0: 트릴까라고 또 헷갈렸네.
1: me plus two.
0: 그냥 expecting이라고 해주세요,
1: 네,
0: 제발.
1: 그냥 expecting으로만
0: 네.
1: 오늘. 네.
0: 자, Julie is expecting. 자, 이렇게만 말하면 뭔가 좀그 미완성된 그런 문장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자체가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Julie is expecting 혹은 I am expecting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1: Yeah, I'm expecting.
0: I'm expecting. 제가 이제 출산을 기다리고
1: That's right.
0: 있거든요라는 말로. 근데 expect라는 말 자체는 사실 어떤 걸 예상하다, 기대하다라는
1: Right.
0: 뜻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 That's right.
0: 네. 혹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식당에서 저올 사람 더 있어요. 그
1: Right.
0: 일행을 기다리고 있어요.
1: Right.
0: 이렇게 말하면 I'm expecting my friend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I'm expecting someone.
1: Yeah, I'm expecting someone to join me for dinner.
0: 그렇죠.
1: Right.
0: 네. 그렇게 말할 때 I'm expecting someone까지만 말해도 되나요?
1: Yes, I'm expecting someone.
0: I'm
1: Yeah.
0: expecting someone.
1: 그럼 물어보겠죠. Oh, how many people?
0: 아,
1: 테이블을 준비해야 되니까.
0: 맞아요, 맞아요.
1: Oh, two people or
0: To
1: three
0: be.
1: people.
0: 아,
1: Right.
0: 그렇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Are you ready to order? 라고 와서 뭐 주문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고 할 때, No, not yet. I'm expecting someone.
1: That's
0: 이렇게
1: right.
0: 말할 수 있는
1: That's
0: 거잖아요.
1: perfect.
0: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임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 그대로 누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고요.
1: Yes.
0: 여기서는 Julie is expecting. 줄리가 지금 이제 출산을 기다리는 그런 상태가 됐다. 자, 그 말을 듣고, 오, 그래, 맞아. 줄리 자신도 바로 지난주에 알게 되었어.
1: Yeah, she just found out last week.
0: She just found out last week. 네, just found out 하면은 바로 얼마 전에 알게 됐다라는 말이
1: Yeah.
0: 됩니다.
1: To know something, to understand or know, to hear the news for the first time. 어떻게 보면 나한테도 뉴스고, 그렇죠? 모든
0: 그렇죠.
1: 사람한테도 뉴스잖아요. This is
0: 맞아요.
1: amazing news. The fact that she is pregnant. I found out last week. She found out last week. Yeah, find out.
0: Find out.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find라는 동사 자체는 어떤 것을 이제 찾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근데 어떤 걸 이미 찾아낸 것을 뜻할 때 보통 find를 많이 쓰게 되죠. 결과를 말할 때. 근데 찾기 위한 과정일 때에는 look for를 보통 많이 쓰게도 되지만요.
1: Right.
0: 근데 이런 경우 봤어요, 선생님. 구어체에서요.
1: Yeah.
0: 저는 예전에 학교에서 영어 시간에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배웠었는데
1: Okay.
0: 요즘은 이런 식으로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I'm finding it. 이렇게.
1: I'm finding
0: I'm
1: it
0: finding it.
1: difficult
0: 아,
1: to
0: 그게
1: like you. 그거 아니고요?
0: 아니고 진짜 나 그거 찾고 있는 중이야. I'm finding my key.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1: Oh,
0: 거예요.
1: I'm finding my key. I'm looking for my keys, right?
0: 그렇죠.
1: Yeah, okay.
0: 네. 근데 원래 find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1: 원래는 그렇게 쓰면 안 되죠.
0: 네.
1: 근데 약간 요새는 좀 약간 슬랭 식으로, 약간 신조어로 많이 쓰는 표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솔직히.
0: 선생님도 헷갈리겠다.
1: 저도 헷갈려요, 솔직히.
0: 네.
1: 근데 그렇게 쓴다고 틀린다기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표현들이 생기고 옛날
0: 아.
1: 표현은 없어지고. So these are new expressions, new slangs, that are just being born all the time.
0: Right, 그러니까 evolving 이란 말이 맞나
1: Evolving
0: 봐요.
1: language.
0: 그렇죠.
1: That's
0: 그러니까
1: right.
0: 진화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find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미 찾았다라고 하는
1: Yes.
0: 결과의 사실은 포인트를 주게 됩니다. 근데 find out 라고 하면 어떤 걸 발견하게 되고 어떤
1: yes.
0: 걸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she just found out 해서 과거형으로 말하면 이제 바로 얼마 전에 그걸 알게 됐다라는 말이 됩니다.
1: Yeah, to get to know something.
0: Right.
1: You learned of something.
0: Learned of something.
1: Yeah, she just found out last week.
0: She just found out last week. 자, find out의 과거형이 found out가 되겠습니다.
1: Yes.
0: 네, she just found out last week. 까지 들어볼까요?
2: Hey, did you hear? Julie is expecting.
3: Yeah, she just found out last week.
0: Yeah, she just found out last week. 자, 그랬더니 와, 진짜 대단한 일이다.
1: That's amazing.
0: That's amazing. 뭐가 amazing이라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딱 짚어서 말할 건 아닌 것 같고요.
1: 놀랍다는 거죠.
0: 그렇죠. 그러니까 expecting 하고 있다는 자체가 참 놀랍고 멋지다. That's amazing. That's amazing. 그러면서 자,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됐지? 라고 묻습니다.
1: How far along is she?
0: How far along is she?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기를 가진 지가 얼마나 됐느냐 이 말이
1: right.
0: 되는 거죠.
1: 뭐 몇 주 됐냐, 몇 달 됐냐.
0: 그렇죠.
1: Specifically, how far along is she?
0: How far along is she? 마치 어디까지 그 거리를 가는 것만큼
1: yes.
0: 그런 것인 것처럼 how far along, 얼마나 멀리까지 Is she 그녀가 갔느냐라고 하는 건 얼마나 오래됐느냐라고 묻습니다.
1: 가끔 네. 이제 우리 프로젝트를 할 때
0: 네네.
1: 어떤 기간이 있잖아요.
0: 네.
1: 어떤 뭐 학기도 있고 이제 프로젝트 데드라인이 있는데
0: 네.
1: 그 중간중간에 How far along are you?
0: How far along are you?
1: like where in the project timeline are you in? 몇 퍼센트 정도 끝냈냐? 이걸 그냥 통틀어서 How far along are you?
0: How far along are you? Yeah. 아, 그러니까 이제 처음이 있고 끝이 있는 어떤 과정이 있는데
1: yes.
0: 그 과정을 이제 출발해서 이제 막 finish line까지 간다고 쳤을 때 얼마만큼이나 멀리 갔니?
1: Yes.
0: 이 말이군요.
1: Yeah.
0: 그러면
1: So like when you're traveling, 보영쌤이 부산으로 운전하고 가고 있어요. Hey, how far along are you? Halfway there. 한 반 정도 왔어.
0: 아,
1: 빨리 와, 보고 싶어.
0: 그럼 literally,
1: literally.
0: 정말 문자 그대로 얼마나 멀리까지 너 갔느냐.
1: That's right.
0: 그 길을 따라서, 그래서 along이 붙은 거죠.
1: Along.
0: How far along are you?
1: Yes.
0: 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데 야, 우리가 좀 얼만큼이나 한 거지? How far along are we? 라고 할 수
1: right.
0: 있겠네요.
1: 얼만큼 또 이렇게 진전을 해왔는지
0: 네.
1: It's like how much more time do we have left? So it's a progress report.
0: Right.
1: Yeah.
0: 네. 그러니까 얼마나 진척됐는지를 말할 적에
1: yeah.
0: 자, How far along is she? 여기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1: right.
0: 줄리가 얼마만큼이나 오래됐느냐? How far along is she? 알겠습니다. 들어보세요.
2: That's amazing. How far along is she?
0: How far along is she? 그랬더니 이제 겨우 두 달 정도 됐어 라는 말을
1: Oh, she's only about 2 months in.
0: She's only about 2 months in. 자, 중요한 게 뒤에 in이라는 걸 알 수가 있군요.
1: 왜 in이 들어왔을까요?
0: 네,
1: 갑자기 그럴까요? 그냥 2 months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0: 네.
1: She's only about 2 months in. So day 1부터 뭐 day 뭐 이렇게 38 weeks가 있잖아요. So she's every single day you're counting the days. She's 2 days in, 2 weeks in,
0: 아.
1: 2 months in. The progressing along that timeline.
0: I see. Yeah.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 들어와 있어. 그만큼을 지금 들어와 있어라고 할 때 뭐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1: Right.
0: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꼭 임신 기간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은 다양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그 여자는 입사한 지 이제 겨우 두 달 됐어. 혹은 그 여자는 그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이제 겨우 두 달 됐어. 이렇게
1: right.
0: 말할 때에도 she's only 2 months in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1: yeah.
0: 겁니다.
1: Into the pregnancy.
0: 네.
1: That's right.
0: 그렇죠. 어떤 그 여정에서 말이죠.
1: Right.
0: 그랬더니 와 아직은 초기구나.
1: Wow, still early.
0: 네, 아주 간단합니다. Still early. 아직까진 좀 초기 단계네. Still early. 하지만 어쨌든 엄청난 일이다.
1: But super exciting.
0: 네, but super exciting.
1: Yes.
0: 그렇군요. 네, 아까 amazing 뭐 이런 말 있었는데
1: right.
0: super exciting 정말 많이 쓰는 말이죠. 네, 자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3: She's only about 2 months in.
2: Wow, still early, but super exciting.
0: 네, 전체 대화입니다.
2: Hey, did you hear? Julie is expecting.
3: Yeah, she just found out last week.
2: That's amazing. How far along is she?
3: She's only about 2 months in.
2: Wow, still early, but super exciting.
0: 네, 자 같이 말해보세요.
1: Let's go.
0: 야, 너 들었니? 줄리가 아기를 가졌대. Hey, did you hear? Julie is expecting.
1: Hey, did you hear? Julie is expecting.
0: 맞아, 줄리도 바로 지난주에 알게 됐어. Yeah, she just found out last week.
1: Yeah, she just found out last week.
0: 정말 대단하다. 근데 얼마나 됐지? That's amazing. How far along is she?
1: That's amazing. How far along is she?
0: 이제 겨우 두 달 정도? She's only about 2 months in.
1: She's only about 2 months in.
0: 아직은 초기구나. 근데 엄청난 일이다. Wow, still early, but super exciting.
1: Wow, still early, but super exciting.
0: 여기까지입니다.
1: Good job, everyone.
0: 흔히 하는 말인데, how far along is she? She's only about 2 months in. 이었습니다. 네,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4: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영어 회화 level 3, Power English.
8: Welcome to the show, everybody.
7: Hi, everyone. I'm Kristen Chow.
8: And I'm Cameron Word.
7: It's a brand new week here at Power English.
8: Yes, it is.
7: Mm-hmm. And it is the season for Papingsu has begun.
8: Ugh. It's been going for a while because it's been hot.
7: That is true. But I have to say that June was not so bad. June was, you know, warm, but it wasn't like, oh. Scorching.
8: Maybe it depends on where you live, but yeah, I guess it wasn't. It was something you could get through.
7: You could get through.
8: Yeah.
7: Like, because I know that in Europe, it's been incredibly baking over there.
8: Yeah, for them.
7: For them.
8: Because they are not used to the humidity and higher temperatures.
7: That's right.
8: Like we get here or in hotter places around the world. But
7: so I heard, I just saw on the news that like, air conditioners from Korea and Japan and China are flying off the shelves.
8: Yeah.
7: Yeah.
8: Yeah.
7: Good.
8: It's so funny.
7: Yeah.
8: Because as an American, I've heard Europeans all the time say, you Americans, you are too weak with your AC.
7: Yeah.
8: That's my very bad French accent.
7: Yes.
8: But now that they're having to deal with these warmer temperatures,
7: Oh, we need it.
8: Look at the blessings that having, you know, air conditioning.
7: That's right.
8: And surviving winter.
7: I know. Yeah. Okay. So we're talking about Papingsu. That's going to be our Monday food dialogue. And the title is The Hunt for Korea's Best Shaved Ice. So we say Papingsu. Would you say that shaved ice is something that Westerners could identify with?
8: Yes.
7: Okay.
8: So the kind of idea in like an American mind mm-hmm. would be different. Mm-hmm. But if you said pingsu is Korean shaved ice,
7: yeah.
8: I think that's a pretty good explanation.
7: Yeah. Americans do enjoy shaved ice with yes. some flavoring, don't they?
8: Yeah. And it's usually just syrup on top.
7: That is true.
8: Flavored strawberry, blueberry,
7: yeah.
8: grape syrup.
7: Right.
8: It is not as pleasant as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manage. 뜻은 어떻게든 해내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Middle-aged men who can perform 40 or more push-ups have a 96% lower 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 compared to those who can manage fewer than 10.
2: 여기서 manage라는 표현은 쉽진 않았지만 어떻게든 해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0: He managed to finish the project on time.
2: 그는 가까스로 프로젝트를 제시간에 끝냈습니다.
0: 뉴스에서 manage to survive, manage to recover
2: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쉽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해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0: manage
2: 꼭 기억하세요.
0: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0: the usual sort of foods, but kajang is also is increasingly appearing on my list of things to eat here in Korea because it is unique.
1: Do you like it? Oh,
0: absolutely.
1: yeah,
0: How can you
1: okay.
0: not? I absolutely love. I prefer ganjang-gejang over
1: Yeah,
0: yangnyeom-gejang.
1: yangnyeom-gejang,
0: So
1: yeah,
0: to be a little specific, if you go to the Taste Atlas website, they do rank just gejang in general as number one, which includes both the soy sauce and the marinated type. But other dishes on the list, it beat out things like crab cakes in the US. Another crab dish that comes to mind in Singapore is chili crab, black pepper crab. It beat out all this. So if you look at government data here in Korea, or excuse me, from this platform, CreateTrip, soy sauce marinated crab or ganjang-gejang accounted for 24% of all reservations made by foreign travelers here. So this is just evidence that it is increasing in popularity.
1: Exactly. 자, 이 테이스트 아틀라스가 음식별 이제 top 10 리스트를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서 crab dishes, 게 요리 리스트에서는 1위가 우리나라의 게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부연 설명을 보면은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장 요리는 간장게장이다. 근데 이제 또 다른 variation으로 양념게장도 있다.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요. 뭐 그림으로는 어쨌든 이제 1위인 crab dish가 간장게장 그림이 이렇게 딱 올라와 있고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먹는 건지 뭐 이렇게 소개도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역시 또 K-wave, K-culture 이런 영향이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른 crab dishes는 뭐가 있었냐? 뭐 순서 상관없이 좀 말씀을 드리면은 브라질의 Casquinhas de Siri라는 디쉬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 보는 거였는데요. 굉장히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게딱지 위에 뭐가 들어가 있는데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옆에 라임을 곁들여서 있어가지고 약간 시큼한 맛과 이런 이제 감칠맛 나는 그런 요리인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 요리들이 좀 있어요. 그럼 크랩 케이크도 있고 다음에는 Dungeness Crab 이것도 크랩
0: It's
1: 케이크가
0: also crab cake,
1: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Maryland Crab Cake, Dungeness Crab Cake. 이게 근데 뭐예요? 전 크랩 케이크를 안 먹어봐가지고
0: Crab cake,
1: 케이크예요?
0: no, it's not sweet.
1: 아니에요?
0: It's a savory dish. It's basically, think of jeon. It's like a crab jeon.
1: 약간 떡갈비처럼 생기기도 했거든요. 제 눈에는.
0: Perhaps, but the texture of it is more like kind of like a 동그랑땡.
1: Got it. 이해됐습니다, 바로. 네, 그
0: But made of
1: 외에도.
0: crab,
1: 네,
0: obviously.
1: 이해돼요. 그다음에 베트남의 tomato and crab noodle soup 이런 것도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맛있어 보이는 요리가 있습니다. 아까 또 싱가포르, 뭐 인도네시안 dishes 이런 것들도 있는데, 자, 한국의 게장. 간장게장이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제 간장게장을 영어로 묘사한다면, It's soy sauce marinated crab.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군요.
0: So when you marinate something, marinade, as a verb, you're sort of coating or seasoning a food, typically before you cook it, right? To add more flavor to it.
1: Yes, exactly. 그러니까 이제 양념을 했다, 절인 요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Oh, and by the way, it's not the top 10. I believe it's the best
0: There's like
1: 26.
0: 26?
1: Is it
0: Yeah, I
1: more
0: see
1: than
0: like
1: that?
0: 40 of them
1: Oh,
0: over
1: okay.
0: there. There's
1: 그러네요.
0: quite a lot,
1: 저는 리스트 위에서만 봤었는데, 지금 아래 쭉쭉쭉 페이지를 내려가다 보니까, 그러네요. Crab dishes는 top 40까지 있습니다. 네. 제가 리스트 아래까지는 내려가 보지를 않았어가지고, 죄송해요. 그거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Taste Atlas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각종 요리들, 뭐, 어떤 게 추천이 되어 있나 보면 되는데, 한국의 간장게장은 소이 소스, 간장이죠. Marinated, 거기에 절인 crab.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Naturally, 이것도 인기가
0: Hopefully,
1: 많아져서
0: Just
1: 그냥 간장게장
0: 게장.
1: 이렇게 말하는 날이 올 거예요. 자, 그다음에 rated.
0: When you rate something, you're just evaluating or judging something. When you ride on my way here to EBS this morning, I take a taxi, and on the app, you can rate the driver, right?
1: 그렇죠. 평가하는 거죠. 점수를 주는 거. To rate. 자,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Global food magazine Taste Atlas has ranked Korea's 간장게장 or soy sauce marinated crab number one on its world best crab dishes list, rating it 4.2 out of 5. Right, let's take a break. 자, 사연 좀 보겠습니다. 박준용 님이요. 부서 이동 선물로 푹신한 쿠션이 있는 슬리퍼를 선물 받았는데 제 건강을 신경 써준 팀원들의 사랑을 신고 오늘도 열심히 달립니다. 네, 이렇게 이제 쿠션도 있고 좀 지지도 해도 해주고 그러면은 좋죠. 네. 아주 좋은 팀을 꾸리고
0: Well, hopefully they
1: 계시군요.
0: had good intentions, knowing that slippers are not good for your feet, but in any
1: But
0: case,
1: some slippers are better than others.
0: perhaps, yeah.
1: 자, 3995님, 사무실에서 슬리퍼 신다가 요즘 피로감이 너무 높아진 것 같아서 건강을 위해 지압 슬리퍼로 지난주에 바꿨어요. 사무실에서 지압 슬리퍼라니. 이젠 진정한 어른이 된것 같은 기분입니다. 크크크
0: Yes,
1: 하셨어요.
0: get those acupressure points.
1: Exactly. Acupressure points. 이게 그 이제 지압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죠. 네. 좀 아플 수도 있어요. 그죠? 이제 체력순환이 잘안 되고 그러면. 이은미님, 꼭 슬리퍼를 끌면서 소리 내고 다니는 분들도 있는데, 잘 신고 다닙시다.
0: Aha, that could
1: 하셨습니다.
0: be a pet peeve to some people.
1: Yeah, could
0: Yeah.
1: be. Alright, well, today's 무모한 문장 is 이렇게 발벗고 나서줘서 고마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1045, EBS 반디 앱과 유튜브도 이용해주세요. Here's the Jonas Brothers with Summer Baby.

0: ideals in declaring independence from Britain.
1: Sorry, thanks to documentation, we know exactly what happened, how this document ended up in England. It just took a while to get discovered.
0: Yeah, possibly. And, you know, this is similar. It reminds me of Korea's 독립선언문, right? You know, 3.1절 and all that. That document is very important in history. And just this, in the same way, the U.S. has this Declaration of Independence.
1: 네, 미국의 독립선언문, the U.S. Declaration of Independence인데요. 1776년에 작성이 됐었고, 한 7월쯤이라고 합니다. 이게 작성된 게 미국 뉴햄프셔에 있는 엑서터에서 인쇄된 사본이에요. 현존하는 엑서터 선언 사본이 이제 11부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렇게 발견이 된 거고 어떻게 발견이 됐느냐 이것도 참 놀라운 사실인데 영국에 있는 국립기록보관소가 있어요. 거기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던 한 남성이 이제 다른 문서라는 캐비넷을 정리하다가 이게 뭐지? 이거 여기에 있을 문서가 아닌데? 저기요, 이거 뭐예요? 이렇게 하면서 발견이 된 거예요. 자, 250년 동안이나 보관이 되어 있었던 문건이 그렇게 일단 발견이 됐었고, 1776년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이게 이제 그 선장이, 혁명 정신 고취를 위해서 선언문, 그 사본을 구입한 그런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제 엘라이자 존슨이라고 하는 한 선장이 이제 일단 1776년쯤에 구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같은 해 12월에 영국 해군에 의해서 나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포르투갈 해안에서 영국 해군이 나포를 하고 모든 이제 자료나 뭐 이런 것들 다 압수를 하고. 그때 당시에 18세기 규정에 따라서 나포선의 문서가 이제 결국은 기록 보관소까지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250년이 흘렀습니다. My goodness. All right, let's have a look at tucked inside something.
0: Yeah, tucked. To tuck something, right? T-U-C-K. When you tuck something, you're placing something, you're sort of hiding it in a nice, neatly place inside so that it's protected or partially concealed, right?
1: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tucked inside라고 하면은 안에 쏙 숨겨져 있다. 요 tuck라는 단어가 쏙이랑 굉장히 느낌이 비슷해요. Mm-hmm. 그래서 tuck your shirt in.
0: Yeah.
1: 그러면은 셔츠를 밖으로 이렇게 빼지 말고 바지 안으로 쏙 넣어놔라.
0: Yes.
1: 그다음에 어린 아이를 tuck them in. 그러면은
0: into
1: 이불,
0: bed,
1: 그렇죠.
0: Right?
1: Into bed. 그럼 이불 안에 쏙 들어가게 이제 이불을 부모가 덮어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제 얼른 자야지. I'm gonna tuck you i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0: In sports, if you play rugby or American football, you're told to tuck the ball close to your body inside so that people can't strip it away from you.
1: 미식축구 할 때 럭비나 그럴 때 이제 공을 정말 이렇게 딱 내 몸에 밀착해서 잡아야 되는데 그것도 tucking이군요.
0: Yes.
1: 이해됐습니다. So in this case, we're talking about this document, which was tucked inside the records of a captured American ship. So it was sort of almost hidden away.
0: Exactly.
1: It was stored away for a long, long time. And it's the only one. It's the only one that was found outside of America, out of the Exeter copies, right?
0: Right. It was found on foreign soil, as they say, right? Which is an idiomatic expression talking about territory or land outside of another country.
1: Foreign soil이라고 하면은 이제 외국, 그러니까 타국의 땅이니까요. 해외라는 뜻이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인데 영국에서 발견됐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 엑스터 사본 11부 중에서 미국 밖에서 발견되고 밖에 있는 것은 지금 유일한 것이라고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A rare 1776 painting of the US Declaration of Independence has been discovered in the UK, tucked inside the records of a captured American ship, making it one of only 11 known surviving copies and the only one found on foreign soil. Now let's move on to the next headline.
0: A study finds that bedroom temperatures above 24 degrees Celsius during the summer can place greater strain on the heart during sleep.
1: 여름철 침실 온도가 섭씨 24도를 넘을 경우 수면 중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0: Yep. This was an Australian study, and it found that if

0: temperatures inside the bedroom mm-hmm. exceed 24 degrees, it declines cardiac recovery. So basically, the heart needs to recover during mm-hmm. sleep by dropping its core body temperature.
1: Yeah.
0: But when it's above 24 degrees, roughly, the heart rate variability rises by 40%. Between 24 and 26 degrees, and it actually doubles between 26 and 28 degrees. You know, excessively warm environments disrupt sort of the natural cooling of the core body temperature, which is required for deep sleep. So the next time your spouse says, it's too cold, right? The AC. You have to say, my heart is more important.
1: Yeah. 자, 물론 지금 약간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에어컨을 또 너무 세게 틀어도 문제긴 해요.
0: Sure.
1: 자, 그런데 지금 이 연구 결과가 호주에서 실시했던 연구 결과입니다. 샘플 사이즈가 좀 작기는 했어요. 65세 이상 4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기 때문에 뭐 샘플 사이즈가 크지는 않다는 연구 한계가 있기는 한데 뭐 어쨌든 이제 침실 온도가 몇 도인지 그다음에 잠을 어떻게 자는지 이런 것들을 좀 측정을 해봤더니 24도가 넘어서면은요 우리 몸에서 체온을 낮추려고 혈액을 이제 많이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해진대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잘 못 자는 거죠. 쉽게 말하면 24도에서 26도가 그러니까 그런 이제 좀 잠을 잘 못 자는 상태와 심장에 부담이 오는 상태가 약 40% 증가하고 26도에서 28도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24도 이하의 온도였던 침실에 비해서 두 배나 심장에 부담이 올 수 있고 28도 이상의 침실 온도다. 그러면 세 배나 심장에 부담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0: yeah.
1: 심장 건강을 위해서 그래도 약간 서늘하게 하는 건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도하게
0: no,
1: 냉방기를 너무 세게 20도 이거는 좀 이것도 안 좋겠죠 당연히.
0: Yeah, because you have to take into account if you go from you know heat into a highly air-conditioned space, also that also triggers sort of constriction of the blood vessels,
1: yep,
0: which can also be very dangerous as well. So as with most studies, as they say, take it with a grain of salt.
1: Exactly. In a separate study, they found over the 5 years between 2020, the end of 2020 and 2025, more people had heart-related problems in the summertime than they did in the wintertime.
0: Yeah.
1: So that might have something to do with, you know, having the room temperature too high during the summertime.
0: Mm-hmm.
1: 자, 그래요. 이제 표현을 좀 보겠습니다. Placing something.
0: Yeah, so in this case, we talked about placing a greater strain, which we'll get to. But to place something in this case means when you're causing or imposing something, I think is a good word. You can just say putting a burden or responsibility on someone is what this means here, right? You can place a strain, you can place pressure on someone, place demands on someone, right?
1: I have a cup here. Can you tell me where I can place it?
0: Yeah, in that case, you're just putting it somewhere, right?
1: Yeah. Okay, I'll place it here.
0: Right.
1: 이런 식으로 이제 무언가를 두다라고 할 때도 많이 쓰는 place인데요. 자, 이 기사 속에서는 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뭘 가하느냐? Greater strain.
0: Yeah, strain here, S-T-R-A-I-N, is basically pressure or stress, a burden on someone, you know, to a person, or it could be a thing as well.
1: 그래요. 그래서 부담이라든지 그다음에 무리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될 때 it can place a big strain on you or it can place greater strain on the heart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0: Mm-hmm.
1: strain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마치 쥐어짜는 것처럼 좀 힘들게 하는 거예요. 부담을
0: yeah.
1: 주는 거죠.
0: Right. And it's usually put strain on someone, things like yeah. financial strain, emotional strain,
1: yes.
0: right? mental strain.
1: Mm-hmm. 그래서 이렇게 침실 온도가 24도 이상이면은 잘 때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 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0: mm-hmm.
1: it can place strain on your heart
0: right.
1: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0: So in this case, it'd be physical strain, right?
1: Yeah. 그렇습니다. 뭐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또 이제 스터디들이 나올 때마다 또 이게 뭐 어떤 이제 100%의
0: right.
1: 그 이렇게만 따라야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이런 연구도 있다.
0: Mm-hmm.
1: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Okay, 다시 한번.

0: 한번 읽어볼게요. A study finds that bedroom temperatures above 24 degrees Celsius during the summer can place greater strain on the heart during sleep. Well, that's it for the headlines this morning. 실제로 우리도 이제 tropical nights 기준이 25도잖아요.
1: Yeah.
0: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일리는 있어요.
1: Sure.
0: 물론 이제 방의 온도와 바깥 온도가 똑같진 않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밤에 잠 못 자면 너무 힘든데 여름에는 좀 특히 그렇죠?
1: Mm-hmm.
0: 더워서.
1: That's what I tell my wife. I need to have good sleep. That's why we need the AC. Otherwise, I can't work the next day.
0: Show her this article.
1: I will, definitely.
0: All right. We're going to take a song break. 이렇게 발벗고 나서줘서 고마워. 영어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1045도 이용하실 수 있고 또 무료인 반디 앱과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노래 듣겠습니다. This is Niall Horan with Tastes So Good.

0: Niall Horan with Tastes So Good 들으셨습니다. Now it's time to have a look at the main expressions from the headlines. And we have five. Number one is from the same period last year.
1: Mm-hmm. Electricity demand increased from the same period last year because of the unusually hot summer.
0: 이례적으로 더운 여름 때문에 전력 수요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올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from the same period last year. All right, moving on to the second expression, it's to rate.
1: Mm-hmm. R-A-T-E, for example, safety is rated as the construction company's top priority.
0: 안전은 이 건설 회사의 최우선순위로 여겨지는, 그렇게 평가되는 항목입니다.
1: Mm-hmm.
0: 평가하다, to rate. 자, 다음으로

0: 세 번째인데요. Roughly.
1: The country's population has grown by roughly 10% over the past decade.
0: 그 나라의 인구는 지난 10년 동안 대략 한 10%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이라고 할 때로요. Roughly.
1: Yeah, it could be 9.8, it could be 10.2.
0: Exactly. What about tucked inside?
1: Yep, she found an old photograph tucked inside her grandmother's diary.
0: 할머니의 오래된 일기장 속에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안에 쏙 들어가 있는, 숨겨져 있는 느낌으로 여기서는 써주신 겁니다. The photograph was tucked inside the diary. 다섯 번째 마지막 표현인데요. To place like a burden or a strain.
1: In this case, long working hours can place a heavy burden on employees.
0: 네, 너무 오랫동안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은 근무 시간이 너무 길면 직장인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담을 가하다가 place a burden on 누구가 되겠습니다. Alright, well that's it for the main expressions from today's headlines. Morning headline expressions는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Morning Special. 이렇게 발벗고 나서줘서 너무 고마워. 자, 요거를 영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의 무모한 문장 미션인데 뭐라고 하면 좋을지. 여러분의 문장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3645번 쓰시는 분이에요. Thank you for your sincere support.
1: Ah, this is excellent because it's very professional sounding. It's very proper because you could just say thank you for your support. But when you say thank you for your sincere support, it just seems more genuine.
0: It does.
1: Yeah.
0: 진심 어린 그런 지지와 지원에 감사드립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의미가 내포돼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발벗고 나서줘서가 뭐 그대로 들어있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 이런 거겠죠. 네, 좋습니다. Alright, what about 김선아님's thank you for such a whole helping?
1: Okay, let's look at this. So thank you for such a whole helping. I think in the previous sentence is a good example. You can just say thank you for your help, but I'm not sure. I think 김선아님's trying to say
0: for it's not just help. Yeah,
1: for everything that you've done. So I think a more natural way to say this maybe, 김선아님, is to say thank you for all of your help, perhaps.
0: Okay. You know? Thank you for all of your help.
1: Yeah, because if there's many things maybe that the person helped with, right? So if you just want to thank for everything.
0: 이렇게 많은 걸 도와줘서 고맙다. 이런 의미로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Yeah. Or simply you could just say thank you for everything. How about that?
0: 그것도 right? 괜찮고요. Helping을 아예 빼서 thank you for everything 해도 됩니다. 근데 whole helping이라는 말이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좀 수정을 해볼 거고요. 그러니까 발벗고 나서줘서라는 의미가 정확히 들어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감사함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박채호님, thank you for giving me your full support.
1: Ah, another excellent sentence. It's a commonly used expression, right? Thank you for giving me your full support. You know, kind of, it almost sounds like someone who received a lot of help from, let's say, an actor wins an award, right? So thank you for, all the staff, the director, the producers. Thank you for all your full support.
0: 이렇게 저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느낌인 거죠. Thank you for giving me your full support. Again, this is a great way to express your appreciation.
1: Yeah.
0: It's not the same, though, as saying 발벗고 나서다, because this whole concept of 발벗고 나서다 means you proactively do something that you don't have to do
1: right.
0: at all. You know, so we have yet to read a sentence where that is, you know, in the English sentence. But these are all great ways to say thank you.
1: Uh-huh.
0: 자, 손순옥님, thank you for going the extra mile.
1: Ah, okay, here we go.
0: Okay.
1: So when you say, when you go the extra mile, you're doing something a little more than what you were expected or needed to do.
0: Yes.
1: So 손순옥님, very good.
0: 이거 좋습니다. 이제 going the extra mile. 그 추가적인 마일을 갈 필요는 없었는데 그것까지 해줘서 고맙다라는 것이어서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클레지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on Monday, the 6th of July. I'm your host, Chesu Jin, and joining me in the studio is Shane Hum. Now, in this second hour,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food from Myanmar or Burma. 자, 오늘은 뉴스 커버지 시간에 미얀마 음식 이야기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보겠고요. 그 전에 2부 퀴즈 드리겠습니다. Shane.
1: Which of the following does Myanmar belong to? Number one, Southeast Asia. Number two, the Iberian Peninsula. Number three, Oceania.
0: Which of the following regions does Myanmar or Burma belong to? Is it number one, Southeast Asia? Number two, the Iberian Peninsula? Or number three, Oceania? Mm-hmm. 자, 미얀마. 예전에는 버마였다가 이제 미얀마로 독립을 했는데 그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몇몇 국가들은 여전히 버마라고 부르죠.
1: Yeah.
0: 대표적으로 영국, 미국. 그렇죠?
1: Australia.
0: 호주도 그렇다고는
1: too.
0: 하는데 yeah. 예, 이제 뭐 점차적으로 좀 이렇게 섞어서 쓰는 경향도 보이긴 합니다만 mm-hmm. 대표적인 이제 미얀마를 인정하지 않아서 여전히 버마라고 부르는 국가들이죠.
1: Right. Yeah. The UN recognizes Myanmar
0: 맞아요.
1: as the official
0: UN은
1: name.
0: 맞습니다. Yes. United Nations는 미얀마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미얀마라고 부르고요. I think we too in Korea we say Myanmar mm-hmm. as well. But in the article, you'll hear both, and
1: yeah.
0: they both refer to the same country. It's just depending on whether you're looking at it from the U.S. government's perspective or the U.K. or otherwise, you know, it has different names.
1: Yeah, obviously it's a U.S. Publication.
0: Yeah,
1: so,
0: that's right.
1: That's why we see the concurrent use of both.
0: 맞습니다. 잠시 후에 뭐 제목도 살펴보겠지만 거기서 이제 미얀마 음식을 Burmese food라고
1: yeah.
0: 표현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예요. 미국은 사실 공식적으로는 미얀마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 yeah.
0: 아직도 Burma라고 부르는 거죠.
1: What's interesting though is the demonym for Myanmar is still, I think, Burmese is the more common word. There is yeah. an alternate Myanma. Without the R
0: okay.
1: is sometimes used, but according to the internet, the demonym, as we say, is Burmese still. So we're talking
0: 그러니까
1: about Burmese food.
0: 미얀마라고 이제 국가명을 인정한 경우에도 미얀마의라고 할 때는 Burmese라고 하는군요.
1: Yeah, I think so.
0: 알겠습니다. 이것도 yeah. 흥미로운 사실이네요.
1: Right.
0: 자, 우리 그러면은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과 유튜브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Have you ever had Burmese food before?
1: I have not.
0: Nor
1: and,
0: have
1: you
0: I.
1: know, this has really intrigued me.
0: Yeah.
1: You know, I have a YouTube channel that I, a travel YouTuber that I watch consistently.
0: Yep.
1: And most recently, he...